병으로부터 병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건예보신환 요즘 들어서서 죽게 사는 사람도 우대에 받을 수 있게끔 열곽 싸면 열곽을 더 드립니다. 보통 우대 활동에 우리 15곽 싸야 15곽 드리고 보조금 나가고 이랬죠. 그런데 우리 이런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곤란받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10곽 싸도 10곽, 그러니까 가격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우대활동입니다. 그 외에도 휴식도 드리고 기능성 베개도 드리고 우대활동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약을 설명드릴 때면 약종에 대해서 좀 많이 다른 선생들보다 약종에 대한 그 효능, 그 다음에 이 약은 어떤 작용이 있는가, 어떤 조심할 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립니다. 어떤 약종이 들어갔다, 이거는 우리 약을 선택할 때 꼭 알아야 될 이런 필수 항목인데, 나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어서 약을 모른다 이러는 분들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약이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적죠. 이 병하고 약을 잘 맞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약에는 보면은 렌츠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이 약은 이 우리 감기약에 많이 씁니다. 감기라는 게 우리 열한 감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목감기라고 하죠. 감기 걸리자부터 목이 막 불어나고 열이 나고 춥는 거기 바쁘고 편도소에 살아나고 소변은 진하게 나가고 이걸 열감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감기에는 성한가 뭐가 제일 많습니다. 찬 바람을 맞고 이러면서 오는 감기. 그런데 이 렌츠란 약은 풍르가 뭐 열부터 나고 이 목이 막 불어나는 것 같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그다음에 이 약제는 주로 이 허열이 있는 걸 허열 실열 다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독을 오래도록 갖고 있으면 종기라는 게 생긴다. 이전에 많았습니다. 이전에 황제들도 이 종기로 죽을 때가 생명이 위협당해서 이 황제의 사망 원인이 종기다. 종기부터 시작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생명도 앗아간단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런 종기가 모계람이 많이 났죠. 이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림파결이 불어나고 이게 다 열독으로 오는 겁니다. 열이 염증 이런 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들어가게 되면 땅땅하게 뭉쳐있는 종기들이 그 다음에 열독으로 인해서 목이 붓거나 열이 생겨서 머리가 오지럽거나 기침이 나거나 이럴 때 약제를 많이 했습니다.

0: 그래서 이런 그 찐화도 들어가고 이 렌츠도 들어가고 뉴방즈도 들어가고 많이 그 율덕을 없이는 또 잔초이라는 약재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있는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홍삼 그 로경 이야기 들어가서 우리 진짜로 열한 사람들은 좀 접하기 꺼려하는 사람들 있고 진짜로 좀 열한 사람들은 열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의 평형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허열은 없애고 진액을 만들어주고 이 칭르지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진 진액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입이 마른다, 손바닥 발바닥이 뜨겁다, 마른 기침이 자꾸 난다, 열이 머리에 싹 잡히기 때문에 머리가 자꾸 어지럽고 뇌세포가 말라듭니다. 말라들 쉽게 말하면 말라들죠. 뇌세포가 손상이 오고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노바이스 빙배라든가 나오이소라든가 많은 이런 뇌세포가 손상 오는 원인 리중일로 말하면 열독이 머리에 끄덕 뻗친 겁니다. 때문에 이런 치료상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사실 이 홍삼이나 로경은 그 어떤 약제도 대처할 수 없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또 작용이 아주 좋습니다. 맥이 없던 사람들이 홍삼이나 로경 쓰면 맥이 바로 납니다. 맥이 없으면 무슨 할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기와 혈이 부족이 장기적으로 있으면 오장육부가 싹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기 기능을 잃어간다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가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생리공동을 완성한단 말입니다. 심장도 좋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심장 생각해봐도 아시죠? 우리가 자든지 밥을 먹든지 가만히 있든지 심장은 끊임없이 박동해야 됩니다. 많은 기와 혈을 수여한다. 에너지를 수여하죠. 그런데 이 심장의 기가 부족하게 되면 심장이 잘 돌아 못 갑니다. 간도 한 가지입니다. 간은 몇백 개의 화학공장 간 가지입니다. 많은 독소를 해독해야 되고 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소화액 분비해야 되고 되는데 간에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기능이 싹 떨어집니다.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이 담가진다. 그래서 기와 혈이 장기적으로 부족한데 이걸 치료하느라고 치료해봤는데 아예 된단 말입니다. 맥이 난다는 약 써봤대 또 그래서 이 잘못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입이나 마르고 그랬는데 우리 이 건네보신 한을 쓰고 보니까 그게 싹 없단 말입니다. 아, 이 약이 뭐 홍삼 로경이 들어갔네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선택했는데 베비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던 게 싹 없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런 렌츠라든가 그 다음에 진화라든가 뉴방즈라든가 잔투이라든가 허열은 없애고 열독을 다 해독해 뿌리고 진액을 만들어내는 약재가 대학적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약을 잘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음과양의 평형을 잡아줘야 되죠. 음과양의 평형이 잡지 않고는 우리 좋은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삼 사포닌 같은 거는 그 어떤 약제도 대처할 수 없는 성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홍삼 사포닌 많이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약으로 제조하고 보건품으로 제조하고 그럽니다. 근데 로경은 또 합니다. 로경은 정말 없어서 못 쓰는 약이죠. 아이들도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단종으로 딸라던 홍삼 진액을 쓰고 홍삼 액을 쓰고는 나는 홍삼을 쓰면 아이 든다 이럽니다. 절대로 홍삼액이라든가 이런 거 단종으로 쓰지 말고 이래서 홍삼정이라든 어서는 그렇게 단 홍삼만 욕하면 안 됩니다. 포공잉이라든가 이런 렌츠라든가 이런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얻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도 이제 경상부터 혈압도 온도 안 되고 아침 꼬리 뿌듯하게 어제 주에 자수하고 가슴이 후두둘하고 그런 거래에서도 별로 소리 없어요, 남도 유인아.
0: 네.
2: 예, 이러다 생산형 강의 듣고, 거대보수 듣고 먹고 있는데, 아, 조금 효과가 좀 많이 알긴다.
0: 알겠어요.
2: 예, 조금 어심쩍이 안 나고 가슴 떨림쩍이 좀 이거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그러고 나면 이게 전례처럼 밤새벽에 영장도 하는데, 아, 상범은 소변에 조금씩 조금 나가다가 대포지 화장실 다니나, 아, 아침에 막 머리 어지럽지, 이 건강에 보수가 먹은다부터, 예. 예, 한 번만 소변에 많아지면 소변 자주 조금 해줘 줄어들었습니다.
0: 예, 예,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고, 예, 소변으로 많은 독소가 배출할 수 있고, 밤소변이 잦은 사람도 그상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2: 예, 그러면 그 아침에 머리 막아줘, 눈 막아줘, 정신 나온다 이러더니, 나는 이 이야기 효과도 어떻게 약도 없지 또 이번에도 많이 싸놓자고 합니다. 꾸준히 먹자고 합니다.
0: 예, 예, 우리 할 때 있습니다. 예.
2: 예,
0: 배달
2: 예.
0: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예. 알려드립니다.
2: 예, 예, 예.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501-2797.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0: 잘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홍삼 로깅이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딸랑 홍삼 로깅만 들어간 약이 아니고 눈과 양이 평행을 잡아주면서 그 외에도 경락 소통을 해준다든가 이 기와 혈류는 보충한다든가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 기능을 평행 잡아준다든가 이래서 25가지나 되는 약이 들어갔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우리 동생 이제 국내에 오시라는데 이거 쓴다. 약 권해보시면 이제 쓴다. 예. 했는데 좀 기운 내기도 없고 머리 어지럽고 가슴 좀 두근거리고 예. 그다음 좀 내겹다. 그러네. 이따가 이 약은 어째서 홍삼으로 오게 들어갔을까. 저는 혈압도 도우라고 그다음 맥이나 이게 특별하거나 원래 남자들이 홍삼 쓰는 게 좋지 않나. 홍삼 써야 된다니 남자들은 홍삼 쓰는 게 좋다니 자기도 안다는 길에서 25세 승리 맥이 난단다. 그래 너무 좋아서 난심다 왔는데 누나 소리 한 바람이 이거 내 소스가 야 정말 잘 돼서 맥이 없다 맥이 없는 게 특징이라 마음도 무슨 크게 아프면 머리 약간 어지럽고 이게도 어지럽다가는 혈압이 그리 딱 높아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 기후 부족 이런 가투래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이 기후를 세게 보충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맥이 나지 이제 맥이 날까 살 것 같단다. 이번이 좀 조금 더 조금 살수니까 좀 더 사겠단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도 있고 하니까.
3: 예, 10가지 정도 참가하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래서 이런 냉철한 약이 들어갔는데 이런 약재가 들어가면은 평상시에 계속 목이 불어나 있고 이 우리 그 어관과에 가서라며 검사해보면 이런 분들 아 하고 우리 그 이 안경 같은 거에 빛을 쏘는 걸로 보면은 확실히 항상 이 편도선을 비롯해서 예호부가 이 불어나 있고 충혈되어 있습니다. 이게 싹 없어집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건져보신 나는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4: 예, 그랬는데 영 효과도 없습니다. 나는 원래 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머리가 항상 아프고 어지럽고 예, 골이 띵하며 정신 아이 나고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반년 남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꼭 많이 해결됐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아프던 것도 해결되고 예, 예, 혈압이 온정되면서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도 온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예, 저기 머리가 휘감해서 정치 올바나던 것도 이제는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예, 하루 전에도 몇 번씩 일어났댔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자꾸만 소리 나서 예, 자지 못했댔는데 이게 콩팥이 좋아서 그런지 이게 해결돼가지고 예, 잠을 잘 자니까 나의 영 정치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0: 맞습니다. 콩팥이 좋아하게 예. 되면은 귀에서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 약 쓰면은 그거는 싹 없어져.
4: 예, 그게 없어지거든요. 용, 동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앉아가지고 항상 두근두근 하면서 어떤 때는 숨이 찬 것 같기도 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될 때입니까?

0: 맞습니다. 이 기혈 부족이 해결되니까 심장에 충분한 혈이 들어가면은 가슴이 찜찜하다, 답답하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이게 싹 없어지고 동시에 잡으름도 잘 온다.
1: 예, 담이 달다니까 되나, 용, 내기라고, 그리고 밥맛이 온다, 밥을 잘못, 거기 담을 달다니까 되나, 아침에 일어나면. 네. 정신하고 밥을 잘 먹으니까 되나, 맥이 나고, 그 다음에 식은땀이 자꾸 나던 것도 많이 해결됐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좋은 약이 있거든. 정말 이게 25가지 보약이 들어가가지고, 인산 녹용도 들어가서 영양도 없으니까, 용 좋으니까 약은 좀 있는데, 계속 꾸준히 먹으려고, 잠은 저기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0: 예, 꾸준히 쓰신다 할 때 우리 살아 있는 예. 동안에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는 약입니다.
1: 예, 확실히 치료가 되면 용도 잘 된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 다음에 이 렌치단 약제는 이 덩어리진 걸 잘 풀어줍니다. 산지에 지혜라는 게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예, 어디면 뭐, 목에 와 덩어리 있다든가, 림바제 중다 했다든가, 저 가슴에 와서, 예, 루팡, 지혜 있다든가, 이거 다 말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저도 지금, 이제 보상을 쓰고 있는데, 난, 예, 이거 쓰면, 잠이 잘 와요. 매일 자꾸 없지. 고베니가 빈번하면 잘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다음 재단부터 정신이 안 나면 그런데 이거 근데 보시만 쓰니까네 이게 자연적으로 매일 나면서 고베니 잠 잘 오고 또 소변장애가 예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지금 한 달 약간 지났는데 아직은 저기 하여튼하게 만해야 그저 두 번 남아.
0: 그러니까 어떤 잠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3: 예, 그러니까 잠 못 자고. 그래서 뭐 반시간에 들기 전에 자꾸 소변 말았다면 그러니까 잠 이룰 수 없다면 그런데 지금 반 시간이니까 그래서 저 이제 누군 쳤다니까 용 좋다면 내게 한 법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내게 이렇게 미리 좋은 약 맞으니까 나는 이번에 활동이 좋지. 이 활동에 빠지지 말고 이번에 이것을 좀 흔하게 쓰자고도 배달 받자고.
0: 예, 이런 우대 활동만 잘 이용하면은, 예, 다른 약보다 가격이 아예 비쌉니다.
3: 예, 그것입니다. 예.
0: 예. 예, 그래서 쓰게 되면은, 네, 여섯 가지 약을 다 대처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을 한 가지 갖고, 예, 25 가지 약품이 들어가서, 우대 활동 참가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이제 좋은 약, 아침에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옥석 양승백에 한 쌍을 더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고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다.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배소윤 작사 오영란 작곡의 우리 사는 고장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고장,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이 고장, 이 노래와 함께 우리가 사는 고장의 아름다움을 멜로디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백진숙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생활아 웃어다오 보내드립니다. 바삐 돌아가는 일상, 잠시 멈춰 주변을 바라본다면 행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넘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즐거움을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일들로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태옥 작사 리룡길 작곡의 세월을 당겨보자 보내드립니다.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절효화 작사 량춘복 작곡의 행복하게 살아보세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순간을 행복으로 가득 채운다면 좋겠죠. 오늘도 모두 행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류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가오는 매일을 희망으로 가득 담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전홍일 작사, 김홍일 작곡의 새날을 열어가자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찬 우리 연변입니다. 이어서 강효삼 작사, 방화 작곡의 사랑하자 우리 연변을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넘실거리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 이어서 리영 작사 지혜선 작곡의 들끓는 해란가 보내드립니다. 박운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쁨과 행복을 갖고 온 하루,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맥음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대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 우리 이때까지 이 황진수한 탈혈배강에 새로 승급한 이런 처방이죠. 예, 그래서 이때까지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예, 어떤 분들은 이 약을 갈라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갈라서 제가 값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황진수한테 이건 전문 중풍 치료한 약입니다. 제일 첫감 앞에, 중풍 탄환 딱 썼습니다. 공농 주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가거나, 언어장애 오거나, 예, 그 다음에 또 근골, 이 뼈가 자꾸 문제 생기거나, 예, 이런 방면이 좋다고 딱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황진수한테, 사실은 우리 이 두 가지 약은 포장이 그 앞뒤면으로 해가지고서 이름이 두 개입니다. 황진수한테, 그 다음에 하나는 혈배강입니다. 예, 그래서 통틀어서 우리 황진수한테 혈배강 이렇게 말하죠. 예, 혈배강, 원래 그 우리 팔던 그 혈배강도 황진수한테 혈배강 두 개 났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중풍 치료하는 이 처방도 황진수한테 혈배강 다 써놨습니다. 예, 기술은 한 개 세트로 나가는데, 예, 그 사람이 이런 증상에 따라서 갈라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테는, 그래서 앞으로는 황진수한테 하게 되면 황금보다 귀한 이런 처방 가져다가서리 수한 혈전을 녹인다 이런 게죠. 타이라는 거는 펩티드란 말입니다. 제일 작은 분자에, 예, 이걸 통해서 혈전을 녹이고 신경을 수복해주면서 전문 중풍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황진수한 타이는 한 곽에 698원입니다. 예, 그래서 R도 큽니다. 9g씩 되는 게입니다. 제일 큰 게죠. 예, 그래서 6곽 쌓으면 3곽을 더 드리고, 예, 이러면 9곽이면 130월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예, 이건 적게 채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침 저녁으로 잡수게 되면 한 곽을 반달 잡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루에 한 번 잡수게 되면 한 달 잡술 수 있죠. 30알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그 열 곽 싸게 되면 열 곽을 더 드리면, 여기 20곽이게 되면, 예, 300날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그 15곽에는 20곽 드립니다. 예, 그러면 520월 복용할 수 있는 량이고, 여기 매 우리 침구가 8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 본신은, 이때까지 우리 환자분들 많이 써봤죠. 예, 우리 주신활 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효 주신활 처방, 그리고 또, 딴선디활 처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막 심장이랑 바쁠 때, 혈압이랑 막 올라갈 때, 인차 두알 잡수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잡수는 이외에 또 두 알 더 잡수면 더 좋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열 알 잡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이 잡술수록 효과 더 빠릅니다. 예, 그리고 병이 빨리 낫고. 예, 그래서 이거는 혈배강은 한 곽에 398원입니다. 열 곽 쌓으면 우리 열 곽을 더 드리고, 지금 이 활동은 우리 국경절 맞이, 그리고 또 추석 맞이 우대 활동입니다. 예,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0곽 사는 분들 40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300날 복용할 수 있는 량이고, 30곽 사면 70곽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500날 복용할 수 있는 량이고, 30곽부터는 우리 침구가 8번 따라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오늘 결정하겠다, 예, 이런 분들은 우리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많이 실망하신 분들, 도대체 어떤 약을 선택해야 내 몸에 딱 맞는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해서 문의해도 되고, 직접 우리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와도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게 되면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강조하는 감은요, 저한테 찾아와 지금 치료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사적 돌아다니면서 돈 돈대로 팔고 효과는 별로 못 보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약을 사고 안 사고 그건 먼저 떠나서 일단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된다고 뜻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약 처방이 틀리게 되면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병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어떤 병은 더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영 중요합니다. 이 중리 치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처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보게 되면 황진쌍타이 예, 말 그대로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配方이다. 그리고 황진药材랍니다. 그래서 약재는 몽땅 천연약재를 가져다가 한 겁니다. 우리 2년 전에 이 황진쌍타이 잠깐 우리 경영했댔습니다. 근데 후에 가서 이 약 원재료가 모자라가지고서 미처 생사에 따라 못 가서 쓰던 분들은 못 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2년 후에 돼서 다시 생산이 그렇게 따라가는가. 몽땅 천연약재를 쓰기 때문에 내가 원하시면 뭐 빨빨 돈 벌겠다 하게 되면 아무 약재나 갖다 와서 할 수 있죠. 그러면 황진쌍타이 이 품팔 이름을 흐리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원칙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황진쌍타이 이번에 공장 측에 이 그 생산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여왔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빨리 서둘러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진쌍타이는 뇌혈전을 당날에 이렇게 그걸 통할 수 있습니다. 손발이 꾸꾸대난 이것이가 그 다음에 좀 손발 소일하며 들기 바빠하거나 그 다음에 신경이가 빨리 이렇게 막힌 것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사지가 움직임이가 많이 좋아집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네.
2: 아직 물어보기죠. 혹시 선생님이 그 유명한 그 뭔가 침도 넣고 약도 써주고 하는 그 전 선생님이란 분이 맞습니까?
1: 예예예. 예, 예.
2: 어제 소문 듣고 오늘 처음 전화했습니다.
1: 아 예,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지금.
2: 예예. 예, 예. 아 저는 예 아직 70도 아이 됐는데 예 노공이란 네. 게 와가지고 예.
1: 네.
2: 그래가지고 소리 지금 뭐 손이 그 뚝뚝 떨고지 어쩌지 예 발음도 잘 아이 되고 예.
1: 네.
2: 그 다음에 다리가 제자리에 아예 떨어지고 엉뚱한 데가 떨어질 때 했고
1: 네.
2: 그리고 저 평생 그 뭔가 이 재무공작 했는데 아, 계속 살아야 된다.
1: 네.
2: 그래서 예, 병원에 가니까 뭐 약 이것저것 쓰래. 어제는 예, 한 몇 달 썼거든요.
1: 네.
2: 썼는데 예, 지금도 예, 그냥 머리 아프고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데 예, 그러던 차 우리 친구가
1: 네.
2: 선생님 돼서 남편이 그 친구는 남편이 영 심했댔답니다.
1: 네.
2: 그런데 선생님이 아그 지금 몇 달 쓰고 아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내 너무 거짓말 같아서
1: 네.
2: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서 그래서 말하는 게 혈배강이라는 약이 심혈관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2: 야 이게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지 좋다면 써봐야 되지 아이 그렇습니까?
1: 확실히 맞습니다. 우리 황진쌍타이는 큰 이름으로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 그 펜탄푸엔왈 그러니까 펜탄 여파 반신을 못 쓰거나 이것을 회복해주는 이런 처방 유일한 처방입니다.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혈배강 처방은 전문 심장 우리 모든 이런 뇌경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심장이 피가 머리까지 피를 공급 못해서 나타난 증상이죠. 그렇죠. 예. 이거 쓰게 되면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
2: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치 이 하도 내 그 친구가 너무

0: 말이게 칭찬하고, 예. 네. 뭐, 그랬디다. 침을 맞는데 선생님이 직접 와서 모시다가 침을 놔주고, 아. 너무 고마웠어요. 그 여드라마입니다. 근데 뭐. 세상에 이런 이사 있냐 싶어가지고.
1: 우리처럼 해주는 게 없습니다. 예. 다 네. 우리 환자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해서,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네. 잘로 다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안전하게 서리.
0: 예. 예. 그래서 내 오늘 예, 진짜 선생님한테 전화 드는데 저도 그 약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1: 대단히 좋지.
0: 심하진 예. 않는데.
1: 예예예. 예. 근데 이게 우리 그 뇌경색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뭔가 지금 한 번 왔다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뇌경색 여러 번 오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못해집니다. 마지막에는
0: 예, 저는 예, MRI 찍었는데 오른쪽이 큰 혈관에 많이 막혔고 예.
1: 그렇죠. 예.
0: 왼쪽은 가는 혈관에 또 막히고 있답니다 지금.
1: 네. 예. 이미 진단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러니까 초기부터 네,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회복될 아, 수 있고. 예.
0: 어, 그러면 치약 써야 되지.
1: 예예예. 예, 예. 쓰세요. 예.
0: 예. 값이 얼마든지 저는 좋다는 약은 다 쓰는 형태입니다. 지금 그렇지. 이 약 쓰다 뭐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요?
1: 오늘이 결정하게 되면 예, 우리 또 약을 더 드리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인데.
0: 예, 예,
1: 예.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주시.
0: 잠깐만요. 예, 예. 2880018번.
1: 예, 예, 맞습니다.
0: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네. 그래 뭐, 좀 이따 인사 전화 드리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0: 예, 그래서 예, 좀, 어쨌든 예, 약, 약도 많이 써볼까 합니다.
1: 예, 꾸준히 써주세요.
0: 저도 예, 예, 마음의 준비는 있어요. 이게 뭐, 한두 번 써서 대비 아닌 건 아니까.
1: 네, 예.
0: 네, 알았습니다.
1: 네.
0: 그래 뭐,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약, 그, 돈 얼마 보내라면 제가 얼마 보내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0: 고맙습니다,
1: 하세요.
0: 고맙습니다, 선생님.
1: 네. 네.
0: 예, 운이는 만난 것 같아요.
1: 예.
0: 예.
1: 네. 건강하세요.
0: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2: 네.
1: 예, 말씀 주세요. 예.
0: 예. 나도 혈량하고 이거 근친공, 풍습병 이거 제가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1: 어, 다 씁니까? 예.
0: 예, 제가 지금 다 쓴데 난 예, 이거 지금 이전에 방문해서 단계 그 다니기 바빠가지고 친구는 한 주에 한 번 맥기 못했어.
1: 네, 예.
0: 근데, 네, 어, 영 말이 어려가지고 말이 잘 듣긴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알아들만 합니다, 지금, 예.
0: 네, 이, 저, 혈계강하고, 좀, 근심공화, 풍수땅, 이거 쓰이더니, 말도 좀 못했지, 이 사람과, 좋은 말도 나쁜 말도 하기 싶은 말 하나도 못하, 여사수 해도 다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1: 어. 그래,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예.
0: 예, 근데, 아, 그래도 이 광고 듣고서 혈경왕하고 근심고로서 대니가 무슨 뭐 쫀단지면 때려. 그좀 잘 되지 않아서.
1: 네.
0: 그게 영 힘들었습니다. 걔 지금은 그런 거는 조금 많이 나사지신데.
1: 많이 나사지니까 나 지금 혼자 댕길 수
0: 예,
1: 있죠. 옛날에는 뭐 버스해가지고 동원해서 왔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뭐 혼자서 댕기고 이러면 대단히 좋아진 게죠. 예.
0: 예, 그, 좀, 내, 좀, 앞으로 이야기 계속 쓴 예산다.
1: 그렇지, 예.
0: 근데, 내, 좀, 쓰는데, 지금, 예. 이, 어, 어때, 그러면은, 그렇다 괜찮은데, 언어가 어때, 언어가 잘 안 된다. 어떤 때는 약을 먹으면 조금 낫고요, 약 안 먹어도. 말도 바로 나아가.
1: 아, 그래도 옛날 말 많이 좋아졌으면, 지금 알아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옛날에 알아 못 들었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이약 계속 쓰는데 어째 계속 써도 됩니까?
1: 대단히 좋지. 예. 이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예.
0: 예.
1: 예. 우주에 쓰시
0: 그래. 선생님 수고하죠.
1: 네,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예. 어머님, 예.
3: 예. 내 전화 맞습니까?
1: 맞습니다. 예, 예.
3: 전수생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3: 어서 본 전화 보고 그러시고
1: 네, 드문드문 놀라우세요.
3: 내가 어찌 좋은지 지금 어서 어디나 마음대로 놀러 다 다니고 그래요.
1: 아, 예.
3: 아니, 선생 약 먹고 혈백한 그거 하루 세 알인데 난 여섯 알씩 먹었잖아요.
1: 네, 예.
3: 그러니까 효과도 빠르고 영초 빨리 좋아졌단 말이에요.
1: 네.
3: 예. 그리고 반드시 누군 기침이 나고 오른쪽으로 못 누가 등이 그거랑 다 일없어지고.
1: 네.

0: 혈액암과 근심과를 먹은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1: 좋죠? 예.
0: 예, 아픈데도 없고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1: 네, 예.
0: 그래, 내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고, 마음속에 선생님 만나서 내 오래오래 살 수 있겠다 하고 내 지금 마음이 진짜 기뻐 즐겁게 살고 있어요.
1: 그래, 이번에 그 새로 승급한 약인데, 이번에 황진수한테 예. 전문 중풍 치료하는 건데, 집에 그 아버님 이거 좀 쓰면 좋습니다. 예.
0: 우리 아저씨가?
1: 네, 예, 예. 중풍 여러 번 왔지 않습니까? 예.
0: 그런데 아저씨도 지금 그냥 혈백한 열심히 먹습니다.
1: 네, 예. 좋아. 그래서 요 황진수한 타는 예, 여기 그 알이 영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저 점심에 와요라 잡수면 됩니다. 예, 여기는 전문 중풍 치료한 약입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김치 허락해.
1: 네. 그렇게 하세요. 또. 예.
0: 예.
1: 그래. 대단히 좋습니다. 그 아버님한테는.
0: 예, 나는 그래. 너무너무 고마운 게 내 처음에는 선생님을 얼마나 힘들게 찾았습니다.
1: 그리고 그 아버님이 좀 그 중의를 좀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예, 그래서 예. 그 이 황진수한테 이게 우리 펜탄푸엔왈 큰 이름은 약 이름이가 펜탄푸엔왈입니다. 예. 그것도 보면 알게입니다. 약이 35가지 약재 들어가고 예. 전문 중풍 치료한 약이죠. 펜탄마비라며.
0: 예. 그래서 자기들로는 나는 이 혈백암과 근심과만 먹으면 다 되어가고 말도 빨라지고 걸음도 빨라지고
1: 아 그럼 대단히 좋아졌죠.
0: 예, 예.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1: 예.
0: 지금도 놀러나가고 없고
1: 아.
0: 노래 교실도 열심히 다니고 지금 그랬다.
1: 지금 중풍 맞은 사람 같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0: 모두 보고는 부위 대수가 왔다면 믿어 알지
1: 믿어 알지죠. 예.
0: 예.
1: 하도 그 약을 열심히 잡수고 하는 바람에. 예.
0: 어, 약도 열심히 먹었지만, 선생 침이도 그게.
1: 맞습니다.
0: 효과도 더
1: 제가 중풍 침 계속 놔주지 않습니까?
0: 예. 우리 아저씨 말은, 약도 좋지만은 내 침물로 많이 났다고.
1: 맞습니다.
0: 자기들로도 그랬는데.
1: 아버님은 중이를 아이까나 뭐, 저랬었더가지요. 예.
0: 그래, 그래. 약 체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1: 잘 알죠. 예.
0: 예. 그러니까 자기들로도 말하지 약도 약이지만 선생 침 맞고 자기 많이 좋아도
1: 그래 제가 그 처방 책을 제한테 선물해 줬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예. 잘 써먹습니다.
0: 거기도 좋은 처방이 많아요.
1: 대단히 좋죠. 옛날 좋은, 예. 제일 좋은 처방인데 그다.
0: 아이고 선생 고맙네. 그 얘기까지 해도
1: 네. 그 못했던 시대에 제일 그 귀한 책이죠. 지금 없지 않습니까?
0: 그래.
1: 그 본사.
0: 예. 그래, 예. 선생 잘 본다니까 고맙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예. 그래 내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고
1: 네.
0: 그러니까 내 어머니 못하는 말이지만 또 전화를 말하기 싶으니
1: 예.
0: 말했습니다.
1: 저도 많이 고맙습니다. 예.
0: 예. 그래 아무쪼록 선생님도 몸 조심하고
1: 예.
0: 너무 환자로 자기 부모들이 너무 그러니까
1: 예.
0: 너무 감동이 된다는데
1: 아, 감사합니다.
0: 선생님이 네. 그렇게 환자를 치료하고 싫어하고 전 중국 땅에 이런 이사 없습니다.
1: 없습니다.
0: 네. 없지. 진짜 없지.
1: 네.
0: 그렇게 친구로 나도 침 맞을 때는 아침에 쉬다 하다가는 유튜브는 계속 맞았지 않습니까?
1: 네. 끝까지 그래, 견지 지금, 잘했죠.
0: 예, 그래서 더 좋아진 것 같아.
1: 맞습니다.
0: 그리고 선생님이 그 저기 간에 한번 먹고 빠지게 하는 그 밀방약
1: 예, 예, 예, 예.
0: 그것도 한번 먹고 이틀 동안 그 화장실에 앉아 간에 빼고 한 게 지금 내 기침도 이렇고 뭐 이런 다 좋아져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예.
2: 네.
0: 예.
1: 네. 건강하세요.
0: 예. 예. 그래서 예. 수고하세요.
1: 예.
0: 앞으로 또 내 가겠습니다.
1: 예. 심심한 놀러 오세요.
0: 예,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그 중풍 펜탄이 이 약은 황진수한 타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국가에서부터 우리 뇌혈관 이런 질병을 전문 치료하는 이런 캉푸 공청 유일한 이런 제정된 이런 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변에서 이렇게 隆重 상시를 한 게죠. 그래서 뇌혈전이나 중풍 펜탄 왔거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막혔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예.
1: 예.
3: 안녕하세요.
1: 예, 예. 안녕하세요.
3: 예. 응. 예. 저는

0: 집에 가면 먹는 환단다.
1: 예.
0: 그는 이렇게 녹음으로 인해서 머리가 많이 아프고 어지럼도 좀 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1: 예.
0: 특히 혈압이가 불규칙하고
1: 예.
0: 이렇게 반복 이렇게 혈압이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1: 네.
0: 제일 높아서 203이고 아래 혈압 101 정도로까지도 높았으니 막 내 몸이 내 몸을 뭐 어떻게 조절했지 내 본인들로도 조절하기 힘들 정도로 높았단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저는 또 혈압 환자도 아닌 고혈압 환자도 아니란 말입니다.
1: 네.
0: 괜히 녹음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
1: 같더라고요. 또 집에 일을 해서 상심한 뒤끝에 그런 병이 왔지 않습니까? 예. 예, 원래 건강하던 분이죠. 예.
0: 그렇죠. 저는 그리고 또 다른 병원도 어떻게 다니면서 청약도 많이 적어먹고 했는데 효과도 보지도 못한 중에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선생님이 찾아가서 저기 이 진단은 확실하게 해도 받고 이게 저기 혈배관과 근신고로 뭐 함께 먹으면서 친구 치료까지 함께 받으니까
1: 네.
0: 더 빨리 효과 받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지.
0: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끝냈습니다. 와 이렇게 혈압이 높던 사람이 이렇게 한달 참 치료를 받고 나니까 머리 아픈 게 하고 어린쯤이가 싹 사라지고
1: 네.
0: 혈압도 지금 현재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 지금은 현재는 저기 우리의 혈압이가 136 아래 혈압 83
1: 네.
0: 매일 혈압기가 하루 한 12번씩 세계다 막
1: 기록하면서
0: 예. 모두 혈압이 막 높아서 그러던 사람이 저기 혈배관이랑 근신고랑 이렇게 먹고서 친구 치료까지 하며 받으면서 효과된 결과가 이렇게 좋아졌단 말입니다.
1: 그래서 네, 우리 그 지금 환자들이 저 어머님 이야기를 자꾸 외웁니다. 예, 올 때는 막 울면서 어머님은 그랬지 않습니까? 어깨 너무 아파가지고 막 침 맞을 때 울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던 게 갈 때는 필요할 때는 완전히 웃으면서 저하고 인사도 하고 이래 그 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과 말합니다. 우린 데는 울면서 들어왔다가 웃으며 나가는 데라고 소리 자꾸 얘기를 합니다.
0: 저는 이게 저기 특별히 또 이 저는 엄청 소소한 그런 것도 아픈 게 뭘 많았잖아 조금.
1: 네, 손바닥도 막 갈았고. 예.
0: 네, 엄청난 이 한두 가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이 많았는데. 근데 전 특별히 이 친구를 하면서 또 특히 그 선생님이 그 밀방약으로
1: 네.
0: 몸에 습기까지도 이렇게 빼주니까 몸이 네. 빨리 가 저기 가벼워지더라고요.
1: 네.
0: 습기가 빠지니까. 그래서. 엄청 좋아지고 이러니까 난이 환자로서 전 의사 선생님 만난 것도 전 행운이라
1: 행운이시요.
0: 예. 저기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저기 저는 이미 조금 공기를 걷다가 선생님을 만났기에 더 지금 건강하게
1: 그렇죠.
0: 건강해서 예.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1: 예.
0: 네. 이 시간을 통해서
1: 네.
0: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선생님과 박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그때 약이 여든 좀 더 먹다가 서리 이 기회도 저기 지금 활동 좋고 이러니까 나중에 저기 그 떠나드리고 서리 또 약을 더 저기 주문하려고요.
1: 그렇게 하세요. 예.
0: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래서 막힌 게 어디 막혔는가? 대뇌가 막혔습니다. 이 뇌라는 거는 인체내에서 전신을 이렇게 그 지휘라는 총사령부가 마찬가지로 되죠. 그래서 인체의 일체 이런 운동 행위

0: 이제 걸음 걷기도 바쁘고 엄중한 사람들은 대소변 이런 장애, 그러니까 실진, 대소변 나가는 줄 자기들도 모르고 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바쁘고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대뇌가 이런 그 집에 놓고 말하게 되면 스위치를 한다 할 때, 开关을 한다 할 때 사진은 이런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 이런 신경 이것을 우리 전기선이 이런 링센 호센 여기다 비교한다 할 때 어느 링센 아이통에도 그렇고 호센 아이통에도 그렇고 이게 같이 통해야 되지, 한 개 통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마지막에는 그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약들은 혈전을 녹이는 데만 집중하지 이런 호센이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이것을 해결 못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황진수한타에는 주요하게 황진수한타 쉐백항이 이거는 대뇌의 이런 혈관 신경 이것을 몽땅 회복해줘서 잘 통하게 해줘서 우리 인체 내 여러 가지 이런 중풍을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 그 다음에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된다. 이런 분들 우리 약 가지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이런 방면에 아주 큰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린 데는 환자분들을 정말 제 집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픔을 제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환자분들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대고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배선 9번째 시간입니다.

0: 마을 가운데 자리한 작은 광장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다. 여러 사람이 일어서서 자기네 연에서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서로 큰 소리를 쳐댔다. 아래에서는 응원하는 소리와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다. 누구 이야기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았다. 돌격대원들을 뽑아야 하는 소환은 난처한 얼굴로 서서 손을 저으며 소리를 쳤다.
1: 동지들 조용하세요. 조용히.
0: 하지만 도통 조용해질 것 같지가 않았다. 손계선은 누백승과 서병제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원래는 각 연에서 신청을 받아 돌격대원들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헌데 소화부장이 동지들 첫배를 타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하자 누구나도 가겠다고 다투어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가무들은 중년 임무를 맡고 싶어도 앞에 나서서 말하기가 쑥스러워 뒤에서 전사들을 부축했고요. 저기 보십시오. 저기 지도원 한 사람이 전사들에게 뭐라고 쑥대기고 있지 않습니까? 손계선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데를 바라보니 한 지도원이 웃으면서 이 사람을 밀고 저 사람을 두드려주고 하면서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서병진이 잠시 지켜보다가 앞으로 나섰다.
1: 동지들 다투지 마십시오. 영장의 명령을 따릅시다.
0: 그제서야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0: 사람들은 손계선을 바라보았다. 손계선은 양덕지에게 달래가 뭐라고 한참 의논을 하더니 대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1: 첫 배를 탈 사람들은 일연에서 뽑기로 했습니다.
0: 말이 떨어지자 일연 대원들을 재배한 사람들이 모두 에이 참 하고 소리를 쳤다. 하지만 금세 활달하면서도 시원한 웃음소리가 묻히고 말았다. 연장 웅상님이 앞다투어 나선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 발표하였다. 웅상님을 포함해서 반장, 배장, 대원들까지 모두 16사람이 뽑히게 됐다. 이름을 부르자 이련에서는 또 에이 참 라고 하는 탄식 소리가 길게 터져나왔다. 곧 16사람이 대우 속에서 걸어나왔다. 뽑힌 전사들한테 큰 칼과 자동 보충 그리고 사창과 수리탄 28개씩 나눠주었다. 그들을 모두 웃는 얼굴로 씩씩하게 사람들 앞을 지나갔다. 하지만 16 전사가 광장을 나서기도 전에 웬 소년병이 엉엉 울면서 손계선 앞으로 달려나왔다.
2: 저도 보내주십시오. 저는 꼭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0: 뜻밖의 일이라 손계선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서병진이 대견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3: 가게 하세요.
0: 그러자 손계선이 말을 했다.
3: 진만청 동지 함께 가십시오.
0: 웅상님은 큰 칼과 수리탄 몇 개를 얻어 그 소년병에게 주었다. 소년 전사는 서리의 폭죽을 터뜨리러 나온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16 전사의 뒤를 따라갔다. 서병진의 마음은 대도화처럼 세차게 소용돌이 치었다. 1931년 겨울 소베트 구역에 들어와 홍군 전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혁명을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을 다해 애쓰는 그들의 태도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른다. 전사들은 앞에 불 있으면 불에 뛰어들고 물 있으면 물에 뛰어들었다.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피하지 않고 걸어나갔다. 서병진은 홍군이 일당백으로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였으며 전국의 희망도 여기에 걸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큰 칼을 메고 허리에 수리탄을 가득 두른 젊은이들이 앞으로 걸어갔다. 헌옷을 걸치고 구릿빛 근육을 드러낸 뱃사공들도 뒤를 따랐다. 한 전사가 뱃사공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4: 배주인님, 제가 엄호해 줄 테니까 마음 놓으세요. 에이.
0: 뱃사공도 웃으면서 대꾸했다.
4: 당신들도 겁나지 않은데 우리라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0: 그들은 앞으로 걸어나갔다. 류백승과 서병진, 양덕진은 다시 망루로 돌아왔다. 도강작전은 9시에 시작이 되었다. 강가에서 우렁찬 돌격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순식간에 기관총 수십 정이 강 건너편으로 총탄을 퍼부었다. 류백승이 자그만 창문으로 지켜보다가 속이 갑갑해서 말했다.
4: 작전실 안에만 들어박혀 있을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봅시다.
0: 서병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실을 나섰다. 양덕진은 막을 도리가 없자 고개를 도번 가로쳤더니 뒤를 따라나갔다. 그들은 곧장 기관총과 포가 있는 진지 곁으로 갔다. 갑자기 돌격 나팔 소리가 뚝 끊겼다.
4: 왜 안 부는 거지?
0: 류백승이 양덕진에게 물었다.
4: 지휘관들한테 목표가 드러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목표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0: 요백승이 꾸중하듯 말했다.
4: 계속 부세요.
0: 소화는 나팔수가 어정쩡해서 서있는 것을 보고는 싱달래가 나팔을 빼앗았다. 그러더니 도번 흔들고는 높이 쳐들고 띠띠따따 띠띠따따 볼을 부풀리며 불기 시작했다. 예전에 나팔수로 있었던 실력이 나오는지 소리가 제법 우렁찼다. 다른 연의 나팔도 동시에 울리며 골짜기를 뒤흔들어 놓았다. 기관총을 든 전사들도 힘을 얻어 더 요란하게 총을 쏘아댔다. 사람들은 물결을 타고 오르내리는 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배는 아주 느리게 나갔다. 물결을 타고 높이 올라갔다가도 어느새 푹 꺼지면서 보이지 않았다. 기슭에서 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적의 사격진지에서 자지러진 총소리가 나더니 배의 사정없이 물이 튀었다. 하지만 뱃사공들은 용감하게 배를 저어나갔다. 총탄이 우박처럼 쏟아지자 한 전사가 흠칫하면서 팔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기슭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외눈 망원경을 쥔 유백성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었다. 그는 높지는 않지만은 힘찬 목소리로 지시를 했다.
5: 조장성들어, 저 앞에는 사격진지 두 개를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0: 양득지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포진지에 대고 소리를 쳤다.
6: 조장성, 어서 앞이 보이지 않은 저 진지를 없애버리랍니다.
0: 멀리서 대답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꽝 하는 보성과 함께 사격 진지가 푸른 연기 속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주저앉았다.
7: 잘한다, 잘해.
0: 강기석에서 환호성이 터지었다. 하지만 흥분 섞인 칭찬은 곧 다급하고 안타까운 외침으로 뒤바뀌었다.
2: 큰일이야, 큰일 났다, 큰일. 저러다 바위에 부딪히겠네. 어쩌지 저걸.
0: 17 전세가 탄 배가 물으로 흉악하게 튀어놓은 바위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누백승은 속이 꿈틀해났다. 다행히 뱃사공이 침착하게 노를 저어 배를 바위 곁에 붙이었다. 그런데 배가 바위에 부딪히지는 않았지만은 바위 틈에 걸려 꼼짝하지 못했다. 뱃사공 몇이 바위에 뛰어올라 발을 바위에 대고 등으로 뱃머리를 떠밀었다. 다른 뱃사공들도 힘껏 삿대로 떠밀며 힘을 보태주었다. 배는 겨우 바위틈을 빠져나왔다. 마침내 배가 나루터에 닿았다. 유백승과 서병진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전사들이 너도나도 기슭에 뛰어올라 돌층기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전사들 곁에서 꼬르릉 하며 포탄 수십 발이 한꺼번에 터지었다. 굉음이 울리더니 삽시간에 푸르스름한 연기가 전사들을 삼켜버리었다.
8: 저런 뭡니까?
9: 서병진이 속이 흠칫해서 물었다.
10: 아마 사천군대가 쓰는 롤링 마일일 겁니다.
0: 누백승이 대답했다. 연기가 그치고 돌층계 위에서 사람들이 꿈틀거리었다. 햇빛에 큰 칼이 번쩍거리었다.
10: 악착같군. 우리 전사들 좀 봐요. 엄청 드센데.
0: 누백승의 말을 들으며 서병진도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전사들이 막 층계로 올라가자 층계 위에 있던 새 집에서 200명쯤 되는 적들이 새까맣게 몰려왔다. 적들은 와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총칼을 들고 덮쳐들었다. 류백승은 낯세게 새파랗게 질려서 소리쳤다.
5: 조장장한테 어서 쏘라고 하세요.
0: 서병진도 고함을 쳤다.
6: 어서 쏴요, 어서.
0: 양득진은 날렵하게 보진지로 달려갔다.
6: 조장성, 어서 쏘세요. 남은 두 발을 모두 쏘랍니다.
0: 하지만 조장성은 오른 무릎을 털썩 구르며 중얼거렸다.
8: 하늘도 땅도 이 조장성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어기면 죽는 명령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6: 조장성, 지금 뭐 하는 겁니까?
0: 양득지가 소리쳤다. 조장성은 대답 없이 몸을 일으키더니 오른발을 한 걸음쯤 내밀고 안고 있던 포탄을 철컥 포에 집어넣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포탄이 대도와 우로 날아간다. 그 포탄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포탄이 또 쿵 하고 날아왔다. 조장성은 겨드랑이에 포탄을 끼고 있다가 대여섯 발씩 연이어 쏠 수 있는

0: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포탄이 따라 떨어지면 무너뜨리지 못할 진지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남은 포탄이 두 발뿐이라 어찌할 수가 없었다. 대도와 남쪽 기슭에 있는 사람들은 발매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포탄을 따라 눈길을 돌리었다. 포탄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모여선 적군들 사이에 떨어지었다. 왁작지껄 달려들던 적들은 손쉽게 짙은 연기에 휩싸이고 말았다. 적들은 무더기로 땅에 쓰러졌다. 살아남은 놈들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뿔뿔이 도망치었다. 경중기관총이 사격하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 얼굴이 거무칙칙한 시골뜨기 리덕재가 중기관총을 꼭 끌어안고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표준적인 전발 사격을 하였다. 적들이 하나 둘 거꾸러지기 시작을 하더니 얼마 지나서 죄다 쓰러지고 말았다. 진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탄성을 울렸다.
1: 잘한다! 못 떨어지는데!
0: 유백승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병진도 이렇게 통쾌하게 웃어보기는 참 오래간만이었다. 17 전사들은 산비탈에 흩어져 큰 칼을 휘두르며 나는 듯이 꼭대기로 올라갔다. 전사들은 밤이 가까워지자 수류탄을 던지었다. 뜰에서 순식간에 검푸른 연기가 치솟았고 전사들은 담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요백승과 서병진은 망원경을 벗고 마주보며 웃었다. 한 걱정 덜었군요. 요백승이 말했다. 서병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었다. 배가 남쪽 기슭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로 건너갈 용사들이 바삐 배에 올랐다. 배가 세 번째 전사들을 태우러 다시 돌아오자 양덕진은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1: 보고 드립니다. 제가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2: 좀 기다려보세요.
0: 우려백승과 서병진이 웃으며 말했다.
1: 아니요. 아직 적들이 반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휘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0: 양덕진은 못 들은 척 배로 달래갔다. 곧 작지만은 단단한 덩치가 뱃머리에 섰다. 밝은 햇살 날에 양덕지가 등 뒤로 맨 큰 칼과 칼에 매놓은 붉은 비단이 반짝 빛났다.

0: 만순장을 점령했다고 해서 홍군이 위험에서 벗어난 건 아니며 석달계 운명을 피하려면 반드시 다시 기적을 창조해야 한다고 모태똥은 생각한다. 이튿날 모태똥은 안순장에 이르렀다. 조울래와 주당은 먼저 선두부대 사령부로 갔다. 대도하우로 무거운 잿빛 구름이 깔려있었다. 모태똥은 만산에서 한참 지형을 살펴보고 나서야 산을 내려왔다.
1: 이 괴물 같은 강부터 봐야겠어.
0: 모태똥은 호위병들과 함께 나루토로 가며 중얼거렸다. 여태껏 수많은 강을 봐왔지만은 이런 강은 처음이었다. 물살이 어찌나 빠른지 물 위에 떠가는 나뭇가지가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빠른 듯하였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소용돌이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쑥쑥 빨아들였다. 모태동은 홍군 전사들을 나르는 배를 잠자코 바라보았다. 배는 거칠고 사나운 물결 속에서 솟았다 꺼졌다 하면서 아주 느리게 나갔다. 강기슭에서는 10명쯤 되는 뱃사공들이 풀밭에 앉아 쉬고 있었다. 하나같이 반바지를 입었는데 구릿빛 우통을 드러내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태똥이 걸어가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 어르신들은 모두 배를 모십니까?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었다.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강을 못 끊을 뻔했습니다. 모태똥은 만 담배를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자기도 한 대 붙여물었다. 가난뱅이 편에서 싸우는 군대인데 여만큼도 못 도와드리겠습니까? 어제 료백승과 이야기를 나누던 덜보패서공이 댓글을 했다. 그는 허허 웃으며 대통을 넣고는 모태동한테서 받은 만담배에 불을 붙였다. 당신들 홍군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첫 배를 띄울 때 저쪽에서 마구 총을 쏴야 되니까 한 전사가 저더러 배주인님 우리가 배를 끌 테니까 뒤쪽으로 서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총알이 막 쏟아질 때는 얼마나 겁이 났던지 그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맞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앞을 막아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모태똥은 웃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배는 벌써 강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뱃사공 7, 8명이 힘겹게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6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은 연변 주태회단을 인솔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러시아 피네 변강구를 방문했습니다. 연변조 대표단은 스쿰평 외교사상, 특히 스쿰평 총서기가 주변 외교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이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대러시아 우호 교류를 한층 심화하고 두 지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했으며 더욱 높은 수준, 더욱 넓은 분야의 호흡의 상생을 함께 실현하여 연변의 도약 주월에 새 동력을 불어넣고 새 성장 동력을 육성했습니다. 러시아 원동 연방대학에서 호가복은 대표단을 인솔해 비네 변강구 주장 코제미아코, 비네 변강구 제1부장이며 정부 주석인 세리비나 리퍼페이 부주석 잠블라트와 사회담을 가졌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연변주와 러시아 비네 변강구는 산과 물이 있다고 육해가 서로 통하며 쌍방은 예로부터 빈번한 경제무역 왕래와 교류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연간 중로 두 나라 원수의 전략적 인도 아래 연변주와 비네 변강구로 상호 연결과 소통, 경제무역협력, 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쌍방이 소통과 연결을 한층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각급 간 교류 기제를 완산하며 정규적으로 온라인 회담, 오프라인 상호 방문 등 활동을 전개해 각 분야 협력이 질색에 연결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통상국 기초시설 건설을 다그치고 통관 녹색 통로를 원활히 하며

0: 통관 효로를 치면서 제거하여 인적 왕래와 물류 이동이 대규모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두 지역 선전 추천 소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두 지역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다국전자 상거래, 자동차 무역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문화체육, 청소년 등 분야의 교류를 적극 전개하고 중로 자가운전 관광 프로젝트의 상시와 운행을 추진해 두 지역 민간 우호의 뉴대를 한층 더 강화하길 바랍니다. 세르비나는 연변주 대표단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내 변강구에서는 연변주와의 우호 교류를 매우 중시해왔고 상방은 단연내 폭넓고 성과 있는 교류 협력을 이어와서 마야치노의 관광종합체 두 개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9월 4일 오전 마야치노에 진 관광종합체 착공식이 러시아 비내 변강구 하산구에서 거행됐습니다. 호가본 비내 변강구 정부 부주서 히진스키 리퍼페이 부주석 잠블라트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호가본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중국이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길림성 대외개방의 교두보입니다. 연변에서는 출국 대러시아 교류협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마야치노에 진 관광종합체는 중로 지방 간 실무협력을 심화하는 상징적 프로젝트이며 두 지역 문화관광 자원 공유, 옷의 상호 보완, 연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중로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이 프로젝트가 중로 다국 문화관광협력의 시범본부기가 되어 두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조력하고 두 나라의 인민들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히진스키는 다음같이 표시했습니다. 마야치노에 진 관광종합체는 비내 변강구와 길림성, 연변주와 다국문화관광협력을 전개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쌍방이 설린 우호를 심화하고 실무협력을 확대하려는 공동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비내 변강구에서는 상호 성취, 호혜 상생의 협력 이념을 견지하면서 건설 수요에 적극 연결하고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문제를 제때 협조 해결하여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러시아 체류기관 대표단은 제11회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콩구매 계약 체결식을 진행을 했고 훈촌시 4개 기업과 러시아 당원회사가 러시아 콩구매 협의를 집중 체결했는데 계약 총량이 20만 톤에 달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크라스키노 도로통상구 신설연합검사청사 마하린노 카미쇼바야 국경역 포시에트만 연방연간 해변휴양구를 고찰했습니다. 또한 동관 별리바수준 제고 등 사안과 관련해 연결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주당이 부석이며 훈촌시 당위 석인 림소림,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순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훈촌 하산 종로 비내 관광휴양구 마야 지원에 진 관광종합체 착공식이 9월 4일 러시아 비내 변강구 하산구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과 러시아 비내 변강구 정부 부주석 히진스키가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러시아 비내 변강구 리퍼페이 부주석 잠블라트가 의식에 출석했습니다. 호가복은 길림성 당위와 정부를 대표해 프로젝트 착공에 축하를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로 두 나라는 산과 물이 있다는 우호적인 린방이며 온갖 시련을 이겨낸 진정한 친구입니다. 최근 년간 두 나라 원수의 전략적 인도 아래 쌍방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계속 깊어지고 경제협력 교류는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며 인문 교류도 날로 긴밀해졌고 각 분야의 협력 성과도 풍성해져 중로 관계는 더 실질적이고 더욱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변은 중국이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길림성 대외 개방의 교두보로서 줄곧 대러시아 교류 협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추진해왔으며 비내 변강구와는 경제무역 협력, 상호 연결과 소통,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마야치노에 진 관광종합체는 중로 지방 간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중로 두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공유, 우세 상호 보완, 연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0: 종로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반드시 이 프로젝트가 종로 국경 간 문화관광협력의 시범 본보기가 돼 두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조력하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히진스키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마야 친화예진 관광종합체는 비내 변강구와 길림성, 연변주가 다국 문화관광협력을 전개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쌍방이 1인선 우호를 심화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하려는 공동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락착은 두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우세 상호 보완과 관광객 시장의 쌍방향 유동을 힘껏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비내변강구에서는 상호 성취, 호혜 상생의 협력 리념을 견지하면서 건설 수요에 적극 연결하고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제때 협조 해결해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종로 변경 문화관광 산업의 번영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착공식에서 호가복, 히진스키, 잠블라트 등은 공동으로 프로젝트 착공을 위해 삽을 떴습니다. 마야 친화예진 관광종합체는 훈촌 핫산 중로 비내 관광 휴양구를 구성하는 두 개 주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주로 비내 휴양 호텔, 러시아 측 출입경 종합봉사센터 등 기능구역이 건설됩니다. 건설이 완료되면 훈촌 경신 관광 휴양 소진과 연동 운영돼 중로 두 나라 관광객들이 서로 오갈 수 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며 훈촌시 당위석인 림소림,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전이 5일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 성정부 당조성원 김육휘가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이 초점 대결을 맞이했습니다. 연변팀은 홈장에서 정규 경기 1위인 대련팀과 맞붙었습니다. 두 팀은 정규 경기 제5라운드에서 1대1로 무승부를 냈습니다. 한쪽은 선두 기세를 몰아나섰고 다른 한쪽은 홈장 우세를 업고 나섰습니다. 경기 전부터 승부 향방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대형 북공연 북소리로 연변을 노래하다 가요 연창 산과 바다가 화답하고 가곡이 한맘되어 치어리딩, 녹색잔디 아리랑 등 다채로운 무대 공연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우렁찬 북소리는 우레처럼 경기장을 울렸고 격앙된 노래소리는 하늘가에 메아리쳤으며 활력이 넘치는 춤사위는 열정적이고 호방하여 현장 축구 팬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환호성과 함성 속에서 장래 축구 팬들의 시선은 약속이나 한 듯 경기장에 집중이 됐고 모두가 함께 이번 정상급 대결의 막이 오르기를 기대했습니다. 기세 드높고 열정이 넘치는 선수 입장 음악이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쌍방 선수들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분투하려는 확고한 신념으로 동북지역 축구 근하들의 앙양된 기상과 앞다투 분발하는 훌륭한 정신면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축구팬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응원을 했습니다. 연변 명태 응원단은 소시로 대형을 바꾸며 힘찬 응원을 했고 대련 원정 응원단의 푸른 깃발은 원정팀 관중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18시경 주심의 휘설소리와 함께 경기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두 팀 선수들은 재빨리 경기 상태에 들어가 서로 공수를 주고받으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뛰며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각자 전술체계에 입각하여 전력으로 공격을 펼친 가운데 문전 로빙 패스, 측면 크로스, 빠른 역습 등 멋진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매번 날카로운 돌파와 강력한 수비, 위협적인 슛이 나올 때마다 현장 축구팬들의 환호성이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연변팀이 2대1로 대련팀을 꺾었습니다. 이번 경기 규칙에 따라 준결승전은 1, 2차전 경기제를 실시하며 두 팀은 12일 대련으로 장소를 옮겨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연홍성 정부 참사이며 연홍성 축구협회 주석인 주철민, 대련시 정부 부시장 모오풍, 대련시 정협 부주석 리연봉, 성정부 판공청 부주임 류기용,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0: 조정엽 주석 주검사, 연변에는 조당의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와 조정부 지도부 성원, 조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의 상설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1차전이 9월 5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상업 관광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업종이 연동되며 연변의 축구의 고장으로서의 깊은 저력과 변강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치열한 경기는 연변팀과 대련팀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도시 체육 정신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는 현장 팬들과 스크린 앞의 관중들에게 흥겨운 축구 축제를 선사했습니다. 경기 중간중간에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이어져 짙은 조선족의 정취와 청춘의 활력 그리고 축구 경기의 뜨거운 분위기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에 처음 등장한 용정사업의 응원단이 용정의 향토 정취를 축구 경기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기관 간부, 서부기획 자원봉사자, 대학생, 기층사회구역 대표들로 구성된 이 응원단은 총 145명으로 이루어졌고 분홍색 옷과 흰 치마를 입고 사과배와 백꽃 모양 소품을 손에 들고 있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용정 사과배 응원단 성원 전용교입니다. 사과배는 연변 용정의 특산품으로 아주 맛있고 아주 달아요. 이건 송이버섯인데 이것이 특산품이기도 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특산품을 조금 가져가서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팬들이 무형문화재 수공예를 몰입형으로 체험하고 특색 음식을 맛보며 연변의 축구의 고장과 가무의 고장이라는 두 가지 명함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팬 장터에서는 대련 문화관광 추천 소개단이 특히 눈길을 끌었는데 푸른 해양 주제 전시구역에서 비내 문화창의 상품과 지역 특산품이 전시됐습니다. 대련시 문화 및 관광국 3급 주임과원 후사우입니다. 우리는 연변의 주민 여러분께 풍성한 대련 문화 관광 체험을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9월 12일 대련에 오셔서 경기를 관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와 동시에 먼 길을 찾아온 특별 응원단도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2025년 호남축구연맹전 우승팀인 영주팀의 산하 소상축구팬협회 대표단이 특별히 연기를 찾아 연변팀 응원에 나섰습니다. 호남축구연맹전 영주축구팬 대표 서휘입니다. 연변은 저희 인상 속 전통적인 축구의 고장으로 축구 분위기가 특히 뜨겁습니다. 대중축구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합니다. 축구문화 교류와 문화관광 교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연변주와 우리 영주, 호남축구연맹전과 동북축구연맹전이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서 경기장 안에 뜨거운 축구 열기와 경기장 밖에 경제, 무역, 인문 교류가 함께 펼쳐지며 한겜의 경기가 도시 형상을 보여주고 외부 자원을 연결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계속해 축구 소식입니다. 연변 영정 거시안팀이 5일 저녁 무석 5구팀의 안방에서 펼쳐진 올 시즌 전국 축구 갑금리그 22라운드 경기에서 0-2로 완패했습니다. 오는 10일 연변 영정 거시안팀은 광서 항신팀 홈장에서 23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로 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상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8곽을 사시면 8곽을 더 드리고 16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 그리고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우대활동은 9월 10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밤의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더불어서 장수로방,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9월 10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2, 3일밖에 남지 않은 우대활동 기한을 충분하게 잘 살리시기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감각적으로 심각한 체험이 있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이 퍼센트를 많이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권 또 1,000원을 빼주는 우대활동은 1년에 어쩌다 진행하는 우대활동이 아닌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해도 우리 시장에 나가서 1,000원 깨서 쓰자 하게 되면 꽤나 큰 돈이죠. 그런데 1,000원은 빼줍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도 10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0: 90원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장수 제품 자체의 속강에 되어 있는데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그걸 비롯해서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은 바로 중국 과거의 원사의 처방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우대활동이 바로 그 10일까지 지나가면서 가격 인상은 11일부터 새로운 가격으로 나간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원 인상된다고 이렇게 저희들 통지가 왔습니다. 그의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29가지 진기중약제로 조성되었는데요. 이 처방은 황궁의 의 처방입니다. 바로 의라면 황제를 전문 한 사람을 관리하는 이런 그 명의의 저 나라에서 우리 중국의 그 중리 경력을 놓고만 하게 되다며 5천년의 역사에서 기본으로 중리로서 사람들의 명을 구하고 병을 치료하는 이런 원칙인데 거기에서 제일 첨단 약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 황궁에서부터 바로 황제의 처방, 황제를 치료하는 이 처방으로부터 시작한 게인데 장수로방이 바로 그 처방에 속합니다. 29가지 성분인데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 저녁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충분하게 소화 흡수가 되라는 겁니다. 29가지 성분이니까 충분하게 소화 흡수 과정을 써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딱 따뜻한 물로 드시거나 연한 소금물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감을 느끼게 되고 정신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감기가 막혔던 게 그게 술술 풀어지게 되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이렇게 특수한 처방이 바로 장수로방입니다. 특히 곰팥을 도와주는 이런 우수한 성분이 여기 포함되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부선종양 해주는 제품 가운데서 보통 해우십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남성들한테 곰팥을 도와주는가 하면 여성들도 곰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다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뭐 귀가 잘 들리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특히 남성들이 뭐 여러모로서 곰팥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뭐 유정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바로 쉽게 풀리게 되는 제품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그 바로 구심이라는 게 들어가 개 곰팥이 들어갔거든요. 녹각겨 들어갔고 이러기 때문에 곰팥이 양을 돌아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수로방은 지금까지 나온 처방들 가운데서 빨리 곰팥을 중순해서 모든 오장육부를 처시하자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저 전이 방사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전이 혈압조절이 그도 안 돼서 예,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약 저약 써도 어제 혈압이 온정되지 않다가 지금 전이 박사를 쓰고 있는데, 야, 이약도 혈압조절이 영 잘 됩니다. 지.
0: 아, 그렇죠. 전이 박사가 예. 심장과 뇌혈관에서 쓰는 알아주는 특별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2: 예, 그냥 머리 아프고 그저 그냥 어지럼증이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아이 그랬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 안정되니까 머리도 아프지 않고 증이 나지 않고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
0: 그렇죠.
2: 예, 걔부터 기억력이 없어 그저 깜빡깜빡 잠깐만 이름이 했더니 지금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
0: 종합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천희 박사가 오. 이 제품이 묘한 제품이죠.
2: 맞습니다. 그냥 가슴이 자꾸만 부들거림이 자꾸 그래도 예, 숨이 차던 게, 야,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영 마음이 영 편안합니다, 지금.
0: 그렇죠.
2: 그래, 예, 그래 놓으니까, 예, 잠도 못 자던 게 잠도 잘 자고 하니까, 야, 이튿날 아침에 깨어나면 머리 맑아지고 정신 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이 제품 자체는, 예, 국가 3, 세계 부위에서 추천하는 이런 항목에 속하고 추진 항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은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맞습니다. 효과가 빠릅니다. 다른 약에 예. 비해서. 이게 장수로방은 우리 남편이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그냥 위가 아파서 소화 안 돼서 예. 이게 떼끼니도 건너뛸 때가 많았습니다.
0: 예.
2: 예. 그래.

0: 되지. 이 약 쓴 다음에 위 아프지 않으니까 소화잘 되니까 삼시 세끼를 것도 꼬박꼬박 밥을 잡으니까 예. 야, 맥이 나는 게 알린다면 용서한다. 지금 이 이야기가
1: 딱 예, 예,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텍사봉영, 석고프라니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소화 흡수에 대해서는 그리고 룬천 퉁변해주는 성분이 들어갔고 원지가 들어가 여기 성분이 특수합니다. 예,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면 당신은 황제의 대우를 받는 셈이 됩니다.
0: 이선유서 기다려서 서빈복이 영심도 다닌데 야, 많은 약 썼습니다. 약도 써봤는데 안 되던 게, 이 장수로 방수어서, 예, 소변이 형 시원히 잘 나가니 형 사올 것 같답니다.
1: 콤파츠 구하는 데는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예.
0: 예. 아, 정말 이 약 다 먹어보니 정정성 약이 질량이 좋아지니 효과도 영 빠릅니다. 약, 예.
1: 그럼요.
0: 예, 네, 그래, 예, 이 두 가지 약, 지금, 예, 활동할 때 배달받다 계속 쓰자, 그런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몇 가지 제품, 천이박사,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복용해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만하세요 해도 그만할 수 없을 정도로서 아주 효과성에 대해서 우수한 이런 좋은 제품이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장수로방 한 달 썼습니다. 저는.
1: 아, 그래요? 예, 예. 한 달 썼으면 알깁니다.
3: 예, 예. 소변 시원하게 못 봤는데 지금 소변 시원하게 나갑니다.
1: 걱정할 거 예.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예.
3: 그리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는데 그것만 좋아졌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콤파츠 도와주는 데는 이 제품을 능가할 제품이 많지 않을 겁니다.
3: 지금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지금 소화가 잘 되고, 밥 잘 먹어도 맥이 납니다.
1: 그렇죠.
3: 이래 또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이래 또 기관지염이 거의 심해서, 기침 간에 심했는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어깨통으로도 아주는 맥동이 들어갔으니까, 예.
3: 처음에 약을 많이 못 샀습니다. 근데 이번에 화장에 40과로 싸고 하나 물어볼 건 그 명서방 있지 않습니까? 예. 누나가 백내장에 황방변성이 있는데 이 약을 쓰면 어떻습니까?
1: 백내장 황방변성 거기에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초과할 제품이 많지 않을 겁니다. 우수합니다. 빨리 시작하라 하세요. 예, 예.
3: 그럼 저는 장수호방, 저희 누나 명서방.
1: 그렇게 하세요. 예,
3: 지금
1: 예.
3: 지금 인차 배달됩니까?
1: 인차 금방 됩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1: 금방 배달이 가능합니다. 예. 예. 우대할도의 2-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일까지 하는 우대할도입니다. 11일부터는 오른 가격으로 천일박사가 올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장수로방, 명서방 모두 10일까지 하는 큰 우대할도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장수로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취황, 텍사, 상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중노년기에 들어서서 모든 공능이 저하가 원기 부족으로부터 시작되고 감기가 막히고 소화 功能이 떨어지고 잠을 제대로 잘 못 자고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골격통이 해결받지 못하는 데는 콩팥이 허한 것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풀어주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바로 29가지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예.
5: 저는 전이박사를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5: 저는 어차피 평상시에 그냥 맥이 없고요. 그냥 어지럼 치나 그냥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1: 되죠? 예.
5: 그리고 소변사 쓰다가 써있나봐 그렇게 했지 뭐.
1: 예.
5: 이게 써는 영조수도 이상이
1: 종합으로 좋았습니다. 40여가지 질병을 오장육부를 골고루 도와주는
5: 예. 아니 사방사 수나 할랄 수나 해서 보통은 6번씩 5번씩 나가고 그래서 근데 이거 얼마 어마한 먹으니까네 오 사방사 수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기 없으면 내기 난다 지금
1: 아 그렇죠 예예 예.
5: 내기 항상 내기 없어서 선방 어 운동 하나도 못 나가고 싫었습니다 어, 집안에 만날 백개 있고 그리고 그거 눕지 못해 그 자리만 있으면 눕지 못해 그랬습니다 어, 자꾸 눕기 싶단 말이야 내기 없으니까 어 그런 게 이거 먹고서 그래 내기 나는 게 알린다 지금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 대략까지 순환 장애를 풀어주는 데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모든 공능이 이 혈액순환을 통해 진행되는 게 이게 막히고 어, 굳어지고 혈관이 굳어지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풀어주는 데는 천희 박사로 초과할 제품이 많지 않을 겁니다.
5: 아, 그래, 네. 아무리 어디 혈관이 많이 막혔든 뭐.
1: 그렇죠.
5: 예, 예. 예, 그래.
1: 심근노곡이란 거 많이 말하죠. 예.
5: 그래서 뭐, 그래. 잠을 영 잘 잡는다, 지금.
1: 그렇죠. 그게 풀려야 잠 잘 잡는다.
5: 예. 네, 잠 잘 자지. 그런 게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나는 이번에 활동 너무 좋으니까 또 여러 숟가락 다 잡아서 계속 먹자,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는 제품이 우리 손에까지 도착한다는 게 보통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점이 아니죠. 그리고 가격도 또 11일부터 인상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예, 가격이 저렴하지만 노벨상 받은 상을 이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게
1: 그렇죠. 어디에서 이런 제품을 다시 예, 두 번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5: 명서방은 예, 명서방은 우리 언니 샀었는데 우리 언니는 백내장도 있고 황반변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황반변성이 있지 우리 언니도 나도 나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 근데 우리 언니 명서방을 예, 내가 먹으니까 다 먹고서 납수고서 눈이 영 좋아 눈이 가서 앞에 무슨 세원등이 있으면 무슨 날아다니는 것 같고 눈이 안개 낀 것처럼 그렇고 앞에 집이 가서 삐뚤삐뚤하게 보이고 길에 가서 그, 이거 글씨라는 거 원래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선 몇 달 잡았는데 효과 영 좋다. 앞에 무슨 날아다니는 거 그건 언니 없어지더랍니다. 얼마나 좋고
1: 예.
5: 그리고 눈 앞에 뽀얗게 안개 낀 것을 봤는데 그쪽으로도 많이 나섰던데
1: 예.
5: 그래서 눈이 좋아지니까 정신 안 담시 요즘 우리 언니도 오늘 대사를 받겠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이 명서방을 네. 우리가 눈병을 혹은 증상 자체는 누구든지 40대 중후반부터는 피해가기 어려운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술 보이다가 실명에 가까운 여러 가지 질병을 등하이하고 지나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 다른 약 아니면 그 명서방만 접수겠답니다.
1: 눈병 치료에서는 예. 알아주니까 여러분들
5: 예,
1: 잘 선택했습니다.
5: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도 천이 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6: 예. 예 저는 어째서는가 하면 이미전에 독고사에 왔다 갔습니다.
1: 예.
6: 그래 그런지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그다음에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머리가 흉하고 그리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예. 그리고 사변도 어떻게 사든지 하룻밤에 다섯 개씩 그래놓고 잔 것 같지 않다.
1: 예.
6: 예. 그리고 다리도 맥이 없어놓고 걸으면 영 힘듭니다.
1: 아 그렇죠.
6: 예.
1: 맥이 없다는 게 저에게 순환장애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 때까지 심장에서 팍팍 피를 내보냈다 돌려오는 이 힘이 약해지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맥이 없고 그런데 이 맥이 오사계담도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되고 건파 종능, 강한 공능이 다 소화제 종합으로 소화해야 되는 건데 종합으로 떨어지니까 맥이 없을 수밖에.

0: 예. 그리고 기억력도 없어서요. 어떤 데모 물건 찾지 못해 용에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천희 박사 선생님 강의를 듣고 쓰기 시작한 게 어떤 방에 넘었었습니다.
1: 예.
0: 예, 기런 결과가 저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첫째, 머리 어지럽고 힘 돌아가고 이 혈압이 온정될까에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머리가 정신합니다.
1: 그렇죠. 예.
0: 이 천희 박사가의 두 번 노벨상 받아 그런지 다른 약법은 효과가 영 빠르대다.
1: 그렇죠. 보니까. 제품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300집이 산지하병원, 북경협파라든지 해방군 산림여병원이라든지 이런 큰 병원 300집이 산지하병원이 10년 동안 림상 경험을 통해 나온 제품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0: 그렇죠. 예. 서변이 찾던 게 이것도 인차 없어질 게다. 다른 약과 달리 효과가 영 빨라서 지금은 보통 그거 한번 뭐 혹시 물 많이 먹으면 두 번 봅니다. 그러니까 3달 잠깐 머리 아침에 이러면 정신합니다.
1: 완전히 리상적인 그런 결과입니다. 예.
0: 그리고 기억력이 돌아서서 영 좋습니다. 이전에는 물건 뒀다가 어디다 뒀는지 찾지 못한 헤매던 게 지금은 비상가도 그렇고 물건 인차차 기억력이 돌아서서 인차 샀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다리가 무겁던 게 지금 맥이 난다.
1: 예.
0: 예, 그래서 걷기도 운동 조금씩 운동합니다.
1: 아,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된다. 예.
1: 그렇죠.
0: 저는 원래 군이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런데 소화 잘 되고 밥을 잘 먹고 이점 보고 군이 좀 올랐습니다.
1: 좀 올라야 됩니다. 노년이 과소 체중이게 되면 면역력이 팍팍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제때 드시면서 근도 조금 체중도 올라가는 차원에서 단순 복부 지방이 너무 세고 정근이 근육이 줄어들고 이거 절대 막아줘야 됩니다. 예.
0: 예. 그래서 선희 박사가 이렇게 한 가지를 약을 썼는데 여러 면을 많은 효과를 볼까. 또 이제 선희 박사가 또 저기 값도
1: 가격 인상된다고 나왔죠. 예.
0: 그러니까 저는 이번 활동도 더 올려줬을까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더 싸다고 오늘이 주문하자고 그랬는데.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 선희 박사는 특사입니다. 우리 적극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끔 하는 정책이 16각 삼에 20각을 줍니다. 다른 것은 보통 15각에 15각 이렇게 주게 되는데 16각에 20각 주고 1,000원 빼주고 이렇게 하니까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9월 11일부터 가격 인상이 한 가게 100원 인상된다고 지금 통지가 왔습니다. 공장 측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전에 원그 가격으로서 한 가게 498원인데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우대 정책을 크게 벌이고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크게 우대 정책을 벌이고 있는 원인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혜택으로 잘 돌아가라는 이런 뜻에서 나온 건데 우리는 선전하지만 해도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가슴에 좀 유감스럽고 아쉬운 점이 있죠. 이래서 16각에 20각 주고 1,000원 빼주는 천희 박사 노벨상 보통 두 번까지 받은 제품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모든 공능 저하를 공능을 추진시켜주는 역할하고 지금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입원했다, 중풍으로서 입원했다 나오신 다음에 아주 망망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그다음 보를 걷겠는가. 이 천희 박사를 금방 병원에서 출원해서 선택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의 치료보다도 효과성이 더 믿음직하고 길게 가는 이런 효과를 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시간 전환이라 합니다. 시간 전환이란 건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시간을 내 이 제품을 통해 시간을 내가 80세인데 30세, 50세 이 시간을 몇십 년을 당겨오는 청춘미마의 발견이고 최신 생명과학의 돌파성 제품이고 장숙에 속한다는 게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열심히 일단 견제해서 보게 하시겠다면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 이번에 특수한 우대 정책으로 나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살리기만 한다면 내가 뭐 내 명은 하늘에 달렸다 이건 옛날의 말입니다. 내 명은 내가 만들어갑니다. 옛날에는 그저 밥 먹고 자고 그저 이 정도 끝이 지나갔지만 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피할 수 없는데 약물요법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은 아주 우리에게 늘 있는 것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뭐 원래 가격 498원부터 598원 올라가기 전에 이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게 됐으니까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당신은 여기에 숨을 야드까지 이런 그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되어 있는데 콤파질 중심을 해서 빨리 소산하게 하는 제품이 바로 장수로바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은 9월 10일까지 진행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수필의 문학적 열정을 고취하고 그 지평을 넓혀 문학적 자양분을 풍성하게 하자는 확고한 취지 아래 중국 조선족 기업가 협회 아리랑 수필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중국 조선족 아리랑 수필 문학상 공모전 시상식이 일전에 심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중국 전역의 조선족 수필가들이 대거 참가해 뜨거운 문학적 열기를 보여주었는데요. 응모작들은 이주와 변혁의 시대적 배경 아래 조선족의 삶 속에 녹아든 고뇌와 아픔, 그리고 가족애와 효를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인생을 관조하는 깊이 있는 시선과 지르란 자아성찰의 과정은 이번 공모가 지닌 문학적 성취를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2시간에 나누어 제1회 중국 조선족 아리랑 수필문학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상 수상 작품과 금상 수상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대상을 수상한 김홍화 씨의 아버지의 밤을 밝히던 등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밤을 밝히던 등불 김홍화. 밤이 깊어지면 집안의 불은 하나씩 꺼졌다. 그러나 아버지의 방만큼은 예외였다. 그 방은 작은 도서관 같았다. 벽을 따라 책장이 늘어섰고 손때 묻은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30촉짜리 백열등만이 주황빛을 은은히 흘렸다. 그 불빛 아래에서 아버지는 원고지를 펼쳐놓고 글을 쓰고 계셨다. 세상을 밝히기에는 소담한 불빛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끔 아버지는 펜을 멈추고 방금 쓴 문장을 낮은 소리로 읽으셨다. 천천히 읊조리는 목소리는 어린 나에게 마치 주문처럼 들렸다. 뜻은 잘 알지 못했지만 마음이 먼저 알아들었다. 나는 책을 꺼내 한 장씩 넘기며 종이 냄새에 젖어갔고 기도 한 뼘씩 자라났다. 글보다 생각의 깊이와 문장을 대하는 진지함을 익혔다. 긴 하루를 마치면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으셨다. 낡은 원고지와 고문 만년필, 반쯤 식은 찻잔이 늘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방문이 닫히면 집안의 공기는 차분히 가라앉았다. 잠시 뒤 찻잔이 받침에 닿는 맑은 소리가 정적을 깨면 아버지의 배는 날개를 탄 듯 움직였다. 작은 등 하나가 주황빛을 밝히며 모래알처럼 희아릴 수 없는 밤을 말없이 지켰다. 정막이 짙어갈수록 잉크와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아련히 마음을 적시었다. 원고지를 스치는 펜촉의 사각거림만이 가늘게 이어졌다. 칼바람이 매서운 겨울밤에도 아버지의 방에는 온기가 감돌았다. 훗날 나는 그렇게 이어진 글쓰기가 아버지 스스로를 붙드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글을 잘 쓰려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쓰는 사람이었다.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저녁이면 어김없었다. 고요 속에서 홀로 문장과 마주하셨다. 몸이 무거운 날에도 글 한 줄을 남기고서야 잠자리에 드셨다. 글이 잘 풀리는 날에는 싱글벙글 웃으며 나를 불러 문장을 읽어주고 어때? 이건 괜찮지? 하고 물으셨다. 글이 막히면 펜을 책상 위에 툭 내려놓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의자의 등을 기댔다. 한 줄을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쓰기를 거듭했다. 구겨진 원고지는 의자 옆에 하나 둘 쌓여갔다. 작은 소용돌이가 방 안을 스쳐 지나간 뒤 아버지는 깍지를 낀 채 가만히 숨을 골랐다. 심기가 사나울 때면 자리에서 일어나 삽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셨다. 고르지 않은 흙기를 다듬고 나면 막혔던 생각이 조금씩 풀리는 모양이었다. 땀을 닦으며 방으로 돌아오는 겨울에는 다시 글을 이어보려는 기운이 묻어있었다. 글 한 편이 완성되면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셨다. 어머니와 나, 동생들은 자세를 고치 앉아 첫 문장을 기다렸다. 방 안에는 아버지의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낮게 읊조리다가도 어느 대목에서는 감정을 살려 한 구절 한 구절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깊은 울림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여운은 지금도 내 가슴 한쪽에 머물러 있다. 어디를 고치면 좋겠냐? 물음에 나는 목이 메여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문장 속에 담긴 진정성과 여울이가 깊이 느껴졌다. 우리 집은 작은 문학의 공간이었다. 어린 나는 아버지 글보다 읽는 목소리의 겨울을 더 오래 기억한다. 살아오면서 그처럼 감정을 담아 읽는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문학은 박수 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오래된 습관이었다. 새벽 출근 전에도 저녁 퇴근 후에도 아버지는 동네 흙기를 타지고 나셨다. 비가 오면 그곳은 금세 진흙탕이 되었다. 삽으로 길을 고르고 손으로 돌을 골라냈다. 시멘트가 깔리기 전까지 그 일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셨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문장 한 줄을 쓰듯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며 자신만의 문법으로 삶을 써내려가셨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군복무를 마친 뒤 공무원 자리를 제안받으셨다. 그러나 교원의 길을 택하셨다. 아버지는 어떤 자리에 계셨더라도 결국 글을 쓰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으리라. 비단길도 꽃길도 아니었지만 그 길을 아버지는 오랫동안 한결같이 걸으셨다. 퇴직 후 아버지는 한쪽 눈을 잃으셨다. 시야가 서서히 흐려지는 동안에도 끝내 글을 놓지 않으셨다. 눈으로 쓰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쓰는 거지. 그 말은 지금도 내 귓가에 남아있다. 희미해진 눈길 속에서도 아버지는 원고지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한 글자씩 써내려 가셨다. 시력이 거의 남지 않았을 때도 종종 밖으로 나가 생각을 정리한 뒤 다시 방으로 들어오셨다. 벽을 짚거나 허공에 손을 뻗은 채 되뇌던 독백은 어느새 글이 되고 문장이 됐다. 집에 돌아와 원고지 앞에 앉으면 글자는 자주 비켜갔다. 줄이 틀어지고 여백이 어긋났다. 그래도 펜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글씨는 점점 기울어갔지만 펜을 쥐는 방식만큼은 끝내 바뀌지 않았다. 말년에 뇌종양으로 두통이 찾아졌을 때도 글을 내려놓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만류할수록 아버지의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힐끗 보더니 툭 던지듯 말씀하셨다. 몸보다 글이 먼저야. 쓰다 죽어도 후회 없을 사람이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나는 노란색 서류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시조집 두 권과 단편소설 30편 남짓, 그리고 오래된 련용 조선문부 신문 한 장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신문 속 사진에는 소설 핏줄의 호곡성으로 2000년 압록강 문학상을 수상하며 소감을 밝히는 아버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시조집 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오늘의 문학작품상을 받으러 갔다가 고향집을 찾으셨다. 50여 년 만에 다시 밟는 땅이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한 편의 시를 쓰셨다. 태연한 고향집을 바라보며였다. 수녀의 설이었던 어머님의 신음이 광야의 혹한에 떨며 쓴 열매 맺힐 적 오가던 꿈의 옷자락은 피눈물에 얼룩졌어. 봉투를 들고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다. 글 쓰느라 집안이 편할 날은 없었지.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 끝까지 붙들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게 늘 원망스러웠다. 잠시 후 어머니는 봉투를 내 손에 건네며 덧붙이셨다. 그래도 이건 내 아버지의 인생이다. 남겨야 한다. 나는 그 무게를 안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희미한 시력으로 더듬어 쓴 마지막 원고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반쯤 다른 만년필 곁에 미처 끝내지 못한 문장 하나가 중간에서 멈춰 있었다. 아버지의 글이 세상의 인정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아버지에게 글은 세상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루를 의미 있게 건너기 위한 버팀목이었다. 전기가 귀하던 시절 사람들은 흔들리는 촛불에 의지해 밤을 보냈다. 그러다 툭 하고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30촉짜리 전구 하나가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냈다. 그 빛은 크지 않았지만 고단한 하루를 마친 아버지의 밤을 밝히기엔 좋겠다. 아버지에게 작은 등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밤에도 몸이 무거운 날에도 눈이 흐려진 뒤에도 아버지는 늘 주황빛 등불 아래로 돌아오셨다. 나는 그 빛 아래서 잠이 들었고 그 속에서 아침을 맞았다. 지금도 어디선가 주황빛이 번지면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밝아온다. 아직도 그 방에서는 아버지가 펜을 들고 계실 것만 같다. 아버지는 등불 하나에 기대어 긴 밤을 건너오셨다. 문학은 오랫동안 내게 먼 세계였다. 나는 그 문 앞을 서성이다가도 언어라는 벽 앞에서 자주 멈춰서곤 했다. 그저 읽는 일에 머물던 어느 날 문득 한 줄이라도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다.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흐릿한 흔적을 그냥 흘려보내기 아쉬워 잠깐이라도 붙잡아 두고 싶었다. 몇 문장을 더듬듯 적어 내려가던 순간 오래된 기억 속 한 사람이 조용히 떠올랐다. 아버지였다. 사람을 만나면 나는 늘 상대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 그것이 언제부터 내 안에 자리 잡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끝까지 듣고 나서야 한마디를 건네는 모습, 한 줄을 붙든 채 밤을 건너던 모습, 끝내지 못한 문장을 남기고 떠난 뒷모습이 차례로 겹친다. 밤이 깊어지면 나 역시 책상 앞에 앉는다. 오늘도 아버지가 남긴 침묵 위에 글 한 줄을 도한다.

네, 김홍화 씨의 수필, 아버지의 밤을 밝히던 등불은 평생 원고지 앞을 지키며 문학을 삶의 유일한 지표로 삼았던 한 인간의 생애를 조용히 복원해낸 글이었습니다. 작품은 단순한 개인적 회고를 넘어 문학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정신적 유산으로 치환되는지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작품은 문학이 명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어둠을 건너기 위한 등불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기록입니다. 거창한 서사보다 일생의 묵묵한 뒷모습에서 진실을 포착해내는 작가의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영상 작가가 28년 전에 찍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접하게 되었다. 영상은 끝없이 넓은 초원과 맑은 하늘이 긋는 지평선으로 시작됐다. 화면 왼쪽 멀리서부터 10여 마리의 말들이 떼를 지어 천천히 한 줄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길게 내리들여온 머리카락과 더부룩한 털이 어수선했다. 피부는 푸석푸석했고 발굽은 볼품없이 자라있었다. 물론 재갈은 물려있지 않았다. 무인도의 말이면 야생마겠지.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진다는 야생마의 모습인가 싶었다. 볼수록 신기하기만 했다. 말들의 걸음에 기작은 풀들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그 리듬을 탄 새들은 제잘거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초원의 새들은 낮게 날며 말들의 움직임을 따라 곤충을 찾는다 한다. 말들은 새를 쫓지 않았고 새들은 말의 길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란히 같이 가는 것은 아니었다. 서로 방해하지 않고 제갈 길을 갈 뿐이었다. 나레이션이 흘렀다. 70여 년 전 다시마 가공업을 시작한 어부들의 손에 이끌려 말 한 마리가 무인도에 건너갔다. 그때 중요한 운반 동력이었던 말의 존재가 아니었더라면 어부들은 무인도에서 다시마 사업을 벌릴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다시마 가공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말들도 늘어났다. 하지만 점차 다시마 가공업이 기계화로 발전되면서 어부들은 무인도를 떠나야 했다. 물론 말들도 쓸모없어졌다. 1971년 마지막으로 섬을 떠나게 된 어부가 말들을 섬에 남겼다. 육지에 데리고 가서 도살장에 보내기 싫어서였다 한다. 영상 속의 말들은 그때 남겨진 말과 그들의 후손이었다. 그 후 모든 순말들을 육지로 옮기면서 말들의 자연 번식은 중단됐다. 그때의 말들 중 현재 남은 말이 두 마리뿐이라는 자막으로 영상은 끝났다. 열심히 일만 하면 먹여주고 지켜주던 인간이 떠난 후 그들은 자연 속에서 야생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 번 가축화되었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말이라 진정한 야생마는 아니란다. 사방이 낭떠러진 고독한 섬에서 다시 가축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자기 조상들도 몰랐던 야생에서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막막했을까? 주인을 원망하지나 않았을까? 운명이 그들을 비껴갔을까? 아니, 본시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을까? 세상에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말들도 있다. 병원원을 앞둔 작년 연말, 조교사 경력 30년인 지인이 나를 연말 경마장에 초대했다. 전력으로 달리는 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은 인터넷 투표로 선정된 16마리의 경주마가 우려를 가리는 날이라 5만여 명의 관객들로 장내가 술렁거렸다. 도시 한복판에 만들어 놓은 푸른 자연의 덕분에 일상의 답답함이 날아갔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뿐이었다. 경주마들이 출발 관문을 박차는 순간부터 장래에는 속도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는 듯했다. 일제히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튕겨나가는 검은 흙이 기세 사나웠다. 날랜 말들의 몸짓에 갈라지는 휙휙 바람 소리가 목 터지게 응원하는 사람들을 더 떠들게 했다. 열광의 토간이 속에 빠진 그 모습들이 나에게는 너무 낯설었다. 명백히 스포츠인데도 그다지 당당하지 못한 경마장의 생리 때문일까. 나는 도무지 그 분위기에 물들지 못하고 말았다. 그날은 두 퇴역마의 마지막 경주날이기도 했다. 나는 그들이 신경 쓰였다. 우수한 경력을 가진 말에게는 은퇴 경주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일이 되지만 그러지 못한 말에게는 모든 기록에서 이름이 떨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관중들은 수고했다를 외치며 박수로 그들을 보냈다. 화려한 경주노에서 보였던 눈빛과 기세는 오간데 없이 머리를 숙이고 수걱수걱 잔디밭을 맴도는 두 퇴역마의 모습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황홀했던 그날의 기억을 더듬고 있는지 아니면 한 번도 열광의 박수를 받아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는 건지 서로 다른 여생을 보낼 두 말의 눈동자는 똑같이 슬펐다. 게다가 만인의 환호 속에서 기수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반대편 저쪽 우승마의 눈동자마저도 나에겐 슬퍼 보이기만 했다. 문득 무인도에 남겨졌던 반 야생마들의 눈동자가 생각났다. 어쩌면 그들은 본시 슬픈 눈동자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승마라는 스포츠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처럼 마음이 조여지고 그처럼 신뢰가 흐르는 스포츠가 있을까. 또 그처럼 교감이 살아 숨쉬는 스포츠가 있을까. 그리고 그처럼 순응성을 느끼게 하는 스포츠가 있을까. 동물과 인간이 동일한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마장 마술을 떠올리며 잠시 경마장에서의 씁쓸함을 메워보온다. 승마는 스포츠라는 그 개념을 넘어 인간과 동물 간의 신뢰 관계를 보여주는 창조 예술이기도 하다. 해서 동물과 인간이 함께 이름이 기록되는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도 유명하다. 교량적이고 유연하게 내리는 인간의 정확한 판단을 실수 없이 받아들이는 말의 자태는 때로는 평온함이고 때로는 열렬함이고 때로는 아름다움이다. 특별한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두 심장의 화합이 아닐까 싶다. 원래 그들 본연의 모습을 저렇게까지 억제시키고 인간과의 교감성을 주입시킨 인간의 창조를 위대하다고 봐야 할까, 잔인하다고 봐야 할까. 경주마의 패기와 힘, 승용마의 멈춤과 인내, 어느 쪽도 말 자신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텐데 그나마 그들에게는 어느 쪽이 덜 힘들까. 어쩐지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절제시키면서까지 누린 쾌락 같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마음을 짓눌렀다. 한 번도 인간에게 길든 적 없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야생마인 몽고 야생말은 하루 16시간을 이동하면서 풀을 뜯어먹는다 한다. 약간 느려 보이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구조여서 그들은 위협받을 때 외에는 전력으로 달리지 않는다. 야생마의 핵심 능력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이동과 회피라는 말이다. 경주마이기 전에, 승용마이기 전에 가축으로서의 말은 언제부터 우리 곁에 왔을까? 말과 인간은 오래전부터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무리를 짓는 말은 소렬과 리더를 인식하며 인간이 보내는 신체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의 사회성을 비교적 빨리 간파한 인간은 야생마를 자기들의 삶에 끌어들였다. 하여 지구상의 거의 모든 말들은 본연의 자기들 모습을 전혀 모른다. 그들의 엄마도, 그들의 엄마의 엄마도, 그들의 엄마의 할머니도 모른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길들어 산 세월이 너무 길어서이다. 인간과 처음 만났을 때 말들은 인간을 오랫동안 관찰했으리라. 그들에게 인간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먹이 부족과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잘 보호해주는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을까. 전혀 무관했던 말발굽, 재갈, 채찍이라는 생소한 도구에 지배당하기는 됐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 환경과 생존 확률만큼 더 중요한 게 있었을까. 사실 말은 인간의 울타리를 꿰뚫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도망쳐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 반야생마로 생을 마치는 말들도 있었다. 최근에는 몽고 야생말도 사실은 반야생이라는 주장도 생겼다. 말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자유였으나 인간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곧 자연에 종속되는 일이기도 했다. 인간의 통제에서 자유스러워지는 날부터 그들은 먹이 부족과 포식자의 위협을 견뎌야 하고 온갖 질병과 환경의 변화를 이겨낼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을 터이니 그들은 잘 길들었다. 말은 인간을 위한 교통수단과 이동수단이 되었고 인간의 농경화에 직접 참여했으며 교역과 전쟁에도 수없이 이용되었다. 인간은 말을 소유함으로써 힘을 갖게 되었고 돈을 벌게 되었으며 시간을 절약하게 됐다. 말도 인간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처럼 빠른 속도로, 그처럼 긴 거리를 뛸 수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을 그들은 그 능력으로 쉽게 먹이를 얻었고 인간의 식자재인 당근 맛도 알게 되었으리라. 점차 말은 긴 시간,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열심히 풀을 뜯었던 원래의 모습을 잊었고 위협받을 때 외에는 전력으로 달리지 않았던 속성조차도 버렸다. 채찍은 협박과 지배가 아닌 협력의 수단이라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계 속에 푹 빠지고 말았으리라. 어쩌면 그들은 자유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임을 누구보다도 일찍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두고 상부 상조라 했던가. 말이 오랫동안 군마로 활약했던 것은 등에 탄 사람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충성심과 의리를 인간에게 인정받아서였다. 그런 말들인지라
먼 훗날 자기들이 버려질 일이 생길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리라. 하지만 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인간 역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앞에서 주체성을 잃고 말았으니. 병원에 밝아왔다. 지인은 퇴직금으로 작은 목장을 사서 퇴역 마들의 노후를 돌볼 예정이라는 연락을 해왔다. 경마장에서 날뛰던 말을 승용마로 훈련시키는 힘든 일에 착수한다는 말이다. 단 몇 마리뿐일지는 몰라도 3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말들이 5, 6년 정도의 경주 생활을 마치고 곧장 도살장으로 실려가는 일을 조금이라도 막고 싶어서 라고 말하는 들뜬 지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자부가 담겨있었다. 나는 지인의 생각에 물들고 말았다. 붉은 말의 해에 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심신 건강에 좋다는 승마를 배우는 것으로 퇴역마들에게 할 일을 제공하는 1인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거양득인 셈이다. 사람을 태우기에 적합한 노비로 진화되었다는 넓은 말의 등에 올랐다. 말의 숨결과 나의 몸짓으로 신뢰관계를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에 요즘 가슴이 부푼다. 운물같이 깊고 맑은 말의 눈동자에 믿음과 의리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메리 홍메시의 수필, 슬픈 눈동자는 무인도의 반야생마, 경마장의 경주마, 마장마술의 승용마, 그리고 역사 속 가축이라는 세계의 층위를 유기적으로 엮어내며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넘어 시스템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실존과 주체성 상실을 은유한 수작입니다. 작가는 말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현대 문명의 경쟁과 속도, 통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비추는 거울로 확장해냈습니다. 이로써 작품은 단순한 생태 에세이를 넘어서 인간 존재를 묻는 인문학적 성찰의 영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수필, 슬픈 눈동자는 깊은 애정과 밀도 높은 관찰력, 철학적 사유가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샘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우리 지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별 우대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장약 심내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특별 우대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 드리는 기초상에서 또 장약 심내방 본약 한 곽을 더 중송해 드립니다. 예, 이 500원을 빼드린다 할 때 2,470원이 살 수 있죠. 예, 그 외에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이 1,980원짜리입니다. 예,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작

0: 영이 독특합니다. 이 살균 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은 수면 질량이 많이 높아지죠. 이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총 금액이 원래 5,610원입니다. 이 그런데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리기 때문에 4,000원에 살 수 있죠. 이 그 외에 장약 심내방 본약 4곽을 더 송해 드립니다. 예, 여태까지 우리 지금 그 장약 심리방 이거 강의 드리면서 그 여전히 한과기 60알씨 담긴 이거는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100알씨 담긴 후로 4배 반이 더 올라온 4배 반이 값이 더 오른 후부터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 4곽을 더 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 한과기 60알씨 이전에는 당겼는데 지금 100알씨 당겼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장약 심내방 이번에 17곽을 사시는 분들 본약 4곽이나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총 금액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장약 심내방 본약 6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때까지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처음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7,128원에 그 살 수 있죠. 예. 그 외에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으로서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인 강대한 그 공능 효과가 있는 개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남경동인당 유기농 양리섯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하고 남경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는데 이 한 통에 이 단백질분 한 통이 900g짜리입니다. 예전에 다 예전에도 이런 걸 드리긴 드렸는데 한 통에 다 400g짜리였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의 활동 이게 아주 큰 우리 활동인데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우리 활동이 결국 이번에 드리는 물건도 아주 고급적인 물건입니다.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나는, 예, 서당약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2: 서당약은 어느 약국달 채 먹습니다. 약국달 채 먹을까요? 심장이 따갑고요. 머리가 항상 어지러워서요. 베개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0: 예.
2: 아파트인데 이미 있습니다. 그래 머리에서 귀에서 소리 난다, 머리에서 소리 난다. 소리나 잠잘 수 없던 게 쭉 잠잘 자고 있습니다.
0: 예, 소리 아이나 얼마 좋고 그렇게 예, 그래서 예, 심장이 따갑던 게 따갑지 않죠? 예?
2: 예, 심장이 그냥 따가봐서요. 비도 못 안고 있었습니다. 거포 오븐도 못 안고 있고 그냥 바깥으로 살았습니다.
0: 예.
2: 예, 잠깐만 때까지 한 대씩 그냥 당겼습니다. 예,
0: 아.
2: 그래서 이제 지도 예, 많이 좋아져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렇죠. 이거 예. 잡으면 그렇게 확실하게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이거는.
2: 예, 야구. 그냥 이불을 스마트폰 못 덮었습니다. 이불을 미나 바래다가다 다수도 끊은 거죠. 온밤 거죠.
0: 심장이 그렇게 따가봐 나는 게 어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못 덮지.
2: 그래던 게 예, 많이 좋아도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예.
2: 그래, 예, 우리 동네에 오늘, 예, 저, 이네, 어제 나갔는데 만났는데, 네, 예, 거기 운동합니다. 그래 하는데 길에서 만났는데, 예, 그 동네에, 저기, 노시사이 와서 다리 썼을 때다, 다리 썼고, 예, 심장이 자기도 따가봐서, 예, 지나 자진 못한다 이랬는데 그래서
0: 예.
2: 집에 안 가도 뭐 있고 이래서 나와 다닌다면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내 먹는 약을 먹어서 봐서 뭐 합디다
0: 그래서 예. 이 노시산 치료의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리고 심장이 뜨거워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 지금 심장병 때문에 이렇게 막 뜨거워나고 어떤 분은 뒷잔두이 또 뜨거워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가슴이 또 뜨거워나고 이런 사람들 다 이게 치료 효과가 이렇게 좋은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이야기는 심장병 치료와 노시산 뇌출혈 후유증 치료에서 아주 그 효과가 좋은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선말 방송에서 5년 5개월을 강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효과가 없다면 이렇게 원래 오래 강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사일
2: 이병이 딱 맞는 다음에 돈을 갖췄다면 오늘 대단 받겠다.
0: 그럼 좋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0: 말씀하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3: 저도 장애 신경을 먼저 한답니다.
0: 예,
3: 저는 예 신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예.
3: 그리고 내게 생일 두 번 나왔지 이 장약 신내방을 먹기 전에 1년에 몇 번씩 그저 알랭이 실려서 병을 입원했고 병이 심할 때에는 어지럼증이 세게 납니다.
0: 예, 그렇죠. 예.
3: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심장이 통쇄나고 뒷단둥이 어째 그리 아픈가.
0: 예, 심장병 환자들이 다 그 반사통으로 인해서 그 뒷단둥이 아픈 사람 많습니다.
3: 뒷단둥이 예. 아파도 세게 아팠습니다.
0: 예.
3: 그리고 숨이 차면서 땀은 또 얼마나 흘리는지 모른다.
0: 예.
3: 이럴 때마다 병원이 입원해야 이 관을 놓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그 강의를 듣고서 이 장약 신내박을 먹은 후에는 지금 이 병원을 모르고 입원이라고 모르고 삽니다.
0: 아, 그렇지.
3: 입원하고 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얼마나 좋습니까?
3: 돈도 많이 절약했습니다. 예. 입원하면 돈 얼마나 많이 씁니까?
0: 그렇죠. 예.
3: 예,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입원해.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고혈압 환자 되는 거는 20년 동안 그냥 서양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0: 예.
3: 장약 신내발 먹은 다음에 선생님이 정확한 지도하에서 혈압 약을 장약 신내발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 말하는 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오히려 한번 약을 간양하면서 먹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아껴주더란 말인데
0: 예.
3: 그 방법이 영 신기한 그 방법대로 먹은 게 전혀 혈압 수술이 잘 돼서 아홉 달 만에는 혈압이 이 장약 신내방만 먹는데 혈압 수술이 그리 잘 되지
0: 그렇지
3: 얼마나 좋았을까 혈압 수술이 잘 되니까 탈것 같지 혈압 수술이 할 때 뒷골이 그냥 아프고 그래서 그러던 게 고생했는데 지금 그 고생이 없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0: 금방 이게 저희가 지금 강의 드릴 때는 한번이 이거 저 이제 그 류설요파를 몰랐습니다. 저희도 후에 얘기했거나 한자글로 공부하면서 이거 지금 이런 방법 알게 됐는데 지금 이 방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저기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분분히 저희한테 지금 전화 온다. 그분들이 이전에 썼던 분들이라며.
3: 예, 그 방법이 정말 신기합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우리는 이 장애 신내방을 먹고 우리 두 양수는 정말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냥 먹으려고 이번 추석 활동이 용서했을 때도 어느 때보다도 특수한 활동이로
0: 처음으로 이런 일이 활동하는데요
3: 약에서 약을 주지 또 현금을 감해주지 얼마 줬을까
0: 이 물건도 주는 게 아주 고급적인 게입니다.
3: 글쎄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활동에 참가해서 이번에 받아 둘이 먹을까 용 빨리 축이 난다 말입니다.
0: 그렇지.
3: 그래서 또 받아 오늘 대달 받아왔습니다.
0: 그러면서
3: 근데 이 약은 너무 좋았어요. 나는 이제 먹는 사람마다 그 친척 친우 활동실에 동무들 자꾸 소개 받은 사고 받고 먹은 사람마다 다 효과 좋다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0: 그렇죠. 예.
3: 그래서 나는 그래서 지금 너무 그래서 승이 나서 그래서 어느 사람마다 칭찬했어. 어려도요 활동실에 갔어요. 내 활동실 사람들 여러 소개했는데 그중에 두 사람이 벌써 이 약을 먹고 있단 말은 먹고 있는데 어느 활동이 좋다고 말했지. 이번에 활동이 특수한 활동이에요. 추석하고 국회의원 활동이 특수하다거나 약에서 약을 주지 현금 감해 주지 얼마 될까. 그래 우리도 내가 이 두 분이 한 분은 심장이 나쁘고 그리고 또 그런 혈압 조절이 아직 혈압이 영 높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런 단기 판기스병이 있답니다.
0: 아하, 예. 똘개뼈입니다,
3: 예, 예. 그래서 이,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두 분이 지금 잡수도 하는데, 한 번은 또 예, 심장에 주사를 세 개나 하고, 예, 혈압 조절이 안 되지, 또 예, 그냥 위가 영 나쁜, 막, 예. 위 나빠서 시커머리 그냥 올라오고 위가 그냥 떠나간다. 예. 이래서 이하고 본 게 효과, 용사 잡수, 영 진찬하면 돼. 아, 이렇게 좋냐고, 아, 그렇죠. 처음이라면.
0: 효과가 없나?
3: 이번에 활동, 예, 이번에 활동이, 영 활동이 영 좋다고 말할까. 아, 그럼 우리 장가에서 배달 받겠다. 두 분이 다 배달 받겠답니다.
0: 예, 그 두 분이 배달 받으시려면 그 두 분한테 말씀하십시오. 241-7979번으로 꼭 전화하라고. 예,
3: 예, 241-7979번.
0: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야만이 지금 그 담백분이 잼가 900g짜로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양이 저지서 조출한 담백분.
3: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래가마입니다. 예. 목소리
4: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4: 그래, 저도 예, 이 신예방 먹은 지 어도는 3년 8개월이 됩니다.
0: 아, 오래다 잡쌌어요.
4: 예, 오래 먹었습니다. 예. 그래, 네, 이 먹기 전에는 예, 나도 신체 대단히 나빴습니다.
0: 예.
4: 에, 녹음시 부족이 있어서 가슬범으로 앤디 맞고 임시구급하고 이렇게 예. 살아오고, 그 다음에 어쨌든 심장이 약한지 의문 소리도 놀라고, 그 다음에 입안이 해가 싹, 빨갛게 되고 갈라지고, 입술이 예. 또 갈라지고, 이렇게 어쨌든 허영이 허열이 많이 해서 고사 많이 했습니다. 그래. 어쨌든 나도 위가 또 그런 위하수돼서 윌려도 용 많이 고상하고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야 정말 가지가지 병 다 가지고 예 용 예. 정말 좋단 널스 다 하느라고 해도 예 효과를 크게 못 보고 임시 구급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던 중에 선생님이 아 이 소장 장약 심리방이라는 예. 거 이거 예 방서하는 거 들으니 아, 형, 호기심 들갑대다. 그, 소장, 고원에서
0: 해발이 그렇게 높은 거
4: 해발 4,500 예. 이런 높은 고원에서 자란 자연 산 이야기라니까,
0: 예,
4: 형
0: 그렇지.
4: 믿음이 가서, 이거 먹으면 내가 정말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이런 호기심이 들어가서, 내 이거 선택해서, 예, 우선 이게 산형 잡아서 이렇게 먹는데,
0: 아.
4: 이 모든 것이 다의 효과를 보고, 예, 지금 정말, 청춘이 부럽지 않게 정말 생활하고 있으니
0: 아,
4: 나는 이 소장약에 대해서 예, 대단히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4: 우리는 예, 이 노년에 정말 아예 아프면 병원 가면 예, 얼마를 아, 좀
0: 입원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계속
4: 예, 그러니까 병원 가서 하면 창피합니다. 늙은 게 병원에 와 예, 뭐 이게 아프고 저게 아프다 하면 굉장히 정말 편안히 앉아서 예, 약을 먹고 이렇게 건강 찾으니
0: 손님은 지금 아무런
4: 선생님에게 예. 정말 감사합니다.
0: 손님은 지금 이거밖에 잡수는 게 없지 않을까 이 약
4: 예, 나도 예, 이 소장약 하나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딴 거 안 먹습니다.
0: 이러고
4: 먹어본 데 오라고 예,
0: 맞습니다.
4: 병원이라는 거 가는 법 모르고 예, 이렇게 건강하게 사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이번에도 또 기금입니까? 예, 오늘 오전에도 36곡 배달 받았지 않을까?
4: 예, 36곡 정말 배달 받아왔습니다.
0: 그랬지 않을까? 예,
4: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저는 예, 고혈압으로 거의 20여 년 동안 예, 소약인 고혈압약 먹고 산 환자입니다.
0: 예.
5: 거기다가 예, 귀에서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숨기 못한 소리도 나고 해서 예, 몇 병원에가 보이니까 신경 쏠려 그렇답니다.
0: 예.
5: 이런 병은 치료 못한다고
0: 원래 사람이 치료됩니다.
5: 예, 이렇게 계속 소리 나다가 예, 조만간에 귀 멀까 싶습니다.
0: 예.
5: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약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약도 배먹기 시작했습니다.
0: 예.
5: 한 달 사오 먹으니까 예, 소리가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두 달 이렇게,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점점 나아지는 게 알립니다.
0: 알리죠. 꼭 알리죠.
5: 예,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 못한 소리 아이 납니다.
0: 예.
5: 저는 이하고 선택한 게 얼마나 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0: 모두 그래입니다. 선택한 거.
5: 예. 이하고 먹으면서 이 해가 떠보지 정말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립니다.
0: 예.
5: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약 세 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하루에 먹던 걸 예,
1: 여보세요?
5: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감량하고, 예.
0: 예.
5: 그 다음에는 그런 뭔가, 또 선생님이 알려준 녹색요법이 있다니까.
0: 아, 맞습니다. 예.
5: 예, 이료법 같이 쓰는데,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예. 약 달 만에 중에 혈압, 당약 14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예, 꼭 잘 될 수 있습니다.
5: 예.
0: 이제, 우리
5: 반들이 아파서, 예, 몇몇 먹고 오시고, 오시고 했는데, 지금 밴디거로도 시장 그 걸을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1: 김현정에서 저희 하루 전화 3시간 이상 다 보지 못.
0: 예.
1: 그런데 지금 이 약 먹고 얘 눕지 못해 못한다.
0: 그렇게 예. 심자의 람 좋아짐이 심자의 안정을 찾음이 그렇게 잠이 더 잘 온다 예. 원래.
1: 예. 우리는 예 우리 부부가는 둘 다 이 약만 예 이제는 예 이 약을 좀 찍어놓고 예 정말 이 약만한 게 그렇게 많은 약 써봤는데 예. 이 약만한 좋은 약이 없을 때다.
0: 예,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약.
1: 우리는 예, 좀 들어서 예, 우리 부부가는 이 약만 쓰기로 했습니다.
0: 아, 좋죠, 예.
1: 예, 우리 남편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예, 심혈관 질병도 있어가지고, 예, 이것만 먹고, 예, 지금 다 좋아져서 있고, 예, 우리 둘은 이번 우대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
1: 예, 이번 우대 활동이 참가 안 하면 정말 유감스럽죠.
0: 아, 그렇지요. 그 이번이, 아, 이게 우대 활동이 얼마나 큰 우대 활동입니까? 정말 유감스럽다는 예. 말이 맞습니다, 예.
1: 예, 이렇게 좋은 우대 활동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예, 36가 배달받자고 전화드립니다.
0: 아, 예. 배달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오늘도 이 여보세요. 명절이 돌아오니까 나 이 방송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이나 웃으리.
0: 아, 그렇죠.
3: 예. 예, 마침 아니 큰 활동합니다. 예.
0: 예, 지금 큰 우대 활동합니다. 예, 예. 두 가지 명절은
3: 우리 아빠는 원래 그런 좀 노공이 걸려댔습니다.
0: 예.
3: 예. 그 혈액약을 계속 먹은 거든 어째 아이 됐대다. 마지막에 그매나 중풍이 걸려가지고 예. 예. 다리 많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다리를 바로 못했댔습니다. 내가 그 곁에서 걷들어야 되고 예. 아, 그다음 예. 거기다 가서 심장이 나쁘고 소변이 발을 못 누고 위나봐 밥 잘 못 먹고 밤 잠 못 자고
0: 예, 그렇죠.
3: 변비까지 있어가지고 숱한 고생했습니다.
0: 예.
3: 그래 병원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돈도 많이 파고 약도 많이 쓰고 주사도 많이 맞고 했습니다.
0: 예.
3: 그래 얼마큼 것도 여기 눈가리 이렇게 많이 그렇게 소리 그 저기나 끊지하고 소리 나와 집에 아이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러다가 어느 때 선생님이 강의 듣고 소리 예, 이거 예 심리방이 좋다는 거 들었습니다. 공농수치에 딱 쓰여 있고 저장약이고 딱 중풍 치료한다고 소리
0: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딱 중풍 치료하는 예. 게 중풍이라는 게 딱
3: 그때는 눈이
0: 예.
3: 그때는 눈이 어째 크게 떴는지 그거 딱 알아서 뗐단 말입니다. 다른 때는 몰랐는데 다른 약을 습한 거 써도 그런 거 모르고 그래서 의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무 약이나 주는 데는 먹고 이래 됐습니다.
0: 아 그렇죠.
3: 작년에 작년에 이렇게 딱 치료된다니까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 아니 처음에는 예, 그렇게 모르겠던 게 사순에서 시작하면 보니까 나 선생님이 또 거기다 가르치는 방법대로 하루 사흘 닷새 일주일에 계속 그 다음에 거기다 역시 아, 비법까지 알려줘서 이렇게 했으니까 예. 혈압조절이 영 잘 됐대다.
0: 잘 됐다.
3: 마가가 똑같습니다. 예.
0: 예,
3: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때까지 이렇게 신음 하기는 처음입니다. 선생님 말에. 예.
0: 아, 그렇게
3: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예, 잘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 완전히 예, 변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보면 어쩌면 또 인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약을 이 약만 딱 썼는데 그렇게 좋습니다. 다른 약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이 약만 쓰는 사람 많습니다. 원래.
3: 예, 에이, 아, 소변이 바람이 불면 온 변기 칼에 대고 시누르게 이래서 신경질이 나고, 누구한테 끼끗거리고, 아, 다 먹고는, 아, 저기나 변을 보지 못하고 그래야 되는 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은 예, 그거 모르는 사람 모른다. 지금 정상적인 사람과 예, 별 다름이 없습니다.
0: 아,
3: 예.
0: 그러니까 회복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3: 예, 잘 됐습니다. 원래 어느 장에 있었댔습니다. 예. 이제 지금 말을 알아, 뭐 하더니 지금 그게 없습니다. 예.
0: 그거 다 회복됐죠.
3: 예, 얼마나 좋은데, 우리는 길에 큰 걱정 없습니다. 지금은. 예. 예, 속이 아주 불안합니다. 거기다가 나도 또 예, 심장이 나빠가지고 신경질이 많고 낙내리를 겉들이고 사느라고 이러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나 먹고 예, 제 몸을 돌보지 않아서 예, 영 그저 수두룩해가지고 얼굴이 그저 새까매가지고 깨끗 나와가지고 이러고 예, 경력이 하나도 없고 우리네 활동단에 가면 예, 금방 배워주는 거 알 것 같아도 돌아서면 깜빡 이제 무슨 배웠는가 생각이 안 나고 잠깐만 됐습니다.
0: 아 그렇죠.
3: 그래도 이제 지금은 정말 앞으로 섰습니다. 어제는 정말이 잘합니다. 지금은 또 기억력이 돌아와서 얼마나 좋은데.
0: 그 기억력도 어째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우리에게 신경활성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식물생 신경활성 효소가 있잖습니까. 그 효소의 이 성분 안에 그 선징수안이라는 이 이런 그 성분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이 성분이가 기억력을 돕는 데서 제일 최고 작용하는 게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용 많습니다. 지금. 옛날에 비해서 경력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3: 어, 예, 그래 선생님은 어쩜 이렇게 똑똑하냐고 소개를 했으니까 어찌다 이렇게 운이 좋겠어. 예. 감사드립니다. 예.
0: 아, 예.
3: 예, 그러니까. 예, 우리는 이 약을 죽을 때가 지금 먹겠습니다. 우리 나도 영주어서 우리 내가 영팔팔하단 말이
0: 영팔팔하고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할도에
3: 예,
0: 제일 큰 우리
3: 그러니까 우리도 참가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예, 예.
2: 네,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지금, 아, 저희가 이 장약 심리방을 이제 5년 5개월 강의 드리면서, 어서는 오라잼 5년 6개월이 거의 됩니다. 예, 예, 이렇게 강의 드리고 있으면서 정말 이 약을 쓰고서리 많은 분들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약이 지금 아주 건강하게 지금까지 강의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경동맥에 방콸이 있어서 근심하던 분들, 지금 이 장약 심리방을 쓰고 나서 어떤 분들은 넉 달 반, 어떤 분은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까지 쓴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어떤 분은 왼쪽 경동맥이 빵块이 좀 큰 게 있던 게 없어졌고 어떤 분은 오른쪽 경동맥이 빵块이 있던 게 없어진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른쪽 왼쪽 경동맥이 작고 큰 게 몇 개 없어진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
2: 잠시만요.
0: 후하게 지금 없어진 게 완전히 그 검사단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예. 이 시간에 강의 명사 듣고 있습니다.
0: 예.
4: 약 어선 예, 4년 어선 우리 반 어선 동안 이렇게 썼는데 우리 남편이 중풍 맞아서 예, 정말 숱한 고생을 다 하다가 정말 예, 야, 정말 예, 명약을 만났기 때문에 제품이 어지 않고 예, 그 병치로 됐습니다, 선생님.
0: 아, 그렇지. 예. 예.
4: 그리고 선생님 강의 나잖아요. 정말 어디 무슨 딱 한 가지만 치료하고 이게 뭐 범인 없지 그 뭡니까 선생님?
0: 예, 이야기가. 우리 이 약은 예, 서상약임에서 중약이래나 가지고 서상의사가 그 어떻게 예, 주치공능에 대해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의가 이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그 해석하고 있는가 이게 다 다른다. 딱 그래서 예, 예. 거기 주치공능이 이 두 가지 다 있단 말입니다. 서상의사의 주치공능, 그 다음 중약의 주치공능.
4: 대포여잖아요. 이제 예. 가만 목숨 좀 막 부해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약을 쓰고 지금 심장이 따가바난다. 그것도 막 이제 앞에 분도 보시고, 야.
0: 심장이 그 사람 따가봐서.
4: 따가바나서, 그것도 어느 나라를 그것도 바깥에 나와서 해놓으면 새까마이 집을 두른다. 그 올때 사람이 글쎄 들어가서.
0: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분이.
4: 야, 정말 기다립니다. 그래, 이 약을 다 쓰고 끝내 이렇다가 얼마 우리 등지 방송 질이 올라가지. 선생님 강의 잘해서 다 그렇고 약이도 좋아. 그런 건 사실이지, 그만.
0: 약이 좋아, 그렇습니다. 예, 주요하기는 이 약이 좋다 말이야.
4: 약이 좋아야 되지.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야, 5,400m 이상 되면 홍경철도 들어가가지고. 예.
0: 그렇지.
4: 많은 사람 지금 생명을 구하지. 우리 약이 5,400m 이상이 되는 홍경철 들어간 게 없지, 그만인가. 면황금을 하는 게 또 네 가지 들어갔다.
0: 그렇죠. 연 황금으로 예, 그러니까. 된 약재 네 가지가 들어간 게 이게 영 포인트입니다. 이 약이.
4: 아, 정말 이 약은 예. 그 단기 들어가지. 필요도 없는 거는.
0: 맞습니다.
4: 때가다 단기는 계속 먹으면 좋다지. 그리고 또 거기 또 황제도 들어갔다지. 기르도 없는 게 걔까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생명 구한다.
0: 홍경천도 기르도 없는데 그렇게 큰 작용하는 게 아, 홍경천도.
4: 예, 예. 그리고 예. 어느 약재나 이거 비기지 못한다. 고산지구 약재가나 서산이 약재지. 또 그 뭐니까 구여선도 시트로 또 예, 중약을 나왔지.
0: 옳습니다. 이거는 중약으로 아, 나왔습니다.
4: 예. 예. 약은 어쨌든 이 명약성이 명약 어떤 약이든지 이 약을 따라 먹고 이 약이 앞에 못 쏜다. 이 약이 제일 앞에 앞으로 지금 정말 달리고
0: 있다. 두 번째라면은 애하지요. 이거는.
4: 오빠 그렇지.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써보니까 예. 안다 만다 써보지 예. 못한 사람은 모른다. 자기 잡다 못 본 게 어떻게 압니까? 예. 그래 이번 무대 활동에 예. 우리 대구 무대에서 와서 예. 저기 뭡니까 우리 또 저기 우리도 그 시민의 남편이 또 예, 가슴이 어째 형 따가바나고 예, 막 답답했나 그렇단다 꽤 싸겠단다
0: 아 그런데 아주 좋죠 예예 2417979번으로 구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예.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이 빵콸이 있는 분들 경동맥 빵콸 때문에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신세 같답니다. 예, 그분들이 저하고 반영하는 게 항상 근심 속에서 살았다는 이분들도 아, 경동맥 빵콸이 없어진 걸 지금 보고단을 보고 예, 심부 거후할 수 있게 지금 아, 그 너무도 이거 지금 신임합니다. 예, 하, 정말 없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이래죠. 예, 예 우리 이게 경동맥 빵콸이라는 거는 혈관 병내 지질하고 석회화 물질이 예, 그리고 부위의 섬유 조직이 축적돼서 형성된 비정상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석회화가 많은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질액이 크고 표

0: 엄연히 불규칙적인 이런 그 방콸이 있습니다. 예, 잉방콸도 좋고 로안방콸도 있는데 일반방콸도 좋고 다 우리 동맥안이 잡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큰 위험을 갖다 주죠. 예, 예 그래서 이 경동맥 방콸이 있는 분들 지금 우리 이 약을 쓰시면서 중도 부동하게 모두의 지금 그 방콸이 없어지는 걸 보고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교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은 연변주태회단을 인솔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러시아 피네 변강구를 방문했습니다. 연변주태회단은 스쿰평 외교사상, 특히 스쿰평 총서기가 주변 외교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이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대러시아 우호 교류를 한층 심화하고 두 지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했으며 더욱 높은 수준, 더욱 넓은 분야의 호혜 상생을 함께 실현하여 연변의 도약 주월에 새 동력을 불어넣고 새 성장 동력을 육성했습니다. 러시아 원동 연방대학에서 호가복은 대표단을 인솔해 비네 변강구 주장 코즈미아코, 비네 변강구 제1부장이며 정부 주석인 세리비나 립법회의 부주석 잠블라트와 사회담을 가졌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연변주와 러시아 비네 변강구는 산과 물이 있다고 육해가 서로 통하며 쌍방은 예로부터 빈번한 경제무역 왕래와 교류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연간 중로 두 나라 원수의 전략적 인도 아래 연변주와 비네 변강구로 상호 연결과 소통, 경제무역협력, 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쌍방이 소통과 연결을 한층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각급 간 교류 기제를 완산하며 정규적으로 온라인 회담, 오프라인 상호 방문 등 활동을 전개해 각 분야 협력이 질색에 연결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통상국 기초시설 건설을 다그치고 통관 녹색 통로를 원활히 하며 통관 효율을 짐서 제고하여 인적 왕래와 물류 이동이 대규모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두 지역 선전 추천 소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두 지역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다국전자 상거래, 자동차 무역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문화체육, 청소년 등 분야의 교류를 적극 전개하고 중로 자가운전 관광 프로젝트의 상시와 운행을 추진해 두 지역 민간 우호의 뉴대를 한층 더 강화하길 바랍니다. 세르비나는 연변주 대표단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네 변강구에서는 연변주와의 우호 교류를 매우 중시해왔고 쌍방은 단연 내 폭넓고 성과 있는 교류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비네 변강구에서는 이번 방문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연변과의 긴밀한 교류와 실무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두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더욱 잘 촉진하고자 합니다. 연변주 상무국과 비네 변강구 국제 및 대외 경제 연락부는 공동으로 훈춘 핫산 중로 비네 관광 휴양구 협력 깃털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러시아 원동 괭박 건축위원회사와 마야치노예 요한회사는 공동으로 마야치노예 진 관광 종합체 협력 깃털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훈춘 핫산 종로 비네 관광 효양구는 우리 사회에서 중점적으로 건설하는 다국문화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신 관광 효양 소진과 마야치노의 관광 종합체 두 개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9월 4일 오전 마야치노의 진 관광 종합체 착공식이 러시아 비네 변강구 핫산구에서 거행됐습니다. 호가복은 비네 변강구 정부 부주서 히진스키, 리퍼페이 부주석 잠블라트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호가복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중국이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길림성 대외 개방의 교두보입니다. 연변에서는 출국 대러시아 교류협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마야치노에 진 관광종합체는 중로 지방 간 실무협력을 심화하는 상징적 프로젝트이며 두 지역 문화관광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연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중로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이 프로젝트가 중로 다국 문화관광협력의 시범 본부기가 되어 두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조력하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욱 큰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히진스키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마야치노예진 관광종합체는 비내 병강구와 길림성, 연변주와 다국문화관광 협력을 전개하는 중년 매개체이며 쌍방이 설린 우호를 심화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하려는 공동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비내 병강구에서는 상호 성취, 호혜 상생의 협력 이념을 견지하면서 건설 수요에 적극 연결하고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문제를 제때 협조 해결하여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러시아 체류기관 대표단은 제11회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공구매 계약 체결식을 진행을 했고 혼전세 4개 기업과 러시아 당원회사가 러시아 공구매 협의를 집중 체결했는데 계약 총량이 20만 톤에 달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크라스키노 도로통상구 신설연합검사청사, 마하린노 카미쇼바야 국경역, 포시예트만 연방연간 해변휴양구를 고찰했습니다. 또한 동관별리바수준 제고 등 사안과 관련해 연결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주당이 부석이며 훈천시 당위 석인 림소림,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순화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훈천 하산 종로 비내 관광 휴양구 마야 지원해진 관광 종합체 착공식이 9월 4일 러시아 비내 변강구 하산구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과 러시아 비내 변강구 정부 부주석 히진스키가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러시아 비내 변강구 립법회의 부주석 잠블라트가 의식에 출석했습니다. 호가복은 길림성 당위와 정부를 대표해 프로젝트 착공에 축하를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로 도나라는 산과 물이 있다는 우호적인 린방이며 온갖 시련을 이겨낸 진정한 친구입니다. 최근 년간 도나라 원수의 전략적 인도 아래 쌍방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계속 깊어지고 경제협력 교류는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며 인문 교류도 날로 긴밀해졌고 각 분야의 협력 성과도 풍성해져 중로 관계는 더 실질적이고 더욱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변은 중국의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길림성 대외 개방의 교두보로서 줄곧 대러시아 교류 협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추진해 왔으며 비내 변강구와는 경제무역 협력, 상호 연결과 소통,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마야 진화예진 관광종합체는 중로 지방 간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중로 도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공유, 우세 상호 보완, 연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중로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반드시 이 프로젝트가 중로 국경 간 문화관광협력의 시범 본보기가 돼 도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조력하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히진스키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마야 진화예진 관광종합체는 비내 변강구와 길림성, 연변주가 다국 문화관광협력을 전개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쌍방이 1인선 우호

0: 의심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하려는 공동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락착은 두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우세 상호 보완과 관광객 시장의 쌍방향 유동을 힘껏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비내 변강구에서는 상호 성취, 호혜 상생의 협력 리념을 견지하면서 건설 수요에 적극 연결하고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제때 협조 해결해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중로 변경 문화관광 산업의 본영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착공식에서 호가복, 히진스키, 잠블라트 등은 공동으로 프로젝트 착공을 위해 삽을 떴습니다. 마야치노예진 관광종합체는 훈촌 핫산 중로 비내 관광 휴양구를 구성하는 두 개 주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주로 비내 휴양 호텔, 러시아 측 출입경 종합봉사센터 등 기능구역이 건설됩니다. 건설이 완료되면 훈촌 경신관광휴양소진과 련동 운영돼 중로 두 나라 관광객들이 서로 오갈 수 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며 훈촌시 당위석인 림소림,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전이 5일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 성정부 당조성원 김육휘가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이 초점 대결을 맞이했습니다. 연변팀은 홈장에서 정규 경기 1위인 대련팀과 맞붙었습니다. 두 팀은 정규 경기 제5라운드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한쪽은 선두 기세를 몰아나섰고 다른 한쪽은 홈장 우세를 업고 나섰습니다. 경기 전부터 승부 향방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대형 북공연 북소리로 연변을 노래하다 가요 연창 산과 바다가 화답하고 가곡이 한맘되어 치어리딩, 녹색잔디 아리랑 등 다채로운 무료 공연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우렁찬 북소리는 우레처럼 경기장을 울렸고 격앙된 노래소리는 하늘가에 메아리쳤으며 활력이 넘치는 춤사위는 열정적이고 호방하여 현장 축 팬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환호성과 함성 속에서 장래 축구 팬들의 시선은 약속이나 한 듯 경기장에 집중이 됐고 모두가 함께 이번 정상급 대결의 막이 오르기를 기대했습니다. 기세 드높고 열정이 넘치는 선수 입장 음악이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쌍방 선수들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분투하려는 확고한 신념으로 동북지역 축구 근하들의 앙양된 기상과 앞다투 분발하는 훌륭한 정신면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축구팬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응원을 했습니다. 연변 명태 응원단은 소시로 대형을 바꾸며 힘찬 응원을 했고 대련 원정 응원단의 푸른 깃발은 원정팀 관중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18시경 주심의 휘설소리와 함께 경기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두 팀 선수들은 재빨리 경기 상태에 들어가 서로 공수를 주고받으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뛰며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각자 전술체계에 입각하여 전력으로 공격을 펼친 가운데 문전 로빙 패스, 측면 크로스, 빠른 역습 등 멋진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매번 날카로운 돌파와 강력한 수비, 위협적인 슛이 나올 때마다 현장 축구팬들의 환호성이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연변팀이 2대1로 대련팀을 꺾었습니다. 이번 경기 규칙에 따라 준결승전은 1, 2차전 경기제를 실시하며 두 팀은 12일 대련으로 장소를 옮겨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연홍성 정부 참사이며 연홍성 축구협회 주석인 주철민, 대련시 정부 부시장 모오풍, 대련시 정협 부주석 리연봉, 성정부 판공청 부주임 류기용,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서, 연변에는 주당의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와 주정부 지도부 성원, 조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조직석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의 상선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1차전이 9월 5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상업관광, 문화체육 등 다양한 업종이 연동되며 연변의 축구의 거장으로서의 깊은 저력과 변강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치열한 경기는 연변팀과 대련팀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도시 체육 정신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는 현장 팬들과 스크린 앞의 관중들에게 흥겨운 축구 축제를 선사했습니다. 경기 중간중간에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이어져 짙은 조선족의 정취와 청춘의 활력 그리고 축구 경기의 뜨거운 분위기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에 처음 등장한 용정사업의 응원단이 용정의 향토 정취를 축구 경기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기관 간부, 서부기획 자원봉사자, 대학생, 기층사회구역 대표들로 구성된 이 응원단은 총 145명으로 이루어졌고 분홍색 옷과 흰 치마를 입고 사과배와 백꽃 모양 소품을 손에 들고 있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영정 사과배 응원단 성원 전용교입니다. 사과배는 연변 영정의 특산품으로 아주 맛있고 아주 달아요. 이건 송이버섯인데 이것이 특산품이기도 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특산품을 조금 가져가서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팬들이 무형문화재 수공예를 몰입형으로 체험하고 특색 음식을 맛보며 연변의 축구의 고장과 가무의 고장이라는 두 가지 명함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팬 장터에서는 대련 문화관광 추천 소개단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 푸른 해양 주제 전시구역에서 비내 문화창의 상품과 지역 특산품이 전시됐습니다. 대련시 문화 및 관광국 3급 주임과원 후사우입니다. 우리는 연변의 주민 여러분께 풍성한 대련 문화 관광 체험을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9월 12일 대련에 오셔서 경기를 관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와 동시에 먼 길을 찾아온 특별 응원단도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2025년 호남축구연맹전 우승팀인 영주팀의 산하 소상축구팬협회 대표단이 특별히 연기를 찾아 연변팀 응원에 나섰습니다. 호남축구연맹전 영주축구팬 대표 서휘입니다. 연변은 저희 인상 속 전통적인 축구의 고장으로 축구 분위기가 특히 뜨겁습니다. 대중축구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합니다. 축구문화 교류와 문화관광 교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연변주와 우리 영주, 호남축구연맹전과 동북축구연맹전이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서 경기장 안에 뜨거운 축구 열기와 경기장 밖에 경제, 무역, 인문 교류가 함께 펼쳐지며 한 게임의 경기가 도시 형상을 보여주고 외부 자원을 연결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계속해 축구 소식입니다. 연변 영정 거시안팀이 5일 저녁 무석 5구팀의 안방에서 펼쳐진 올 시즌 전국 축구 갑금 리그 22라운드 경기에서 0-2로 완패했습니다. 오는 10일 연변 영정 거시안팀은 광서 항신팀 홈장에서 23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를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위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상임위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배소윤 작사 오영란 작곡의 우리 사는 고장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고장,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이 고장, 이 노래와 함께 우리가 사는 고장의 아름다움을 멜로디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백진숙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생활아 웃어다오 보내드립니다. 바삐 돌아가는 일상, 잠시 멈춰 주변을 바라본다면 행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넘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즐거움을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일들로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태옥 작사 리룡길 작곡의 세월을 당겨보자 보내드립니다.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절여화 작사 량춘복 작곡의 행복하게 살아보세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순간을 행복으로 가득 채운다면 좋겠죠. 오늘도 모두 행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류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가오는 매일을 희망으로 가득 담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전홍일 작사, 김홍일 작곡의 새날을 열어가자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 사랑이 자리 잡은 곳이 있죠. 가족, 연인, 고향. 모두 사랑이 머문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어서 길성월 작사, 박성국 작곡의 사랑이 머문 곳 보내드립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찬 우리 연변입니다. 이어서 강효삼 작사 방화 작곡의 사랑하자 우리 연변을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넘실거리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 이어서 리영 작사, 지혜선 작곡의 들끓는 해란가 보내드립니다. 박운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쁨과 행복을 갖고 온 하루,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상강중리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두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백에 하나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0: 아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9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인자임 교식 캡슐 2박스를 더 드린다고 합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 화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이런 황금 분말인 발효 동충 화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화초 균분 이번 우대 활동은 예,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이런 새로운 우대 활동입니다. 예, 바로 추석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명절을 맞이하면서 본약도 더 드리고 또 현금 상품권도 더 드리면서 추석 명절 선물도 또 같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명절이 기분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좋은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번 우대 활동에서 이 선물이가 예, 지금 많지 않습니다. 많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빨리 주문하는 게 또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은 중의학적으로는 폐하고 신장도 보호하고 정기를 보이하는 이런 대표적인 명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옛 고전 예, 의학서적에서는 인삼하고 로경과 함께 상약으로 지금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2: 예, 선생님이 강의를 귀담아 듣고 나는 예,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3년 먹고 넘어 먹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처음부터 예, 하루에 한 봉지씩 먹는데 네. 여전히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2: 예, 동충하초 발효분은 예, 이름만 보아도 예, 신기한 약이고 예, 거기다가 또 발효해서 한 약이라 그 효과가 30% 더 넘는다 하니까 예, 효과가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2: 예. 저는 예, 면역력이 약해서 예,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약을 써봤지만은 예, 효과가 그닥지 않고 해서 예. 이를 두고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해서 예, 먹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예, 저는 예, 항상 그것도 맥이었고 피곤하고 예, 머리가 띵하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이랬다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심장도 나쁘고 폐도 약하고 예, 이래서 예, 많은 고생을 했는데 예, 이것도 예, 해결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이를 먹으니까 예, 피부가 예, 거실거실하고 예, 어떤 때는 예, 갈아봐서 예, 막 굳어놓은 피도 나고 이랬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으니까 예, 피부가 좋아집니다.
1: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 놓으니까 예, 나가면 사람들은 오, 얼굴이 간질간질한 게 많이 젊어졌네 이러고 얘기를 하면 예, 기분은 좋더라고요.
1: 예.
2: 그리고 예, 항상 배 아프고 설사하고 이랬는데 예, 이것도 예, 해결됐습니다.
1: 예.
2: 예. 동충하초 발효분은 예, 노화를 예, 방지하고 또 염증 치료에도 예, 최고약인 것 같습니다.
1: 네.
2: 예, 이번에 예, 들어보려니까 득대할 때 예, 아주 좋습니다. 예.
1: 네.
2: 예, 그래, 약은 있지만 예, 아웃과고 싸겠습니다.
1: 예, 상품권도 더 드리고 본약도 더 드리고 예, 결국 예. 이 명절 선물도 아주 푸짐합니다. 예, 그런데 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283-0666번에 인차 연계하십시오. 예.
2: 예, 예. 두 분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하십시오.
0: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선풍기 와서 말하면 또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0: 근데 지금은 이런으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0: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 잘 쓰지 못해서 잘 걷지 못했는데 이전에 건강에서 문제 없습니다.
1: 네.
0: 귀 아파서 밥잘 먹지 못하는 집밥잘 먹고 있고요. 비행비가 심해서 오랜 비행비 해결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점수기대가 있어요. 소변 자주 보던 게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네.
0: 괜히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오늘 18가구 배달 받아도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1: 예, 지금 18가게는 23가구 드리면서, 예, 명절 현금 상품권은 1,000원까지 달아, 1,000원을 돌려드립니다. 상품권이. 그리고 3,000원까지 달하는 명절 선물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예약하시는 분에게는 198원 하는, 큐시부터 두통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동순에서 발견분을 먹기도 내놓지만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빼놓지 않고 계속 감기 했댔습니다.
1: 네.
3: 그런데 이 동순에서 발견분을 먹고 나서 지금, 예, 저항력이 많이, 예, 좋았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관절도 좀 이렇게 걷자면은, 무릎이 아프고, 저기 허리도 아프고 이러던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지금은 정말, 저항력이 좋아지니까, 정말 밥도 잘 먹고 이러니까, 정말 오는 감기, 가는 감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1: 네.
3: 예, 지금 수면상에도 지금 영안 좋았댔는데 수면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불면증이
3: 예.
1: 좋아졌죠.
3: 예.
1: 예.
3: 이런 계회를 이용해서 저도 또 동순에서 발견분을 먹겠습니다. 계속. 예.
1: 꾸준하게 쓰는 게또 중요합니다.
3: 예.
1: 그래서 지금 활동력 큰 활동한다. 국경절하고 추석 맞으면서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4: 저도 동청하차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위험해서 소화 안 되고 속이 그득해서 때려도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밥이 영 맛이 있습니다.
1: 예.
4: 심장이 나빠서 예. 그래서 가슴 바늘로 쓰신 것도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올리숨이 잘 올라오지 않던 게 지금 이제는 올리숨이 잘 올라옵니다.
1: 네.
4: 폐에 나빠서 땀을 쬐게 흘리고 맥이었고 기침 세게 했는데 지금 폐 좋아져서 땀도 흘리지 않고 맥이 나고 기침하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예, 주관진 나빠서 오가는 감기를 다 하던 게 이약 전에 한 번도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네.
4: 조금 씩 부석으로 어지럼증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이 기억력이 없어서 이 빙살을 뭐 가지러 갔다가도 생각하지 않았는지 지금 기억력이 회복되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4: 선생님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었었습니다.
1: 예.
4: 그리고 동청하천에 4,500m 고산 지역에서 자란 약이고 겨울에는 벌레고 여름에 풀도 되는 예 진지한 약이고 어떤 딴 약은 이렇게 이런 약이 없지 않고 말입니까?
1: 맞습니다. 동청하천의 우리 중약에서도 이 3대 명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균형, 인체의 균형, 음양 균형도 잡아주고 기혈도 평형시켜주고 이래기 때문에 지금 불로 장생의 명약이라 합니다. 예.
4: 예, 그리고 받아낸 약이니까 30배나 효과 높은 약이야, 이거 말입니다.
1: 예.
4: 예, 그러니까 효과 잡아줬습니다.
1: 그렇죠. 예.
4: 꿈을 쓰시더라도 이 땅에 효과 없는 병이 하나하나 다 나타지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선생님 우대활동 지금 얼마 좋습니까?
1: 예, 우대활동이 또 1년 중 제일 좋은 우대활동입니다.
4: 예, 절반까지 얼마 더 내리가 끝난 약 있는 것도 우대활동할 때마다 쌉니다.
1: 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4: 예, 오늘까지 제가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지금 이 동청하천의 발효분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이 약 쓰기 전에 저는 저 요즘 생각해서 가지고 머리가 계속 이렇게 나고 연결되었고,
1: 예.
5: 그리고 또 심장도 두근두근 나고 숨이 차고,
1: 예.
5: 그리고 저는 땅도 관 못하고 이게 소환도 잘해야 되고요. 이러면 전육성비대에서 가지고 소원도 잘해야 나가지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아야 되는데 이 동성화성 이하에서 왜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5: 예, 그래서 이 문제 한동성을 대다 싸가지고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인 분들인데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을 다 개선할 수 있는 약은 동충하초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남성분들이 전립선과 관계되는 이런 질환들에는 예, 동충하초가 지금 우리 중의에서는 제일 최고의 약이라 합니다. 예, 지금 예. 활동도 또 좋습니다. 예, 2836666번에 연결하십시오.
5: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우리 중기학에서는 폐는 기를 주관하고 신장이 정을 주관하죠. 예, 우리 기와 정을 함께 보양하는 약물로는 동충하초뿐입니다. 예, 때문에 불로장생이 명약이라고 합니다. 예, 노인분들이 허로증이 있거나 만성기침이 있거나 혹은 예, 앓고 난 후에 몸이 좀 쇠약해졌거나 노인성 허약증 좀 예시가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예, 등이 이런 질병 치료에서는 예, 아주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옛날부터 우리 동충하초는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으로서 로쇠도 놓치고 기력을 오래 유지하는 예, 이런 명약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보면은 90세 이상의 유명인들이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동충하초라는 것이가 예, 사실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성질이 지나치게 차지도 않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음양을 함께 보호합니다. 예, 우리 내세가 들면서 나타나는 중노년들이 질병이라 할 때에는 이 양이 너무 강하거나 혹은 음이 너무 지나치게 예, 또 약하거나 이렇게 균형을 잃으면은 노화도 진행이 되고 기능적으로 또 다 퇴화됩니다. 예, 때문에 이 음양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인삼은 너무 열해서 모수 농경 쓰면 나 혈압이 올라갔대 이런 분들은 이 동충하초를 쓰면은 이 음과 양, 정과 기를 같이 보충해주면서 병경시켜주기 때문에 중노년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매일 수고 많습니다.
1: 예.
6: 예, 우리도, 동충하초 쓰는 가족입니다. 동충하초로 쓰면서부터, 예, 몸이 많이 좋아지고, 예, 기분도 되게 좋습니다, 선생님. 우리,
1: 예.
6: 우리 부부가 다 이렇게, 이제 좀 나이가 있고 하니까 병이 다 많습니다.
1: 예.
6: 다 이렇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노공으로부터, 예, 혈압에, 손에, 위에, 관절에 다 나빠서 예, 약을 많이 썼습니다.
1: 네.
6: 돈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예, 병이 늘어남 늘어났지 쫄아야됩니다.
1: 네.
6: 약 많이 먹긴 먹었는데 그러다가 좀 아이 동충하초나 써보자 해서 썼는데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1: 네.
6: 정말 예, 동충하초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좋은 약을 소개를 해서 지금은 예, 우리 남편이 이전에는 예, 이렇게 항상 머리 아프다고 전도병이 1년에 얼마 먹는지 몰랐습니다.
1: 네.
6: 전도병만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중약도 먹고 침도 맞고 병원에 가장 다니며 그랬는데 지금은 예, 전도병 아예 먹습니다.
1: 네.
6: 저도 아예 먹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그 뭐니까 한때까지는 또 예, 니네 이렇게 골지 못해서 예. 골지 못해서 예. 화장실을 누기만 따라 벌벌 기어갔습니다. 그 한 발짝도 못 걸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 걸습니다. 지금 나가 운동도 하고 예. 머리 그렇게 아프다든지 머리 아프고 예. 항상 먹였고 예 식사를 잘 아야 그러던 게 식사도 잘하고 예 운동도 하고 이런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 무슨 부부가 닮아간다든 병도 닮아간다. 우리 같이 약을 먹다 나가 돈 쓸 때를 다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충하초로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다른 약 별로 안 먹습니다. 그것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 정말 동충하초처럼 좋은 약이 있는 것 같답니다.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예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좋아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 지금 나도 예 이렇게 나가서 마음대로 활동하고 예 마음대로 댕긴다. 이전에는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1: 네.
6: 그러니 우리

0: 둘다선이이렇게약하다보니까소변자들보고예깨운낭에는귀에서소리나고예또는예그또중염이있어가지고귀에서진물이나고이랬댔습니다근데지금그게다좋아졌습니다선생님좋은거말하다많습니다이제좀아예이전보다좀아예건강해지고좋아서예이번에또활동좋을때아무래도좀둘이먹으니까예약도많이싸놔야되겠습니다있긴있는데활동좋을때좀더싸자고전화했습니다열리아드가고예
1: 맞습니다열리아드가기는23억드립니다그러면서 이현금상품권도천원드리고3000원까지달하는이명절선물도드립니다
0: 예예
1: 그래서명건강도지킬수있고명절이기분도느낄수있는이런활동입니다2830666번에연계하십시오
0: 네알겠습니다선생님고맙습니다
2: 네안녕히계십시오
0: 네, 수고하세요
2: 네광고듣고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래서 우리 동충 하초라 할 때에는 이런 수명도 연장시켜주고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다시피 로넨에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 예, 소화불량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밤에 잠이 아예 오거나 또 오래 앓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많이 우울해지거나 또 화가 나거나 예, 무릎이 아프거나 등 이런 모든 증상 치료에서 예,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많이 나사집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 중의학에서는 이 동충 하초가 폐를 보호하고 특히 신정하고 신양을 보양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예, 양위증에도 치료하는 이런 처방으로 많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이 이 정력이 좀 부족하거나 또 체력적으로 또 전립선염으로 오래 고생하거나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왕에 보지 못했던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본초학 서적에서는 동충 하초의 효능을 예, 신장을 유익하게 하고 정을 보호하기 때문에 양위를 치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피로가 심하거나 허리하고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추위를 잘 타거나 예, 지금부터 오늘은 백로기 때문에 추위가 본격적으로 차가워집니다. 예, 차가워지면서 이 양기가 좀 부족한 분들은 예, 벌써 뼈도 아파나고 근육도 시큰거리고 여러 가지 이런 골과 질병이라든가 기혈순환이가 지금 차가워지면서 확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또 몸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예, 이럴 때에는 아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계속해서 쓰신 분들은 이런 계절을 쉽게 타지 않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예,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도 또 스트레스에 좀 쉽게

0: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힘이 약하고 예 그리고 감기 울결이 심하면서 심신 문제가 같이 동반되는 이런 분들에게 효과를 많이 봅니다.
1: 네.
0: 예 지금은 또 우리 인체라 할 땐 사람은 정신체하고 육체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강이 절반은 정신 건강이죠.
1: 네.
0: 예 그리고 병이 절반은 이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육체적인 이런 건강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은 바로 동충하초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를 쓰시면서 몸과 마음도 다 건강해지고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에 예, 많은 분들이 뇌가 토화되는 거 좀 두려워하죠.
1: 네.
0: 중풍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치매라든가 파키슨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을 예방도 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 이론적 근거라 할 때에는 예,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에는 예, 식물성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 네.
0: 이 멜라토닌이라 할 때에는 수면 리듬만 조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뇌의 신진대사 예, 척추의 수액을 통해서 배출하는 이런 나쁜 노폐물, 예,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뇌를 청소해주는 이런 작용까지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는 분들 실제로 우리 지금 발효동충하초 균분 90세 환자분들이 몇 년간 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환자분들을 관찰해 보면은 예, 작년이나 금년이나 정신 상태가 그냥 그대로인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이것이 아주 보기 하죠. 우리 대뇌가 총지휘부이기 때문에 머리가 항상 정신 상태가 좋다 할 때는 육체가 지금 건강이 망가지는 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천천히가 이 퇴화가 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로 보면은 단순한 원기만 회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예, 그래서 단순한 힘만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이런 능력을 키워서 병을 예방하는 이런 작용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예,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은 몸이 기초 체력을 끌어올려서 체질을 개선시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 체질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 계절을 타지 않습니다. 예, 아마 어떤 분들은 벌써 오늘부터 허리가 뻣뻣해 나거나 다리가 좀 연하지 못하거나 이런 건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근데 꾸준하게 동충하초를 쓰신 분들은 예, 팽로가 돌아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하게 감기도 걸리지 않고 예, 골과 질환도 또 이 무사하게 또 넘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예, 내세가 있으면서 무기력하거나 피곤하거나 자주 아프신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아주 귀중한 이런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인삼하고 로경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3대 보약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진시황이 불로초, 양귀비, 젊음이 묘약으로 또 전해져 왔습니다. 예, 때문에 특히, 이 가설부터 시작해서 겨울은 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1: 네.
0: 예, 우리 인체가 노화하거나 질병이 생긴다 할 때에는 이 정과 양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0: 근데 이 우리 양기를 보충하는 약들이 많지만 잘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 동충하초를 쓰신다 할 때에는 신정하고 신양을 같이 보충하기 때문에 예, 우리 인체에서 아주 좋은 이런 변화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증상에서도 예, 허리하고 무릎이 좀 무력하거나 로인성 쇠약증이 있거나 정력이 감퇴되거나 예, 체질이가 좀 체력이 많이 저하되는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좀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대활동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일랑 작사 김미란 작곡의 웃는 얼굴 우는 얼굴 보내드립니다.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어우러진 진솔한 삶의 모습입니다. 김매화 김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인정과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연변. 연변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노래죠. 리상각 작사 지혜선 작곡의 연변 찬가 김향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다 보면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인생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해주기도 합니다. 허강일 작사, 송기화 작곡의 살다 보면 허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로를 만나 평생을 함께 약속하는 소중한 순간, 따뜻한 가정을 꾸려가는 행복을 노래합니다. 하나의 인연으로 만나 서로의 평생을 의지하고 기쁨은 함께 나누고 어려움은 함께 극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김학성 작사 허출림 작곡의 결혼가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이야기. 인생은 정해진 답이 없고 누구나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평온하고 때로는 험난한 길이지만 그 모든 과정이 소중한 인생의 추억이 됩니다. 내 인생은 보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 지금까지 만난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소중한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라면서 김광룡 작사, 김창근 작곡의 만나며 삽시다 보내드립니다. 비광일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과수원길은 꽃피는 희망처럼 아름답고 구불구불합니다. 아래 김인덕 작사 리아조 작곡의 과수원길을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순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새로운 길이 되고 그 빛으로 스스로를 밝히고 세상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래 빛나라 청춘의 해를 남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낯익은 사람들과 장터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사투리. 이 모든 것이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와닿는 곳입니다. 아래 내 고향은 연변일세를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한 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으로부터 병원의를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건네보시환 요즘 들어서서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받을 수 있게끔 열곽 싸면 열곽을 더 드립니다. 보통 우대활동에 우리 15곽 싸야 15곽 드리고 또 조금 나가고 이랬죠. 그런데 우리 이런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곤란받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10곽 싸도 10곽, 그러니까 가격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좋은 계절입니다. 좋은 우대활동입니다. 그 외에도 휴식도 드리고 기능성 베개도 드리고 우대활동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약을 설명드릴 때면 약종에 대해서 좀 많이 다른 선생들보다 약종에 대한 그 효능, 그 다음에 이 약은 어떤 작용이 있는가, 어떤 조심할 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립니다. 어떤 약종이 들어갔다, 이거는 우리 약을 선택할 때 꼭 알아야 될 이런 필수 항목인데, 나는 이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 돼서 약을 모른다 이러는 분들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약이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적죠. 이 병하고 약을 잘 맞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약에는 보면은 렌츠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이 약은 이 우리 감기약에 많이 씁니다. 감기라는 게 우리 열한 감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목감기라고 하죠. 감기 걸리자부터 목이 막 불어나고 열이 나고 증명격이 바쁘고 편도소에 살아나고 소변은 진하게 나가고 이걸 열감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감기에는 성한과 뭐가 제일 많습니다. 찬 바람을 맞고 이러면서 오는 감기. 그런데 이 렌츠란 약은 풍르가 뭐 열부터 나고 이 목이 막 불어나는 것 같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그다음에 이 약제는 주로 이 허열이 있는 걸 허열 실열 다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독을 오래도록 갖고 있으면 종기라는 게 생깁니다. 이전에 많았습니다. 이전에 황제들도 이 종기로 죽을 때가 생명이 위협당해서 이 황제의 사망 원인이 종기다. 종기부터 시작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생명도 앗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종기가 모계람이 많이 났죠. 이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림파결이 불어나고 이게 다 열독으로 오는 겁니다. 열이 염증 이런 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들어가게 되면 땅땅하게 뭉쳐있는 종기들이 그 다음에 열독으로 인해서 목이 붓거나 열이 생겨서 머리가 오지럽거나 기침이 나거나 이럴 때 이 약제를 많이 했습니다.

0: 그래서 이런 그 진화도 들어가고 이 렌츠도 들어가고 뉴방즈도 들어가고 많은 그 율독을 없이는 또 잔투란 약재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있는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홍삼 그 로경 이야기 들어가서 우리 진짜로 열한 사람들은 좀 접하기 꺼려하는 사람들 있고 진짜로 좀 열한 사람들은 열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의 평형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허열은 없애고 진액을 만들어주고 이 칭热지도하고 그다음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진 진액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입이 마른다, 손바닥 발바닥이 뜨겁다, 마른 기침이 자꾸 난다, 열이 머리에 싹 잡히기 때문에 머리가 자꾸 어지럽고 뇌세포가 말라듭니다. 말라들 쉽게 말하면 말라들죠. 뇌세포가 손상이 오고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노바이스 빙배라든가 나오이소라든가 많은 이런 뇌세포가 손상 오는 원인 리중일로 말하면 열독이 머리에 끄성 뻗친 겁니다. 때문에 이런 치료상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사실 이 홍삼이나 로경은 그 어떤 약제도 대처할 수 없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또 작용이 아주 좋습니다. 맥이 없던 사람들이 홍삼이나 로경 쓰면 맥이 바로 납니다. 맥이 없으면 무슨 할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기와 혈이 부족이 장기적으로 있으면 오장육부가 싹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기 기능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가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생리공동을 완성한단 말입니다. 심장도 좋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심장 생각해봐도 아시죠? 우리가 자든지 밥을 먹든지 가만히 있든지 심장은 끊임없이 박동해야 됩니다. 많은 기와 혈을 수여한다. 에너지를 수여하죠. 그런데 이 심장의 기가 부족하게 되면 심장이 잘 돌아 못 갑니다. 간도 안 가집니다. 간은 몇백 개의 화학공장 간 가집니다. 많은 독소를 해독해야 되고 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소화액 분비해야 되고 되는데 간에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기능이 싹 떨어집니다.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이 담가집니다. 그래서 기와 혈이 장기적으로 부족한데 이걸 치료하느라고 치료해봤는데 아예 된다 말입니다. 맥이 난다는 약 써봤대도 그래서 이 잘못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입이나 마르고 그랬는데 우리 이 건네보신 한을 쓰고 보니까 그게 싹 없다 말입니다. 이야기 뭐 홍삼로경이 들어갔네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선택했는데 대비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던 게 싹 없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런 렌츠라든가 그 다음에 진화라든가 뉴방즈라든가의 잔투이라든가 허혈은 없애고 열독을 다 해독해 뿌리고 진액을 만들어내는 약재가 대학적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약을 잘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음과양의 평형을 잡아줘야 되죠. 음과양의 평형이 잡지 않고는 우리 좋은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삼 사포닌 같은 거는 그 어떤 약제도 대처할 수 없는 성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홍삼 사포닌 많이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약으로 제조하고 보건품으로 제조하고 그럽니다. 근데 로경은 또 합니다. 로경은 정말 없어서 못 쓰는 약이죠. 아이들도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단종물로 단종으로 딸라던 홍삼 진액을 쓰고 홍삼액을 쓰고는 나는 홍삼 쓰면 아이 든다 이럽니다. 전 절대로 홍삼액이라든가 이런 거 단종물로 쓰지 말고 이래서 홍삼정이라든지 어서는 그렇게 단 홍삼만 욕하지 만듭니다. 포공잉이라든가 이런 렌츠라든가 이런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였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도 이제 경세하고부터 혈압도 엄청 안 되고 아침 꼬리 뿌듯하게 어지럽게 자수하고 가슴이 후두둑하고 그러면 머리에서도 별로 소리 없지, 남도 유인을.
0: 네.
2: 네. 이러다 생산형 강의를 듣고, 그대 보셔, 죽고 먹고 있는데, 아, 조금 효과가 좀 많이 알긴다.
0: 알겠죠?
2: 예, 조금 어심쩍이 안 나고 가슴 떨림쩍이 이거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그러고 나면 이게 전례적으로 밤소변이 영 좋았는데, 아, 삼도보 소변에 조금씩 조금 나가다가 대포지 화장실 때나 아, 아침에 막 머리 어지럽지. 이 건강에 보수가 먹은다부터, 예. 예, 한 번만 소변에 많아지면 소변 자주 조금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0: 예, 예,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고, 예, 소변으로 많은 독소가 배출할 수 있고, 밤소변이 잦던 사람도 그상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2: 예, 그러면 그 아침에 머리 맑아져, 눈 맑아져, 정신 나온다 이러더니, 나는 이 약이 효과도 어떻게, 약도 없지, 또 이번에 좀 많이 싸워서 오겠는데, 꾸준히 먹자고 오겠는데.
0: 예, 예, 의뢰할 때 있습니다. 예.
2: 예.
0: 잘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2: 예, 예,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501-2797.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홍삼 로깅이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딸랑 홍삼 로깅만 들어간 약이 아니고, 눈과 양이 평행을 잡아주면서, 그 외에도, 경락 소통을 해준다든가 이 기와 혈연을 보충한다든가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 기능을 평형 잡아준다든가 이래서 25가지나 되는 약이 들어갔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네,
3: 우리 동생 이제 국내에 오시라는데 이거 쓴다, 약. 권유보시안 이제 쓴다, 선생님. 네. 좀 긴 얘기도 없고 머리 어지럽고 가슴 좀 두근거리고 예. 그다음 좀 내겹다 그러네. 이따가 이게 약은 어째서 홍삼으로 오게 들어갔을까 저는 혈압도 도더라고 그다음 맥이 나는 게 특별하거나 원래 남자들이 홍삼 쓰는 게 좋지 않나 홍삼 써야 된다니 남자들은 홍삼 쓰는 게 좋다니 자기도 안다니 그래서 25세승이 맥이 난단다 그래 너무 좋아서 난심도 왔는데 누나 소개한 바람이 이거 내 썼을까야 정말 잘돼 맥이 없다 맥이 없는 게 특징이라 마음도 무슨 크게 아프면 머리 약간 어지럽고 이게도 어지럽다가는 혈압이 그리 딱 높아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 기혈 부족 이런 것 같으래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이 기혈 세게 보충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맥이 나지 괜히 맥이 날까 살 것 같단다 이분이 좀 조금 더 조금 썼을까 좀 더 사겠단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도 있고 하니까
3: 예, 여기까지
1: 네.
3: 여기까지
1: 장관했습니다.
3: 수고하시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래서 이런 뇌출한 약이 들어갔는데, 이런 약제가 들어가면은 평상시에 계속 목이 불어나 있고, 이, 우리 그 어관과에 가서라며 검사해보면 이런 분들, 아, 하고, 우리 그, 이 안경 같은 거, 이 빛을 쏘는 걸로 보면은, 확실히 항상 이 편도선을 비롯해서 예허부가 이 불어나 있고 충혈되어 있습니다. 이게 싹 없어집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수도권여보시 나는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4: 예, 그랬는데 영 효과도 없습니다. 나는 원래 노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항상 아프고 어지럽고 이 고리 띵함이 정신 아이 나고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반년 남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꼭 많이 해결됐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아프던 것도 해결되고 이 혈압이 온정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도 온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저기 너 머리가 휘감해서 정치 올바나던 것도 이제는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하루 전에도 몇 번씩 일어났댔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자꾸만 소리 나서 자지 못했댔는데 이게 공파지 좋아서 그런지 이게 해결돼가지고 다음 달 다이까드나 영 정신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0: 맞습니다. 공파지도 하게 되면은 귀에서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 약 쓰면은 그거는 싹 없어져.
4: 예, 그게 없어지거든요. 용, 동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두근두근 하면서 어떤 때는 숨이 찬 것 같기도 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될 때입니까?

0: 맞습니다. 이 기혈 부족이 해결되니까 심장에 충분한 혈이 들어가면은 가슴이 찝찝하다, 답답하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이게 싹 없어지고 동시에 잡으름도 잘 온다.
1: 예, 잠이 잘 자니까 되나 용 내기라고 그리고 밥맛이 온다. 밥을 잘 먹 거기 잠을 잘 자니까 되나 아침에 일어나면. 네. 정신하고 밥을 잘 먹으니까 되나 맥이 나고 그 다음에 식은땀이 자꾸 나던 것도 많이 해결됐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좋은 약이 있거든요. 정말 이게 25가지 보약이 들어가가지고 인삼 녹용도 들어가서 영양도 없으니까 영 좋으니까 약은 좀 있는데 계속 꾸준히 먹으려고 잠은 저기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0: 예, 꾸준히 쓰신다 할 때 우리 살아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는 약입니다.
1: 예, 이게 치료가 되나 용도 잘 된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다음 이 렌치단 약제는 이 덩어리진 걸 잘 풀어줍니다. 산지에 지혜라는 게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어디에 뭐 목에 와 덩어리 있다든가 림바제 중다 했다든가 저 가슴에 와서 루팡 지혜 있다든가 이거 다 말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지금 이 보시는 수고인 게 난 이거 승진에 잠이 잘 와요. 맥이 자꾸 없지. 고베니가 빈번하면 잘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잠 재단부터 정신이 안 나면 그런데 이거 근데 보셔왔으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맥이 나면서 고베니 잠이 잘 오고 또 이게 소변장애가 많이 돌았단 말입니다. 지금 한 달 약간 지났는데 아직은 하여튼하게 많아야 두 번 남아.
0: 잠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잠 못 자. 벌써 뭐 반시간에 들기 전에 자꾸 소변 말았다만 그러니까 잠 이룰 수 없다만 그런데 지금 반 시간이니까 벌써 누군 좋다니까 이건 좋다만 걔나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내게 이렇게 미리 좋은 약 맞으니까 나는 이번에 활동을 좋지 활동에 빠지지 말고 이번에 이것을 흔하게 쓰라고 배달 받았어요.
0: 예, 이런 우대 활동만 잘 이용하면 다른 약보다 가격이 아예 비쌉니다.
3: 그것입니다.
0: 예, 그래서 쓰게 되면 6가지 약을 다 대처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을 한 가지 갖고 25가지 약품이 들어가서 우대 활동 참가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이제 좋은 약 말씀에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 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복액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예 아픈 사람은

0: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병 저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뒤정지려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 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2석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평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허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든 사람들은 140허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 아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돼 있죠. 예? 이래서 혈압약은 정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예. 그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뒤정지려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예, 저도 영지 간구부에 지금 숨어야 이 당뇨 합병증이 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영 좋습니다.
0: 예.
2: 근데 예, 선도 예, 그래서 섭이 달라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영 좋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영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무슨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이 놀라서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장을 한답니다. 예.
0: 예.
2: 예, 이런 분은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을 했다면 여독증입니다. 예. 시지간이 7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진토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예.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염력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에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0: 그래서 광파체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쉐토 하는 분들, 강경화로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1: 안전하게요, 예?
0: 네.
1: 그쪽에서 내 지금 예, 구비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 드린다. 이게 뭐,
0: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강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강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강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2: 네.
0: 그래서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지금 이 입간 900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쓰는 감이 야, 두약에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한 붓기미 소리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달라 애들미 소리 그래서 이 입간 900에서 내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에 되던 게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죠.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이분이 없어도 아이디 등에 이분이 입간구벅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네. 좋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 등에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네,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 거예요. 간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술이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됩니까 지금 이 간이
0: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습니다.
3: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든 것은 술을 꿈꾸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제는 그래,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강경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받죠. 예. 그다음에 아래로 또 아래 배꼽 아래로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옥석 양승 베개 한 쌍을 더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서인 호가복은 연변주태회단을 인솔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러시아 피네 변강구를 방문했습니다. 연변주 대표단은 스쿰평 외교사상, 특히 스쿰평 총서기가 주변 외교에 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이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대러시아 우호 교류를 한층 심화하고 두 지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했으며 더욱 높은 수준, 더욱 넓은 분야의 호혜 상생을 함께 실현하여 연변의 도약 주월에 새 동력을 불어넣고 새 성장 동력을 육성했습니다. 러시아 원동 연방대학에서 호가복은 대표단을 인솔해 비네 변강구 주장 코제미아코, 비네 변강구 제1부장이며 정부 주석인 세리비나 립법회의 부주석 잠블라트와 사회담을 가졌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연변주와 러시아 비네 변강구는 산과 물이 있다고 육해가 서로 통하며 쌍방은 예로부터 빈번한 경제무역 왕래와 교류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연간 중로 두 나라 원수의 전략적 인도 아래 연변주와 비네 변강구로 상호 연결과 소통, 경제무역협력, 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쌍방이 소통과 연결을 한층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각급 간 교류 기제를 완산하며 정규적으로 온라인 회담, 오프라인 상호 방문 등 활동을 전개해 각 분야 협력이 질서 있게 연결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통상국 기초시설 건설을 다그치고 통관 녹색 통로를 원활히 하며 통관 효율을 짐서 제고하여 인적 왕래와 물류 이동이 대규모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두 지역 선전 추천 소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두 지역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다국전자 상거래, 자동차 무역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문화체육, 청소년 등 분야의 교류를 적극 전개하고 중로 자가운전 관광 프로젝트의 상시와 운행을 추진해 두 지역 민간 우호의 뉴대를 한층 더 강화하길 바랍니다. 세르비나는 연변주 대표단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네 변강구에서는 연변주와의 우호 교류를 매우 중시해왔고 쌍방은 단연 내 폭넓고 성과 있는 교류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비네 변강구에서는 이번 방문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연변과의 긴밀한 교류와 실무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두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더욱 잘 촉진하고자 합니다. 연변주 상무국과 비네 변강구 국제 및 대외 경제 연락부는 공동으로 훈춘 핫산 중로 비네 관광 휴양구 협력 기틀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러시아 원동 괭박 건축위원회사와 마야치노의 유한회사는 공동으로 마야치노에 진 관광 종합체 협력 기틀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훈춘 핫산 종로 비내관광 효양구는 우리 사회에서 중점적으로 건설하는 다국문화관광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신관광 효양 소진과 마야치노의 관광 종합체 두 개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9월 4일 오전 마야치노에 진 관광 종합체 착공식이 러시아 비내 변강구 핫산구에서 거행됐습니다. 호가복은 비내 변강구 정부 부주서 히진스키 리퍼페이 부주석 잠블라트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호가복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변은 중국이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길림성 대외 개방의 교두보입니다. 연변에서는 출국 대러시아 교류협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마야치노에 진 관광종합체는 중로 지방 간 실무협력을 심화하는 상징적 프로젝트이며 두 지역 문화관광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연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중로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이 프로젝트가 중로 다국 문화관광협력의 시범 본부기가 되어 두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조력하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욱 큰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히진스키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마야치노에 진 관광종합체는 비내 병강구와 길림성, 연변주와 다국문화관광협력을 전개하는 중년 매개체이며 쌍방이 설린 우호를 심화하고 실무협력을 확대하려는 공동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비내 변강구에서는

0: 상호 성취, 호혜 상생의 협력 이념을 견지하면서 건설 수요에 적극 연결하고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문제를 제때 협조 해결하여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러시아 체류기관 대표단은 제11회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공구매 계약 체결식을 진행을 했고 훈천시 4개 기업과 러시아 당원회사가 러시아 공구매 협의를 집중 체결했는데 계약 총량이 20만 톤에 달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크라스키노 도로통상구 신설연합검사청사, 마하린노 카미쇼바야 국경역, 포시에트만 연방연간 해변휴양구를 고찰했습니다. 또한 동관 별리바수준 제고 등 사안과 관련해 연결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주당의 부석이며 훈천시 당의 석인 림소림,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상순화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훈천 하산 종로 빈해 관광휴양구 마야 지원해진 관광종합체 착공식이 9월 4일 러시아 빈해 변강구 하산구에서 거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과 러시아 빈해 변강구 정부 부주석 히진스키가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러시아 빈해 변강구 립법회의 부주석 잠블라트가 의식에 출석했습니다. 호가복은 길림성 당위와 정부를 대표해 프로젝트 착공에 축하를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로 두 나라는 산과 물이 있다는 우호적인 린방이며 온갖 시련을 이겨낸 진정한 친구입니다. 최근 년간 두 나라 원수의 전략적 인도 아래 쌍방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계속 깊어지고 경제협력 교류는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며 인문 교류도 날로 긴밀해졌고 각 분야의 협력 성과도 풍성해져 중로 관계는 더 실질적이고 더욱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변은 중국의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길림성 대외 개방의 교두보로서 줄곧 대러시아 교류 협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추진해 왔으며 빈해 변강구와는 경제무역 협력, 상호 연결과 소통,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마야 진화예진 관광종합체는 중로 지방 간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중로 두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공유, 우세 상호 보완, 연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중로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반드시 이 프로젝트가 중로 국경 간 문화관광협력의 시범 본보기가 돼 두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조력하고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 큰 복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히진스키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마야 친화예진 관광종합체는 빈해 변강구와 길림성, 연변주가 다국 문화관광협력을 전개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쌍방이 1인선 우호를 심화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하려는 공동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락착은 두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우세 상호 보완과 관광객 시장의 쌍방향 유동을 힘껏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빈해 변강구에서는 상호 성취, 호혜 상생의 협력 리념을 견지하면서 건설 수요에 적극 연결하고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문제를 제때 협조 해결해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건설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중로 변경 문화관광 산업의 본영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착공식에서 호가복, 히진스키, 잠블라트 등은 공동으로 프로젝트 착공을 위해 삽을 떴습니다. 마야 친화예진 관광종합체는 훈천 핫산 중로 빈해 관광휴양구를 구성하는 두 개 주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주로 빈해 휴양 호텔, 러시아 측 출입경 종합봉사센터 등 기능구역이 건설됩니다. 건설이 완료되면 훈천 경신관광휴양소진과 연동 운영돼 중로 두 나라 관광객들이 서로 오갈 수 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며 훈천시 당위석인 림소림,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0: 2026년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전이 5일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 성정부 당조성원 김육휘가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번 동북지역도시축구연맹전이 초점 대결을 맞이했습니다. 연변팀은 홈장에서 정규 경기 1위인 대련팀과 맞붙었습니다. 두 팀은 정규 경기 제5라운드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한쪽은 선두 기세를 몰아나섰고 다른 한

0: 저는 홈장 우세를 업고 나섰습니다. 경기 전부터 승부 향방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대형 북공연 북소리로 연변을 노래하다 가요 연창 산과 바다가 화답하고 가곡이 한맘되어 치어리딩, 녹색잔디 아리랑 등 다채로운 무료 공연이 잇따라 펼쳐졌습니다. 우렁찬 북소리는 우레처럼 경기장을 울렸고 격앙된 노래소리는 하늘가에 메아리쳤으며 활력이 넘치는 춤사위는 열정적이고 호방하여 현장 속 팬들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환호성과 함성 속에서 장래 축구 팬들의 시선은 약속이나 한 듯 경기장에 집중이 됐고 모두가 함께 이번 정상급 대결의 막이 오르기를 기대했습니다. 기세 드높고 열정이 넘치는 선수 입장 음악이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쌍방 선수들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분투하려는 확고한 신념으로 동북지역 축구 근하들의 앙양된 기상과 앞다투 분발하는 훌륭한 정신면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축구팬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응원을 했습니다. 연변 명태 응원단은 소시로 대형을 바꾸며 힘찬 응원을 했고 대련 원정 응원단의 푸른 깃발은 원정팀 관중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18시경 주심의 휘설소리와 함께 경기가 정식 시작됐습니다. 두 팀 선수들은 재빨리 경기 상태에 들어가 서로 공수를 주고받으며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뛰며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각자 전술체계에 입각하여 전력으로 공격을 펼친 가운데 문전 로빙 패스, 측면 크로스, 빠른 역습 등 멋진 장면들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매번 날카로운 돌파와 강력한 수비, 위협적인 슛이 나올 때마다 현장 축구팬들의 환호성이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연변팀이 2-1로 대련팀을 꺾었습니다. 이번 경기 규칙에 따라 준결승전은 1, 2차전 경기제를 실시하며 두 팀은 12일 대련으로 장소를 옮겨 2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연홍성 정부 참사이며 연홍성 축구협회 주석인 주철민, 대련시 정부 부시장 모오풍, 대련시 정협 부주석 리연봉, 성정부 판공청 부주임 류기용, 성체육국 부국장 류기,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 연변에는 주당의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와 주정부 지도부 성원, 조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의 상선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1차전이 9월 5일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상업 관광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업종이 연동되며 연변의 축구의 고장으로서의 깊은 저력과 변강 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치열한 경기는 연변팀과 대련팀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도시 체육 정신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는 현장 팬들과 스크린 앞의 관중들에게 흥겨운 축구 축제를 선사했습니다. 경기 중간중간에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이어져 짙은 조선족의 정취와 청춘의 활력 그리고 축구 경기의 뜨거운 분위기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에 처음 등장한 용정사업의 응원단이 용정의 향토 정취를 축구 경기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기관 간부, 서부기획 자원봉사자, 대학생, 기층사회구역 대표들로 구성된 이 응원단은 총 145명으로 이루어졌고 분홍색 옷과 흰 치마를 입고 사과배와 백꽃 모양 소품을 손에 들고 있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영정 사과배 응원단 성원 전용교입니다. 사과배는 연변 영정의 특산품으로 아주 맛있고 아주 달아요. 이건 송이버섯인데 이곳의 특산품이기도 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특산품을 조금 가져가서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팬들이 무형문화재 수공예를 몰입형으로 체험하고 특색 음식을 맛보며 연변의 축구의 고장과 가무의 고장이라는 두 가지 명함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팬 장터에서는 대련 문화관광 추천 소개단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 푸른 해양 주제 전시구역에서 비내 문화창의 상품과 지역 특산품이 전시됐습니다. 대련시 문화 및 관광국 3급 주임과원 후사오입니다.
2: 우리는 연변이

주민 여러분께 풍성한 대련 문화 관광 체험을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9월 12일 대련에 오셔서 경기를 관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와 동시에 먼 길을 찾아온 특별 응원단도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2025년 호남축구연맹전 우승팀인 영주팀의 산하 소상축구팬협회 대표단이 특별히 연기를 찾아 연변팀 응원에 나섰습니다. 호남축구연맹전 영주축구팬 대표 서휘입니다. 연변은 저희 인상 속 전통적인 축구의 고장으로 축구 분위기가 특히 뜨겁습니다. 대중축구는 모두가 함께 즐겨야 합니다. 축구문화 교류와 문화관광 교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연변주와 우리 영주, 호남축구연맹전과 동북축구연맹전이 더 많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북축구연맹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서 경기장 안에 뜨거운 축구 열기와 경기장 밖에 경제, 무역, 인문 교류가 함께 펼쳐지며 한 게임의 경기가 도시 형상을 보여주고 외부 자원을 연결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계속해 축구 소식입니다. 연변 영종 거시안팀이 5일 저녁 무속 5구팀의 안방에서 펼쳐진 올 시즌 전국 축구 갑금리그 22라운드 경기에서 0-2로 완패했습니다. 오는 10일 연변 영종 거시안팀은 광서 항신팀 홈장에서 23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1: 네, 사용하다 남은 석탄 17주머니를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34338-0166번, 1834338-0166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이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고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고교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 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모양로원에서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네, 연결시 법원 부근에 있는 길상서구역의 4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연락번호 1368970-0955번, 1368970-0955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이 네, 연결시 강북쪽에 2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집을 특별히 알뜰하게 잘 가꾼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2070-1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23만원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2m40cm, 너피가 2m20cm 되는 중고 가구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받을 가격은 300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겨울에는 열공급이 아주 잘 되고요. 연락번호 1884390061번입니다. 연결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365055번입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2: 네, 연결시 동산소학교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에 있습니다. 네,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고 집안이 깔끔하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또 열 공급이 아주 잘 되고요. 주변에 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9433, 1565번, 1569433, 1565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있는 65평방미터 되는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저렴하게 처리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한 가정집에서 반자립 가능한 할머니 한 분을 돌봐줄 수 있는 숙박 가능한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연락번호 182-4335-8227번, 182-4335-8227번입니다. 네,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3067, 1308번, 1363067, 1308번입니다. 중고 자전거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5071번, 1560433-5071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에 중고 선풍금을 팔려고 합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3: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2: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4: 새집 광고를 하겠습니다.
2: 집을 세주려고요?
4: 네. 네. 집을 세려주는데
2: 네.
4: 위치는 이제 연변일중 북쪽에 있는 스프하인입니다.
2: 네.
4: 연변일중과 500m 거리에 있습니다.
2: 네.
4: 초층집이 6층이고
2: 네.
4: 면적은 40평방이고
2: 네.
4: 두 칸이요.
2: 네.
4: 집이 깨끗합니다.
2: 네.
4: 아래 1층은 큰 초수가 있으며
2: 네.
4: 앞에는 작은 시장이 있으며 손내가 다섯 갈래 있습니다.
2: 네.
4: 여러 방면에서 생활하는 게 아주 편리합니다.
2: 네.
4: 집세는 매달 500원입니다.
2: 네.
4: 연계전화 159
2: 네.
4: 4430
2: 네.
4: 9670입니다.
2: 그래요. 159-4430-9670번.
4: 여우죠. 네. 딸님, 저는 7형.
2: 네, 잘 적었습니다. 네, 그래요. 참여 고맙고요. 네.
4: 네, 수고하십시오.
1: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0: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몇 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가화소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1: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0: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 0233번 1583474 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고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 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선달 곳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연결시 기아 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 1384438-9279번입니다. 네, 연변 1종 북적현에 있는 15화원 아파트의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2칸이 있다고 합니다. 1층에는 대형 슈퍼도 있고요. 버스 선로가 많습니다. 네,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네, 연락번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594430-9670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시점은 도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0: 네.
1: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 세계월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 다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서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 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이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구유 터져서 냉이병행이 가능합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
0: 네.
1: 9433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1: 아들 가게 은행 3만원 그 좌우 받겠습니다.
0: 3만원 좌우. 알겠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0: 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뒤부분 팔려고 그런다.
0: 네.
1: 위치는 하남에 왕익시가 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1: 7층 집에 5층이고,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1: 연락처는 요빠빠.
0: 네.
1: 4473.
0: 네.
1: 3892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예, 수고하세요.
0: 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기간에 발생한 본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연결시 군종문화활동 즐거운 연길 무대가 일전에 상망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총 30여 회에 달하는 공연이 펼쳐지며 여름철 내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연결시 여러 군종예술단체들은 매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청년광장에 모여 약 1시간 동안 가무와 기악, 무형문화유산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를 이어왔습니다. 연결시 문화관은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군종예술단체들의 연습을 지도하며 공연의 질을 높였습니다. 합창,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 붉은의 병강비춘회를 비롯해 군무, 장거소년, 경축양걸, 아름다운 연변, 가야금 독주 등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종목들이 무대에 올라 풍성한 시청각 향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군무, 경축양걸은 제5회 전주광장무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전통 양걸의 연변 특유의 민족의 멋을 자연스럽게 녹여내 여러 민족 대중의 활기차고 진취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었으며 연결시 군종문화의 활력과 민족 단합의 면모를 잘 보여준 종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연결시 문화관 부관장은 즐거운 연결 무대는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연결시의 대표적인 대중문화 브랜드인 바 향후 시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여러 민족 대중의 행복감을 끌어올리고 살기 좋고 관광하기 좋은 아름다운 연기를 만들어가는 데 문화 동력을 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이러한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휴대폰의 무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쥐고 있으면 벽돌을 든 것 같아 잠깐만 봐도 팔이 저리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시간 잘못된 자세로 반근 가까이에 달하는 휴대폰을 쥐고 있으면 손가락, 손목, 어깨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깨와 목 또한 묵묵히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무거운 휴대폰을 들 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삼각근, 승모근, 회전근개 근육군이 지속적으로 수축하게 되며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목과 어깨의 통증, 어깨 경직, 회전근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휴대폰이 무거울수록 사람들이 휴대폰을 더 낮게 내리는 경향이 있어 목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면 경견증후군, 근막통증, 만성경추통증, 심지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경추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래 휴대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적합한 기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무게가 200g 내외이고 손에 쥐기 적당한 너비의 모델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휴대폰 화면을 시선 높이에 가깝게 유지해야 하며 목을 휴대폰에 맞추기보다 휴대폰이 눈을 따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드라마 시청, 독서, 영상 회의 시에는 휴대폰 거치대를 사용하여 손과 목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한 손으로만 휴대폰을 들지 말고 좌우손을 번갈아가며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30-30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30분 알람을 설정하여 알람이 울리면 휴대폰을 내려놓고 30초에서 1분 동안 어깨를 돌리거나 손목을 풀고 주먹을 쥐었다 펴거나 목을 가볍게 움직여 긴장된 신체를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종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네, 가사도우미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는 많은 가정이 겪어온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주민 생활 수준 향상과 인구 구조 변화로 가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단순한 유무에서 좋고 나쁨으로 바뀌면서 맞춤형 거품질, 다양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근년간 우리나라 가사 서비스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종사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고 시장 규모도 1조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량질의 서비스 공급

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가격이 불투명하고 종사자의 경력이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등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가사 서비스 기업의 전문화와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는 등 업계의 체계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데 진력해왔습니다. 올해 초 공무원 판공청은 가사 기업을 중개형으로부터 직원제로 전환하고 업계를 이끌 선도 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고 상무부도 관련 부문과 함께 가정청소, 육아, 노인 돌봄, 서비스기관 등급평가, 가사서비스 교육 및 정보화 등을 주요 표준 제정 및 수정 분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향후 노인들의 주택 돌봄과 정리 수납, 가사기업 디지털화 등의 표준을 추가로 제정해 가사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기로 했습니다. 가사 서비스업은 현재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낮은 직업인식, 부족한 사회보장, 제한된 직업능력 향상 경로 등 문제들이 존재해 정사 인원 대우에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명월 취업 가사 서비스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이 자발적 가입 플러스 플랫폼 보조 등 방식으로 그들이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플랫폼은 소비자의 주문부터 업체의 배정, 종사자의 서비스 수락과 정보 조회, 결과 전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게 됩니다. 아울러 가사신용조회와 부문의 권위 데이터, 지방정무정보, 기업 플랫폼 평가를 연결해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 있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종수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이고요. 연락번호는요,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폐 웅담분 특대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른과학을 사시면 서른과학 드리며 예순과학을 사시면 여든과학을 드리고 아이패치 10과학과 1,000원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과학 더 드립니다.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 한 과게 가격이 128원인데요.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일까지 진행하는 특대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일이게 되면 이제 오늘 빼고 나면 4월이 되나마나하게 남아있는데요. 이때까지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흥분하게 하는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사놓고 드시게 되면 뭐 어느 식구든지 쉽게 이 제품 자체는 소화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60각을 싸면 80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60각에 80각을 드리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1,000원 현금권을 뺏습니다. 특수한 우대할정이죠. 그에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모두 이번에 그 우대활동은 우리가 실제 확실하게 우리가 많이 여러모로 심리적인 뭐 가격적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는데요. 이렇게 60각에 80각을 받는 이 각도라면 1,000원은 빼주는 이런 차원에서 47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각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회를 잘 살리시게 되면 당신이 확실하게 웅담분으로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아래 구체적인 공능을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이번 기회에 잘 제때 챙기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손쉽게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비준 허가가 있는 준주 허가 있는 앞에 Z문자가 붙은 100% 중초약이라는 Z문자가 붙은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은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OTC 국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절대 보건 제품이 아닙니다.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은 뭐 보통 웅담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이며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4대 중위 가족의 계승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세 번째는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 간시범 말합니다. 이학연구중심의 주임. 그리고 네 번째, 연변대학 농학원 검항업연구소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대화를 거느리고 이 제품을 만들어낸 아주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보통 웅담분을 분리 추출하는 이런 방법과는 완전히 틀리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송보폐 웅담이라며 명망이 높고 효과성이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전반 웅담분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철담, 체담, 금담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 철담은 24.5%를 점합니다. 전반 웅담분 가운데서. 그리고 체담이라면 100분제 75%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은 금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 웅담분이 100% 가운데서 금담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는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주요 그 성분 자체가 법외급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진실하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전면적인 특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날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고 말씀한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복용 방법에 있어서는 술에 포하기보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방법은 그 캡슐에 전황에 담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게 되면 입에 쓴 감이 없고 직접 위에 들어가서 해리 돼서 간에서 분해돼서 우리에게 유리한 이런 쪽으로서 이용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캡슐은 어디에서 오는가? 약방에 가게 되면 빈 캡슐을 파는 게 있습니다. 아주 싼 값으로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래서 이 캡슐을 빈 거 갖다가 거기에다 담아서 하루에 한 병 드시는 차원인데 한 병은 100mg이 들어있습니다. 캡슐에 담아서 하루에 몇 번 나눠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기본 여러 가지 뭐 만성질병을 혹은 어떤 분들은 급성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어떤 데 그러면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선 이 제품 자체는 편간 명목이 효과를 봅니다. 눈에 좋습니다. 그러면 눈과 간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쩍하면 눈에 피지고 눈이 퉁퉁 부어나고 눈앞이 아찔해나고 그리고 여러모로서 시선이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분들도 있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문제를 찾는가 하면 간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는데요. 본 제품 성보폐응답분 자체는 편간 명목의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눈에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것은 본 제품을 드시게 되면 많은 그 치료 제품 자체는 간에 부담이 되지만 해도 심지어 깡궁을 높여주는 이런 반면 역할을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어 있지만 해도 본 제품 성보폐응답분은 편간 명목의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좋고 간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서의적으로는 담낭관을 채취하는 그거 채취하는 방법으로 빼내는 이런 방법으로 수술의 방법으로서 대체하게 되어 있거나 혹은 많은 탕약을 써서 그거 녹여내느라고 힘쓰는데 오히려 본 제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응답분 이 제품 자체는 리단룽스 해주는 담낭에 좋고 결석을 용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서 이 제품 자체는 그 리단룽스 담낭에 좋고 결석을 용해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통 무엇이 부족하면 그것을 드시면 된다는 그런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서 아마 담낭의 결석은 응답분으로서 녹여주는 역할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리단 룽스 해주는 담낭에 좋고 결석을 용해시켜주는 차원에서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이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담낭벽이 두껍다거나 혹은 또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담낭에 결석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 가운데서는 이 성보폐 응답분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기 바랍니다. 일단 시도해서 써보게 되며 와 달걀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네. 온신간한 기름진 고기 같은 걸 드셔도 이전에는 딱 드시게 되면 온 하루 동안 달려있으면서 내리깨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본 제품 응답물을 드시고 나서 지금 소화가 이렇게 잘 되고 이전에는 담낭의 결석을 해내서 그게 조금만 움직여서 그 담관 안에서 결석이 조금 그 움직이는 상태가 되면 너무 아파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는데 본 제품을 드시고 나서 성보폐 응답분을 드시고 나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감을 느꼈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은 삼고증에 좋습니다. 삼고란 건 뭘 말하게 되는가? 고혈압, 고혈당, 고혈질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우리 곰이 동맹하는 흑곰한테서 분리 추출했습니다. 근데 이 곰은 뭐 석 달, 길어서 다섯 달 이렇게 동맹하는데 여간에 먹지 않고 자는데 어떻게 생존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좀

그 너무 뚱뚱하거나 그러겠다면 공 같다고 우스갯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그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이 동면하는 어간에 자가 지방을 분해하는 차원에서 생명을 유지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이 높거나 혹은 혈지가 높거나 혹은 또 여러모로서 과분한 지방으로 인해 가지고 삼고를 조성하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않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한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시게 되면 곰이 자가 지방을 용해해서 자기 그 전반 생존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방을 분해하는 데는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빠른 속도로서 과분한 지방을 분해해서 내가 소화 흡수하는 데 유용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 자체는 기실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늘 이 환계절이 될 때게 되면 기침을 담아두고 하고 가래가 성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제품 자체는 즉흑화단해주는 역할은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싸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일단 성보폐 응답분을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확실하게 그 효과성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연세가 계시면서 늘 기침을 하고 가래가 성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기실 우리 장수에는 상당할 정도로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뭐 여러모로서 들으셨겠지만 해도 사망되는 그 순간에 담이 끓는다는 걸 들으셨죠. 그리고 직접 그 집에 노인님들이 계시는 이런 분들 가운데는 혹시 이런 경우를 목격했을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담이 끓는다는 것은 이 호흡계통 안에 폐부터 기관지 안에 산소가 들어찰 자리에 가래가 꼴떡 들어찹니다. 평소에부터 이 가래가 제대로 제거되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병이 중해짐에 따라서 이 가래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산소를 호흡할 수 없습니다. 가래가 계속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는 분들 5, 60대, 6, 70대에 계시는 그 이상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호흡계통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은 아주 그 가래를 세게 주고 기침을 먹게 하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가래가 성나고 기침을 잘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계기로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잘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와 성보폐 응답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구나 이런 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은 혈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혈액의 죽상 경화로 인해서 심근 노근이라는 거 오게 돼 심장 관상동맥의 경화와 뇌동맥 경화를 얻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는데요. 본 제품 성보폐 응답분을 드시거나 하게 되면 뭐 혈전이 생성되는 걸 혈액의 죽상 경화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죽상 경화는 혈액이 죽처럼 걸어져 있으니까 이 죽이 우리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이런 혈관을 지나가면서 자연적으로서 혈관 내벽에 많이 단연간 접촉하면서 혈관이 굳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고혈압약에 매달리는 분들이 많이 혈압이 높아서 그 고혈압약에 매달리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혈압약이라는 것은 혈관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분한 혈지거나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성보폐 응답분 이 제품 자체는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심근이거나 노근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게 주야하게 지금 혈관을 굳게 하는 그 원인을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근이거나 노근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그 성보폐 응답분을 드시거나 하게 되면 기본으로 이런 점들의 해결을 받을 수

0: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응답문 자체는 백검과 흑검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제품 자체는 동북에 사는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한 겁니다.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해야만이 이 그 응답물이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데요. 곰은 석 달 내지 다섯 달 동안 동면하는 어간에 주약에는 지금 자기 그 자면서 충분하게 자 그 대사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백곰한테서 분리 추출한 그 응답부는 이런 역할이 없습니다.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하고 동면하는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한 그 응답부만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본 제품 응답부는 바로 보통 응답문하고 본질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금담이란 법의급 상품으로 되어 있는 성분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효과가 진실하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전면적인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사이에 유전인자의 돌변을 막아주는 정상적인 그 세포 대사를 유지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세포 대사를 유지해주는 과정이라면 부모한테서 태어난 그 후부터 세포는 부단히 대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유전인자 돌변이라는 것은 암세포가 생성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돌변해서 엉뚱한 세포를 생성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송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 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 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서태문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발견을 코너인데요.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지혜를 나누고 역사 속 위대한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에서는요, 가정주부님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해봤습니다. 매일 먹는 주식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가족 성원들 중 급성 심정지 발생체 응급 대처 방법, 그리고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 방법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는 주부 여러분,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의미 있는 역사,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매일 먹는 주식입니다. 많은 주부들이요, 이 건강관리를 생각을 할 때 특별한 보양식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평소 여러분이 가족 식탁에 올리는 주식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족의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래 주부들의 주식 선택과 전신 염증 수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외부 자극에 대응을 하는 방어 반응이지만은요,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염증은요, 세포에 장기적인 기억을 남기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정제 곡물 대신에 통곡물을 주식으로 가족들에게 꾸준히 섭취시키기만 해도 전신 염증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연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수도의학대학 네, 연구팀은요, 국제 생물학 분야 권위 학술 잡지 산화환원 생물학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은요, 주식을 통곡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단 6주 만에 전신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점은요, 잡곡과 통곡물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에서요, 잡곡밥을 짓고 통곡물 식사라고 여기지만은요, 가공 과정에 따라서 본래의 영양성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통곡물에는요, 퀴노아, 메밀, 현미, 기장, 열무, 옥수수, 귀리, 고지대 보리, 수수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하셔야 하겠는데요. 네, 첫째로 감자류와 콩류는 통곡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둘째, 잡곡을 정밀하게 가공한 제품은요, 통곡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통곡물의 핵심은 바로 통입니다. 슈퍼마켓에 가게 되면은요, 옥수수, 가루, 빵, 밀, 통밀빵 등 곡물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는 건강해 보이지만은요, 껍질과 배아 부분이 제거된 가공품일 경우에 진정한 통곡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곡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척한 뒤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고 완전한 영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또 제분, 분쇄, 압출 등 가공을 거쳤더라도 피질, 배요, 배아의 상대적인 비율이 원래 완전한 영과와 일치하는 곡물 제품을 통곡물이라고 부릅니다. 주부들이 가정식단을 바꿀 때 갑자기 모든 주식을 통곡물로 바꾸면은 식구들의 소화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흰살에 통곡물을 조금씩 섞어가며 서서히 비율을 높여 몸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밥상의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또 우리 몸의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식습관도 중요하지만은요,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을 만났을 때 올바른 대처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갑자기 누군가 급성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 심정지에서는요, 발생 후 황금 4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주부님들이 기억했으면 급성 심정지 4단계 응급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정말 급할 때 방법을 익혀뒀다가 사용해보시면 좋을 듯 싶는데요. 급성 심정지는요,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의 절차를 숙지해 두어야 할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도 있거든요. 우선 응급처치 4단계 절차입니다. 1단계는요, 주위 환경을 평가하고 또 현재 환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주변 위험 요소를 살펴야 합니다. 구조자 본인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요, 환자를 도울 수 없기 때문이죠. 네, 2단계는요,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먼저 의식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요, 귀 가까이서 큰 소리로 불러봅니다. 네, 그 다음 호흡을 관찰을 합니다. 10초 이내로 환자의 가슴과 복부 기복을 살펴 정상 호흡인지 혹은 비정상적인 호흡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맥박 확인은요, 비의료진은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와 동시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을 해봅니다.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지정을 하여 120의 응급전화를 걸도록 하고요, 혼자일 때는 직접 빨리 전화를 걸어 응급구조센터 의료진과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3단계, 환자에게 의식이 없고 호흡도 관찰되지 않으면 즉시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작합니다. 압박 자세는 두 팔을 쭉 펴고 한 손바닥 밑부분을 환자 흉벽에 밀착시킨 뒤 다른 손바닥을 그 위에 겹칩니다. 손가락은 깍지를 끼워들고 이 손바닥 아래쪽으로 힘을 가져다 주죠. 압박 위치는 양쪽 유두를 잇는 선의 중간 지점입니다. 성인은요, 흉골이 5, 6cm 함몰되도록 눌러줍니다. 매번 압박 후 흉곽이 완전히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고요, 손은 흉벽에서 대지 않습니다. 분당 100회 내지 120회의 빈도를 유지하면 좋고요. 인공호흡은요, 기도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개와 턱을 들어 기도를 개방한 뒤 한 손으로 코를 막고 환자의 입술을 감싼 다음 1초 정도 천천히 숨을 불어넣습니다. 불어넣을 때요, 이 가슴의 기복이 보이는지 관찰을 합니다.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비례는요, 30:2입니다. 이 조합을 5차례 반복한 뒤 다시 환자의

일시 호흡 맥박 상태를 평가하죠. 네, 다음으로 급성 심정지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병 전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 통증, 심계 항진, 호흡 곤란, 현기증, 식은땀, 원인 불명의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복통, 치통, 왼쪽 어깨 통증 같은 비전형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이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할 때 가볍게 넘기지 말고요. 꼭 진찰을 받게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방 방법인데요. 좋은 생활 습관이 예방의 비결인 것입니다. 가족들이 밤샘을 하거나 또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게 되면요, 제때 조절하도록 인도하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을 삼가하고 과식과 운동 부족도 제때 고쳐줘야 합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꾸준히 통제, 치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일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주말이 되면은요, 늦잠을 자고 또 식사 시간도 흐트러지는 가족들이 꽤 있습니다. 생체 리듬이 한번 깨지게 되면은요, 다시 적응을 하는 과정이 몸의 피로가 쌓이고 또 신진대사가 둔화가 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아래 주부들이 식습관을 통해 가족 승무원의 생체 리듬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챙겨야 합니다. 매일 안정적인 에너지량을 유지하는 것은요, 생체 리듬을 지키는 근간입니다. 미국 뉴욕의 영양사 로빈 데스코는요,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그루 갖춘 식사가 가장 좋다고 말을 합니다. 특히 달걀, 요구르트, 견과류 등을 곁들여 단백질을 보충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이 되고 체내 에너지 균형이 맞춰지며 몸에 활동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네, 다음 둘째로 저는요, 일찍 가볍게 드시도록 밥상을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공중보건 전문가 릴로퍼 바사리아 박사는요, 인체 일주기 시스템이 식사 시간을 중요한 타이밍 신호로 삼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3, 4일 정도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다 보면 뇌의 생체 시계를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식하지 않고 가벼운 균형식을 드시다 보면은 잠들기 전 소화와 흡수가 순조로워 숙면에 유리합니다. 셋째,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음식을 선택을 해봅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이죠. 호박씨 같은 씨앗류, 체리, 키위 등의 식품은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생체 리듬 정상화에 기여를 합니다. 넷째, 오후 2시 이후에는요, 식구들이 설탕과 카페인 섭취를 피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카페인과 단당류는요,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혈당 변동을 키워 생체 리듬을 방해를 하죠. 피곤할 때 고당, 고카페인 간식으로 억지로 기운을 내기보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활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식습관의 실천이 주말 뒤에 이 무거운 피로를 덜어주기도 합니다.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변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변강의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출신 항일투사 리연록 동지의 고귀한 사적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리연록, 자는 경빈이고 길림성 연길 출신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반제 반봉군 투쟁에 적극 참가했는데 군에 입대하여 주요 책임을 맡으면서부터 진보 사살 접하고 비밀리에 당의 유격 수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1년 7월 그는 정식으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9.18 사변 이후에 리연록 동지는 명령을 받고 애국무장 세력을 동원하여 항일무장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국민구국군 참모장으로 임명되어 부대를 이끌고 도나 교하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으며 경박호 연안전에 참가했습니다. 그 뒤 여러 항일무장 부대를 조직을 하여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동맹군,

제 사고를 정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1936년 부대는 동북항일연군 제4군으로 개편이 되고 그가 군장으로 임명이 되어 길동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항일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1938년 10월 이연록 동지는 연안으로 갔습니다. 1939년 1월 그는 중국 공산당 중앙 동북공작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을 받고 당의 파견으로 비밀리에 통일전선 사업을 펼쳐나갔습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한 뒤에 리연록 동지는 흥룡강성 부성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등 중요한 직무를 맡고 정권건설, 지방치리, 생산회복과 민생안정 사업에 몰두해왔습니다. 생애 후반에는 항전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동북항일역사 사료를 정리하는 일에 정기적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85년 북경에서 별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곡물 식습관 급성 심정지 응급 처치 또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식사 방법과 항일영웅 리연록 동지의 사작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일상의 실천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고 역사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쉴 때 진정 행복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의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대해서 또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에 대해서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 특대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20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투골테 특대 우대활동은 6곽을 구매하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반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백자방 구복액은 한 곽에 398원입니다. 12일간 하루에 한 번만 딱 복용할 수 있는 특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15각에 2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15각에 15각이게 되면 100% 물어라 드리는 셈이 되는데 거기에 또 5각을 더 얹어드리게 되어 있는 차원이니까 기실에는 양천원 현금권을 드리는 그것과 비결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백자방 구복액은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많은 분들이 일신이 편해지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각의 가격이 490원인데요. 구복약 한 각이 외용약 한 각이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한 각은 24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을 싸면 15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3각을 물어러 드리는 차원이라면 거의 1,500원 현금권을 드리는 셈이

0: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2가게, 15가게이다면 평균 가격이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발라주고 마사지해주고 이런 결과 기본으로 어려운 몇십 년간의 관절통이 사뭇없이 가라앉았다는 이런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산자병원이 몇십 개, 어떤 데는 몇백 개의 산자병원을 통과하는가 하면 그리고 수만 명에 속하는 이런 환자들이 림상 경험을 총화해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림상 경험이 없으면, 림상 효과가 없으면 발명 특허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고 특히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관절통이 그런 적이 있었던가 싶게 사라지는가 하면 더불어서 이전의 관절 제품은 많게는 위에 부담을 줘서 힘들었는데 이 제품은 위에 부담이 없더라. 그리고 감각 콤파트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제품이 투골테 이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투골테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야, 이 약 정말 효과 좋습니다.
0: 정말 좋죠. 정말 예. 정말 좋은 것만 사실입니다.
2: 예, 예, 써보니까 알립니다. 예.
0: 그렇죠.
2: 예, 아파서 예, 돌아눕기도 힘들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정말 걸기 힘들어서 자그마한 거리도 예, 그냥 심해 심해 걸었댔습니다.
0: 예.
2: 네, 근데 투골테는 먹고 바른 게 야,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낮아지고 다리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지금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르고 댕긴다.
0: 아, 그럼요. 이 제품 예. 자체는 믿고 쓰기만 하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그만한 림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제품이니까 바로 그럴 겁니다. 좋은 효과로 나타납니다.
2: 네. 정말 이전에는 예, 주탄 관절약 먹고 바로 해도 예, 아 먹다가도 위를 자극해서 예, 막 버리고 했는데 이거 투골테는 위를 자극하지 않고 위를 오히려 도와주니까
0: 예예 모두 그렇게 예. 말씀하네요. 예. 예
2: 관절 통증 있는 정말 제일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0: 인정하죠. 예. 시장에서 인정합니다. 예.
2: 예, 내가 써보고 아이 내 병을 난 치료하는 건 나는 이게 좋은 약이라고 난 이렇게
0: 그렇죠.
2: 생각합니다.
0: 예예. 예.
2: 그래 효과 좋으니 계속 배달받아 쓰려 하면 이 백자반 구배약은 뭐냐 하다 그럽니다.
0: 예 말씀하세요.
2: 우리 남편이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소화도 좀 잘 안 된다지 소변 차수도 많아서 예, 화장실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잠을 자지 못하니까 머리 뻥 하면 사람이 맥이 안 난다는데 이 백자반 구박약을 쓰면 어떻게 되겠는지 해 뭐냐 합니다.
0: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백자반 구박약이라는 게 말 그대로 100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반 구박약에 속합니다. 이제처럼 소화가 되지 않고 정신이 나지 않고 특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삼고가 계속 진행돼서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가 진행돼서 힘들어지고 많은 약을 써서 간에 콤파체 부담이 가던 게 이 백자반 구박약을 쓰고 나서 그런 점들이 기본으로 풀려서 이전에는 늘 아름자랑하던 게 백자반 구박약 쓰고 나니까 아름자랑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흥분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제품 자체가 필요합니다.
2: 예, 그럼 예, 배달받아 쓰겠답니다. 예.
0: 그렇게 하셔. 두 분이, 한 분은 백자반 구박액, 다른 한 분은 예, 예. 투골테.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노년성에 들어가서는 투골테든지 백자반 구박액이 너무 엄밀하게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기본 문제점은 비슷하게 진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OTC 국약이니까 두 분이 교차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실은 없고,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게 방법입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구산병서를 잘 보냈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3: 예, 예 저는 백자반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예.
3: 그걸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야기가.
0: 예.
3: 지금 고혈압도 해결받았지. 이 심장 아픈 것도

0: 해결 많이 받았습니다.
1: 아, 예.
0: 그래서, 예, 조금 심은 것도, 그래서 뒤에 사람은 어머, 좀 알면 이러는지 모르고, 난 딱 볼 때는 새 놀라가, 와락딱 놀라가서 그래. 아, 그래서 용 심가 빵빵빵빵 뛰고,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딱 맥이었고, 그래서 심률도 막 올라갑니다. 심률이 빨리 뜁니다. 그래서 한참 멍 안에 앉았다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일어나 걸고, 걸고 이랬습니다. 그런 게 대가방 구별하셨으니까, 예. 이 심률도 빠르지 않고, 심장도 뛰는 게 전부니까, 이전보다 70, 80 그 상황으로 뛵니다.
1: 어, 너무 정상이네요. 예, 예.
0: 예, 그러니까 참 이게 편안합니다.
1: 예.
0: 그 다음에 밤에 항상 그래도 악몽이 그래서 시달려가도 서로 그래서 밤 자다가 식은땀도 팍 흘리고 이러는데 이 식은땀 좀 거뒀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내가 매년
1: 곰팥이 든든해지니까 식은땀이 해결받는 겁니다. 예.
0: 현시할
1: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0: 아, 맞습니다. 그러고도 그럴 때는 또 감기 올까봐 선뜻선뜻하게 감기 올까봐 이랬는데 이 약을 먹으면서 면역력이 제거되니까 감기도 안 하지.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혈지도 높아가지고 혈당도 높아가지고 막 어지럽고 그랬습니다. 그런지 지금 다 정상 혈지에 돌아오고 이러니까 몸이 아주 거분하고 몸이 가벼워지고 또 동시에 이전보다 식사량도 많이 준비니까
1: 그렇죠.
0: 편해진다.
1: 예. 예, 여기 간과 곰팥을 도와준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는데 간에서 당대사, 지방대사가 완성되는데 간을 도와주니까 오히려 이제처럼 그런 삼고가 풀리는 거죠.
0: 예. 예. 예, 삼고가 풀리고 그다음에 간도 아픈 것 좀 이전에 간도 안 좋아서 숙죽 콕콕 찍어버 여러 가지 증상 이것도 예 지금 해결 받았다만 간 단랑이 다 좋아집니다. 어쨌든 골고루 각 주관들이 다 이렇게 좋아지니까 이게 아무래도 시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으로 합니다.
1: 아, 그렇죠.
0: 예, 그래서 계속 저는 이 약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선생님.
1: 예.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하게 되면 다른 부작용 같은 게 기본 없습니다. 실험 나도 됩니다. 예.
0: 예. 하여튼 이야기가 다른 약보다 반반 다릅니다.
1: 예.
0: 기도 허라고.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 백자라 어서 7달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예.
3: 백자라 나 이거 한 번씩 먹잖아요. 전에 반 시간 전에 이렇게 먹고서 잠이 잠 용자 잔다 선생님.
1: 지금까지 많은 제품이 나왔지만 해도 하루에 한 번 잠자기 전에 이렇게 복용하는 제품은 이 제품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3: 예, 로일들이 장수약이랄까 동나
1: 그렇죠.
3: 있었는데,
1: 복용하기도 편리하고
3: 한 번 먹어도 깨고 농축액이 돼서 선생님 용약이 농축돼서 효과 용도
1: 효과가 좋죠. 예, 예.
3: 밥도 잘 먹고 힘이 나고
1: 그렇죠.
3: 밤 자다 아침에 머리 거뿐하고 마음도 든든해. 걸어보면 다리 맥이 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1: 잠 자지 못하게 하면 만병을 불러오는데 잠이 종합적으로 개선을 가져오는 과정은 온 하루 동안 계속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이동했던 이 피가 간이 들어가 저축되면서 해독을 하고 그리고 담즙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충분하게 체험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가 건강장수의 비결로 되지 않을 이유가 없죠.
3: 그러면 네. 대표님하고 한 명살이 그래 했을까 이 농축이 얼마 됐습니까?
1: 그렇죠. 예.
3: 네, 그러니까 먹을까요? 정말 잠이 쓰러져서 아침에 나 딱 한 번 일어나 원래 두 번씩 일어나는 게 어디서 한 번씩 잡아
1: 대단하죠. 예예.
3: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약을 나는 정말 나를 쌌습니다요. 우리 하더니
1: 이게
3: 또 우리 또 사촌 오빠도 요약 쓰겠다며 내 써보라 했지.
1: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제품 만나가지고 아주 흥분하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구나. 자기 전에 보통은 드시는 약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온 하루 동안 자기 직전 30, 40분 전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는데 잠을 편안하게 자고 모든 대사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드물죠.
3: 네, 맞습니다. 예, 잠자는 게 제일 좋죠. 선생님.
1: 그렇죠.
3: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예, 백서방 구보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아, 용 좋습니다. 나는 어디로 엄청 너무해서리. 이 혈압이 탁 높으면서리, 머리 자꾸 아프던 게, 그 다음에 이만 어지럼증 하기 시작하는데, 오, 어지럼증 하고 나면 약 먹고, 그래도 조금 잔, 지금 맥이 똑 떨어져서 꼼짝 못했습니다.
1: 예.
0: 그랬던 게, 이 백서방 구보에 지금 쓰니까, 예. 육 맥이 난다.
1: 아, 그렇죠. 맥이 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0: 예. 맥도 나고, 예. 그 다음에 그 어지럼증에, 얼마나 아이 먹으니까 나 어지럼증 제가 다 잃어먹는 거고 또 어지럼증 약을 얼마나 먹은지 모릅니다.
1: 어지럽다는 게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뇌 혈관의 문제점을 말하게 돼 있는데 보통 거저 어지럽다 말겠지 이럴 문제 아닙니다. 뇌 혈관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생겨서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2차 3차로서 새로운 문제점이 넘어지기도 하면 그런다면 큰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0: 예. 용구도 이 어지럼증 하고 나면 맥똑 떨어지는 게 지금 맥도 나고 어지럼증 다야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 이용 잘 된다.
1: 어, 모두 그렇게 말씀하네요. 예. 간이 좋아지니까. 예.
0: 혈압 조절 이용 잘 되고 예. 머리 아파서 그냥 이 그 혈압이 높아 그런도 막 머리 그냥 아프던 게 지금 머리 아예 아픈다.
1: 아, 그렇죠. 큰 문제 해결이죠.
0: 예. 식사도 잘하고 어쨌든 이용 예. 이 백서방 구보에 소수 저녁에 잠도 잘 자고 예.
1: 네.
0: 이거 이용 좋습니다. 이 속이 이용 편안한 것 같은 게 어쨌든 이용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렇게 예. 우수한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예, 예.
0: 예, 내게 선생님, 예, 오늘 또 배달받아 그냥 계속 쓰자고 된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시름 넣고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었는데 하루에 또 몇 개의 일이 아닙니까? 100근의 일이. 그런 다음에 한 근을 만드는 다음에 또 주무시기 직전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니까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적죠.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제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누구죠?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투골차를 지금 내시키고 있습니다.
1: 아, 어떠세요?
4: 부산판 차트에 자고 신경 토해져서 자꾸 고리 아프니 자꾸 둘이 또 지금 걷기 바빠가지고 이래서 지금 투골차를 써봤니 먹고 그 바르고 하니까 효과가 많이 빠릅니다 지금.
1: 예.
4: 이제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고 다리 둘이 뻗치면 걷기 바쁘는 게 이게 많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4: 예, 지금 또 특히 그래서 자꾸 소리 나는 증상도 많이 났습니다.
1: 아, 콤파츠 좋아지니까 이게 콤파츠를 도와주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4: 예, 이번에 약 조금 더 배달받아 좀 장기적으로 좀 오래 쓰자고 한다 이거.
1: 그렇죠. 이 두골대의 제품 자체는 오래 쓰면 쓸수록 오히려 위에 부담이 없고 관절통통은 오늘까지 좋았다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또 무슨 하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콤파츠를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니까 부담 없이 소변도 잘 통하고 부종도 빼주니까 좋은 제품이니까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네.

0: 예, 저도 백다방 구복액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저는 어째 썼는가, 뭐, 예. 저기, 논현에 대해 그런지 병이 영 많습니다. 이것저것. 하나처럼 또 저게 생기고.
1: 그렇죠. 나이가 예. 병을 부른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백다방 저 구복액은 예, 백년 그 장수 제품이랄까, 예. 이거 쓴 게 확실히 효과가 영, 나 이러냐고 또 처음.
1: 아, 모두 인정합니다. 예.
0: 예. 예. 확실히 효과 영빠, 구복에다 그런지 영빠르고 또 하루에 한 번만 딱 구복, 자기 직전에 그래가 얼마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저는 예, 어쨌든 누굽니까? 예, 저기, 머리가 어지럽고 혈압이 파도가 심합대다. 이리 가리 절기 들어서 그런지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소변도 영, 여러 번 다, 보게 되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도 뭐, 어쨌든 배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쓴 게가, 어제는 이거 다섯 달 넘었었습니다.
1: 예. 어, 잘 썼습니다. 그만 있어요.
0: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첫째, 머리가 어지럽고 힘하던 게 이기려고, 예. 혈압이 지금 온정되고 정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그리고 소변이 작던 게 여러 번, 네 다섯 번 보던 게 지금 국상해야 두 번 보고 보통 한 번 봅니다. 예.
1: 어, 너무 이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예,
0: 예. 그리고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이 돌아섭대다, 예.
1: 어,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예.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0: 무슨 것만 듣고도 모르던 게 예, 또 그, 그게 기억 안 나고, 그, 청기열고 들었던 무슨, 어쨌든가, 이랬던 게, 지금은, 들으면 그게 빠이 아르기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예, 예.
0: 예.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게, 너네들 그런지, 아랫다리 맥이 없던 게 면역력 생기면서, 예, 이 아랫다리가 기운이 없대다. 그래, 걸기 용 허락대다.
1: 강과 콤파치 하던 게 그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맥이 나고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기본으로서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
0: 예. 그래 이 한 가지 약 가지고 다른 약은 무슨 여러 가지 먹고 먹 또 다른 거 먹고 이 병 있으면
1: 아, 그럼요.
0: 이거는 한 가지 자기 전에 직접 줄까 얼마 줬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지 이런 일 자꾸 날마다 입에 생기기 때문에 이거 계속 복용하자고 이번 활동이 영 또 두 개 명절을 그래 그런지 영 줬을때라
1: 그렇죠 예예예 예,
0: 예. 예, 그래서 저기 배달 받자고 그랍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전화 넣으세요. 예.
0: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시고 장수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황정이라 성분 자체는 백초의 왕으로 불리우고 바이처츠성은 백초 가운데서 제일 100가지 초약 가운데 제일 신성한 약품에 속한다. 무엇 때문에 상초, 중초, 하초를 다 다스려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적재 보통 이런 성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황정이라 성분 자체는 상초에서는 기본으로서 뭐 윤폐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며 그리고 중초에서는 건비위 역할을 하니까 소화가 잘 되고 밥맛이 좋고 하초에 있어서는 부선 이징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콤파치를 도와주면서 여성들은 정신이 나고 남성들은 기본으로서 정상으로서 모든 성공능까지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성분이 황정이라 성분 자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하수원한 성분 자체가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여기에 기본 이 역할은 모두 부간선 했습니다. 일선에서 간과 콤파치 든든해야만이 기타 그 콤파치 든든해야만이 오장이 든든해지고 심장이 든든해지는데 간에서 모든 뭐 당대사 지방대사를 완성하게 되었고 우리가 드신 고분자함물을 간에서 완전히 다시 재분해해서 그 다시 내 몸의 고분자로 다시 만듭니다. 이라는 과정에서 혈액이 조성되고 골격이 조성되고 모든 피부가 형성되게 되어

0: 있고 근육이 형성되게 되었고 이런 과정을 간에서 완성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가 부간선 해소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귀에서 소리 나고 눈앞이 아물거리고 불면증 있고 건망증 있고 이런 걸 해결해 주는 데는 이 백자왕구복에게 특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혈을 보충해 주게 되어 있고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아랫다리가 맥이 똑 떨어져서 걸쭉하게 되면 아랫다리 맥이 없어서 못 걸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것은 원기 부족을 만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가 원기를 돌아주는 차원에서 간과 콩팥을 든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본으로서 부치 구배어한다는 건 이게 환기가 기혈을 보충하면서 이런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부치 구배어한다는 것은 우리가 쭉 하면 이 환기절이 들어서게 되면 감기 기운이 또 자꾸만 생겨서 감기약을 대고 먹습니다. 감기약은 신경 억제제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지만 해도 방법 없어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드시게 되면 기혈을 보충해주고 이 환절기에 쉽게 추위를 타고 쉽게 뭐 여러 가지 질병을 감기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을 얻게 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단삼이라 성분 자체는 어해를 풀어주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백자방구복액은 100년 장수 제품 가운데서도 여기에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 우리가 길게 견제해서 복용하셔도 다른 부작용 같은 것이 없는 과학기술 집단에서 화신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신 놓고 쓸 수 있는가 하면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알아주되 위를 상하지 않고 오히려 흑겜이라는 이 성분 자체가 간에서 근육을 만든다는데 그러니까 근육도 서고 골격도 서고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로서 기본으로서 소변이 잘 통하고 풍만습을 몰아내게 되어 있는 이런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을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집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이제 개학했으니 학교와 반급 생활에 잘 적응해 가야 할 때예요. 특히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한 1학년 친구들은 모든 게 낯설고 걱정될 수 있는데요. 오늘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첫 등교를 걱정하는 매튜를 따뜻하게 안심시켜준 아빠의 동화, 긴 다리 아빠예요. 함께 들어보자요.
0: 긴 다리 아빠. 매튜에게 아주 특별한 첫 등교 날이 찾아왔어요. 새로운 학교에 가는 날인데 매튜는 설레는 마음보다 낯선 환경이 두려워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 쌓였어요. 아빠와 학교를 가는 내내 온갖 걱정거리를 떠올리며 불안해했어요.
1: 아침 일찍 아빠는 매튜를 데려다 주려고 늘 타던 낡은 회색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차가 갑자기 말썽을 부리며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빠는 조급해하지 않고 차 주변을 살펴보며 수리하기 시작했고 징그랑 징그랑 부품 소리를 내며 열심히 손을 움직였어요.

0: 했어요.
1: 잠시 후 차가 다시 시동이 걸렸어요. 아빠는 자동차에게 힘내라고 속삭이고 매트를 차에 태운 뒤 학교로 출발했어요.
0: 학교 인근에 도착한 아빠는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매트에 손을 꼭 잡고

0: 그리고 저녁이 되면 꼭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뒤 발걸음을 돌려 천천히 걸어갔어요.
1: 아빠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자 매튜는 걱정이 다시 커졌어요. 아침에 고장났던 차가 저녁에도 또 말썽을 부리면 아빠가 자기를 데려오지 못할까봐 마음이 몹시 불안했어요. 매튜는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아빠의 뒷모습을 계속 쳐다봤어요.
0: 매튜의 걱정은 끝이 없었어요. 아침처럼 차가 또 고장날 일, 이웃 아저씨네 차마저 고장나서 빌릴 수 없는 일, 아기 곰 마틴이 깊은 잠에 빠져 아빠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일, 공원의 새들이 아이를 돌보느라 학교까지 날아오지 못하는 일, 꽃사슴이 할머니 댁에 놀러가 아빠를 태워줄 수 없는 일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걱정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아빠를 부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1: 아빠, 만약 자동차가 또 고장나면 저녁에 저를 데리러 오지 못하는 거예요?
0: 아빠는 불안해하는 매튜의 작은 어깨를 감싸주며 부드럽게 품에 안으며 차분하고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대답을 해줬어요.
1: 우리 집 차가 고장나면 옆집 아저씨네 차를 빌리고 그 차마저 말썽을 부리면 아기 곰 마틴을 부리면 돼. 아기 곰 마틴이 잠이 들면 새들을 부르고 새들이 바쁘면 물길을 만들어 배를 타고 오면 되지. 만약 물길마저 없으면 토끼를 타고 오면 돼. 말을 마친 아빠는 웃으며 매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0: 아빠는 동화 같은 따뜻한 말로 매튜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져 줬지만 매튜는 여전히 마음의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1: 아빠, 하지만 그 방법들이 다 통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떡해요?
0: 아빠는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매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답을 들려주었어요.
1: 자동차도 곰도 새도 토끼도 모두 도움을 청할 수가 없다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빠의 길고 튼튼한 두 다리로 무조건 매튜에게 달려올 거야. 아빠 역시 매튜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 두 다리가 절대 지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너에게 달려올 수 있을 거야.
0: 아빠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매튜는 이제야 마음속 걱정이 싹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안심했어요. 언제나 자기를 아껴주고 지켜주는 긴 다리 아빠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학교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제 두렵기만 했던 낯선 학교가 설렘 가득한 즐거운 공간으로 바뀌었고 매튜는 웃으며 새 친구들을 만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즐길 준비를 했어요.
1: 친구들, 우리도 매튜처럼 첫 등교나 첫 유치원에 가거나 처음 해보는 일들을 마주할 때 두렵고 걱정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곁에는 긴 다리 아빠처럼 따뜻하게 지켜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언제나 함께해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고요. 사랑 가득한 부모님, 자상한 선생님,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우리의 고민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움을 줄 거예요. 네, 잠시 동요 한 곡 듣고 나서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동요, 교정에 피는 꽃을 보내드립니다.

0: 이어서 두 번째 동화, 착한 심성을 가진 작은 버섯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착한 심성을 가진 작은 버섯. 숲 깊은 곳에 여리고 작은 아기 버섯 한 송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직 세상 구경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기 버섯은 매일 몸을 살짝 웅크리고 부드러운 흙 속에 머리를 숨긴 채 달콤한 꿈을 꾸며 조용히 지냈어요. 아기 버섯은 꿈속에서 예쁜 꽃들과 반짝이는 별들을 만나고 포근한 바람이 불어오는 모습을 상상하며 평온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0: 어느 날 깊은 밤, 아기 버섯이 달콤한 꿈에 푹 빠져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때 차갑고 촉촉한 물방울이 툭 하고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아기 버섯은 깜짝 놀라 몸으로 느껴보고 그 시원함에 정말 기뻤어요. 그는 오랜만에 맞는 이 물방울에 졸린 눈을 비비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천천히 흙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1: 잠시 뒤 굵은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기 버섯은 얼굴을 하늘로 들고 촉촉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기다렸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0: 이때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느라 정신없이 허둥대는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아기 버섯 옆을 지나고 있었어요. 아기 버섯은 친절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2: 개미야, 빨리 여기 와서 비를 피해.
1: 개미는 감동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버섯 밑으로 들어가 몸에 묻은 빗물을 훌훌 털어냈어요. 친구를 도운 아기 버섯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며 행복한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0: 아기 버섯은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다 또 날개가 흠뻑 젖은 힘겹게 날개짓하는 나비를 발견했어요. 아기 버섯은 걱정된 마음에 큰 소리로 불렀어요.
2: 나비야, 빨리 여기 와서 비를 피해.
1: 나비는 몸을 덜덜 떨며 고마움을 전하고 조심스럽게 아기 버섯 아래로 들어왔어요. 아기 버섯은 개미와 나비가 비에 더 젖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몸을 넓게 펴주었어요.
0: 그때 머리 위에서
2: 아이고 아이고
0: 하는 작은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툭 소리와 함께 낙정벌레 한 마리가 굴러 떨어졌어요. 큰 빗방울의 날개가 무거워져 제대로 날지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아기 버섯은 걱정스런 마음으로 낙정벌레를 불러 비를 피하게 했어요. 낙정벌레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더듬고 고마움을 전하며 조심스럽게 아기 버섯 아래로 들어왔어요.
1: 아기 버섯은 땅 속에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 흙 속의 영양분을 가득 흡수하며 몸을 점점 더 크게 키웠어요. 그는 자기 아래와 비를 피하며 쉬고 있는 작은 동물들을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고 굳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0: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어요. 새, 토끼, 장난꾸러기 원숭이, 길을 잃은 어린 다람쥐, 고양이와 꿀꿀이까지 비를 피하려고 버섯 밑으로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버섯은 모두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힘을 내서 몸을 계속 넓게 펼쳐주었어요.
1: 아기 버섯이 점점 넓게 펴지자 그늘 아래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새들은 맑은 목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나비는 가벼운 날개짓으로 아름답게 춤을 췄어요.
0: 또 개미는 작은 발걸음으로 리듬을 맞추고 원숭이와 다람쥐는 귀여운 메우기를 보여주었으며 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는 마치 따뜻한 박수갈채처럼 들렸어요. 동물들은 함께 웃고 뛰놀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1: 얼마 지나서 비가 그치고 하늘에는 예쁜 무지개가 걸렸어요.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나왔어요. 염소와 사슴, 여우까지 숲속 동물들이 소식을 듣고 하나 둘 모두 아기 버섯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0: 모두 금세 커진 아기 버섯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리고 작았던 아기 버섯은 넓은 우산처럼 커져서 여러 동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뒤로 동물들은 버섯 그늘 아래에서 매일 함께 즐겁게 놀았어요.
1: 아기 버섯의 따뜻한 이야기는 숲속 곳곳에 퍼졌어요. 동물 신문 기자인 기린 선생님은 카메라를 메고 아기 버섯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커다란 버섯과 그 아래에서 웃고 즐기는 동물들의 모습을 정성껏 사진에 담았어요.
0: 다음날 아기 버섯의 사진은 동물신문 1면에 크게 실렸어요. 이제 아기 버섯은 숲속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원래 여리고 약했지만 친구들을 돕고 싶은 착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모두가 아끼는 멋진 버섯으로 성장한 거예요.
1: 친구들, 이 동화는 착한 마음으로 주변 친구들을 배려하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선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남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큰 기쁨과 행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어요.
0: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친구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요.
3: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광수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장진석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일을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뺏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0: 마을 가운데 자리한 작은 광장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다. 여러 사람이 일어서서 자기네 연에서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서로 큰 소리를 쳐댔다. 아래에서는 응원하는 소리와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다. 누구 이야기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았다. 돌격대원들을 뽑아야 하는 소환은 난처한 얼굴로 서서 손을 저으며 소리를 쳤다.
1: 동지들 조용하세요. 조용히.
0: 하지만 도통 조용해질 것 같지가 않았다. 손계선은 누백승과 서병지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원래는 각 연에서 신청을 받아 돌격대원들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헌데 소화부장이 동지들 첩배를 타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하자 누나라도 가겠다고 다투어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가무들은 중년 이문을 받고 싶어도 앞에 나서서 말하기가 쑥스러워 뒤에서 전사들

0: 수밖에 없고요. 저기 보십시오. 저기 지동원 한 사람이 전사들에게 뭐라고 쑥대기고 있지 않습니까?
1: 손계선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데를 바라보니 한지도원이 웃으면서 이 사람을 밀고 저 사람을 두드려주고 하면서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서병진이 잠시 지켜보다가 앞으로 나섰다.
2: 동지들 다투지 마십시오. 영장의 명령을 따릅시다.
1: 그제서야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손계선을 바라보았다. 손계선은 양덕지에게 탈례가 뭐라고 한참 의논을 하더니 대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0: 첫 배를 탈 사람들은 일연에서 뽑기로 했습니다.
1: 말이 떨어지자 일연 대원들을 재배한 사람들이 모두 에이 참 에이 하고 소리를 쳤다. 하지만 금세 활달하면서도 시원한 웃음소리가 묻히고 말았다. 연장 웅상님이 앞다투어 나선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 발표하였다. 웅상님을 포함해서 반장, 배장, 대원들까지 모두 16사람이 뽑히게 됐다. 이름을 부르자 이련에서는 또 에이 참 라고 하는 탄식 소리가 길게 터져나왔다. 곧 16사람이 대우 속에서 걸어나왔다. 뽑힌 전사들한테 큰 칼과 자동 보충 그리고 사창과 수리탄 28개씩 나눠주었다. 그들을 모두 웃는 얼굴로 씩씩하게 사람들 앞을 지나갔다. 하지만 16 전사가 광장을 나서기도 전에 웬 소년병이 엉엉 울면서 손계선 앞으로 달려나왔다.
3: 저도 보내주십시오. 저는 꼭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1: 뜻밖의 일이라 손계선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서병진이 대견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2: 가게 하세요.
1: 그러자 손계선이 말을 했다.
2: 진만청 동지 함께 가십시오.
1: 농상님은 큰 칼과 수리탄 몇 개를 얻어 그 소년병에게 주었다. 소년전사는 서리의 폭죽을 터뜨리러 나온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16 전사의 뒤를 따라갔다. 서병진의 마음은 대도화처럼 세차게 소용돌이 쳤다. 1931년 겨울 소베트 구역에 들어와 홍군 전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혁명을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을 다해 애쓰는 그들의 태도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른다. 전사들은 앞에 불이 있으면 불에 뛰어들고 물이 있으면 물에 뛰어들었다.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피하지 않고 걸어나갔다. 서병진은 홍군이 일당백으로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였으며 전국의 희망도 여기에 걸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큰 칼을 메고 허리에 수리탄을 가득 두른 젊은이들이 앞으로 걸어갔다. 흰옷을 걸치고 구릿빛 근육을 드러낸 뱃사공들도 뒤를 따랐다. 한 전사가 뱃사공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4: 배주인님, 제가 어머해 줄 테니까 마음 놓으세요. 에이.
1: 뱃사공도 웃으면서 대꾸했다.
4: 당신들도 겁나지 않은데 우리라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1: 그들은 앞으로 걸어나갔다. 류백승과 서병진, 양덕진은 다시 망루로 돌아왔다. 도강작전은 9시에 시작이 되었다. 강가에서 우렁찬 돌격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순식간에 기관총 수십 정이 강 건너편으로 총탄을 퍼부었다. 류백승이 자그만 창문으로 지켜보다가 속이 갑갑해서 말했다.
4: 작전실 안에만 들어박혀 있을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봅시다.
1: 서병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실을 나섰다. 양덕진은 막을 도리가 없자 고개를 두어 번 가로쳤더니 뒤를 따라 나갔다. 그들은 곧장 기관총과 포가 있는 진지 곁으로 갔다. 갑자기 돌격 나팔 소리가 뚝 끊겼다.
4: 왜 안 부는 거지?
1: 류백승이 양덕진에게 물었다.
4: 지휘관들한테 목표가 드러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목표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1: 류백승이 꾸중하듯 말했다.
4: 계속 부세요.
1: 소환은 나팔수가 어정쩡해서

0: 보이는 것을 보고는 싱달래가 나팔을 빼앗았다. 그러더니 두번 흔들고는 높이 쳐들고 띠띠따따 띠띠따따 볼을 부풀리며 불기 시작했다. 예전에 나팔수로 있었던 실력이 나오는지 소리가 제법 울음찼다. 다른 년의 나팔도 동시에 울리며 골짜기를 뒤흔들어 놓았다. 기관총을 든 전사들도 힘을 얻어 더 요란하게 총을 쏘아댔다. 사람들은 물결을 타고 오르내리는 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배는 아주 느리게 나갔다. 물결을 타고 높이 올라갔다가도 어느새 푹 꺼지면서 보이지 않았다. 기슭에서 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적의 사격진지에서 자지러진 총소리가 나더니 배에 사정없이 물이 튀었다. 하지만 뱃사공들은 용감하게 배를 저어나갔다. 총탄이 우박처럼 쏟아지자 한 전사가 흠칫하면서 팔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기슭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외눈 망원경을 쥔 누백성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었다. 그는 높지는 않지만은 힘찬 목소리로 지시를 했다.
1: 조장성들어, 저 앞에는 사격진지 두 개를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0: 양덕지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포진지에 대고 소리를 쳤다.
2: 조장성, 어서 앞에 보이지 않는 저 진지를 없애버리랍니다.
0: 멀리서 대답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꽝 하는 보성과 함께 사격 진지가 푸른 연기 속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주저앉았다.
1: 잘한다, 잘해.
0: 강기슭에서 환호성이 터지었다. 하지만 흥분 섞인 칭찬은 곧 다급하고 안타까운 외침으로 뒤바뀌었다.
1: 큰일이야, 큰일 났다, 큰일. 저러다 바위에 부딪히겠네. 어쩌지 저걸.
0: 17 전세가 탄 배가 물으로 흉악하게 튀어놓은 바위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누백승은 속이 꿈틀해놨다. 다행히 뱃사공이 침착하게 노를 저어 배를 바위 곁에 붙이었다. 그런데 배가 바위에 부딪히지는 않았지만은 바위 틈에 걸려 꼼짝하지 못했다. 뱃사공 몇이 바위에 뛰어올라 발을 바위에 대고 등으로 뱃머리를 떠밀었다. 다른 뱃사공들도 힘껏 삿대로 떠밀며 힘을 보태주었다. 배는 겨우 바위 틈을 빠져나왔다. 마침내 배가 나루터에 닿았다. 누백승과 서병진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전사들이 너도나도 기슭에 뛰어올라 돌층기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전사들 곁에서 꼬르릉 하며 포탄 수십 발이 한꺼번에 터지었다. 굉음이 울리더니 삽시간에 푸르스름한 연기가 전사들을 삼켜버리었다.
1: 저런 뭡니까?
3: 서병진이 속이 흠칫해서 물었다. 아마 사천군대가 쓰는 롤링 마일일 겁니다.
0: 누백승이 대답했다. 연기가 그치고 돌층계 위에서 사람들이 꿈틀거리었다. 햇빛에 큰 칼이 번쩍거리었다.
1: 악착같군. 우리 전사들 좀 봐요. 엄청 드센데.
0: 누백승의 말을 들으며 서병진도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전사들이 막 층계를 올라가자 층계 위에 있던 새 집에서 200명쯤 되는 적들이 새까맣게 몰려왔다. 적들은 와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총칼을 들고 덮쳐들었다. 류백성은 낯세게 새파랗게 질려서 소리쳤다.
1: 조장장한테 어서 쏘라고 하세요.
3: 서병진도 고함을 쳤다.
2: 어서 쏴요, 어서.
0: 양덕진은 날렵하게 보진지로 달려갔다.
2: 조장성, 어서 쏘세요. 남은 두 발을 모두 쏘랍니다.
0: 하지만 조장성은 오른 무릎을 털썩 구르며 중얼거렸다.
1: 하늘도 땅도 이 조장성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어기면 죽는 명령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장성, 지금 뭐 하는 겁니까?
0: 양덕지가 소리쳤다. 조장성은 대답 없이 몸을 일으키더니 오른발을 한 걸음쯤 내밀고 안고 있던 포탈을 철컥 포에 집어넣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포탈이 대도와 우로 날아간다. 그 포탄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포탈이 또 쿵 하고 날아왔다. 조장상은 겨드랑이에 포탄을 끼고 있다가 대여섯 발씩 연이어 쏠 수 있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포탄이 따라 떨어지면 무너뜨리지 못할 진지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남은 포탄이 두 발뿐이라 어찌할 수가 없었다. 대도와 남쪽 기슭에 있는 사람들은 발매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포탄을 따라 눈길을 돌리었다. 포탄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모여선 적군들 사이에 떨어지었다. 왁작지껄 달려들던 적들은 순식간에 짙은 연기에 휩싸이고 말았다. 적들은 무더기로 땅에 쓰러졌다. 살아남은 놈들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뿔뿔이 도망치었다. 경중기관총이 사격하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 얼굴이 거무칙칙한 시골뜨기 리덕재가 중기관총을 꼭 끌어안고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표준적인 전발 사격을 하였다. 적들이 하나 둘 거꾸러지기 시작을 하더니 얼마 지나서 죄다 쓰러지고 말았다. 진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탄성을 울렸다.
2: 잘한다! 못 떨어지는데!
0: 유백승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병진도 이렇게 통쾌하게 웃어보기는 참 오래간만이었다. 17 전사들은 산비탈에 흩어져 큰 칼을 휘두르며 나는 듯이 꼭대기로 올라갔다. 전사들은 밤이 가까워지자 수류탄을 던지었다. 뜰에서 순식간에 검푸른 연기가 치솟았고 전사들은 담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류백승과 서병진은 망원경을 벗고 마주보며 웃었다.
2: 한 걱정 덜었군요.
0: 류백승이 말했다. 서병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었다. 배가 남쪽 기슭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로 건너갈 용사들이 바삐 배에 올랐다. 배가 세 번째 전사들을 태우러 다시 돌아오자 양덕진은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2: 보고 드립니다. 제가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4: 좀 기다려보세요.
0: 우려백승과 서병진이 웃으며 말했다.
2: 아니요, 아직 적들이 반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휘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0: 양덕진은 못 들은 척 배로 달래갔다. 곧 작지만은 단단한 덩치가 뱃머리에 섰다. 밝은 햇살 아래 양덕지가 등 뒤로 맨 큰 칼과 칼에 매놓은 붉은 비단이 반짝 빛났다.

0: 만선장을 점령했다고 해서 홍군이 위험에서 벗어난 건 아니며 석달계 운명을 피하려면 반드시 다시 기적을 창조해야 한다고 모태똥은 생각한다. 이튿날 모태똥은 안순장에 이르렀다. 조울래와 주덕은 먼저 선두보대 사령부로 갔다. 대도와 우로 무거운 잿빛 구름이 깔려있었다. 모태똥은 만산에서 한참 지형을 살펴보고 나서야 산을 내려왔다.
1: 이 괴물 같은 강부터 봐야겠어.
0: 모태똥은 호위병들과 함께 나루토로 가며 중얼거렸다. 여태껏 수많은 강을 봐왔지만은 이런 강은 처음이었다. 물살이 어찌나 빠른지 물 위에 떠가는 나뭇가지가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빠른 듯하였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소용돌이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쑥쑥 빨아들였다.

못했더군. 홍군 전사들을 나르는 배를 잠자코 바라보았다. 배는 거칠고 사나운 물결 속에서 솟았다 꺼졌다 하면서 아주 느리게 나갔다. 강기슭에서는 10명쯤 되는 뱃사공들이 풀밭에 앉아 쉬고 있었다. 하나같이 반바지를 입었는데 구릿빛 우통을 드러내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태똥이 걸어가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 어르신들은 모두 배를 모십니까?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었다.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강을 못 건널 뻔했습니다. 모태똥은 만 담배를 꺼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는 자기도 한 대 붙여물었다. 가난병의 편에서 싸우는 군대인데 여만큼도 못 도와드리겠습니까? 어제 료백승과 이야기를 나누던 덜보 뱃사공이 대꾸를 했다. 그는 허허 웃으며 대통을 넣고는 모태동한테서 받은 만담배에 불을 붙였다. 당신들 홍군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첫 배를 띄울 때 저쪽에서 마구 총을 쏴야 되니까 한 전사가 저더러 배주인님 우리가 배를 끌 테니까 뒤쪽으로 서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총알이 막 쏟아질 때는 얼마나 겁이 났던지 그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맞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앞을 막아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란가요. 모태똥은 웃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배는 벌써 강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뱃사공 7, 8명이 힘겹게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6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미,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수필의 문학적 열정을 고취하고 그 지평을 넓혀 문학적 자양분을 풍성하게 하자는 확고한 취지 아래 중국 조선족 기업가 협회 아리랑 수필문학상 운영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중국 조선족 아리랑 수필문학상 공모전 시상식이 일전에 심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중국 전역의 조선족 수필가들이 대거 참가해 뜨거운 문학적 열기를 보여주었는데요. 응모작들은 이주와 변혁의 시대적 배경 아래 조선족의 삶 속에 녹아든 고뇌와 아픔 그리고 가족애와 효를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인생을 관조하는 깊이 있는 시선과 치열한 자아성찰의 과정은 이번 공모가 지닌 문학적 성취를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2시간에 나누어 제1회 중국 조선족 아리랑 수필문학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감상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상 수상 작품과 금상 수상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대상을 수상한 김홍화 씨의 아버지의 밤을 밝히던 등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밤을 밝히던 등불 김홍화. 밤이 깊어지면 집안의 불은 하나씩 꺼졌다. 그러나 아버지의 방만큼은 예외였다. 그 방은 작은 도서관 같았다. 벽을 따라 책장이 늘어섰고 손때 묻은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있었다. 책상 위에는 30촉짜리 백열등만이 주황빛을 은은히 흘렸다. 그 불빛 아래에서 아버지는 원고지를 펼쳐놓고 글을 쓰고 계셨다. 세상을 밝히기에는 소담한 불빛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끔 아버지는 펜을 멈추고 방금 쓴 문장을 낮은 소리로 읽으셨다. 천천히 읊조리는 목소리는 어린 나에게 마치 주문처럼 들렸다. 뜻은 잘 알지 못했지만 마음이 먼저 알아들었다. 나는 책을 꺼내 한 장씩 넘기며 종이 냄새에 젖어갔고 기도 한 뼘씩 자라났다. 글보다 생각의 깊이와 문장을 대하는 진지함을 익혔다. 긴 하루를 마치면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으셨다. 낡은 원고지와 검은 만년필, 반쯤 식은 찻잔이 늘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방문이 닫히면 집안의 공기는 차분히 가라앉았다. 잠시 뒤 찻잔이 받침에 닿는 맑은 소리가 정적을 깨면 아버지의 펜은 날개를 탄 듯 움직였다. 작은 등 하나가 주황빛을 밝히며 모래알처럼 희아릴 수 없는 밤을 말없이 지켰다. 정막이 짙어갈수록 잉크와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아련히 마음을 적셨다. 원고지를 스치는 펜촉의 사각거림만이 가늘게 이어졌다. 칼바람이 매서운 겨울밤에도 아버지의 방에는 온기가 감돌았다. 훗날 나는 그렇게 이어진 글쓰기가 아버지 스스로를 붙드는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글을 잘 쓰려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쓰는 사람이었다.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저녁이면 어김없었다. 고요 속에서 홀로 문장과 마주하셨다. 몸이 무거운 날에도 글 한 줄을 남기고서야 잠자리에 드셨다. 글이 잘 풀리는 날에는 싱글벙글 웃으며 나를 불러 문장을 읽어주고 어때? 이건 괜찮지? 하고 물으셨다. 글이 막히면 펜을 책상 위에 툭 내려놓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의자의 등을 기댔다. 한 줄을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쓰기를 거듭했다. 구겨진 원고지는 의자 옆에 하나둘 쌓여갔다. 작은 소용돌이가 방 안을 스쳐 지나간 뒤 아버지는 깍지를 낀 채 가만히 숨을 골랐다. 심기가 사나울 때면 자리에서 일어나 삽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셨다. 고르지 않은 흙기를 다듬고 나면 막혔던 생각이 조금씩 풀리는 모양이었다. 땀을 닦으며 방으로 돌아오는 걸음에는 다시 글을 이어보려는 기운이 묻어있었다. 글 한 편이 완성되면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셨다. 어머니와 나, 동생들은 자세를 고쳐 앉아 첫 문장을 기다렸다. 방 안에는 아버지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낮게 읊조리다가도 어느 대목에서는 감정을 살려 한 구절 한 구절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깊은 울림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여운은 지금도 내 가슴 한쪽에 머물러 있다. 어디를 고치면 좋겠냐? 물음에 나는 목이 메여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문장 속에 담긴 진정성과 여울이가 깊이 느껴졌다. 우리 집은 작은 문학의 공간이었다. 어린 나는 아버지 글보다 읽는 목소리의 겨울을 더 오래 기억한다. 살아오면서 그처럼 감정을 담아 읽는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문학은 박수 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오래된 습관이었다. 새벽 출근 전에도 저녁 퇴근 후에도 아버지는 동네 흙기를 타지고 나셨다. 비가 오면 그곳은 금세 진흙탕이 되었다. 삽으로 길을 고르고 손으로 돌을 골라냈다. 시멘트가 깔리기 전까지 그 일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셨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문장 한 줄을 쓰듯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며 자신만의 문법으로 삶을 써내려가셨다. 젊은 시절 아버지는 군복무를 마친 뒤 공무원 자리를 제안받으셨다. 그러나 교원의 길을 택하셨다. 아버지는 어떤 자리에 계셨더라도 결국 글을 쓰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으리라. 비단길도 꽃길도 아니었지만 그 길을 아버지는 오랫동안 한결같이 걸으셨다.
돼지코 아버지는 한쪽 눈을 잃으셨다. 시야가 서

서서히 흐려지는 동안에도 끝내 글을 놓지 않으셨다. 눈으로 쓰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쓰는 거지. 그 말은 지금도 내 귓가에 남아있다. 희미해진 눈길 속에서도 아버지는 원고지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한 글자씩 써내려 가셨다. 시력이 거의 남지 않았을 때도 종종 밖으로 나가 생각을 정리한 뒤 다시 방으로 들어오셨다. 벽을 짚거나 허공에 손을 뻗은 채 되내던 독백은 어느새 글이 되고 문장이 됐다. 집에 돌아와 원고지 앞에 앉으면 글자는 자주 비켜갔다. 줄이 틀어지고 요백이 어긋났다. 그래도 펜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글씨는 점점 기울어갔지만 펜을 쥐는 방식만큼은 끝내 바뀌지 않았다. 말년에 뇌종양으로 두통이 찾아졌을 때도 글을 내려놓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만류할수록 아버지의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힐끗 보더니 툭 던지듯 말씀하셨다. 몸보다 글이 먼저야. 쓰다 죽어도 후회 없을 사람이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나는 노란색 서류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시조집 두 권과 단편소설 30편 남짓 그리고 오래된 련용 조선문보 신문 한 장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신문 속 사진에는 소설 핏줄의 호곡성으로 2000년 압록강 문학상을 수상하며 소감을 밝히는 아버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시조집 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는 오늘의 문학작품상을 받으러 갔다가 고향집을 찾으셨다. 50여 년 만에 다시 밟는 땅이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한 편의 시를 쓰셨다. 태연한 고향집을 바라보며였다. 수녀의 설이었던 어머님의 신음이 광야의 혹한에 떨며 쓴 열매 맺힐 적 오가던 꿈의 옷자락은 피눈물에 얼룩졌어. 봉투를 들고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여셨다. 글 쓰느라 집안이 편할 날은 없었지.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 끝까지 붙들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게 늘 원망스러웠다. 잠시 후 어머니는 봉투를 내 손에 건네며 덧붙이셨다. 그래도 이건 내 아버지의 인생이다. 남겨야 한다. 나는 그 무게를 안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희미한 시력으로 더듬어 쓴 마지막 원고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반쯤 다른 만년필 곁에 미처 끝내지 못한 문장 하나가 중간에서 멈춰 있었다. 아버지의 글이 세상의 인정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아버지에게 글은 세상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루를 의미 있게 건너기 위한 버팀목이었다. 전기가 귀하던 시절 사람들은 흔들리는 촛불에 의지해 밤을 보냈다. 그러다 툭 하고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30촉짜리 전구 하나가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냈다. 그 빛은 크지 않았지만 고단한 하루를 마친 아버지의 밤을 밝히기엔 좋겠다. 아버지에게 작은 등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밤에도 몸이 무거운 날에도 눈이 흐려진 뒤에도 아버지는 늘 주황빛 등불 아래로 돌아오셨다. 나는 그 빛 아래서 잠이 들었고 그 속에서 아침을 맞았다. 지금도 어디선가 주황빛이 번지면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밝아온다. 아직도 그 방에서는 아버지가 펜을 들고 계실 것만 같다. 아버지는 등불 하나에 기대어 긴 밤을 건너오셨다. 문학은 오랫동안 내게 먼 세계였다. 나는 그 문 앞을 서성이다가도 언어라는 벽 앞에서 자주 멈춰서곤 했다. 그저 읽는 일에 머물던 어느 날 문득 한 줄이라도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다.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흐릿한 흔적을 그냥 흘려보내기 아쉬워 잠깐이라도 붙잡아 두고 싶었다. 몇 문장을 더듬듯 적어 내려가던 순간 오래된 기억 속 한 사람이 조용히 떠올랐다. 아버지였다. 사람을 만나면 나는 늘 상대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 그것이 언제부터 내 안에 자리 잡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끝까지 듣고 나서야 한마디를 건네는 모습, 한 줄을 붙든 채 밤을 건너던 모습, 끝내지 못한 문장을 남기고 떠난 뒷모습이 차례로 겹친다. 밤이 깊어지면 나 역시 책상 앞에 앉는다. 오늘도 아버지가 남긴 침묵 위에 글 한 줄을 도한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문학이 명성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어둠을 건너기 위한 등불임을 스스로 증명해낸 기록입니다. 거창한 서사보다 일상의 묵묵한 뒷모습에서 진실을 포착해내는 작가의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어 금상을 수상한 리홍매 씨의 수필 슬픈 눈동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슬픈 눈동자 리홍매. 그들은 선택을 하지 못했지만 거부도 하지 않았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유명한 영상 작가가 28년 전에 찍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접하게 됐다. 영상은 끝없이 넓은 초원과 맑은 하늘이 긋는 지평선으로 시작됐다. 화면 왼쪽 멀리서부터 10여 마리의 말들이 떼를 지어 천천히 한 줄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길게 내리들여온 머리카락과 더부룩한 털이 어수선했다. 피부는 푸석푸석했고 발굽은 볼품없이 자라있었다. 물론 재갈은 물려있지 않았다. 무인도의 말이면 야생마겠지.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진다는 야생마의 모습인가 싶었다. 볼수록 신기하기만 했다. 말들의 걸음에 기작은 풀들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그 리듬을 탄 새들은 제잘거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초원의 새들은 낮게 날며 말들의 움직임을 따라 곤충을 찾는다 한다. 말들은 새를 쫓지 않았고 새들은 말의 길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나란히 같이 가는 것은 아니었다. 서로 방해하지 않고 제갈 길을 갈 뿐이었다. 나레이션이 흘렀다. 70여 년 전 다시마 가공업을 시작한 어부들의 손에 이끌려 말 한 마리가 무인도에 건너갔다. 그때 중요한 운반 동력이었던 말의 존재가 아니었더라면 어부들은 무인도에서 다시마 사업을 벌릴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다시마 가공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말들도 늘어났다. 하지만 점차 다시마 가공업이 기계화로 발전되면서 어부들은 무인도를 떠나야 했다. 물론 말들도 쓸모없어졌다. 1971년 마지막으로 섬을 떠나게 된 어부가 말들을 섬에 남겼다. 육지에 데리고 가서 도살장에 보내기 싫어서였다 한다. 영상 속의 말들은 그때 남겨진 말과 그들의 후손이었다. 그 후 모든 순말들을 육지로 옮기면서 말들의 자연 번식은 중단됐다. 그때의 말들 중 현재 남은 말이 두 마리뿐이라는 자막으로 영상은 끝났다. 열심히 일만 하면 먹여주고 지켜주던 인간이 떠난 후 그들은 자연 속에서 야생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 번 가축화되었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말이라 진정한 야생마는 아니란다. 사방이 낭떠러진 고독한 섬에서 다시 가축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자기 조상들도 몰랐던 야생에서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막막했을까? 주인을 원망하지나 않았을까? 운명이 그들을 비껴갔을까? 아니, 본시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을까? 세상에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말들도 있다. 병원원을 앞둔 작년 연말, 조교사 경력 30년인 지인이 나를 연말 경마장에 초대했다. 전력으로 달리는 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은 인터넷 투표로 선정된 16마리의 경주마가 우려를 가리는 날이라 5만여 명의 관객들로 장내가 술렁거렸다. 도시 한복판에 만들어 놓은 푸른 자연의 덕분에 일상의 답답함이 날아갔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뿐이었다. 경주마들이 출발 관문을 박차는 순간부터 장내에는 속도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는 듯했다. 일제히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튕겨나가는 검은 흙이 기세 사나웠다. 날랜 말들의 몸짓에 갈라지는 휙휙 바람 소리가 목 터지게 응원하는 사람들을 더 떠들게 했다. 열광의 토가니 속에 빠진 그 모습들이 나에게는 너무 낯설었다. 명백히 스포츠인데도 그다지 당당하지 못한 경마장의 생리 때문일까. 나는 도무지 그 분위기에 물들지 못하고 말았다. 그날은 두 퇴역마의 마지막 경주날이기도 했다. 나는 그들이 신경 쓰였다. 우수한 경력을 가진 말에게는 은퇴 경주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일이 되지만 그러지 못한 말에게는 모든 기록에서 이름이 떨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관중들은 수고했다를 외치며 박수로 그들을 보냈다. 화려한 경주노에서 보였던 눈빛과 기세는 오간데 없이 머리를 숙이고 수걱수걱 잔디밭을 맴도는 두 퇴역마의 모습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황홀했던 그날의 기억을 더듬고 있는지 아니면 한 번도

열광의 박수를 받아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는 건지 서로 다른 여생을 보낼 두 마리 눈동자는 똑같이 슬펐다. 게다가 만인의 환호 속에서 기수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반대편 저쪽 우승마의 눈동자마저도 나에겐 슬퍼 보이기만 했다. 문득 무인도에 남겨졌던 반야생마들의 눈동자가 생각났다. 어쩌면 그들은 본시 슬픈 눈동자로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승마라는 스포츠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처럼 마음이 조여지고 그처럼 신뢰가 흐르는 스포츠가 있을까. 또 그처럼 교감이 살아 숨쉬는 스포츠가 있을까. 그리고 그처럼 순응성을 느끼게 하는 스포츠가 있을까. 동물과 인간이 동일한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마장 마술을 떠올리며 잠시 경마장에서의 씁쓸함을 메워본다. 승마는 스포츠라는 그 개념을 넘어 인간과 동물 간의 신뢰 관계를 보여주는 창조 예술이기도 하다. 해서 동물과 인간이 함께 이름이 기록되는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도 유명하다. 교량적이고 유연하게 내리는 인간의 정확한 판단을 실수 없이 받아들이는 말의 자태는 때로는 평온함이고 때로는 열렬함이고 때로는 아름다움이다. 특별한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두 심장의 화합이 아닐까 싶다. 원래 그들 본연의 모습을 저렇게까지 억제시키고 인간과의 교감성을 주입시킨 인간의 창조를 위대하다고 봐야 할까, 잔인하다고 봐야 할까. 경주마의 패기와 힘, 승용마의 멈춤과 인내, 어느 쪽도 말 자신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텐데 그나마 그들에게는 어느 쪽이 덜 힘들까. 어쩐지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절제시키면서까지 누린 쾌락 같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마음을 짓눌렀다. 한 번도 인간에게 길든 적 없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야생마인 몽고 야생말은 하루 16시간을 이동하면서 풀을 뜯어먹는다 한다. 약간 느려 보이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구조여서 그들은 위협받을 때 외에는 전력으로 달리지 않는다. 야생마의 핵심 능력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이동과 회피라는 말이다. 경주마이기 전에, 승용마이기 전에 가축으로서의 말은 언제부터 우리 곁에 왔을까? 말과 인간은 오래전부터 밀접한 관계를 이어왔다. 무리를 짓는 말은 소렬과 리더를 인식하며 인간이 보내는 신체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의 사회성을 비교적 빨리 간파한 인간은 야생마를 자기들의 삶에 끌어들였다. 하여 지구상의 거의 모든 말들은 본연의 자기들 모습을 전혀 모른다. 그들의 엄마도, 그들의 엄마의 엄마도, 그들의 엄마의 할머니도 모른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길들여 산 세월이 너무 길어서이다. 인간과 처음 만났을 때 말들은 인간을 오랫동안 관찰했으리라. 그들에게 인간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먹이 부족과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잘 보호해주는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을까. 전혀 무관했던 말발굽, 재갈, 채찍이라는 생소한 도구에 지배당하기는 됐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 환경과 생존 확률만큼 더 중요한 게 있었을까. 사실 말은 인간의 울타리를 꿰뚫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도망쳐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 반야생마로 생을 마치는 말들도 있었다. 최근에는 몽고 야생말도 사실은 반야생이라는 주장도 생겼다. 말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자유였으나 인간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곧 자연에 종속되는 일이기도 했다. 인간의 통제에서 자유스러워지는 날부터 그들은 먹이 부족과 포식자의 위협을 견뎌야 하고 온갖 질병과 환경의 변화를 이겨낼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을 터이니 그들은 잘 길들었다. 말은 인간을 위한 교통수단과 이동수단이 되었고 인간의 농경화에 직접 참여했으며 교역과 전쟁에도 수없이 이용되었다. 인간은 말을 소유함으로써 힘을 갖게 되었고 돈을 벌게 되었으며 시간을 절약하게 됐다. 말도 인간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처럼 빠른 속도로, 그처럼 긴 거리를 뛸 수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을 그들은 그 능력으로 쉽게 먹이를 얻었고 인간의 식자재인 당근 맛도 알게 되었으리라. 점차 말은 긴 시간,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열심히 풀을 뜯었던 원래의 모습을 잊었고 위협받을 때 외에는 전력으로 달리지 않았던 속성조차도 버렸다. 채찍은 협박과 지배가 아닌 협력의 수단이라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계 속에 푹 빠지고

말았으리라. 어쩌면 그들은 자유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임을 누구보다도 일찍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두고 상부 상조라 했던가. 말이 오랫동안 군마로 활약했던 것은 등에 탄 사람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충성심과 의리를 인간에게 인정받아서였다. 그런 말들인지라 먼 훗날 자기들이 버려질 일이 생길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리라. 하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인간 역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앞에서 주체성을 잃고 말았으니. 병원연이 밝아왔다. 지인은 퇴직금으로 작은 목장을 사서 퇴역마들의 노후를 돌볼 예정이라는 연락을 해왔다. 경마장에서 날뛰던 말을 승용마로 혼란시키는 힘든 일에 착수한다는 말이다. 단 몇 마리뿐일지는 몰라도 30년 가까이 살 수 있는 말들이 5, 6년 정도의 경주 생활을 마치고 곧장 도살장으로 실려가는 일을 조금이라도 막고 싶어서 라고 말하는 들뜬 지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자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지인의 생각에 물들고 말았다. 붉은 말의 해에 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심신 건강에 좋다는 승마를 배우는 것으로 퇴역마들에게 할 일을 제공하는 1인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거양득인 셈이다. 사람을 태우기에 적합한 노비로 진화되었다는 넓은 말의 등에 올랐다. 말의 숨결과 나의 몸짓으로 신뢰관계를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에 요즘 가슴이 부푼다. 운물같이 깊고 맑은 말의 눈동자에 믿음과 의리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베리 홍매시의 수필 슬픈 눈동자는 무인도의 반야생마, 경마장의 경주마, 마장마술의 승용마, 그리고 역사 속 가축이라는 세계의 층위를 유기적으로 엮어내며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넘어 시스템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실존과 주체성 상실을 은유한 수작입니다. 작가는 말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현대 문명의 경쟁과 속도, 통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비추는 거울로 확장해냈습니다. 이로써 작품은 단순한 생태 에세이를 넘어서 인간 존재를 묻는 인문학적 성찰의 영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수필, 슬픈 눈동자는 깊은 애정과 밀도 높은 관찰력, 철학적 사유가 조화를 이룬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는 연변 변경 대지를 굽이굽이 누비며 리메와 하곡의 생태미, 유구한 민속의 운치, 변경 개방의 활기찬 기세를 하나로 이어놓았습니다. 이 길은 아름다운 경관 회랑일 뿐만 아니라 변경 도시 진흥에 힘을 실어주는 발전의 대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본 방송에서는 길을 보도 331 국도 연선에 번행하는 모습을 내놓아 도로를 맥락으로 경관을 매개로 발전을 핵심으로 산업, 부민, 문화관광 승격, 민족 단결, 생태 보호 등 실천에 초점을 맞춰 신시대의 연변 331 국도 연선의 고품질 발전 새로운 면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첫편 331 국도로 변경진흥벨트 이어 흥변부민 새 화포 펼쳐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초가을에 접어든 331 국도 연변 구간 연선에는 자가운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 자가운전 관광객 리효합니다. 331 국도가 정말 좋습니다. 퇴직한 후에 도문에서 백년 구락 쉼터까지 다녀왔는데 중간에는 음악 도로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331 국도 변경 도로는 단순한 교통 로선이 아니라 변경 향촌 진흥을 이끌고 안전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발전 주축으로 됐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3: 도문장 강수요요.
2: 도만강 물이 유유히 흐르고 331 국도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패촌에는 서로 다른 품격을 자랑하는 15채 민박이 곧 운행에 들어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게 됩니다. 마패촌에서는 조선족 전통 민가들을 개조하고 철강길림 연결 협력을 통해 선진적인 운영 모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촌에서는 조선족 민가의 전통 요소를 완전하게 보존하는 한편 수도, 전기, 난방, 인터넷 등 현대화 시설도 승격했습니다. 대성은 민속 체험, 강변 휴식, 견학 객거 등 다양한 기능을 융합해 향촌 유효 자원을 활성화하고 변경 향촌 문화관광 발전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동시에 월청진에서는 331 국도 1314km라는 독특한 표식에 의탁해 일생일세 사랑주제 공원을 건설했습니다. 대성 부지 면적은 2만 5천 평방미터이고 총 투자는 5,380만 원입니다.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사랑주제공원 단지 경

0: 관 기획 책임자 손장림입니다. 우리 단지는 주로 옛 발해국의 복고풍을 내세우고 당나라 전성기의 일부 풍속, 민속 요소를 전체 풍경구에 융합했는데 주제는 사랑입니다. 현재 단지 건설은 기본상 완공됐습니다. 도무시 월청진 당위 부석이 우명량입니다. 다음 단계의 월청진에서는 계속 흥면부민에 초점을 맞춰 대상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특색 산업을 강화하며 변경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해 더 활력있고 따뜻한 변경의 아름답고 화목한 향촌을 건설하렵니다. 화룡시 남평진과 숭선진이 들어섬에 변경 전에 중점 대상 건설 현장마다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변경촌들이 빠르게 새로운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화룡시 남평진 룡년촌 촌민위원회 부주임 한전직입니다. 룡년촌 관광객 봉사 중심에는 관광객 접대청, 농특산물 전시구역, LED 선전 대형 스크린, 편민 상점, 공공욕실, 휴식 커피숍, 즉석 라면 문화식당과 객실 등이 들어섭니다. 현재 대상은 주체 구조 건설을 끝냈고 9월 말 전으로 내부 장식과 설비 구매를 하며 10월 초에 시험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길림성 화흥 공정건설 집단위원회사 대상 경리 왕수상입니다.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지금 60%까지 진척됐습니다. 제때 완공할 수 있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고성천에서도 국문 상업거리 외벽면 개조 공사가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금해식당 경영자 려염걸입니다. 숭선을 이렇게 잘 개조해 놓으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우리 장사도 더 잘 됩니다. 화룡시 흥변부민촉진중심 대상발전과 과장 류봉입니다. 흥변부민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변경촌 발전 전문자금 등 각종 자금 7,200만 원을 통과했습니다. 숭선 공문상업거리, 고성촌 변경지원 인재아파트, 령년촌, 상천촌, 길림절강 연결협력 시범촌 등 11개 중점 대상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대상이 착공됐고 나머지 대상도 전단계 사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331 국도는 연선 문화관광 대상들을 이어놓았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주에서는 자금, 대상과 길림절강 연결 지원 자원을 통과해 지속적으로 331 국도 연선 변경촌에 기울이고 동산구 경관과 특색농업에 의탁해 구간별로 차별화된 문화관광 산업을 배치함으로써 전역 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연선의 각 현시에서도 자원 우수에 입각해 차별화 배치와 협동 발전을 추진하면서 변경촌마다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바 여러 민족 대중들은 즐겁게 일하고 신시대 연변 흥변 부민의 아름다운 화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1: 4일과 5일 저녁 장촌 광화학원 극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정성껏 창작한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 장촌 시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박수갈채가 오래도록 이어졌고 적지 않은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홍색 작품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동북항일연군의 14년간의 간관 투쟁을 배경으로 재봉대 려전사들의 진실한 사적에 초점을 맞췄는데 곧 길림성을 대표해 제7회 전국 서수민족 문예합동 공연에 참가하게 됩니다. 무용은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과 무형문화재 기예 장백산의 지역 특색을 융합했습니다. 무용수들의 춤 동작은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배경음악은 때로는 낮고 애절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울려퍼졌습니다. 미령에서 옷을 짓는 장면에서 재봉대 여전사들이 여린 몸으로 전선을 지원하는 모습에 적지 않은 관객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촌 관객 장효연입니다. 이 공연을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배들의 간고분투와 굳센 견지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항일연군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연변에 이런 가무단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흐느끼듯 애절한 배경음악과 섬세한 무용서사를 따라 무용극은 가정과 국가가 운명을 함께하는 장대한 화폭을 층층이 펼쳐 보이면서 현장 관객들이 리상신념의 힘을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조명은 넓은 암전의 여백으로 무대 층차를 내오고 극도로 간결한 빛과 그림자 언어로 홍색 정신과 무대 예술의 깊은 융합을 실현해 홍색 소재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젊은 관객들의 마음속에 다가가게 했습니다. 장촌 관객 주영입니다.
2: 이
1: 무용극을 보고

0: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홍색 소재 무용극이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어 거리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품은 상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무용수들의 힘있는 몸짓과 음악의 변화가 어우러지면서 무대 전체가 마치 움직이는 한 폭의 수목화 같았습니다. 공연을 보고 나서 무엇이 고락을 함께하고 운명을 같이하는 중화민족 공동체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 공연을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장춘 관객 왕성현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역사를 책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춤이라는 공연 형식으로 역사를 보여주는 이런 무대가 생겼습니다. 전사들이 큰 눈 속에서 싸우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굳게 단결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아름다운 생활은 정말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지금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공연은 시청각 성년일 뿐만 아니라 생동하고 깊이 있는 애국주의 교양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전체 공연 시간은 근 1시간 30분으로 줄거리는 격정적이고 감정은 진실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충격적인 장면과 감동적인 이야기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오설장백 배우 방려미입니다.
1: 내심이 忐忑.
0: 마음속으로 긴장되기도 하지만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제가 무대에 1분 더 서 있으면 항일연군 여전사들의 정신도 1분 더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연변 가무단 청년 배우로서 무용으로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예술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오설장백 총감독 한미화입니다. 각계 의견과 건의를 널리 받아들여 계속 작품을 다듬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더 성숙되고 완벽한 예술적 모습으로 북경 청교극장 무대에 올라 전국 관객들에게 보여주렵니다.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북경 청교극장에서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 공연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길림성 연변 가무단 부단장 안빈입니다. 우리는 공연을 통해 무대 수준을 점검하고 배우들의 상태를 전면적으로 조절하며 배치와 연결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공연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우리는 늘 무대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고 관객은 가장 엄격한 심사위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무용극 오설장백이 가장 충만한 정신 상태와 가장 뛰어난 기회로 국가급 공연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연변팀 대 대련팀 경기가 5일 연결해서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법치선전의 따뜻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대형 대중체육 경기 플랫폼을 활용해 체육 플러스 법률 보급 플러스 융합 몰입식 선전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사회적 선전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법치 리념이 광범한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게 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은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연변 홈장은 여러 민족, 여러 지역 대중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훌륭한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도 광범한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경기 휴식 시간에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 구호를 반복적으로 방영하며 자치소 창립 74년 내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우며 함께 전진해온 발전 로장을 내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두 개의 법률 보급 사업 소조를 모아 관람석과 출입구에서 류동 선전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기 관람 주민들과 외지 축구 팬들에게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자료를 나눠주고 알기 쉬운 해설로 법률 조항을 대중들이 알아듣고 기억할 수 있는 생활 속 도리로 풀어냈습니다. 광범한 축구 팬들은 축구 운동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가까이에서 법치 지식을 배우면서 정서적 유대를 더 돈독히 했으며 동북대지 여러 민족이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돕는 생동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왕창현 문화관 무용 배우 변욱입니다.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는 시기에 동북축구연맹전이 펼쳐졌습니다. 연변 사람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민족 단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련 축구팬 류량입니다.

0: 연변에 온 것도 처음이고 연변에서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마침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창립 74주년을 맞았는데 경기장 안팎에서 민족 단결 분위기가 정말 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사람들꾼들이 우리에게 수첩도 나눠주고 관련 지식도 설명해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축구 경기도 아주 훌륭했고 연변 사람들의 따뜻한 손님 접대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어울려 사는 분위기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정 팬으로서 이번에 여기에 와서 정말 느낌이 좋았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민족단결촉진처 사업일꾼 강추우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맞아 민족단결진보선전회과 결부에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을 동북축구연맹전 축구경기장에 가져왔으며 체육경기와 법치선전을 깊이 융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다양한 현장화 선전 방식을 탐색해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법치선전이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의 사회적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져 성듀꽃 활짝 핀 연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겠습니다.
1: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우리주에서는 천명 태극권 공연, 민족 복장쇼, 아리랑 가요 전시 공연 등 일련의 문화체육 활동을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깊은 저력을 보여주고 민족 풍채를 한데 모은 다채로운 문화 성년들은 전주 대중들과 관광객들에게 짙은 축복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3일 오전 천명 태극권 공연 활동이 연변대학 부속중학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천여 명 태극권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중화무술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는 동시에 주무술협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령정시 태극양생협회, 가기무술관, 왕청현무술협회 등 대표팀들이 륜변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추내는 웅장한 기세를 자랑했고 소년무술은 기백이 넘쳤으며 진시태극사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어 중화무술의 아름다운 운치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활동이 절정에 이르자 천명의 참가자들이 일제히 대례를 지어 건강기공 8단금, 태극 13식, 나의 조국 및 24식 태극권 경기규정 동작을 단체로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은 현장 천명 참가자들이 함께 부른 조국을 노래하되의 우렁찬 노래소리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주무술협회 회장 오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술문화를 지속적으로 전승하고 전민 건강체육을 보급하며 민족 단위로 힘을 보태 연변 체육문화 관광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힘껏 추진하겠습니다. 신台阶 4일 저녁 민족복장쇼가 령정시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 복장의 문화적 매력과 시대의 새로운 운치를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민족복장쇼는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통 두루마기, 단정하고 우아한 당이, 너울, 단령, 원삼 등 부동한 연대 복식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복장과 무용도 서로 어우러졌습니다. 긴 소매는 가볍고 우아하게 나부꼈고 장고는 힘찬 장단을 울렸으며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명록에 등재된 조선족 농악무도 열정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허방한 춤사위와 기세찬 북창단은 적극 향상하는 조선족 인민들의 정신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통과 새로운 유행의 만남도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지퍼와 조선족 복장 미학이 서로 융합되고 연결공주 여행 촬영 복장이 화려하게 등장해 무형문화재가 신시대의 새로운 생기를 뿜어냈습니다. 관광객입니다. 조선족의 민족 복장부터 가무 공연, 여러 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모습이 우리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공연은 나와 나의 조국 선율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의상으로 번영의 시대를 경축하고 초심으로 아름다운 새장을 노래한 이번 시각 성년은 조선족 무형문화재의 생동한 전시일 뿐만 아니라 연변 문화관광융합과 민족단결 진보의 축소판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2026년 아리랑 가요전시 공연이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문화예술연구중심, 연변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에서 주관했으며 연변음악

0: 작가협회에서 협조했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은 온라인 신청과 전문가 심사 예선을 거쳐 13개조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공연 공목에는 엄마의 아리랑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목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새롭게 창작된 아리랑 노래를 위주로 하면서 전통을 보존하는 동시에 신시대 표현 방식을 융합했습니다. 현장에서 선수들은 서로 다른 품격의 창법으로 고전 곡목을 해석하며 전통적 운치와 당대 예술의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창법, 운치, 감정, 무대 표현 등 면을 둘러싸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최종적으로 전승상, 우수상, 인기상과 출연상을 평의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기념일 기간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연변의 다원 문화를 충분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의 기권 국면을 생동하게 보여주어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분투의 힘을 결집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끝없는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대학교 텔레비전 방송국 로는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는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대학교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설

0: 안녕하십니까. 연별이라디오 조선어방송 문예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년행복 프로젝트 연광우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서태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질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저희 생방송 열선전화는 여러분을 향해 열려져 있습니다.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입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언제 전에 추천을 해드렸던 제품에 관해서 문의하셔도 좋고, 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궁금했던 건강제품에 관해 문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리민철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리민철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좋은 제품, 예,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요,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갖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죠.
1: 예, 그렇죠. 우리 중년이 지나면 또 우리 몸 상태가 젊을 때랑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예, 이제는 기름진 고기나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싱겁고 또 영양이 많으면서 잘 소화되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예.
1: 또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밥하기도 귀찮고 또 이도 좋지 않고 소화도 약하다 보니까, 예, 그 영양 보충이 쉽지 않습니다. 예. 게다가 또 우리 설탕 걱정, 또 재료 걱정까지 하다 보니 뭘 먹을지 정말, 예, 고민할 때가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중장년층 체질에 꼭 맞게, 그리고 영양은 알차고 설탕도 없고, 예, 먹기도 아주 간편한 일상 건강식품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예, 집에서도 아주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예.
0: 그래요. 듣고 보니까 정말 기대가 갑니다. 지난번에도 대체식을 참 좋은 치아시드 오트밀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어떤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까?
1: 예,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여러분들도 아주 익숙하고, 예, 빙판도 좋은 우리 검은 깨가루입니다. 예.
0: 검은 깨가루라, 예, 솔직히 뭐 이건 마트에 가도 이제 많이 팔고 있지 않아요?
1: 예, 있긴 있습니다. 예.
0: 영광우선의 검은 깨가루는 뭐가 특별한 건가 이거?
1: 예, 우리 검은 깨가루는 그냥 검은 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에 호두, 예, 어디 흑미까지 더했습니다. 예.
0: 네.
1: 정말 대표적인 검은색 보양식품을 한 대 모아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보통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한 번에 드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또 각각 드시면 아무래도 영양이 한쪽으로 또 치우치고 그 흡수를 더 떨어지게 되겠죠. 예.
0: 그래요. 마트에나 뭐 가보니까 뭐 이런 재료들을 가루로 내어주는 곳이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1: 예, 맞습니다. 예,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검은 깨랑 호두를 사다가 집에서 갈거나 또 가루를 내는 가게에 가서 직접, 예, 가루를 내서 배합해 드시는데, 그 배합이 맞지 않으면 맛도 거칠고 또 쉽게 상합니다. 예.
0: 네.
1: 그러니까 또 몇 번 못 드시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까운 것은 물론이고 또 자체로 배합하면, 예, 비료를 잘 몰라서 그 영양 불균 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해에 따라서, 예, 오히려 또 기름이나 당분을 과하게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천하는 이 제품은 또 과학적인 비료라든가 저온 가공, 영양 보존, 예, 무설탕 레시피로, 이러한 레시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일상 식단에 정말 딱 맞는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0: 예. 어르신들의 식단에 아주 적합한 제품이라고 해주시는데, 그럼 이제 제품이 왜서 좋은지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1: 예, 그 첫 번째는 검은 깨죠. 예.
0: 예.
1: 검은 깨는 우리 오곡종이, 어곡 중에서도 보양이 왕이라도 불릴 정도로 우리
0: 그렇죠.
1: 중장년층의 아주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우리 검은 깨는 불포화 지방산, 예, 칼슘, 그리고 철분, 비타민 E, 또 세사민, 예,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0: 예,
1: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문제가, 예, 우리 칼슘 부족인데, 이 칼슘 부족하면 뼈건강이 아니겠습니까? 예.
0: 네, 네.
1: 또 검은 깨의 칼슘 함량은 일반 곡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꾸준히 드시면 예, 부족하기 쉬운 시칼슘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또 검게는 그 성질이 따뜻해서 예, 차갑지 않아서 예, 위장에도 자극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위장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예, 몸을 따뜻하게 보양해 준 데는 아주 좋습니다. 예.
0: 네네.
1: 그리고 그 두 번째 핵심 재료는 호두입니다. 예. 근데 이 호두라 하면 우리가 두뇌에 좋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 이상이 또 우리 어르신들에 있어서는 그 이상이 가치가 있습니다. 예. 호두는 뇌와 신경이 필요한 인지질 그리고 또 알파 리노닐산 예,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기억력이 감퇴하고 반응이 느려지고 예, 자주 깜빡하고 머리를 쓰는 게 힘들어지는데 이는 일상 영양 섭취 부족인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많은 어르신들이 퇴직 후에는 또 우리 가정일도 보고 또 손주 손녀를 보느라 정말 예, 정신없이 바쁘게 예, 돌아치고 있습니다. 예. 예, 머리는 많이 쓰는데 예, 또 정작 그에 맞는 영양 공급은 제대로 안 되니까 예, 이럴 때 우리 이 호두 영양을 섭취하면 신경을 부드럽게 사용하고 또 일상이 정신 상태를 개선해서 예, 더 맑고 예,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0: 좋죠.
1: 예. 이 제품은 호두를 초미세분말로 만들었기 때문에 갈아서 예, 딱딱한 호두의 그 본연 질감이 없습니다. 예. 씹을 필요도 없이 또 소화가 잘 돼서 우리 이가 약하거나 예, 또 위장이 편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그 호두 영양을 잘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
0: 되게 영양 가가져온 호두 뭐 거북이께 많이 다 들어가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먹어야겠다. 뭐 중노년층에서 몸이 망가진다 먹는 것보다 네. 능히 먹을 수 있을 때 아 먹고 싶다 할 때 거기 몸이 또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그럼 또 어째서 이 재료들이 또 있습니까?
1: 예. 예. 그리고 이제 말했던 우리 검은깨 호두 외에도 또 오디가 예, 있습니다. 오디. 예. 그러니까 우리 검은뽕 나무 열매를 말하죠. 예. 많은 어르신들이 오디 영양 가치를 잘 모르고 예, 그냥 뭐 새콤달콤한 과일이 그 경우

0: 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디는 약식 동원식 재료 중 하나입니다. 이 어디는 또 우리 고활성 안토시아닌 또 다양한 아미노산 그 외에도 또 미량 원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1: 오,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0: 그렇죠. 예. 네. 이 중에서 이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의 로화를 늦추고 그 기혈을 개선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색이 칙칙하고 예, 자주 피곤하고 예, 컨디션이 좋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예, 이 오대리를 꾸준히 드시면 예, 몸이 부드럽게 자양되고 또 점점 더 건강한 혈색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대리는 그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서 우리 설탕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예,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외에도 또 장수의 쌀이라고 불리는 흑미도 들어있습니다. 예. 흑미는 또 우리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또 위를 부드럽게 보호하고 우리 장운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은 그 장운동이 느려서 또 뭐 변비나 배 더부룩함 이러한 예,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흑미 그 거친 식이섬유는 예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우리 장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예 청소해줘서 예, 소화도 잘 되고 예, 위장에 예,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네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추천하는 우리 무가당 유기농 예 셀레늄 검은깨 호두 오디분말은 정말 예, 식사 대용으로서도 아주 좋습니다. 예.
1: 그래요. 무과당이라니까 귀가 솔깃해집니다. 무과당, 예. 유기농, 셀레늄, 검은깨, 호두, 분말. 뭐 이 네 가지 검은색 식품이 어르신들 식사 대용으로 아주 좋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데요. 무과당, 유기농, 셀레늄, 검은깨, 호두, 이 오디 분말이라고 하셨는데 유기농 셀레늄 무엇입니까 이걸 좀 더
0: 예, 이 검은색 식품 가루에 또 우리 유기농 셀레늄 예, 이 푸시라 하죠 예, 한정 말로는 네, 예. 예, 이것이 추가됐습니다. 예. 우리 셀레늄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저 훈촌에 됐지 푸시 빙고 예. 네,
1: 맞아요.
0: 근데 정확히 셀레늄이 왜 중요하고 또 우리 왜 중장년층이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가 이런 것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예 미량 원소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어가지고 예, 반드시 그 음식을 통해서 보충해야 합니다. 예.
1: 네.
0: 게다가 또 우리 나이 들수록 우리 체내 셀레늄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예, 셀레늄은 우리 몸이 보호자 같은 역할을 해서 예, 우리 중장년층의 매력을 높이고 예, 신체 기능을 지키고 또 신진대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일상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를 할 수 있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밥과 예, 그 반찬만으로는 이 셀레늄 함량이 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 제품은 또 우리 여기 셀레늄이 첨가돼서 한 잔만 마셔도 예, 우리 하루에 필요한 예, 셀레늄을 충분하게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침에 한 잔으로 아주 간편하게 예, 그 우리 셀레늄이 보충되는 셈이죠. 예.
1: 자기가 몸에 필요한 셀레늄. 그러니까 이 무가당, 유기농, 셀레늄, 검은깨, 호두, 오디분말은요 모두 천연 재료로 만들어졌고요. 방부제나 인공 첨가물도 없고 또 설탕까지 넣지 않아서 안심하고 드셔도 좋은 제품이라 할 수가 있겠죠.
0: 예, 그렇죠. 우리 시중에 파는 검은깨 가루는 예, 대부분 너무 달아서 우리 그렇죠. 젊은 분들도 먹다 보면 예. 느끼할 때가 많습니다. 예. 예. 특히 또 우리 혈당이 높으신 분들 예, 아예 드실 수가 없죠. 예. 근데 우리 이 제품은 또 무설탕이라 해서 예, 그래서 우리 뭐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 이런 분들도 아주 예, 정말 정상적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1: 무설탕이라서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뭐 당분 조절, 고혈압, 고혈지 그러네요. 좀 더 뭐 당근 요구한다면은 자기 집에서 스스로 뭐 꿀이나 아니면 설탕 뭐 한 숟가락도 더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0: 예.
1: 안 드시는 것이 더 좋을
0: 그렇죠. 그 어디가 있어가지고 예 달콤 새콤한
1: 그렇죠,
0: 맛이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0: 다낼 수가 있습니다. 예.
1: 영양도 알차고 건강한 음식 참 제격이 같아요 이거.
0: 예 그리고 또 이 제품은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에 딱 맞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개별

서포장입니다. 예. 서포장. 예. 예. 한 봉지가 1인 1회 분량으로의 개별 포장이 되었습니다. 예. 또 정량이라서 위생적이고 예, 습기 차단도 잘 돼서 그 신선함이 오래갑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기 괜찮고 또

0: 뭐 툭닥으로 일어나지 이것저것 썰고 뭐 먹는 것도 힘들지만 네, 어떤 분들은
1: 귀찮은 때가 많죠. 예.
0: 준비하는 과정이 길어요.
1: 맞습니다. 예.
0: 뚝딱 먹는 시간 5분 10분에서 끝나지만 또 뭐 준비하고 또 거둠에 맞습니다. 식사 하고 난 다음에 그 우리 여성들의 어머님들이 제일 시끄러운 분들. 근데 우리가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또 보게 되면 가격 문제예요. 이거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좀 더 가격이 어떻게 나갈지 비싸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1: 네,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예. 이 제품은 하나에 500g, 하나에 한 건인데 안에 그 20개의 작은 봉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예. 원가는 한 개에 우리 그러니까 500g에 29원 90전입니다. 예.
0: 네네. 29원 90전. 이렇게 좋은 제품이면 하나에 500g 29원 90전이라 뭐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저희는요 연광 우선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뭐 시장 가격으로 여러분께 드리지 않거든요. 어떤 혜택이 또 따로 없습니까 이거?
1: 그렇죠. 예. 우리 또 혜택이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듣고 우리 매장에 찾아오는 분들에게는 한 개를 사면 또 한 개를 더 드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1 플러스 1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플러스 1 그러니까 29원 90전에 두 개를 주는 거군요.
1: 그렇죠. 예.
0: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이렇게 영광무선을 믿고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1: 아,
0: 더 가셨으면. 네.
1: 그러면 우리 또 세태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하나를 사면 두 개를 더 드리겠습니다.
0: 와,
1: 예, 29분 전에 총 세 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 가격적인 이벤트를.
0: 그런데 너무 미치는 거 아니야 이거?
1: 뭐 서태림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예.
0: 아, 저도 사야 되겠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먹고 예. 물에 타서 먹는 거 뭐 너무 달지 않고 몸에 또 좋은 거라니까. 아.
1: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0: 어떤
1: 예.
0: 조건인데 이거?
1: 우리 청취자분들이 난찰만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예. 방송을 듣고 매장을 찾으면 두 개를 드리고 오늘 생방송에 참여하셔서 예, 생방송 실전화로 예, 우리 생방송 아. 전화 주시면 세 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0: 그렇군요. 방송 듣고 매장을 찾으면 두 개 드리지만 예. 오늘 방송에 참여하면 세 개. 예? 아,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한해서는 구매를 하면 세 개 드린다는 말씀이죠. 오, 이 정도면 가격이 정말 파격적인데 아침 식사 대용으로 쉽게 드실 수 있는 영양 만점 무기당 무가당 유기농 셀레늄 검은깨 호두가루입니다. 지금 방송에 참여하시면은 이렇게 싼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방송실 이용 전화입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 전화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7시 37분을 넘어서 썼습니다.
1: 예. 우리 29원 90전에 예, 총 세 봉지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
0: 전화 안 주고 가면은 뭐 예. 그냥 두 봉지. 전화를 주게 되면은 세 봉지. 그러면 뭐 가격도 얼마 안 가네 이거.
1: 그렇죠. 뭐 아주 보통... 아주 싼 가격을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곧바로 지금 전화 주셔 가지고 그 명액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따뜻한 한 잔이 무가당 우리 유기 실리오늄 검은깨 호두 어디 가루에는 검은깨 호두의 어디 흥미 네 가지 검은색 영양이 가득하고 귀한 실리늄까지 더 해제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네. 정말 우리 한 잔으로 여러 가지 영양을 한꺼번에 보충할 수 있는 정말 편리하고 건강한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뜨거운 물만 보면 바로 완성되는 간편한 식사고 예, 아침, 아침이나 뭐 점심, 저녁에 예, 상관없이 정말 아주 간단하게 예, 간식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밥 먹고도 또 들어도 좋고 뭐 나이 드시면 한꺼번에 배불리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사이두고 그렇게 그렇죠. 먹는 분들 꽤 예. 많아요. 또 우리 뭐 영양도 좋고
1: 예, 이가 또 약해가서 견과류를 씹기 힘드신 분 예. 또 위장 소화가 약해서 소화 안 되시는 분들도 예, 이 제품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예. 네,
0: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 전화입니다.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받아보죠.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예. 수고합니다.
0: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2: 네, 이제 방송한 그거 영양분을 싸자고 합니다.
0: 아, 좋죠.
1: 예.
2: 오, 나는 거기 그거 영어 많이 쌌습니다. 거기 저기
0: 어, 벌써
1: 우리 가게 와서 예.
2: 예 그거 와서 무슨 영어 많이 쌌습니다. 내 많이 쌌는 사람이 있는가
0: 그래 드시고 보니까 좋죠. 어때요?
2: 예.

0: 그 저기 그 이성준이라면 영주였습니다. 뭐 끝나니까 영 속이 편안하고 나 이성준도 두세 개 쐈습니다.
1: 오, 두세 통
0: 그리고 진짜 그런 저기 채소 그 과자라면 영마에 쐈습니다. 그, 그 물건 영마에 쐈습니다.
1: 어머님한테 딱 맞는 거죠.
0: 예, 그래
2: 싸고 좋죠. 예, 싸고 좋은
0: 그
2: 제품들이죠.
0: 광고하는 그 영양분 무슨 영양분이랄까?
2: 그게거나 예, 검은 깨 가루인데 거기다가 어디라든가 뭐 허두 예, 뭐 그러니까 그냥 흑미 예, 이렇게 섞어서 만든 영양 가루를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0: 예.
2: 밥 하기 싫을 때나 뭐 이렇게 조금 빼고 뽑은데 뭐 아, 뭐 해먹기도 싫고 귀찮고 할 때면 이걸 그냥 간단히 풀어서 드시면 예, 영양 보충이 다 될 수 있단 말입니다.
1: 어머님이 여러 가지를 구매를 하셨다니까 다른 어떤 시장 가격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죠. 가보니까 어때요?
0: 예. 그리고 저기 그 저기 댄스 사이 그런 거 아니 거기서 하는 거니까 실험 넣고 먹게 된단 말입니다.
2: 그렇죠. 우리는 다 정품입니다. 예, 절대로 예. 우리 소비자를 속이는 그렇죠. 일이 없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마음 놓고 예. 싸고 마음 놓고 먹게 된단 말입니다.
1: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사람보다 세 통을 가질 수가 있어요.
0: 예, 내일이 가면 되지.
2: 예, 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어머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생기발랄하시네요.
0: 오, 나 85살입니다.
1: 그리고
2: 와, 정말 정정하시네요.
1: 이제 70 정도 되는 거 목소리가 힘 기운 차고.
2: 예, 아무리 냄새를 드셔도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니까. 네.
0: 그게 회원에 들었단 말입니다.
2: 아, 그렇군요.
1: 예. 회원이면 예. 많은 애들이 더 따라가잖아요.
0: 예.
2: 예. 꼭 오세요. 예.
0: 예. 예.
1: 어머님은 늘 건강하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예. 그렇죠. 어머님이 뭐 활기차고 건강하시니까 밝고 웃음이 담기는 얼굴을 저희들이 방송이지만 보는 것 같지 않아요?
2: 맞습니다.
1: 예, 예. 환하게 웃으시면서.
2: 아무리 연세가 들었대도 우리 자기 권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죠. 예.
1: 맞아요. 맞아요. 저희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앞에서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을 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56-1111번, 256-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밖에서 전화를 받느라고 우리 전화 도우미가 지금 보내고 이런 것 같아요. 예. 좋죠. 이거 뭐 보통 하나 두 개 뭐 이 가격인데 29원인데 세 개를 드린다니까.
2: 그렇죠. 또 생방송에 예. 참여하셔야만 그렇죠, 우리 그렇죠. 세 개를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그리고 그냥 차다 오셔도 우리 원 플러스 원.
1: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어, 감사합니다. 전화 바꿔줘서. 지금 영변체에서 광고로 노인들이 그 영양제를 그거 광고를 하는데
2: 예, 예.
3: 그 번호 알아야 내 찾아가겠는데 전화번호를 몰라드린다.
2: 아, 우리 가게 전화번호를 예, 268-0999번입니다. 예. 268-0999 9가 3개입니다. 예. 01에 9 3개
3: 268
2: 01
1: 999
2: 9 3개
3: 아, 268-0999.
2: 예. 아, 0, 0. 268-0. 0 하나 있고.
1: 예. 구자 세 개.
2: 구자 세 개. 예.
3: 예, 너무 나보고 이렇게 빠진
1: 거. 아, 다 그래요. 예, 예. 그래도 청력이 좋을 거예요. 268-0999.
2: 예.
3: 268-0999.
2: 예,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여민나저 텔레비전 방송 오시면은 바로 우리 그 예, 부분에 예. 전화하면 아마 임직원들이 예. 나갈 거예요. 거기 또 회원 가입하시면 더 싸기도 하고 작은 눈으로 예. 보고 쭉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잡아주시면은 좋습니다.
3: 예, 268-0999.
2: 예, 맞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예,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2: 예. 예.
1: 담전합니다. 전화 많이 걸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십시오.
4: 예, 오늘 저녁 또 방송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2: 아, 예, 감사합니다.
4: 예, 그래, 이제 그 뭐, 검은 깨, 오리, 그 분말 가루, 그거 지금 또 이렇게
2: 예.
4: 출시해서 이렇게 하는데.
2: 예전에도 저희 가게 와서 제품을 구매하셨어요?
4: 예, 여러 가지 많이
2: 품는다. 우리 또
1: 가격면이나
4: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1: 잘 듣기도 하고 또 드셔보니까 어때요? 괜찮습니까?
4: 네, 그래. 아니 난 이건 처음입니다.
1: 아 이건 처음이에요.
2: 예.
4: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그 좀 먹어보려 그래서 내
1: 좋죠. 어머님 한번 매장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회원 가입하고 절반 가격으로 또 사실 수도 있어요. 그게 전반 제품. 그래,

0: 그래, 한번 이제 어느 날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예. 가려고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어머님. 네. 네. 저희 방송 2562-1111번, 2562-12번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앞에서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세 통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자기 전화번호가 268.
1: 예. 0.
0: 999.
1: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0: 네. 아, 근데 이, 저, 어느 곳이에요?
1: 그, 우리 옌벤 텔레비전 방송국 아십니까?
0: 예, 텔레비전 방송국이요.
1: 예, 그러니까 그 옌벤 병원 똥을 맞은 캔이죠, 예.
0: 아, 방송국하고 옌벤 병원 맞은 캔에 있습니까?
2: 네, 내과병원, 예. 내과병원.
1: 그 전문 내과병원을 오셔도 되고, 예, 그 부근에 와서 전화 주세요.
0: 아,
1: 예, 예, 예, 뭐 찾겠으면 전화 일단 예, 주세요. 예. 그러면 예, 우리
0: 내일 문을 엽니까?
1: 예, 연넘 내일 넘 엽니다. 예, 예.
0: 예. 그래서 저 이제 방송 들어보니까
1: 예,
0: 우리 저 영감 놓치는은 다 저 80이 넘었거든요.
1: 아, 예.
0: 예, 그래갖고 노인들께 좋은 식품이라 하니까
1: 좋죠, 그렇죠, 예.
0: 예, 좀 사서 먹어버리려고.
1: 예, 좋죠, 좋죠. 연세가 들수록 건강 관리를 잘하셔야죠, 그러니까. 예,
2: 병원 가입도 하시고, 뭐 그러죠. 예. 한번 놀러도 올게요.
1: 뭐, 예, 가격도 뭐 좋고, 예, 영양도 좋고 다 성품인데. 예, 뭘.
0: 보니까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 내일이나 우리 시간을 봐가지고 네, 한번 방문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네, 알겠습니다.
2: 건강하십시오. 예. 그렇죠. 우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우선 제품, 영광 요새,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우선,
1: 엄선한,
2: 엄선한 우수 제품이죠.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예, 예, 반갑습니다.
3: 예, 서울아집니다. 저녁에 방송하는 근무이랄까.
1: 아, 이제 검은깨 가루 분말, 예.
3: 예, 예, 그 분말은 지금 좀 쌀까나한데 예, 어떻게 될 수 있어요?
1: 네, 예, 내일 오세요. 예.
2: 세 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전화 참여하시면
1: 됩니다. 예,
3: 선생님 또 다른 제품도 있다고 하지
2: 않습니까? 있어
1: 많죠. 예, 많습니다. 우리 노인분들께 예, 건강에 좋은 예, 제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격도 싸고 예, 또 정품이고 하니까 와서 골라보세요. 우리 사업일꾼들하고 문의해보시고.
3: 많이 싸다고 그러는데 지점이 어디?
1: 그 옌벤 텔레비전 방송국 아십니까?
3: 예.
1: 예, 거기 오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화에 전화를 주세요. 268-0999번.
3: 268-00?
1: 093개.
3: 예, 0.
1: 999, 예.
3: 아, 268-000?
1: 아니, 아니, 0 하나, 93개.
3: 예. 예, 고세계.
2: 268-0999.
3: 예. 예, 268.
1: 0.
3: 0.
1: 고세계.
3: 0.
1: 0. 0 하나, 고세계.
3: 아, 고세계, 예.
1: 예. 다시 한번 말해보시죠.
3: 예, 예.
2: 268-0999.
3: 공, 예, 공, 공에 한에 들어갔을까요?
1: 예, 268-0 하고 93개. 예.
3: 예, 예. 수고하셔.
2: 네, 예, 건강하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오늘 밤도 수고 많습니다. 예.
2: 저희 방송이 그 저 목소리가 6초 후에 그 회음으로 나가요. 방송 듣고 있다가 저기 연결이 되면 보름을 낮춰놓든지 소리를 꺼버리시든지.
4: 예,
2: 예, 예, 어머니 말씀 주십시오.
4: 예, 네, 전화 제일 잠을 얻거든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영양제를 좀 세워뒀다가 우대. 아,
2: 당연하죠. 좋죠. 예. 뭐 예. 20, 30원에 세 통이면은 뭐 다른 음식 과자 사 먹는 것 같은
1: 한 봉지 뭐 10원.
2: 예. 10원이라고
1: 아주 싸죠.
2: 예. 예.
1: 한 통에 10원.
4: 정품이지 다 실속이.
2: 그렇죠. 연변을 아주 대표적으로 우선적으로.
1: 아, 령성이에요?
4: 예. 예, 네. 그 눈약에도 가서 두축나.
2: 아, 그래요. 기분 잘 하시겠네요.
1: 예.
4: 예, 해외 들었습니다.
2: 예, 예. 아, 좋죠. 예. 사용해 보시는 게 좋고.
1: 예, 시간 내서서 오세요. 예, 등록됐으니까.
4: 암 때나 이러지.
1: 예, 네네. 등록되셨으니까. 예. 일단 예, 예, 아무때나 시간 내서 예, 오세요. 예.
2: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예.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아, 전화 맞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2: 예, 반갑습니다.
5: 예, 한 가지 물어보다 그랬나.
1: 예.
5: 이제 이제 검은 검은깨.
1: 예, 검은깨 가루. 예.
5: 그리고 거기네 그 생긴가요? 그 약이 왔어요.
1: 아, 아직 안 도착했습니다. 예, 그래서 와서 예, 예약하셨습니까, 저번에?
5: 아니요, 그거 생긴하고 그 전옥고로 쌌는데
1: 어.

0: 그 예약했어요? 아니면 해물 샀어요?
1: 해물 샀어요.
0: 아, 아직 지금 해물이 도착 안 했습니다.
2: 해물이 일주일 더 걸릴 것 같아요.
3: 다 팔리고 뭐 물건이 도착하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1: 어느 때 도착해요?
0: 아, 좀 저 잠깐 물어보니까 한 주일 정도는 걸린다고 하던데요. 예.
1: 이제 금은 지금 있고요.
0: 예, 그건 해물 있습니다.
3: 그래서 평소에 뭐 전화 2680999 이렇게 걸어서
0: 예, 거기랑 문의하셔도 예, 됩니다. 왔는지 아예 왔는지 그렇지, 도착했는지 아예 했는지.
1: 알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3: 네, 예.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4: 아, 예, 제 전화 맞습니까? 예,
0: 맞습니다.
4: 아, 예, 오늘 밤에 수고 많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예, 예.
4: 아침 영양제로 판다는 게 예. 가격이 10권 얼마나
0: 20권 90 전에 우리 세곽을 드립니다. 세곽.
4: 세곽 드립니까?
0: 예, 예, 예. 세근. 세근이죠. 세근.
3: 서근이죠.
0: 예.
4: 제 전화번호 얼마입니까?
0: 268-0999.
4: 예.
0: 한번 오셨댔어요?
4: 거기를 가야 됩니까? 살라.
0: 연결이십니까?
4: 아, 조양천입니다.
0: 그러면 일단 내일 전화하세요. 268-0999에다 예. 그래서 예. 그분들하고 예, 난 조양천인데 예. 어떻게 하시면 좋겠나.
3: 그렇죠. 모두실 예. 사장님에는 뭐 택배 가게 뭐 10원 더 붙인다 그렇게는 들었어요. 그 어떻게 사장에서 또 얘기도 잘 나눠 보시고요.
4: 배달 안 해준가?
3: 그렇죠. 배달.
0: 예, 배달하는데 예, 배달 비용이 붙을 겁니다. 따로. 예.
4: 예.
0: 그렇죠.
3: 배달할 때는 예, 뭐 버스 타고 오시는 시간이 있으면 나와주세요.
0: 예, 버스 타고 오셔서 또 다른 약들도 많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3: 건강 예. 제품이 여러
4: 예, 알겠습니다.
0: 예.
3: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0: 예. 네.
3: 그래, 256-1111번, 256-112번 이렇게 두 대 전화 연결됐습니다. 참여자분들에게는요, 세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저랑 끊겼나 보네요. 다시 한번 전화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입니다. 아유, 검은 깨고 오늘 첫 방송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전화를 주고 있어요.
0: 네, 그렇죠. 또 예전에 우리 상품을 또 제품을 드셔보시고 효과도 좋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네.
3: 깨, 호두 뭐 이 제품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전에도 전녹고 뭐 그리고 여러가지 제품들이 18가지를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0: 그렇죠.
3: 다 반 시장 가격이 절반 가격이고 또 더 물어드리고 마다나
0: 효과도 좋고 예.
3: 원래 5개 살 걸 10곽을 드린다 하지 않았던 제품은 그게 상당한 것 같아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반갑습니다.
5: 안나 검은깨 분말 오늘 처음 들었는데
0: 네. 예, 오늘 처음 방송입니다.
5: 내일 여간 가보겠습니다.
0: 예전에 와 보셨어요?
5: 아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3: 영광무선 연변
5: 대단히 좋구먼.
3: 좋죠. 예. 영광무선에 파는 제품이 많아요.
5: 예, 어쨌든 예. 예, 저기 방송국에 가서 전화를 하면 예, 됩니까? 예.
0: 그렇죠.
3: 예. 전화번호 아시죠?
5: 전화번호 269
0: 268
3: 268
5: 268입니까?
0: 예, 8입니다.
3: 999
0: 268
5: 098 0999
0: 맞습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내일 네. 꼭 하겠습니다.
0: 예, 선생님 오세요.
5: 예, 안녕히
3: 계세요.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6: 여보세요?
3: 예, 예 반갑습니다.
6: 깨가루가
0: 예.
6: 그거 만드는 공장이가 어디예요? 어느 단위의 상품이에요?
0: 이게 눈코인의 상품입니다. 우리 중고 눈코인의 상품입니다.
6: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지방열인가고
0: 연결해서 만든 건 아닌데 지금 우리 팔고 있는 건 연결해서 팔고 있습니다.
6: 연결해서 팔고 있는 거 아는데 내 말이 그게 생산단위가 아닌가 이 얘기예요.
0: 생산단위제는 지금 아주걸 예, 그 상품을 지금 보지 못해가지고
3: 오늘 소개를 예, 저희들이 받아서
0: 그래서 내일 한번 거기 전화해 보세요. 이제 268-0999번에
3: 과기술 연구소에서 예.
0: 아니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가도 되고 예 직접 가셔도 되고 예.
6: 예, 알았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그래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엄선한 우수한 제품 드립니다.
0: 예.

0: 절대로 가짜가 될 예. 수가 없고
1: 믿고 사셔도 예. 괜찮습니다. 예. 그렇죠. 다 정품이고 예. 질도 좋은 제품입니다. 예.
0: 네,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자라 어르신들 뭐 믿고 사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들을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린 거 보면 뭐 10여 가지가 돼요. 거기 오게 되면 100여 가지 제품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0: 가격이 다 어느 정도는 시장 가격을 완전히 다른 우대 제품 공장 가격이 거기 뭐 덤으로 더 드리는 제품도
1: 맞습니다.
0: 많이
1: 제일
0: 있습니다.
1: 싼 가격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활동을.
0: 네. 네, 현재 시각이 7시 5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56-1111번, 256-112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연결이 저 연료전에 전화 지금 연결 중입니까? 지금 전화 이제 걸려 있어서 지금 들어오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도우미께서 전화 연결을 하셨으면 빨리 넘겨주시고 전화 또 끊었네요. 네,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그리고 전번에 우리 또 전어골을 소개해드렸는데 야, 또 그 찾는 분들이 점점 많습니다.
0: 네, 남성들한테도 좋고
1: 예, 우리 예,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큰 병은 없는데 왜 이렇게 몸이 예전 같지 않지 이런 분들 많고 예. 또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고 예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온몸이 쑤시고 예 날씨가 조금만 쌀쌀해도 손발이 시리고 또 무릎이 아프고
0: 맞아요.
1: 예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0: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0: 말씀 주십시오.
2: 지금 내 라디오를 듣고 소리 전화 치는데
1: 예.
2: 거기 그 방송 들어보니까 로운들 위해 뭐 영양 제품 많이 나오는
0: 맞습니다.
1: 예, 싸고 예, 예, 질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예.
2: 그래 그까나 이제 그 전화 호마도 다 기억했어요. 그
0: 네. 전화 주신 분들께는 네. 혜택이 많이 따라갑니다.
2: 여기 가서 전화 치면
0: 예예 예. 예. 맞아요 맞아요.
1: 우리 옛면 텔레비전 방송국 예.
2: 예예 예. 그게 알아요.
1: 예예 예.
2: 우리
1: 국사가 예예 주이서지
2: 예예예 예.
1: 거기 네, 오셔서 예, 찾, 예. 예, 찾기 힘드시면 그제면 예. 저리 뭐 그 식당 이름 뭐죠?
0: 연성뚝배
1: 예,
0: 맞은편이잖아요.
1: 금방 맞은 편.
2: 그러니까 그 저기나 그 연변일중 그 서쪽
0: 그렇죠. 서쪽
1: 문 맞아요, 맞아요. 예,
0: 예 연변 과병으로서 그, 서쪽으로 연변일중 가는 예, 그 예. 사이.
2: 예, 뭐래요?
1: 영광우선.
0: 예, 영광 요새 예. 거기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라고 썼어요.
1: 예.
0: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영광 우선.
1: 예.
2: 네. 작품이 많다니까 가보자.
0: 예. 100여 가지가 됩니다. 예. 예, 맞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면서 또 거기 체험하는 제품도 있잖아요. 먹어보기도 하고.
1: 그렇죠.
0: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보면서 또 먹어보면서 어느 정도인지.
1: 그리고 또 찾아오는 노인분들도 많으시니까 예 와서 얘기도 나누고 뭐
0: 그렇죠 그렇죠 자기한테 예. 맞는 거 어떤 분들은 뭐 혈압이 높다 당도가 높다 뭐 기력이 예. 떨어져 뭐 이러니까 거기에 맞는 분야 덧대고 막 욕심스레 많이 다 사가는
1: 그렇죠.
0: 것보다도
1: 예.
0: 뭐 거기 특히 전에도 설명이라도 분유 뭐 산양 그런 분유도 있고
1: 그렇죠.
0: 거기 노인들에게 아주 좋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1: 예. 그리고 또 우리 제품을 자주 쓰는 노인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 우리 뭐 제품 효과가 어떤지 뭘 또 서로
0: 많이
1: 그런
0: 또
1: 예,
0: 듣고 싶습니다.
1: 예, 나눠보시고
0: 전화 좀 빨리 연결해 주시고 지금 방송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는데 지금 두 대 전화 연결돼서 두 대 전화 우리 도우미가 받느라고 하나는 울고 하나는 목소리로 전화 연결을 하다나니까 꽤 시간이 이제 걸리는데요. 2분 시간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256-1112번 두 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참 젖놓고 그리고 또 뭐 눈에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뭐 명목에 많은 제품들
1: 예,
0: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1: 관절에 네. 예, 아직도 다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그냥 자, 예. 오셔서 예. 예, 회원 가입하시고
0: 예, 전화
1: 혜택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0: 여보세요. 예. 말씀 주십시오.
2: 네.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네. 네 이제 들어보니 그 영양제 검은깨 가루 그거
1: 예.
2: 들어보니까 호도.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
2: 그거 좀 사려고 그랬는데.
1: 아, 예. 어세요. 렐 어세요.
0: 예, 전화 연결이 예. 돼서 새해 도움 드리고.
2: 이성진은 언제 옵니까?
1: 이성진은 이제 한 줄 걸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알류 빠링지주에 내리 전화해가지고 한번 문의해보세요.
0: 이성진 사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1: 예, 맞습니다. 예. 좋으니까 효과가
0: 좋죠. 그렇죠.
1: 알류 빠링지주죠. 내일 전화.

0: 하셨어.
1: 네, 그쵸? 거기 우유를 계속 복용하는 고객이.
0: 아, 사냥이 분유를. 예, 예, 예.
2: 사냥 분유 좋죠.
1: 여러 가지도 많이 썼습니다. 거기 예. 좀 신인가입니다.
0: 그렇죠.
1: 예. 예.
0: 그래도 가격도 싸잖아요.
1: 예, 가격도 좋고 물건도 좋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신용이 있고 그래서 그렇죠. 거기 뭐
2: 연변 방송국에서 엄선해 드리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0: 예.
1: 예. 예.
0: 그래서 내일 오세요.
1: 예. 예. 예.
2: 건강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세요. 아, 지금 전화 한 통이 걸렸었는데, 이제 여사님하고 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화가 이제 또, 저희들이 다음에 전화 주십시오 하고, 오늘 방송에서 마칩니다는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아무쪼록 뭐, 이런저런 제품 서로서로가 건강하기를 또 바라는 마음에서 좋은 제품 들으시면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요, 268-0999번 내일 낮 시간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달려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0: 이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렴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 풍기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복습을 했거든요.
2: 예.
1: 악보 주세요.
2: 악보 없어서 나와서 낸.
1: 예.
2: 사실은.
1: 네. 있습니다.
2: 있어요. 있어요.
1: 네네. 자, 우리가 좀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저번에 배웠던 어머니 떡방아 방아 네. 소리도 있고요.
2: 떡방아 소리. 네.
1: 자, 그 노래를 또 저희 애청자분이 한 분이 예전에 본인이 그 떡을 만들어서 팔면서 애들 둘을 공부시켰대요. 그래서 이 떡방아 그 노래를 보니까 너무 감동되어갖고 네. 잘 부르시더라고요.
2: 예.
1: 네. 많은 네. 분들이 참여는 안 하셔도 그래도 그 대표로 네. 네. 참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0: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 이런 노래들이 이런 감성을 일으켰다는 네.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1: 그래서 우리 이 프로가 또 애청자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저희들도 좋은 거죠.
0: 네. 네. 오늘은
1: 이 노래는 선율은 크게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철이 방면에서 장단을 어떻게 타는가? 네. 우리 연배를 어떻게 자랑하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 왕홍청소됐지 않습니까?
0: 네.
1: 외지에서 오신 손님이나 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 기분을 어떻게 내면서 부르겠는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가사 내용에 따라서 박자를 잘 지키며 또한 장단을 잘 타며 네. 그 처리를 하는 걸 오늘 좀 마무리합시다.
0: 네네. 네.
1: 한번 불러보지요 뭐.
2: 네. 그렇죠. 같이 불러.
1: 같이.

예, 잘 부른다. 그 아름다운 우리 연변 이렇게 쭉 빼다가 호불로 뒤에 농연줘야 되지. 아름다운 우리 연변 막 이렇게 적감도 떨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연변 딱 잡아준다면은 호불 연 밀지 말고 호흡으로 쭉 불어들어가면 돼. 아름다운 연변 거기 다시 해보시대. 그리고 떠는 거 이렇게 떨면 재미없어요. 연변

이렇게 질기통 이게 새 아침 열어갑시다. 좀 질기게 하세요. 새 아침 열어갑시다. 네, 네 두분이 모여서 창문을 아침에 촥 열면 햇빛이 들어. 새 아침 열어갑시다. 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백에는 장백산이 우리 음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가사는 장백의 음은 아예 없지만 장백 자랑스럽게 장백의 빛나는 아침으로 아침은 좀 찬란하게 아침으로 오세요 주렁님의

음악을 다 이래 즐기지. 위에서 또 아이 즐긴다. 다 네. 한 번만 다시. 장백 장백의 시 네 시.

0: 어떻습니까?
1: 아니 잘하시잖아요. 네,
0: 전번에 우리 제가 예리 성공한데 보 선생님 잘 빼앗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새 장단 잘 타요. 그리고 새 어떻게 하면 찍긴가 소리가 새 뜨지 마세요. 새 아침 열어 갑시다. 이기는 뭐겠습니까? 호흡이겠죠. 빵샤라에 새 아침 한번 다시 자.
2: 새 아침 열어 갑시다.
0: 예, 네, 이게 호흡을 해야 찍인데 이 노래는 뭐 독창 해보겠습니까?
1: 예? 네? 한 번씩 선생님한테
0: 세 분 먼저 해보세요. 네. 이렇게 세 분.
3: 예. 세 분.
1: 예. 네.

0: 또 너랑 마이크 잘 된다는데 중간 쪽으로 더 넣고 예. 예. 다 나가게 나갑니다. 마이크 없어도 여기서 나갑니다. 그렇지. 효과가.
1: 소리 나가는 거죠.

0: 잘 불렀어.
1: 잘하셨어요. 자.
0: 금상각 동네 아이덴티티 같지.
1: 금상각?
0: 아니 금상각 예, 되는 것 같은데 금상각. 여기 바빠한 듯 뻔하게 씹는단 말이에요. 금상각. 아, 네, 한번 들어주세요. 금, 그 위치가 관계인데 금, 그냥 금이라니까 아이들. 금상각 슬쩍 삼자를 보세요. 금은 금상각 이렇게 씹어요. 금상각 해보시죠. 시작.

0: 번째 내면 그만 그 삼각 예 그렇게 하면 돼.
1: 삼각이 이상하게 네. 삼각으로 잡고 발음을 이분들 그러니까 하시게 되잖아.
0: 금상 상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자를 하니까 각자도 각자 그래. 금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금삼사암 문자를 해야 되는데 금삼각 문부 각자도 각각 문부 씹어도 되는데 한번 다시 금삼각 시작. 네, 각자를 각자를 이거 아예 해서 나와는 만나 가서 예 보세요. 금삼각 각각 이렇게 시골 한 게 없다. 보세요, 들으셔보세요. 각각 가에 한 다음에 가에 한 대를 금삼각 눈 이렇게 들어가요.
1: 아,
0: 금삼각
1: 이렇게 하지 마.
0: 예, 금삼각 금삼각
1: 예, 예.

0: 문도신 깍자를 그대로 씹어서 깍문도신 금삼각문 깍 하고서를 들어가야 나와 그 깍자를 씹기 싫어
1: 삼각이라고 하면은 가사에서 완전히 다른
0: 그 내가 이 노래 부르기 이 가사를 잘 부르면 잘 부르는 사람입니다 금삼각 금삼각논도신 시작 금삼각논도신 그거 악세드 금삼각논도신 몇 쌍이 하라고 하나 시작
2: 금삼각논도신
1: 삼각
0: 먼저 들으세요 금삼각논도신
1: 그러니까 안 되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보통 말로 삼각
0: 예 삼각형
1: 이걸 예, 먼저 해보세요 삼각 그, 삼각하지 안 되죠 삼각
0: 이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금삼각
2: 금삼각
0: 각 아이씨 보면 각 나온다 예.

0: 깡깡 가 이러니까 크게 버리지만 입을
1: 대가닥 깍깔아만
0: 이 상태에서
1: 금삼각 눈부신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1: 어떤 관계 깍깍 금삼각 눈부신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1: 그렇지 그래야 각이 나오지 그거 힘들게 하지만 금삼각 눈부신 예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1: 예, 예, 비슷한데 비슷한데
3: 자르게 자르게
1: 이 노래 뭐 한 번만 다 같이 불러 금삼각 잘하시 금삼각시 다시 한번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1: 조금만 거기 깍깍 하네 금삼각 눈깍 살라 시작
2: 금삼각 눈부신 네. 네. 네.
1: 그래, 각 극자 나오는데 어떤 분들 또 틀린다. 그렇게 그런 각인데, 각 집어줘야 된대. 한 번만, 이 절만 하기 쉬어요. 한번 가서 후렴하고, 아침에 열어갑시다만 합시다.

0: 다 잘했어. 허블로 다 이러면 이게 관도도 커지고 예. 다 예. 상 김상
1: 김상각
0: 금상각이 이제는 예. 안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금삼각 눈득각 눈부 눈자를 금삼각 눈부신 예.
2: 강. 강.
0: 다시 한 번만 다시 그냥 편안하게 이게 힘들어 하지 말아. 그 시작.
3: 금삼각 눈부신
0: 이 노래 다 됐는데 어찌겠습니까? 방아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2: 방아 소리.
0: 시간 돼요?
2: 네.
0: 아주 또 15분이나 10분이나 있습니다. 방아 소리도 뭔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잘할 것 같아요. 쿵쿵쿵. 장바 소리 잘 들으세요.

0: 그러니까
1: 예. 괜찮아. 아, 이 노래는 너무 잘 부르시잖아요.
0: 그다음에 네. 1절에 큰
2: 맞아.
0: 큰 방아 뭐 좀 조금 크게 통을 가지고 방아가 이만히 시작한다. 그럼 예, 호흡도 쿵쿵 찌어라 방아야 이렇게 돼야 되지. 쿵쿵 찌어라 방아야 그 다음에 예.

0: 예, 이래면서 저희가 듣기 좋다는데.
1: 한번 다시 해보겠죠. 이제 처음 한 게 이마 했어.
0: 처음 연합부터 했지.
1: 오늘 처음.
0: 제가 해야 되니까. 예. 한 번만 네. 더 해봅시다. 그럼 1, 2, 두 번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후렴 잊지 마세요. 두 번 합니다. 궁금. 예.

0: 잘하시네요.
1: 이 두 곡은 예. 제일 이때까지 배운 데서 제일 무난하게. 와상 잘했습니다. 네. 가사 간단해 그러고 예. 장단이 좀 잘 네. 먹어요. 예?
0: 네네. 금상각만 금상강만 안 하시고
1: 금삼각 눈부신 이렇게 되면 됩니다.
0: 네. 금삼각강
1: 금삼각 눈부신 각각
0: 네. 마지막에 기억 받침만 해주시면 네, 각이 돼요.
1: 이렇게 강 각 해야 된다. 각. 예, 우리 조선 언어는 그 비코인만 해가지고 이태어는 아, 예, 이, 어, 오 밖에 없는데 다 외니인데 근데 우리는 비코인 각, 을, 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노래 부르기 바쁜데 깨도 씹어야 된대. 금삼각 눈도 각 뒤에 각소 해야 되지. 이제 그러면 각자 안 나온다. 금삼각 눈도 이제 대담하게 씹으셔. 각, 각. 그럼 그 음악 해야지.
0: 근데 장단이 앞에 앞부분만 강조해야 되는데 여, 네. 여긴 지금 거꾸로 돼서 네. 금삼각 이렇게 되잖아요.
1: 그렇지. 원래는 네. 일단 금삼각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각자 씹어라 합니다. 금삼각 눈도 이러면 되지. 이제 나는 그 강도를 하나 말해. 앞에만 금삼각 눈도시다.
2: 금삼각 눈도시다.
1: 네, 되지. 되지. 양박을 각 해라 말로.
0: 네. 각 삼각을 오늘 또.
1: 삼각.
0: 네. 그 삼각은 좀
1: 바쁘다.
0: 야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1: 네. 네. 딱 됐습니다 시간.
0: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감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어머니 방아쏘리 그리고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장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미잔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그래서는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0: 마을 가운데 자리한 작은 광장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다. 여러 사람이 일어서서 자기네 연에서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서로 큰 소리를 쳐댔다. 아래에서는 응원하는 소리와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다. 누구 이야기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았다. 돌격대원들을 뽑아야 하는 소환은 난처한 얼굴로 서서 손을 저으며 소리를 쳤다.
1: 동지들 조용하세요. 조용히.
0: 하지만 도통 조용해질 것 같지가 않았다. 손계선은 누백승과 서병지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원래는 각 연에서 신청을 받아 돌격대원들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화부장이 동지들 첩배를 타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하자 누나라도 가겠다고 다투어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가무들은 중년 임무를 맡고 싶어도 앞에 나서서 말하기가 쑥스러워 뒤에서 전사들을 부축했고요. 저기 보십시오. 저기 지도원 한 사람이 전사들에게 뭐라고 쑥대기고 있지 않습니까? 손계선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데를 바라보니 한 지도원이 웃으면서 이 사람을 밀고 저 사람을 두드려주고 하면서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서병진이 잠시 지켜보다가 앞으로 나섰다.
1: 동지들 다투지 마십시오. 영장의 명령을 따릅시다.
0: 그제서야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손계선을 바라보았다. 손계선은 양덕지에게 달래가 뭐라고 한참 의논을 하더니 대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1: 첫배를 탈 사람들은 일연에서 뽑기로 했습니다.
0: 말이 떨어지자 일연 대원들을 제배한 사람들이 모두 에이 참 에이 하고 소리를 쳤다. 하지만 금세 활달하면서도 시원한 웃음소리가 묻히고 말았다. 연장 웅상님이 앞다투어 나선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 발표하였다. 웅상님을 포함해서 반장, 배장, 대원들까지 모두 16사람이 뽑히게 됐다. 이름을 부르자 이련에서는 또 에이 참 라고 하는 탄식 소리가 길게 터져나왔다. 곧 16사람이 대우 속에서 걸어나왔다. 뽑힌 전사들한테 큰 칼과 자동 보충 그리고 사창과 수리탄 28개씩 나눠주었다. 그들을 모두 웃는 얼굴로 씩씩하게 사람들 앞을 지나갔다. 하지만 16전사가 광장을 나서기도 전에 웬 소년병이 엉엉 울면서 손계선 앞으로 달려나왔다.
2: 저도 보내주십시오. 저는 꼭 가야 합니다. 가야 해요.
0: 뜻밖의 일이라 손계선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서병진이 대견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1: 가게 하세요.
0: 그러자 손계선이 말을 했다.
1: 진만청 동지 함께 가십시오.
0: 웅상님은 큰 칼과 수리탄 몇 개를 얻어 그 소년병에게 주었다. 소년전사는 서리의 폭죽을 터뜨리러 나온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16전사의 뒤를 따라갔다. 서병진의 마음은 대도화처럼 세차게 소용돌이 쳤다. 1931년 겨울 소베트 구역에 들어와 홍군 전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혁명을 위해서라면 몸과 마음을 다해 애쓰는 그들의 태도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른다. 전사들은 앞에 불 있으면 불에 뛰어들고 물 있으면 물에 뛰어들었다.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피하지 않고 걸어나갔다. 서병진은 홍군이 일당백으로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였으며 중국의 희망도 여기에 걸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큰 칼을 메고 허리에 수리탄을 가득 두른 젊은이들이 앞으로 걸어갔다. 흰 옷을 걸치고 구릿빛 근육을 드러낸 뱃사공들도 뒤를 따랐다. 한 전사가 뱃사공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3: 배주인님, 제가 엄호해 줄 테니까 마음 놓으세요. 에이.
0: 뱃사공도 웃으면서 대꾸했다.
3: 당신들도 겁나지 않은데 우리라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0: 그들은 앞으로 걸어나갔다. 류백승과 서병진, 양덕진은 다시 망루로 돌아왔다. 도강작전은 9시에 시작이 되었다. 강가에서 울음찬 돌격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순식간에 기관총 수십 정이 강 건너편으로 총탄을 퍼부었다. 류백승이 자그만 창문으로 지켜보다가 속이 갑갑해서 말했다.
3: 작전실 안에만 들어박혀 있을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봅시다.
0: 서병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실을 나섰다. 양작진은 막을 도리가 없자 고개를 두 번 가로쳤더니 뒤를 따라 나갔다. 그들은 곧장 기관총과 포가 있는 진지 곁으로 갔다. 갑자기 돌격 나팔 소리가 뚝 끊겼다.
3: 왜 안 부는 거지?
0: 류백승이 양덕지에게 물었다.
3: 지휘관들한테 목표가 드러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목표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0: 류백승이 꾸중하듯 말했다.
3: 계속 부세요.
0: 소환은 나팔수가 어정쩡해서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싱달래가 나팔을 빼앗았다. 그러더니 두어 번 흔들고는 높이 쳐들고 띠띠따따 띠띠따따 볼을 부풀리며 불기 시작했다. 예전에 나팔수로 있었던 실력이 나오는지 소리가 제법 울음찼다. 다른 면의 나팔도 동시에 울리며 골짜기를 뒤흔들어 놓았다. 기관총을 든 전사들도 힘을 얻어 더 요란하게 총을 쏘아댔다. 사람들은 물결을 타고 오르내리는 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배는 아주 느리게 나갔다. 물결을 타고 높이 올라갔다가도 어느새 푹 꺼지면서 보이지 않았다. 기슭에서 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적의 사격 진지에서 자지러진 총소리가 나더니 배에 사정없이 물이 튀었다. 하지만 뱃사공들은 용감하게 배를 저어나갔다. 총탄이 우박처럼 쏟아지자 한 전사가 흠칫하면서 팔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기슭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외눈 망원경을 쥔 류백성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었다. 그는 높지는 않지만은 힘찬 목소리로 지시를 했다.
3: 조장성들어, 저 앞에는 사격진지 두 개를 없애버리라고 하세요.
0: 양덕지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포진지에 대고 소리를 쳤다.
1: 조장성, 어서 앞이 보이지 않은 저 진지를 없애버리랍니다.
0: 멀리서 대답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꽝 하는 보성과 함께 사격 진지가 푸른 연기 속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주저앉았다.
3: 잘한다! 잘해!
0: 강기슭에서 환호성이 터지었다. 하지만 흥분 섞인 칭찬은 곧 다급하고 안타까운 외침으로 뒤바뀌었다.
2: 큰일이야! 큰일 났다! 큰일! 저러다 바위에 부딪히겠네? 어쩌지 저걸...

0: 17전세가 탄 배가 물으로 흉악하게 튀어나온 바위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유백승은 속이 꿈틀에 났다. 다행히 배사공이 침착하게 노를 저어 배를 바위 곁에 붙이었다. 그런데 배가 바위에 부딪히지는 않았지만은 바위 틈에 걸려 꼼짝하지 못했다. 뱃사공 몇이 바위에 뛰어올라 발을 바위에 대고 등으로 뱃머리를 떠밀었다. 다른 뱃사공들도 힘껏 삿대로 떠밀며 힘을 보태주었다. 배는 겨우 바위 틈을 빠져나왔다. 마침내 배가 나루터에 닿았다. 류백승과 서병진은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전사들이 너도나도 기슬게 뛰어올라 돌층기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전사들 곁에서 꼬르릉 하며 포탄 수십 발이 한꺼번에 터지었다. 굉음이 울리더니 삽시간에 푸르스름한 연기가 전사들을 삼켜버리었다.
1: 저런 뭡니까?
0: 서병진이 속이 흠칫해서 물었다.
2: 아마 사천군대가 쓰는 롤링 마인일 겁니다.
0: 류백승이 대답했다. 연기가 그치고 돌층계 위에서 사람들이 꿈틀거리었다. 햇빛에 큰 칼이 번쩍거리었다.
2: 악착같군. 우리 전사들 좀 봐요. 엄청 드센데.
0: 류백승의 말을 들으며 서병진도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전사들이 막 층계로 올라가자 층계 위에 있던 새 집에서 200명쯤 되는 적들이 새까맣게 몰려왔다. 적들은 와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종칼을 들고 덮쳐들었다. 류백승은 낯세게 새파랗게 질려서 소리쳤다.
2: 조장장한테 어서 쏘라고 하세요.
0: 서병진도 고함을 쳤다.
3: 어서 쏴요. 어서.
0: 양득진은 날렵하게 보진지로 달려갔다.
3: 조장성 어서 쏘세요. 남은 두 발을 모두 쏘랍니다.
0: 하지만 조장성은 오른 무릎을 털썩 구르며 중얼거렸다.
1: 하늘도 땅도 이 조장성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어기면 죽는 명령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3: 조장성 지금 뭐 하는 겁니까?
0: 양득지가 소리쳤다. 조장성은 대답 없이 몸을 일으키더니 오른발을 한 걸음쯤 내밀고 안고 있던 포탄을 철컥 포에 집어넣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포탄이 대도와 우로 날아간다. 그 포탄이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포탄이 또 쿵 하고 날아왔다. 조장성은 겨드랑이에 포탄을 끼고 있다가 대여섯 발씩 연이어 쏠 수 있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포탄이 따라 떨어지면 무너뜨리지 못할 진지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남은 포탄이 두 발뿐이라 어찌할 수가 없었다. 대도와 남쪽 기슭에 있는 사람들은 발매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포탄을 따라 눈길을 돌리었다. 포탄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모여선 적군들 사이에 떨어지었다. 왁작지껄 달려들던 적들은 순식간에 짙은 연기에 휩싸이고 말았다. 적들은 무더기로 땅에 쓰러졌다. 살아남은 놈들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뿔뿔이 도망쳤다. 경중기관총이 사격하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 얼굴이 거무칙칙한 시골뜨기 리덕재가 중기관총을 꼭 끌어안고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표준적인 전발 사격을 하였다. 적들이 하나 둘 거꾸러지기 시작을 하더니 얼마 지나서 죄다 쓰러지고 말았다. 진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탄성을 울렸다.
3: 잘한다! 못 떨어지는데!
0: 유백승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병진도 이렇게 통쾌하게 웃어보기는 참 오래간만이었다. 17 전사들은 산비탈에 흩어져 큰 칼을 휘두르며 나는 듯이 꼭대기로 올라갔다. 전사들은 담이 가까워지자 수류탄을 던지었다. 뜰에서 순식간에 검푸른 연기가 치솟았고 전사들은 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요백성과 서병진은 망원경을 벗고 마주보며 웃었다. 한 걱정 덜었군요. 요백성이 말했다. 서병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었다. 배가 남쪽 기슭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로 건너갈 용사들이 바삐 배에 올랐다. 배가 세 번째 전사들을 태우러 다시 돌아오자 양덕진은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보고 드립니다. 제가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우려백성과 서병진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아직 적들이 반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휘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양덕진은 못 들은 척 배로 달려갔다. 곧 작지만은 단단한 덩치가 뱃머리에 섰다. 밝은 햇살 아래 양덕지가 등 뒤로 맨 큰 칼과 칼에 매놓은 붉은 비단이 반짝 빛났다.

0: 만순장을 점령했다고 해서 홍군이 위험에서 벗어난 건 아니며 석달계 운명을 피하려면 반드시 다시 기적을 창조해야 한다고 모태똥은 생각한다. 이튿날 모태똥은 안순장에 이르렀다. 조울래와 주덕은 먼저 선두부대 사령부로 갔다. 대도하우로 무거운 잿빛 구름이 깔려있었다. 모태똥은 만산에서 한참 지형을 살펴보고 나서야 산을 내려왔다.
1: 이 괴물같은 강부터 봐야겠어.
0: 모태똥은 호위병들과 함께 나루토로 가며 중얼거렸다. 여태껏 수많은 강을 봐왔지만은 이런 강은 처음이었다. 물살이 어찌나 빠른지 물 위에 떠가는 나뭇가지가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빠른 듯하였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소용돌이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쑥쑥 빨아들이었다. 모태동은 홍군 전사들을 나르는 배를 잠자코 바라보았다. 배는 거칠고 사나운 물결 속에서 솟았다 꺼졌다 하면서 아주 느리게 나갔다. 강기슭에서는 10명쯤 되는 뱃사공들이 풀밭에 앉아 쉬고 있었다. 하나같이 반바지를 입었는데 구릿빛 우통을 드러내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태똥이 걸어가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
1: 어르신들은 모두 배를 모십니까?
0: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었다.
1: 여러분이 도와주어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강을 못 건널 뻔했습니다.
0: 모태똥은 만 담배를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자기도 한 대 붙여 물었다.
1: 가난병이 편에서 싸우는 군대인데 요만큼도 못 도와드리겠습니까?
0: 어제 료백승과 이야기를 나누던 덜보 뱃서공이 대꾸를 했다. 그는 허허 웃으며 대통을 넣고는 모태동한테서 받은 만담배에 불을 붙였다.
1: 당신들 홍군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첫 배를 띄울 때 저쪽에서 마구 총을 쏴야 되니까 한 전사가 저더러 배주인님 우리가 배를 끌 테니까 뒤쪽으로 서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총알이 막 쏟아질 때는 얼마나 겁이 났던지. 그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맞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앞을 막아줬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0: 모태똥은 웃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배는 벌써 강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뱃사공 7, 8명이 힘겹게 배를 끌고 우로 올라가고 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뼈선 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도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건네보시환 요즘 들어서서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받을 수 있게끔 열곽 싸면 열곽을 더 드립니다. 보통 우대 활동에 우리 15곽 싸야 15곽 드리고 보조금 나가고 이랬죠. 그런데 우리 이런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곤란받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10곽 싸도 10곽, 그러니까 가격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우대 활동입니다. 그 외에도 휴식도 드리고 기능성 베개도 드리고 우대 활동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약을 설명드릴 때면 약종에 대해서 좀 많이 다른 선생들보다 약종에 대한 그 효능, 그 다음에 이 약은 어떤 작용이 있는가, 어떤 조심할 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립니다. 어떤 약종이 들어갔다, 이거는 우리 약을 선택할 때 꼭 알아야 될 이런 필수 항목인데, 나는 이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어서 약을 모른다 이러는 분들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약이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적죠. 병하고 약을 잘 맞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약에는 보면은 렌츠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이 약은 우리 감기약에 많이 씁니다. 감기라는 게 우리 열한 감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목감기라고 하죠. 감기 걸리자부터 목이 막 불어나고 열이 나고 춥는 거기 바쁘고 편도소에 살아나고 소변은 진하게 나가고 이걸 열감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감기에는 성한가 뭐가 제일 많습니다. 찬 바람을 맞고 이러면서 오는 감기. 그런데 이 렌츠란 약은 풍르가 뭐 열부터 나고 이 목이 막 불어나는 것 같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그다음에 이 약제는 주로 이 허열이 있는 걸 허열 실열 다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독을 오래도록 갖고 있으면 종기라는 게 생긴다. 이전에 많았습니다. 이전에 황제들도 이 종기로 죽을 때가 생명이 위협당해서 이 황제의 사망 원인이 종기다. 종기부터 시작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생명도 아사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종기가 목에람이 많이 났죠. 이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림파결이 불어나고 이게 다 열독으로 오는 겁니다. 열이 염증 이런 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들어가게 되면 땅땅하게 뭉쳐있는 종기들이 그 다음에 열독으로 인해서 목이 붓거나 열이 생겨서 머리가 오지럽거나 기침이 나거나 이럴 때 약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진화도 들어가고 이 렌츠도 들어가고 뉴방즈도 들어가고 많은 그 열독을 없이는 또 잔출한 약제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있는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홍삼 그 로경 이 약이 들어가서 우리 진짜로 열한 사람들은 좀 접하기 꺼려하는 사람들 있고 진짜로 좀 열한 사람들은 열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가양의 평형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허열은 없애고 진액을 만들어주고 이 침르지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진 진액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입이 마른다, 손바닥 발바닥이 뜨겁다, 말기침이 자꾸 난다, 여기 머리에 싹 잡히기 때문에 머리가 자꾸 어지럽고 뇌세포가 말라듭니다. 말라들, 쉽게 말하면 말라들죠. 뇌세포가 손상이 오고 뇌조직이 위축이 오고 노바이스 빙배라든가 나오이소라든가 많은 이런 뇌세포가 손상 오는 원인, 리중일로 말하면 열독이 머리에 끄성 뻗친 겁니다. 때문에 이런 치료상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사실 이 홍삼이나 로경은 그 어떤 약제도 대처할 수 없는 중요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또 작용이 아주 좋습니다. 맥이 없던 사람들이 홍삼이나 로경 쓰면 맥이 바로 납니다. 맥이 없으면 무슨 할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기와 혈이 부족이 장기적으로 있으면 오장육부가 싹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기 기능을 잃어간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가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생리 공능을 완성한단 말입니다. 심장도 좋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심장 생각해봐도 아시죠? 우리가 자든지 밥을 먹든지 가만히 있든지 심장은 끊임없이 박동해야 됩니다. 많은 기와 혈을 수여한다. 에너지를 수여하죠. 그런데 이 심장이 기가 부족하게 되면 심장이 잘 돌아 못 갑니다. 간도 안 가집니다. 간에는 몇백 개의 화학공장 간 가집니다. 많은 독소를 해독해야 되고 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소화액 분비해야 되고 되는데 간에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기능이 싹 떨어집니다.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이 담가집니다. 그래서 기와 혈이 장기적으로 부족한데 이걸 치료하느라고 치료해봤는데 아예 된다 말입니다. 맥이 난다는 약 써봤대 또 그래서 이 잘못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입이나 마르고 그랬는데 우리 이 건네보신한을 쓰고 보니까 그게 싹 없다 말입니다. 아, 이 약이 뭐 홍삼로경이 들어갔네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선택했는데 대비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고 마른

0: 기침이 나던 게 싹 없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런 렌츠라든가 그 다음에 진화라든가 유방주라든가의 찬투이라든가 허혈은 없애고 열독을 다 해독해 뿌리고 진액을 만들어내는 약재가 대학적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약을 잘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예? 온가양이 병행을 잡아줘야 되지. 온가양이 병행이 잡지 않고는 우리 좋은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삼 사포닌 같은 거는 그 어떤 약제도 대체할 수 없는 성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홍삼 사포닌 많이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약으로 제조하고 보건품으로 제조하고 그럽니다. 근데 로경은 또 합니다. 로경은 정말 없어서 못 쓰는 약이죠. 예? 아이들도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단종물로 단종으로 딸라던 홍삼 진액을 쓰고 홍삼액을 쓰고는 나는 홍삼을 쓰면 아이 든다 이럽니다. 전 절대로 홍삼액이라든가 이런 거 단종물로 쓰지 말고 이래서 홍삼정이라든지 어제는 그렇게 단 홍삼만 욕하면 안 됩니다. 포공잉이라든가 이런 렌츠라든가 이런 음양 병행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였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도 이제 경상부터 혈압도 온도안 되고 아침 꼬리 뻣뻣하고 어지럽게 자수하고 가슴이 후두두라고 그러고 머리에서도 별로 소리 없어요. 남도 유인아.
0: 네.
2: 예, 이러다 생산형 강의를 듣고 그대 보셔 죽고 먹고 있는데 조금 효과가 좀 많이 알긴다.
0: 알겠죠.
2: 예, 조금 어지럽게 안 나고 가슴 떨림쯤 좀 이거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그러고 나면 이게 전례처럼 밤소변이 영조사인데 손범범 소변에 조금씩 조금 나가다가 대포지 화장실 때이나 아침에 막 머리 어지럽지 근데 보수가 먹은다부터 한 번만 소변이 많아지면 소변 자주 조금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0: 예,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고 소변으로 많은 독소가 배출할 수 있고 밤소변이 잦던 사람도 그싸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2: 네, 그러니까 아침에 머리 맑아져 눈 맑아져 정신 나온다 이러더니 나는 이 약이 효과도 어떻게 약도 없지 이번에도 많이 싸워서 하겠는데 꾸준히 먹자고 하겠는데
0: 네, 예, 의뢰할 때 있습니다. 예.
2: 예,
0: 배달
2: 예.
0: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예. 알려드립니다.
2: 예, 예,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501-2797.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0: 잘하시고.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홍삼 로경이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딸랑 홍삼 로경만 들어간 약이 아니고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면서 그 외에도 경락 소통을 해준다든가 기와 혈연을 보충한다든가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기능을 병행 잡아준다든가 이래서 25가지나 되는 약이 들어갔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네.
3: 우리 동생 이제 국내에 오시라는데 이거 쓴다. 약 권해보시면 이제 쓴다. 예. 했는데 좀 긴 얘기도 없고 머리 어지럽고 가슴 좀 두근거리고 그다음 좀 내겹다 그러네. 이따가 이 약은 어째서 홍삼으로 오게 들어갔을 것 같은 혈압도 도더라고 그다음 맥이 나는 게 특별하거나 원래 남자들이 홍삼 쓰는 게 좋지 않나 홍삼 써야 된다니 남자들은 홍삼 쓰는 게 좋다니 자기도 안다니 그래서 25세 승리 맥이 난단다 그래 너무 좋아서 나으신다 왔는데 누나 소개한 바람이 이거 내 썼을 거야 정말 잘 돼서 맥이 없다 맥이 없는 게 특징이라 마음도 무슨 크게 아프면 머리 약간 어지럽고 이게도 어지럽다가는 혈압이 그리 딱 높아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 기후 부조 이런 가투래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이 기후를 세게 보충하자 그러니까 그러면 맥이 나지 이제 맥이 나니까 살 것 같다 이번이 좀 조금 썼을까 좀 더 사겠단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도 있고 하는 거
3: 예 10가지 정도 참가했습니다 수고하시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래서 이런 렌츠라는 약이 들어갔는데 이런 약재가 들어가면은 평상시에 계속 목이 불어나 있고 이 우리 그 어관과 가서라며.

0: 해봐 뭐 이런 분들 아 하고 우리 그 이 안경 같은 거에 빛을 쏘는 걸로 보면은 확실히 항상 이 펜더선을 비롯해서 예호부가에 불어나있고 충혈되어 있습니다. 이게 싹 없어집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건져보시 나는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그랬는데 영 효과도 없습니다. 나는 원래 노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항상 아프고 어지럽고 이 고리 띵함이 정시 아이 나고 이랬댔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반년 남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꼭 많이 해결됐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아프던 것도 해결되고 이 혈압이 온정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도 온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저기 머리가 휘감이 서리 정치 올바나던 것도 이제는 많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닫아가서 왜 하루 전에도 몇 번씩 일어났댔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자꾸만 소리 나서 자지 못했댔는데 이게 콩팥이 좋아서 그런지 이게 해결돼가지고 왜 잠을 잘 자니까 영 정신이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0: 맞습니다. 콩팥이 좋아하게 되면은 귀에서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 약 쓰면은 그거는 싹 없어져요.
2: 예, 그게 없어지거든요. 용 정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두근두근 하면서 어떤 때는 숨이 찬 것 같기도 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있었댔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될 때입니까?
0: 맞습니다. 이 기혈 부족이 해결되니까 심장에 충분한 혈이 들어가면은 가슴이 찜찜하다, 답답하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 이게 싹 없어지고, 동시에 잡으름도 잘 옵니다.
2: 예, 잠이 잘 자니까 되나, 용, 내기 나고, 그리고 밥맛이 옵니다. 밥을 잘 먹, 저기 잠을 잘 자니까 되나, 아침에 일어나면. 네. 정신하고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그 다음에 식은땀이 자꾸 나던 것도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되나 정말 이게 25가지 보약이 들어가가지고 인삼 녹용도 들어가서 영양도 없으니까 되나 영 좋으니까 약은 좀 있는데 계속 꾸준히 먹으려고 잠은 저기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0: 예, 꾸준히 쓰신다 할 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 예방할 수 있는 약입니다.
2: 예, 확실히 치료가 용도 잘 된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 다음에 이 렌츠단 약제는 이 덩어리진 걸 잘 풀어줍니다. 산지에 지혜라는 게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어디면 뭐 목에 왔던 머리 있다든가 림바제 중다 했다든가 저 가슴에 와서 루팡 지혜 있다든가 이거 다 말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지금 내 보상을 쓰고 있는데 난 이거 쓰면 잠이 잘 와요. 맥이 자꾸 없지. 고베니가 빈번하면 잘 수 없다만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음 재산부터 등신이 안 나와. 그런데 이거 근데 보시안 쓰니까 이 자연적으로 맥이 나면서 고베니 잠이 잘 오고 또 소변양이가 많이 돌았다만 합니다. 지금 한 달 약간 지났는데 아직은 하여튼하게 많아야 두 번 남아.
0: 그러니까 잠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3: 예, 그러니까 잠 못 자고 그래서 뭐 반시간에 들기 전에 자꾸 소리 말았다만 그러니까 잠 이룰 수 없다만 그런데 지금 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저게 누군 척다니까 영 좋다만 걔는 뭐 없을까요. 그래서 이게 내게 이렇게 미리 좋은 이야기 맞으니까 나는 이번에 활동이 좋지 이 활동에 빠지지 말고 이번에 이것을 흔하게 쓰라고 대답을 받았어요.
0: 예, 이런 우대 활동만 잘 이용하면은, 예, 다른 약보다 가격이 아예 비쌉니다.
3: 예,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쓰게 되면은, 네, 6가지 약을 다 대처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을 한 가지 갖고, 예, 25가지 약품이 들어가서, 우대 활동 참가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이제 좋은 약, 아침에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 복액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뇌정서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 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두석 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100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호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든 사람들은 140호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 아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정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예. 그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뇌정지료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

0: 있는 원인은 특히 우리 배열이 세다거나 심장열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예, 저도 용지 강구부에 지금 수부예요. 이 당뇨 합병증이 선이 나빠졌는데, 어, 이거 쓰니까 용 좋습니다.
0: 예.
2: 근데 예, 선도 예, 그래서 섭이 잘 나가지, 강피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용 좋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아무것도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저도 놀라서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두석장을 한답니다. 예.
0: 예.
2: 예, 이런 분은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을 했다면 뇌졸중입니다. 예. 시간이 7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골반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제대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예.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뇌졸중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에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시토하는 분들,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2: 안전하죠.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예, 구부의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 듣는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강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강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이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강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이 입간 구배가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썼는 감이 야, 두양의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하고 붓기면서리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도를 알더면서리 그래서 이 입간 구배가 내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에 되던 게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죠.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이분이 없어도 아이디 등에 이분이 입간 구벅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좋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 등에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네,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소리가 자꾸 먹을까 해 간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됩니까 지금 이 간이
0: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3: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든 것은 술을 끊고 하니까 이 약을 쓰던 중간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제는 그래,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거 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강경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받죠. 예. 그 다음에 아래로 또 아래 배꼽 아래로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옥석 양승 백에 한 쌍을 더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과수원길은 꺾이는 희망처럼 아름답고 구불구불합니다. 아래 김인덕 작사 리아조 작곡의 과수원길을 허미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순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새로운 길이 되고 그 빛으로 스스로를 밝히고 세상도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래 빛나라 청춘이여를 남성 독청으로 보내드립니다.

낯익은 사람들과 장터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사투리. 이 모든 것이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와닿는 곳입니다. 아래 내 고향은 연변일세를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는 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출근길과 퇴근길, 익숙한 거리와 같은 일상의 패턴 속에서 우리는 가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매일 같은 풍경을 보며 살다 보면 세상이 훨씬 넓고 다채롭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쉬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마음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일상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설렘을 선산해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행은 멀리 떠나는 긴 휴가, 비행기를 타고 낯선 도시로 가는 특별한 경험만은 아닙니다. 물론 몇 달 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큰 여행도 소중하겠지만 진짜 여행의 의미는 익숙함을 벗어나 낯선 것과 만나는 모든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의 골목길을 걷는 것, 평소 가지 않던 카페에서 새로운 커피 맛을 보는 것, 주말에 잠시 도시를 벗어나 산책로를 걷는 것,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 평소와 다른 길로 출발하는 작은 변화까지도 모두 우리에게 새로운 감정을 선사하는 작은 여행이 되어줍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익숙해 있죠. 익숙한 풍경,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일과 속에서 감정이 점차 무뎌지고 작은 행복을 놓치기가 쉬워지는데요. 그럴 때마다 여행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선물해 줍니다. 낯선 곳에 가면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낯선 바람의 느낌, 낯선 거리의 소리, 낯선 사람들의 표정, 낯선 음식의 맛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감각을 깨워주죠.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하늘의 색깔, 바람의 온도, 꽃의 향기까지 여행지에서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번거롭고 낯선 곳에서의 불편함이 걱정되며 혼자 떠나는 여행은 더욱 망설여지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여행을 떠나보면 알게 될 겁니다. 여행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즉흥적인 순간의 설렘과 우연한 만남이 더욱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이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상치 못한 길에서 만난 아름다운 풍경, 우연히 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 길을 가다가 만난 귀여운 동물 하나까지도 여행의 특별한 선물이 됩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특별한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며 살아가다 보니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혼자 여행하며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풍경에서 위로를 받는지, 어떤 순간에 행복함을 느끼는지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여행이 주는 큰 선물입니다.

때로는 아무 계획 없이 천천히 걷고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아무 약속 없이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지친 마음이 충분히 회복이 됩니다. 함께 떠나는 여행 또한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떠나는 여행에서는 서로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 일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여유로운 모습, 배려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따뜻해지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함께 밤하늘을 보며 나눈 대화는 오랜 시간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 마련입니다.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소중한 인연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길러주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세상의 전부가 아니며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해줍니다. 낯선 도시의 문화와 풍습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며 우리가 가진 고민과 걱정이 세상의 작은 일임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일상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소개해드리는 연변의 관광지 정보 시간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안도현에 위치한 장백산 홍석 석봉 원생태 경관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홍석석봉 원생태경관구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안도현 경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중봉산과 이어지고 저쪽으로는 장백산과 접해 있으며 장백산과의 직선 거리는 불과 54km입니다. 봉우리 암석이 짙은 붉은색을 띠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옥만년의 지질 역사에서 장백산 지역은 창해 상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은 끝없는 바다였고 이후 지각이 용기하면서 바닷물이 빠지고 지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햇빛과 비, 기후 변화 등 외부 작용으로 지면의 암석은 풍화되었는데요. 홍석 석봉 일대도 운동하는 반에 강한 압축 용기를 받았기에 이곳에는 화산암 지형이 나타나지 않고 화강암 해저 지형이 보존되어 대소화라자, 옥황각, 복수산 등 장백산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지형 경관을 형성했습니다.

홍석 석봉 경관구에는 크고 작은 석봉이 15개가 있습니다. 석봉의 암석에는 꽃무늬 모양의 가장자리와 오목한 구멍이 많아 모양이 기이하기만 한데요. 그중 해발 1100여 메터의 복소산이 가장 장관인데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버티고 있는 듯하며 마치 거대한 석종과 같아 장백산 화강암 제1종이라 불리웁니다. 산 가까이에서 우러러보면 신비롭고 헤아릴 수 없으며 정상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그 기세가 웅장합니다.

청석 석봉 경관구는 원시림 피복률이 95% 이상에 달하고 음이온이 풍부하여 녹색 박물관이자 천연 산소바로 불리며 사람들이 휴양하고 심신을 수양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기이하지 않은 소나무가 없고 괴상하지 않은 바위가 없는데요. 대자연의 신묘한 솜씨가 홍석 석봉 경관구에 수많은 기성과 괴속을 빚어 놓았습니다. 기이한 소나무로는 천연 미인송, 홍송, 사송, 운삼 등이 있고 괴석으로는 두꺼비 바위, 미호석, 와호석, 소천석, 망월석 등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생동하고 기이하다고 합니다.

정석 석봉 경관구는 산이 맑고 물이 아름다워 여행과 거주에 알맞고 생태가 온전하고 장백산 지역 야생동물의 중요한 번식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홍석 석봉은 산이 높고 물이 길며 물 자원이 매우 풍부한데요. 장백산 동쪽 기슭 파옥구에서 발원하여 5도 백하가 석봉 굴락앞을 세차게 흘러 지나가는데 물이 산을 감싸 돌고 산과 물이 서로 끌어안으며 험한 여울과 급류가 장관을 이룹니다.

홍석석봉 경관고는 역사가 깊고 인문이 모인 곳입니다. 1100년 동안 장백산 사람들은 이곳에서 산삼을 캐고 사냥을 하며 밭을 갈고 고기를 잡았으며 예로부터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밀림 사이에는 옛 우물, 돌철구 등 선민들의 유적이 흩어져 있는데요. 이곳은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풍수도 매우 좋아서 중화의 풍부한 역사문화적 내포를 지니고 있습니다.

홍석석봉 경관군은 전국 9대 삼림 체험기지 가운데 하나이며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한 천연 산소바입니다. 경관구에 있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호흡이 편안해지며 기분이 상쾌해져서 호흡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름산은 초록색이죠. 짙고 푸른 녹음이 가득한 나뭇잎들은 크든 작든 모두 초록색 물감을 칠한 듯하여 빗방울이 떨어져도 그 빗방울마저 초록색으로 물들게 합니다. 10월의 홍석석봉은 단풍이 한창 붉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경관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요. 눈에 닿는 곳마다 모두 아름다운 경치요 신선세계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가을사는 더 이상 한 가지 색이 아닙니다. 가을 소리가 한번 내린 뒤 어떤 숲은 황금색으로 변하여 마치 모든 햇빛이 그곳에만 모인 듯하죠. 어떤 숲은 짙은 빨간색으로 변해 바람이 불면 숲이 춤을 추는데 마치 뭉치뭉치 타오르는 불꽃이 뛰어오르는 듯합니다. 또 어떤 숲은 자줏빛 도는 붉은색으로 변하여 극장의 자주색 용담막을 방불케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오색 찬란한 산에 오화산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장백산 홍석 석봉 원생태 경관구에 가려면 세 가지 노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도백화진에서 동쪽으로 15km의 마을간 시멘트 포장도로와 20여km의 황사도로를 지나서 동방석재회사 안북촌 흥룡 림산 작업소를 거쳐 경관구의 소재지인 홍석 림산 작업소에 도착하면 됩니다. 네, 둘째, 송강진에서 동남쪽으로 삼도, 흥안, 의류코 다리, 전진 등 마을을 지나는데요. 15km의 국도와 20여km의 마을간 시멘트 포장도로를 지나 금속 림산 작업소를 거쳐서 경관구 소재지인 홍석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연길 방향에서 용정, 투도진, 서성진, 와룡촌, 자산, 로령, 삼도촌 등 여러 촌을 거쳐서 홍성 림산 작업소까지 17km 떨어진 지점을 경유합니다. 많은 유람객들이 장백산 홍석 석봉 원생태 경관구에 오셔서 특색 있는 관광을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해줍니다.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도 충분히 소중한 일이죠. 일상의 스트레스, 쌓인 걱정, 지친 몸과 마음을 여행을 통해 정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가까운 근교로 하루만의 짧은 여행도 충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바다를 보러 가는 여행, 산 정상에서 해를 맞이하는 여행,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느긋한 하루를 보내는 여행, 도시의 숨겨진 명소를 찾아다니는 여행,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호흡을 얻고 마음의 설렘을 채우는 그 자체가 바로 여행의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달라진 사람이 되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작은 행복에 감사할 줄 알며 힘든 일이 닥쳐도 여행에서 느꼈던 여유와 설렘을 떠올리며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또한 언제든지 다시 떠날 수

삶이 지루하고 힘들 때마다 다음 여행을 꿈꾸며 현재를 견디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우리네 인생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인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모습을 노래한 이 곡은 때로는 길고 때로는 짧게 느껴지는 이 여정 속에서 기쁨과 슬픔, 만남과 리별,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는 인생의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가요?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고향 가사를 전해드립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들러리의 즐거움을 경쾌하고 상큼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황운선 작사, 리경득 작곡의 여성 2인상 즐거운 들러리를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는 모든 주부님들의 영원한 화두인데요. 방학을 맞은 지금 많은 주부님들이 육아 관련 크고 작은 걱정들이 쌓이고 있을 텁니다. 오늘은 아이의 생활 리듬 관리부터 시력 보호, 수면 습관, 자세 건강까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육아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유용한 생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방학 때든 평소든 많은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가 밤 11시, 12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는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낮잠을 자다가 해가 질 때까지 잠들어 밤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또 놀고 숙제하는 것까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온 가족이 아이의 뒤죽박죽이 된 생활 리듬에 휩쓸리게 되죠. 장기적으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부모와 아이가 매일 다툼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아이의 집중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 발육과 정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아이의 생활 리듬이 어지러워지는 핵심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부모님들부터 통일된 생활 규칙을 세우지 않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는 9시 반에 불을 끄고 자라고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또 거실에서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불평을 부리게 돼요. 어른들은 밤새 놀아도 되는데 왜 나만 일찍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설산수범하지 않으면 모든 수면 규칙은 아이에게 일방적인 구속 명령으로만 여겨지게 되고 저항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부모님들이 부득이하게 야근 때문에 늦게 잠들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고 어른의 특별한 상황과 아이의 고정된 수면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야지 대충 둘러대서는 안 되겠죠.

바람으로 빛과 전자기기 때문에 생체 시계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주범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잠들기 1시간 전까지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뇌를 계속 흥분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편안한 수면 모드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낮잠도 함정이 있어요. 이 낮잠을 45분 넘게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잠들면 밤에 잠을 자려는 욕구가 크게 줄어들어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지죠. 3세 이상 아이의 낮잠은 20분에서 40분으로 제한하고 늦어도 오후 1시 반 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진 걸 발견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재촉하거나 억지로 불을 끄는가 하면 아침이면 또 억지로 이불을 걷어내 우리 아이들을 일으키곤 하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은 아이에게 잠자기, 아침

아침에 일어나기를 부정적이고 답답한 일로 각인시키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저항감을 키우고 심하면 잠들기 전 불안감을 느끼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아이의 생활 패턴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고정된 절차를 통해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조건 반사를 형성해 잠자리에 드는 걸 미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잠들기 전 순서는 30분 내지 4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구성합니다.

우선 15분 전에 부드럽게 예고해 줍니다. 놀 시간이 15분 남았으니 곧 세수하고 잠자리 준비하자. 아이가 놀이를 갑자기 중단하는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전자화면을 끄고 집안 조명을 어둡게 조절합니다.

이어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간단히 세수하고 잠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계속해서 종이 그림책을 함께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줍니다. 네, 이 과정 내내 다투지 말고 또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낮에 잘못한 일을 나무라지 말고요.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해야겠죠. 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생활 리듬이 불규칙적인 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장난꾸러기이기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안정적이고 통일된 생활 환경이 없기 때문인데요.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건 아이만 구속하는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맞춰가며 서서히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조급한 마음과 대립되는 태도를 내려놓고 솔선수범하고 고정된 아침 저녁 생활 절차를 만들어주고 낮에 충분한 활동을 병행하면 몇 주 안에 아이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방학 동안 아이의 생활 습관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시력 관리인데요. 여름방학 기간 아이의 시력 저하에 많은 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방학이라 학교 수업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방학 동안 무질서한 눈 사용, 근거리 활동 시간 증가로 근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방학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시간 실내에 머무르며 야외 활동이 부족하고 자연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지죠. 이 자연광의 전 스펙트럼 조명은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 물질은 안축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하면 눈을 보호하는 방어 효과가 직접적으로 약화되죠.

방학 기간 아이들이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와 또 계속되는 근거리 시선 사용은 안축 성장을 가속화하고 시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여름방학 무더운 날씨 탓에 아이스 음료, 밀크티 이런 갖가지 간식을 자주 먹게 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내 비타민 B1과 칼슘을 대량 소모시키고 안구벽 탄력을 낮추어 안축이 길어지도록 만들어 근시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죠. 여기에 뭐 또 늦잠, 운동 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겹쳐서 시각 피로를 끊임없이 키우게 됩니다.

방학 기간 어떻게 과학적으로 아이들의 시력을 관리해야 할까요? 안과 전문가들은 시력 보호가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전자기기 사용 기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한 번 근거리로 화면을 보는 시간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하루 누적 사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야외에서 자연광을 쬐며 활동하도록 보장하는데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기 전 저녁에 공원에서 걷거나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쓸 때에는 주먹 하나, 30cm, 3cm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슴과 책상 사이에 주먹 하나 공간을 두고 눈과 책은 30cm, 펜을 잡는 위치는 펜 촉으로부터 3cm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누워서 또는 엎드린 채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일은 절대 금물이고 3, 40분마다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줍니다.

일상 식단에서는 단 음식과 튀긴 음식 섭취를 줄이고 루테인,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하도록 하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늦게 자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각종 시력보호 제품을 맹목적으로 믿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시력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정규적인 병원에 찾아가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겠죠.

시력관리 다음으로 아이 수면과 관련된 궁금증을 짚어볼게요. 많은 주부님들이 아이는 어른보다 옷을 더 껴입히고 잠잘 때 이불을 두툼하게 덮어줘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도 너무 낮게 조절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이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밤잠을 잘 때 너무 더우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생기는데요. 첫째, 오히려 감기에 쉽게 걸려요. 너무 더우면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뒤척이다가 이불 밖에서 자게 되고요. 호흡기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옷을 적게 입어서가 아니라 수면 환경이 너무 더워 이불을 차버리기 때문이죠.

둘째 아이가 무기력해집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 기운이 없고 또 입맛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고 활동하기 싫어하죠. 성미가 급해지고 안색이 어두워지며 미스꺼움, 두통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잠을 자다가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이를 갈고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자증병에 시달릴 뿐더러 학습 집중력과 사고 능력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셋째는 영양실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식욕에 영향을 주어 식사량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몸이 여의고 허약해집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이의 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밤 깊은 시간에는 이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잠을 뒤척이고 푹 자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 성장 발육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잘 때 어떻게 이불을 덮어줘야 적당할까요? 아이의 수면 온도 관리의 핵심 원칙은 먼저 덥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춥지 않게 한다 라는 것이죠. 간단한 기준을 기억하세요. 첫째, 아이 몸 어디에도 땀이 흐르지 않고 등 손발이 따뜻한 상태가 적당합니다. 둘째, 배만 따뜻하게 유지하면 되고요. 손등, 뭐 어깨, 허벅지, 발등 이런 부위는 약간 차가워도 괜찮아요. 셋째, 배는 꼭 감싸주고 어깨나 다리, 발은 이불 밖으로 내놓아도 무방합니다. 너무 두툼한 이불보다는 얇은 이불로 배를 보호하는 방식을 추천드릴게요.

환경 만들기까지 다양한 육아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정에서 실천해보시고요.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랄게요. 주부클럽은 다음 이 시간에도 유용한 생활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남영산의 수필, 매미의 일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다. 몇십 년 전 소학교 때 선생님으로부터 매미와 개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대체로 이러하다. 매미는 늘 나무 그늘 밑에서 노래만 부르면서 세월을 보내지만 개미는 늘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들였다. 겨울이 되자 매미는 먹을 것이 없어 늘 개미네 집에 동냥을 다녔던 것이다. 매미에 대하여 아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몇 해 전 낚시하러 갔다가 한족 친구네 집에 들려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 점심상에 기름에 튀운 요충이 한 접시 올랐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머나먼 산동에서 가져온 것인데 매미로 되기 전에 요충이란 것이다. 이 요충은 땅속에 3년간 묻혀있는데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얻기 어려운 귀한 것이라고 했다. 산동에서 나무가 있는 주위의 땅을 파서 얻은 것인데 영양가가 풍부해 사람에게 아주 좋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기름에 튀긴 요충이 담겨있는 접시에 쉽사리 젓가락을 댈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도 진심으로 뜨겁게 권하기에 눈을 찔끈 감고 하나 집어먹었더니 보기와 생각과는 다르게 참으로 고소했다. 그날 나는 그들에 의하여 매미의 요충이 땅속에 3년 동안 묻혀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쯤에서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지난 여름 한국에 가서 체류할 때였다. 내가 체류하는 집 뒤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었는데 날이 훤히 밝아오기 시작하면 수도 없을 것 같은 매미들이 종일 합창을 벌리곤 했는데 정말 귀찮을 정도였다. 수십 마리

함께 울어대다 갑자기 잠깐 멈췄다가는 또 한두 마리가 운을 떼면 따라서 울어대곤 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불현듯 매미 요충이 땅속에서 3년 동안 긴 시간을 보내다 나온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때 어디라 없이 콘크리트로 다져진 서울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매미가 어떻게 나왔을까는 의문이 잠깐 떠오르기도 했다. 이튿날 일하러 갔다가 옥상에 나앉아 담배쉼을 하는데 난데없이 매미가 날아와 우리가 앉은 앞에 툭 떨어져 발을 몇 번 움직이더니 죽어가는 것이었다. 그때 함께 일을 하는 한국인 실장이 죽은 매미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말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3년 동안이나 땅속에 묻혀있다가 나와서 고작 한 주일 살고 죽다니 참. 떨리는 어조로 말하는 그를 바라보느라니 눈에 눈물이 핑 돌았었다. 그때 매미에 대하여 한번 잘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으며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하기에 이르렀다. 매미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한 마리 매미가 온전하게 일생을 마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한다. 요충의 95% 이상이 땅으로 떨어지는 과정에 두더지나 개미에게 먹히고 성충이 돼서도 절반 넘게 새나 거미에게 잡혀 먹힌다고 한다. 어미 개미가 적당한 나무 가지를 선택하여 작은 구멍을 만들어 그 속에 알을 낳으면 이듬해 7월쯤에 애벌레로 깨어나서 땅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땅속에 들어가서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내면서 성충으로 되는데 4차례나 변태를 한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는 땅을 뚫고 세상이 나오는데 다시 허울을 벗고 날개를 가지면서 날기 시작하며 울게 된다고 한다. 극성스럽게 우는 매미는 수컷인데 그렇듯 쉼 없이 우는 원인은 죽기 전에 짝을 짓자고 암컷을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7일에서 15일이란 짧은 사이에 암컷을 만나 짝짓기가 끝나면 수컷은 죽고 암컷은 교미 후 알을 낳고 역시 죽는다고 했다. 비참한 것은 일부 수컷은 쉬지 않고 울어댔지만 암컷을 만나 교미도 해보지 못하고 때가 되면 죽으며 암컷은 울 줄을 모르기에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다. 세상이 나와서 짧으면 7일, 좀 더 길어야 15일을 살겠다고 긴 시간 동안 땅속 생활을 하는 매미다. 허나 짧디 짧은 시간을 살더라도 자기들의 족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둡고 침침한 땅속 생활을 무난히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이는 매미는 오덕을 갖췄다고까지 했다. 즉 매미의 입이 곧은 것은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선비와 같고 아침 이슬만 먹고 사니 청빈함을 엿볼 수 있으며 농부가 애써 가꾼 나달이나 채소를 해치지 않으니 염치가 있고 다른 곤충과는 달리 집이 없어도 나무 그늘에서 살아가니 검소함을 엿볼 수 있으며 제철에 맞추어 울고 때가 되면 죽으니 신의가 있기에 문, 청, 렴, 검, 신의 오덕을 갖췄다는 것이다. 한간 미물이지만 한결 숙연해지는 마음이었으며 늦게 알게 된 것도 그렇지만 기름에 튀긴 요충을 먹었던 지난 날이 너무도 후회스러웠다. 사이트에서 말하는 매미의 오덕도 좋지만 그보다는 인고의 한결같은 마음이 내 마음을 더 사로잡았다. 비록 세상에 나와서 오래 살지 못하지만 몇 년 땅속 생활을 묵묵히 이겨나가는 매미가 아닌가. 땅속에서 보낸 시간과 세상에서 보낸 시간의 비례가 엄청나지만 매미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감내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떠오른다. 범은 어둡고 맵고 쓰고 배고픈 나날들을 참지 못하고 동굴에서 뛰쳐나왔기에 인간으로 되지 못했지만 곰은 모든 고통을 참고 견뎌냈기에 웅녀로 환골 탈퇴할 수 있었다. 우리의 삶을 짧아도 굵게 한 획을 긋겠는가 아니면 길면서 실오리 같은 약한 한 획을 긋겠는가 또는 길어도 근 획이 알리지 않게 하겠는가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의 삶을 길면서도 굵게 한 획 긋는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짧아도 굵게 한 획 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인고의 나날들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 인고의 나날들이 곧 굵은 한 획으로 이어지니까. 지금 나는 매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간혹 꿈속에서도 매미를 보곤 한다.

다음으로 리은실의 수필 냉면 소나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동료 선생님들이 자주 찾는 냉면집이 있다고 했다. 그 냉면을 얘기할 때면 저마다 눈가가 촉촉해서는 입을 다시길래 저기 호기심이 동했다. 냉면의 종가라 불려도 좋을 만한 평양냉면, 연변냉면, 개서냉면을 제치고 그 맛이 단연 냉면 중 으뜸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셔서 내 호기심에 더욱 불이 붙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 뒷자리 동료 선생님이 고맙게도 그 맛을 느끼게 해주시겠다며 나를 데리고 그 식당으로 갔다. 시내버스를 타고 흔들흔들 북경 이환의 고풍스러운 전통적인 옛 거리를 지나 전혀 냉면집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골목에 화천견길이라 씌워진 녹색 간판이 눈에 띄었다. 낯선 북경의 옛 주택구에서 우리 글을 보니 더구나 정겨웠다. 식당으로 들어가니 입이 떡 벌어진다. 백옥이 놓여진 테이블마다에 사람들로 꽉 찼고 카운터 앞에서부터 입구까지 냉면 먹으러 온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었다. 겨우 자리를 찾아앉고 간단히 냉면 두 그릇에 고향 연변의 냉면집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장조림 비슷하게 생긴 반찬을 주문했다. 음식을 시키고 식당 내를 휘휘 둘러보니 그래도 조선족 음식점임을 고집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보였다. 벽에 걸린 민속 풍경화가 그랬고 한족 복무원의 몸에 입혀진 계량 한복이 그랬다. 이윽고 냉면이 상이 올랐다. 아, 고향에서 먹었던 냉면도 이랬던가. 북경 왕징에는 평양 식당의 냉면도 이랬던가. 그래도 냉면이라고 하면 사리를 곱게 틀어서 말간 육수에 댕그랗게 놓고 위에는 10개 썬 사과나 배, 채 썬 오이, 삶은 달걀 등 고명을 보기 좋게 올려놓은 그런 모습 아니던가. 간장물 같은 거무 튀튀한 육수에 면가락은 제멋대로 늘어져 있고 또 일부는 그릇벽에 붙어 존재감을 뽐냈으며 투박하게 썰어놓은 사과 조각도 미관에 상관없이 육수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면발은 또 왜 이렇게 굵은지 좀 과장한다면 아기 손가락 굵기만큼한 면발이 냉면임을 한껏 뽐내는 듯도 했다. 한 가닥 집어 입에 넣었다. 바오라기 같은 면발을 씹으니 밀가루 맛이 물씬 풍겨온다. 사지도 뜨겁지도 않은 육수에서는 진한 간장 맛과 고추장 맛이 은은히 풍겨오고 육수를 한 술 떠서 마셔보니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 육수 맛 또한 텁텁하니 요상하다. 냉면도 온면도 아닌 미면 미지근한 면이라 하면 어떨는지. 선생님은 진심 이 냉면 맛있습니까? 참지 못하고 마주앉은 선생님께 물었더니 나도 처음엔 뭐 이런 냉면이 다 있나 그랬어. 근데 먹을수록 생각나는 맛이야. 맛은 없는데 맛이 있어. 한동안 안 먹으면 그 맛이 생각나고 말이야 하고 아리송한 대답을 한다. 거참 맛이 없는데 맛있는 맛이란 도대체 어떤 맛인지 너희가 냉면 맛을 알아? 화천연길이라는 이 연변 음식점은 1943년도에 북경에 섰다고 한다. 리시성을 가진 한 조선족 할머니가 몇몇 북경의 젊은이들과 함께 냉면을 해서 팔다가 후에 연결식당으로 이름을 고치고 경영했다고 한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북경의 연변 음식점인 셈이다. 지난 세기 80년대 대학 입학으로 취직으로 북경에 온 조선족 젊은이들에겐 어려우나마 고향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곳이었다고도 한다. 지금처럼 한국 음식점들이 많지도 않았을 때고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았던 그들은 3355 이 가격 착한 냉면집을 찾아 냉면을 먹었을 테고 그것으로 향수를 달랬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타향의 냉면 맛에 점차 길들여지다 보니 그만 이 냉면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점차 조선족의 대도시 진출이 용이해지고 또 북경에도 왕징이라는 코리안 타운이 형성되면서 민족 음식점은 예전처럼 귀한 존재가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반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갈 정통 평양냉면을, 연변냉면을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직장의 50대, 60대로 선배님들은 아직도 이 집 냉면 맛이 최고라고 축켜 세우신다. 음식은 맛만으로 먹는 게 아닌가 보다. 남의 주관적인 느낌을 감히 짐작해보겠다는 주제넘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에게 이 냉면은 추억이고
향수지 않을까. 젊은 시절에 대한 추억과 고향에 대한 향수, 그 모든 것이 이 냉면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북경 생활 8년 차인 나는, 결핍의 시대를 겪지도 않았던 나는 아직 모르겠다. 그 맛의 소중함을.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7월 20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읽었던 책, 보았던 풍경이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의 틈을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깊이 채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 틈틈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읽을 수 있는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1723 세계사의 10개 창이라는 책입니다. 특정된 한 해를 집중적으로 다룬 역사서는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보통 그해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국이 주필한 이 책처럼 같은 해에 태어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책은 아마 처음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독창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1723년 동시대에 태어난 12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과 베트남, 유럽의 영국,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 서로 다른 국가와 문화적 전통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이미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고전서의 편집자인 량국치, 감서록을 쓴 룡요, 중국풍의 영향을 받은 조경가 챔버스, 급진적인 자유주의자 리처드 프라이스, 현대경제학의 주요 창시자 애덤 스미스, 12명의 역사적 인물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수많은 연결 속에서 세계사의 동일한 과정인 세계화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음은 철학가의 마지막 소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로 저자 주애가 생애 마지막 열흘 동안 나눈 대화와 그가 중국인민대학에서 개설한 마지막 철학 수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철학 연구 분야에서 30여 년간의 생각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철학가 주애가 세상에 남긴 사랑과 작별을 이야기됩니다. 이 작품에서 주애는 죽음과 사망을 구분하며 전자를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후자를 그 과정의 종결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병마와 림종을 맞이한 자신의 경험과 사색을 통해 우리가 늘 피해왔던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시 대중의 관심사로 끌어들입니다. 물론 그가 주장한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론증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들에게 이미 누군가가 이 긴 어둠의 턴내를 담담하게 걸어 들어갔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음은 축수선이라는 소설집입니다. 축수선은 청년 작가 웅생경의 최신 소설집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창작한 10편의 소설이 수록됐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생기 넘치는 언어와 적절한 서사 리듬이 어우러지면서 귀소의 공업도시와 마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묘도의 전수자, 정리 실업을 당한 노동자, 고향을 떠나 망리를 하는 사람들, 기구한 운명의 여성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생활과 감정, 지어 생존의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강인하고 활력 넘치는 생명력을 지닌 채 작가의 필 끝에서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묘사됐습니다. 이런 함께 지역적 특색과 문학적 감각이 느껴지는 세속적인 전개를 구성합니다. 다음은 주희가 쓴 만천귀라는 소설책입니다. 만천귀에서는 웅장한 필치로 한 세대 지식인들의 정신적 서사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60년대생 세대가 직면한 정신적 고뇌와 개인의 갈등에 주목하는 동시에 사회 전환기의 집단적 진통을 포착하며 시대적 화두에 대한 초월적 사고를 구현했습니다. 작가 조희는 교묘하게 생명의 경위로

이야기를 틀을 구성하고 여백의 예술을 소설 구조에 운영하면서 사상적 깊이와 열독의 즐거움을 함께하는 좋은 작품을 우리들에게 선사해줍니다. 끝으로 작은 물고기와 큰 강이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한계, 절망, 그리고 기적에 관한 동화입니다. 큰 강의 밀물과 썰물로 인해 한 작은 물고기가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새는 물고기에게 7일 후면 웅덩이가 마르게 되고 물 부족으로 물고기도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작은 물고기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따뜻함도 느끼게 됩니다. 길고도 불안한 7일 동안 매일 놀랍고도 감동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 있으며 결국 연약한 생명은 절망 속에서 다시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탕탕이 쓴 이 동화 작품은 세계와 인생에 대한 서로 다른 상황을 압축하며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 영원한 인생에 대한 상징적 탐구, 인류의 공통된 감정, 관계와 인간의 내면에 대한 상징적 표현은 지역, 민족, 언어를 넘나드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원작으로 한 소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된 시집살이를 시키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집안일에는 관심 없는 묵뚝뚝한 남편, 집에서 도망치듯 회사일에만 몰두하는 딸, 대학 입시를 망치고 방황하는 아들, 틈바구니에서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은 엄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엄마는 마음 놓고 외출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엄마가 어렵사리 시어머니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바깥 나들이를 갑니다. 방광염이 잘 낫지를 않아 약이라도 타먹기 위해서입니다. 검사 결과는 자궁암 말기, 이미 다른 장기까지 전이되어 수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물론 가족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같은 병원 의사인 아버지만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끌어안고 괴로워합니다. 아프다는 아내의 말을 귀등으로 흘려들은 자신을 자책하며 수술을 고집하지만 온몸에 꽃처럼 퍼진 암세포를 확인하고 울면서 수술실을 나오고 맙니다. 엄마는 돌아왔지만 집은 예전의 온기를 잃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개던 엄마의 모습, 가족을 위해 아침 식탁을 차리던 엄마의 모습, 소소한 일로도 잔소리를 하시던 엄마의 그 모습이 이젠 없습니다. 엄마가 거기에 그렇게 있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했던 것인지 가족들은 너무도 늦게 깨닫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나의 가족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속마음을 표현할 줄 몰라 늘 묵뚝뚝하거나 권위적이고 자식들은 다 컸다고 밖으로만 놔둡니다. 평생을 두고 엄마의 상처가 되는 형제나 자식 같은 존재가 있는 가족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가족이라 해도 들여다보면 모두들 조금씩 삐끄덕거리고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 또한 한둘씩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집이 가족이라는 것이 따뜻한 위안을 주는 이유는 그 중심에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암 때문에 더 이상 시어머니를 돌볼 수 없게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목 졸라 죽이려다가 실패한 뒤 다음날 목욕시켜주면서 용서를 비는 대목은 지금도 사람들의 기억에 또렷이 각인돼 있는 명장면입니다. 사부작 단막극임에도 당시 상을 휩쓸며 로희경이라는 젊은 작가 이름을 널리 알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엄마의 암으로 돌아가시고 3년 뒤에 이 작품을 집필했습니다. 그만큼 글 속에는 엄마를 향한 애달픈 사랑과 슬픔이 오롯이 묻어 있습니다. 당시 엄마 역을 맡았던 배우 라무니가 이렇게 울려도 되는 거야 라고 항의하자 로 작가가 나는 며칠을 구름이 오르는데 그 정도는 울어야지 라고 대꾸했던 일화도 유명합니다. 소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드라마나 대본에서 읽어내기 어려웠던 인물의 심리 묘사와 세밀한 상황 설명이 살아있어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독자들은 강하게 끌어당기는 흡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희경 작가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쓴 에세이가 실려있어 소설이 주는 감동에 더욱 진한 여운을 안겨줍니다. 이 소설은 엄마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줍니다. 소설 속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실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깨닫게 합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빠른 소설 전개에 흠뻑 빠져있다가 책장을 덮는 순간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실제 암으로 50대 젊은 엄마를 잃은 노 작가는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곁에 계실 때 효도하라는 절대 진리를 한 번이라도 더 깨닫게 해주고 싶어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소설은 세상 모든 엄마에게 바치는 작품이자 동시에 세상 모든 아들과 딸에게 건네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진정성과 따스한 사랑을 글이라는 그릇에 그 누구보다도 잘 담는 로희경 표글쓰기의 매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유명합니다. 이 책은 노희경 작가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인생의 전에게 배고프고 아프고 못 배운 아이들에게 밥과 약과 책이 되어주기 위해 기부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사랑하는 연변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우리 고향 연변의 매력을 느끼고 싶은 애정과 자긍심을 품어보시길 바라면서 김창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요, 방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도 긍정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제나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언제나 활기차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유영어 작사 황양목 작곡의 생활은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지나간 과거의 아쉬움에 묻히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소중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속에 숨겨진 작은 행복, 소중한 만남, 따뜻한 순간들을 간직하며 석화 작사 어동식 작곡의 오늘 속에 보내드립니다. 김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정이 넘치고 따뜻한 우리의 고향, 바로 정다운 연길입니다. 익숙한 거리 풍경, 정겹게 인사 나누는 이웃, 언제나 편안한 마음을 안겨주는 연길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장 큰 쉼터입니다. 이어서 안영실 작사, 박유철 작곡의 정다운 연길 보내드립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하여 리상각 작사 김남호 작곡의 꽃상점 아가씨 보내드립니다. 일상의 싱그러운 활기를 불어넣어줄까요?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을 사랑하는가요? 장작성 유용어 작사 김화섭 작곡의 여기는 내 정든 고향 보내드립니다. 듀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평소 음식을 골고루 잘 먹나요? 다양한 음식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이 들어있답니다.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고 활력도 생기는데요. 또 음식의 소중함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죠. 맛있는 식사는 매일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친구들, 골고루 먹는 좋은 습관을 꾸준히 들여보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게 성장하길 바랄게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동물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물의 수컷은 코가 무려 7cm 내지 8cm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코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길어진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동물인지 짐작이 가나요? 바로 긴 코 원숭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긴 코 원숭이의 크기부터 생김새 그리고 생활 습성까지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긴 코 원숭이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긴 코 원숭이는 령장목 원숭이과에 속하는 포유 동물입니다. 몸무게는 7kg 내지 22kg에 달하고 몸 길이는 60cm 내지 70cm인데요. 수컷이 암컷보다 많이 크답니다. 긴 코 원숭이의 털 색깔도 아주 특별한데요. 등과 머리 부위는 주황빛이 도는 붉은색이고 어깨와 목 그리고 볼은 연한 주황색, 배의 다리와 꼬리는 회백색을 띱니다. 배는 블룩하게 나와 모양이 귀엽기도 한데요. 긴 코 원숭이가 기타 원숭이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성체 수컷이 매우 긴 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컷은 코 길이가 무려 10cm를 넘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붉은색을 띠어 멀리서 보면 가지 모양의 붉은 풍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큰 코가 입 앞까지 누려졌기 때문에 긴 코 원숭이가 먹이를 먹일 때 코를 한쪽으로 살짝 밀어내고 먹어야 한답니다. 그럼 암컷 긴 코 원숭이의 코는 어떤 모양일까요? 암컷은 코가 수컷보다 훨씬 작고 우로 살짝 솟아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산길을 보내드립니다.

수컷 긴 코 원숭이는 코가 너무 길어서 불편을 느낄 때가 있지만 이 코는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코는 긴 코 원숭이의 비강 구조를 개변시켜 더욱 크고 울림이 있는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는 울창한 삼림 속에서 기타 긴 코 원숭이를 부르거나 천적의 위험을 알리는 데 유리하답니다. 연구일꾼들은 또 긴 코 원숭이의 코가 클수록 암컷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코가 작은 수컷이 코가 큰 수컷을 보면 싸우지 않고 스스로 물러난다고 합니다. 네,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긴 코 원숭이들은 코의 크기로 서열을 결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간답니다. 동요, 친구 생각을 듣고 긴 코 원숭이의 생활습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 코 원숭이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함께 생활하는 동물입니다. 한 개 무리는 보통 10마리 내지 30마리의 긴 코 원숭이로 구성됐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마리 성체 수컷과 한 마리 내지 8마리의 성체 암컷 그리고 새끼 긴 코 원숭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성체 수컷이 우두머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들은 무리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긴코 원숭이 무리는 다른 령장류보다 성원 변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리의 성원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두머리 수컷이 독립 생활이 가능한 젊은 수컷들을 무리에서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리에서 쫓겨난 젊은 수컷들은 스스로 뭉쳐서 새로운 무리를 만드는 거죠. 동료 사나래 학교를 보내드립니다.

김코 원숭이는 주로 연해 저지대 삼림, 홍수림 소택지거나 강 부근의 삼림에서 서식하는데요. 어린 나뭇잎을 주식으로 하고 꽃, 열매, 종자 그리고 소량의 무척주 동물을 먹기도 합니다. 김코 원숭이는 다른 영장류보다 더 많은 종류의 식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김코 원숭이의 위 속에 발효를 돕는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섬유소가 풍부한 나뭇잎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속의 미생물은 또 일부 독소를 분해할 수 있어 김코 원숭이가 독 있는 식물을 먹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거죠. 동요 허수아비를 듣고 오겠습니다.

긴 코 원숭이는 배가 불룩한 모습과 달리 나무 위에서 능숙하게 뛰어다닐 수 있으며 물속에서도 자유자재로 헤엄칠 수가 있는데요. 연해 지역이나 강가에서 생활하는 긴 코 원숭이는 자연스럽게 수영에 익숙해졌답니다. 이들의 발가락 사이에는 지간막이 있는데요. 때문에 뛰어난 수영 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한 번에 20m 되는 거리를 잠수해 공중의 포식자를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오늘 우리는 특별한 동물 긴코 원숭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컷은 긴 코로 소통을 하고 서류를 정하기도 합니다. 불룩한 뱃속에는 특별한 위가 있어 다양한 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고요. 긴코 원숭이는 또 헤엄을 잘 치는 수영 능수이기도 합니다. 친구들, 삼림 속에서 무리지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긴코 원숭이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함께 보호해 주기로 약속하자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광수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장진석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이번 주에는 꿈의 꽃을 피우리를 준비했습니다. 꿈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어둔 씨앗이죠. 내를 향한 소망의 꽃잎을 흩날려 가길 바라며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아닌가 싶습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길태종의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어떤 소식이죠?
1: 오늘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숙청량 원장이 가요. 장춘에 가서 학술 교류를 하기 때문에 숙청량 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을 분들은 내일에 오시길 바랍니다.
0: 네.
1: 이 숙청량 원장을 놓고 본다 할 때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놓고 본다 하기 때문에 다면수라고 도면서에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왜서 그런가 하기 때문에 이분이 장악한 기술이 비교적 많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환자를 진찰한 후에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처방을 내는데 참여를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해열위 주사료법이라든가 칼침 쇼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경근친구료법에 정맥주사료법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로서 말이죠. 환자들이 구체적인 병증에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도입해서 아주 좋은 말이죠.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1: 현재는 국가급 맥노중이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중화중의약학계 회원으로 활약하는데 우리 림상 이야기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리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그리고 관심병 신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하는데요. 하나는 첨약에 하나는 말조에 환자의 병증에 따라서 댄디라는 정맥주사료법 그리고 또 구체적인 병증에 따라서

0: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예,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항진자 강이라 합니다. 예, 네. 기능자 자디에 여러 가지 유형의 갑상선 염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최근에 또 보게 되면 모든 피부과 치료에서도 말조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잘 낫지 않고 반복성이 강한 말조의 습진이라든가 혹은 신마진 진단하기는 비교적 쉽지만은 전체로 잘 낫지 않는 말조 소버짐 뉴피션이라 합니다. 그리고 청춘 보드라지 여드름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상포진의 이러한 피부병도 잘 치료합니다. 특히 보게 되면 최근 몇 년간 우리 연변에 와서 많은 환자들을 지찰을 했는데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분이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우리 얘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1.3억 되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냉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냉세가 많아짐에 따라서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말이죠. 더 많다 이겁니다. 60세 이하의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 50% 정도로 차지하고요. 7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프로수가 점점 높아집니다. 70,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골관절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들이 어떠한 증상 표현이 있는가? 그러면 몇 가지 질병을 예로 들어서 우리의 뇌해를 해봅시다.
1: 네.
0: 하나는 말이죠. 아파난단 말입니다. 통증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목 부위가 말이죠. 아파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본다 할 때는 어깨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또 아파나고요. 그리고 요추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추라든가 혹은 말저의 퇴행성 관절염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허리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부위가 몹시 아파납니다. 그리고 조근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발뒤꿈치에 몹시 아파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골관절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슨 문제가 나타나는가 활동저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추병으로 고생한다 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고개를 수그리거나 목을 돌리거나 수그렸단 말이죠. 쳐들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열애 일하다 보니까 집으로 오니까 손가락 마디가 너무 아프고 저리고 아침에 깨어나면 뭐 손으로 뭐 물건 지사해도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자고 깨어나면 앉았다 일어났다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여러 가지를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좀 붓기기도 하고 동동 이렇게 붓기기도 하고 이래서 너무 아파서 좀 아침에 자고 일어났다면 우구우구 하면서 그래서 무릎에서라 꾸룩꾸룩 소리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아프고 그래서 그 대통령의 수원자를 찾아갔습니다. 수원자 찾아가니까 자세히 검사를 하고 보시더니 주사도 놔주고 중약도 주고 침도 놔주고 이랬대다. 예. 이게 지금 그렇게 손가락이 저리고 아프던 게 그게 좀 낫습니다.

0: 한다.
1: 예.
0: 그리고 무릎 빠고 허리 뒤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꾸둑꾸둑 소리 나면 영 아팠습니다. 우구구감에 이래 되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1: 예, 예. 예.
0: 7월 어떻게 열심히 잘해주시는지.
1: 예, 저는 선생님.
0: 또 한 번 더 봐, 더 가보자고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1: 예. 예.

0: 박윤덕.
1: 네. 맞죠. 박윤덕 주인님. 네.
0: 예, 박윤덕 주인님께 부탁드립니다.
2: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0: 예, 나 이전에 노공에 걸려가서 어린 지진하고 허리도 아프고 영 잠도 못 자던 게 약 몇 번 가져다 먹어서 많이 나았습니다.
2: 예, 좋은 일입니다.
0: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 합니다.
2: 예, 꼭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0: 예, 안녕히 계세요.
2: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됩니까?
2: 네. 예, 맞습니다.
3: 예, 아,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예약합시다.
2: 예, 무슨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3: 아, 저는 이 목에 가래가 진짜 많이 껴서 그래.
2: 예, 예, 예.
3: 예.
2: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몇 시에 출근합니까?
2: 우리 8시에 출근하는데 이 선생님 보통 일찍이 옵니다. 8시쯤에 예, 오셔요. 알아, 예, 예.
3: 예, 알았습니다.
2: 예,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 기태 중이 얼쳐. 예.
2: 예.
4: 예. 네. 저번에 뭡니까. 저, 고리에 어지름 쓰이 나고, 예.
2: 예.
4: 하지 못하고, 예. 그리고, 먼지 안 댕겨도, 그저 집에 들어오면, 그저 자꾸 느끼시고, 예. 그렇습니다.
2: 예.
4: 예. 저번에 한번 가서, 예. 저, 뭡니까, 치료 받았지만, 예. 굉장히, 오늘이도 또 가서, 예. 볼까해서, 예. 그래서, 박윤덕 교수님 데서 볼까해서 그랬습니다.
2: 예. 어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4: 예. 알았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제 차례인가?
2: 예, 맞습니다.
5: 네, 예약해 주셔, 원장 선생님.
2: 예, 내일로 합시다. 예. 이번에 장춘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예.
5: 그렇습니까?
2: 예, 내일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약이 됐습니다. 예.
5: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그 한원사 예. 그렇게 내일 걸, 아니, 어느 걸 예약해 주셨습니까?
2: 수구원장 아닙니까?
6: 한원장.
1: 네.
2: 우리는 길태중이 뭔지 뭡니다.
6: 한원장이 아니랍니까?
2: 길태중이 뭔지 뭐에는 수구원장이 있습니다. 한쪽 분이. 어느 문진부를 찾습니까?
6: 한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들어가던 거기
2: 수원장입니다. 예. 수원장.
6: 수원장가?
2: 예, 예. 한쪽 분입니다. 예.
6: 아니, 보통 분입니다. 내 말하는 거는.
1: 아니,
6: 한원장.
1: 그래요?
2: 잘못 기억했어요.
1: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설명 주시죠.
2: 예. 그러니까 이 활동 조야를 받게 되는데 우리 예를 들게 되면 견주염으로 고생한다 합시다. 예. 그러면 어깨 이 주위가 반하거나 예. 에, 팔을 들거나 에, 머리를 빗거나 세수를 하거나 에, 다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밤에 말이죠. 이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이죠. 에, 수면장애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허리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투에 요추관판 돌출증.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는 허리가 몹시 아프고 또한 말이죠. 이 예, 간판이 문제가 생기면서 좌골신경을 말이죠. 압박하거나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엉덩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부위에 말이죠. 방사성 말이죠. 통증이 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7: 예, 저는 예, 이가 쓰리고 아파서 예, 밥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또 속이 더부룩하고 또 식후물이 올라오고 짱도 했습니다.
2: 예.
7: 또 밥을 작게 먹으면 또 예 밤중에 배가 고파서
2: 아이고 문제구만요. 예.
7: 예. 과자라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2: 예.
7: 그래서 전번에 박청호 주임한테 가서 전약을 두 번 썼는데 지금은 위도 안 쓰리고 소화는 잘 됩니다.
2: 예.
7: 예, 그래 이전에 날씨도 시원해지고 하니까 예, 이번엔 좀 꾸준히 약을 쓰려고 오늘 박창호 주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7: 예 수고하세요.
2: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는 예. 선생님이 이 방송 몹시 애청해 듣고 있는데.
2: 예, 감사합니다.
1: 내가 이렇게, 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서로 이길 대중에서 피부를 잘한다 해서 우리 딸도 소개하라고 지금 딸이 친구도 같이 들어받고 있는데, 그런 우리 시도가가 또 어쩐가 하면 이렇게 머리하고 그런 뭔가, 이 발꿈치 곰이 둘러서 소보진이 있어가지고 영 어두는 10년 연기 고생하고 있는데
2: 예.
1: 바로 다 돌아다니는데 치료 안 돼가지고
2: 예.
1: 그 뭔가 한번 이렇게 그런 바르고 이렇게 그런 렌즈를 그래 준다 해서 가서 대모되고 이렇게 가서 치료해보라 해 발라보라 했던 게 그거 한번 바른 게 그날 전화고는 아무 다 잤다 이제 그러니까 가려운 예. 증상이 덜 가려와서
2: 좋은 소식입니다. 예. 예.
1: 그래가지고 후에 그다음에 인사 가서 예. 그런 뭔가 약을 가져다 쓰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넘겼었는데 지금 그 다리가 이렇게 용 두텁게 앉아가지고 용 거서 굵을 땐 피 막 터짐이 그래야던 게 지금은 예. 그 다리가 기본상 이렇게 얕게 돼가지고 예. 그런 많이 새살이 돋아오른 것은 그렇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오늘 가서 그 김수임을 찾아가겠답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
1: 예, 좋은 선생님 알선에 고맙습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그 저기 박창호 주임 우리 예약해 주십시오.
2: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3: 저기 그름이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그 심장이 뭐가 막 누르는 것처럼 아프고 해서 전번에 그 박창호 선생님한테 한번 가보였습니다.
2: 예예.
3: 첨약을 가져다 먹은 게 좀 많이 낫은 것 같습니다.
2: 예예.
3: 이게 좀 숨도 덜 차고 잠도 좀 편안한 게 잘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좀 첨약 더 써보려고 선생님.
2: 예예.
3: 박창호 선생님 예약했습니다.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3: 감사합니다. 예예.
2: 예,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어찌 맞아요?
2: 예, 맞습니다.
4: 좀 예. 다리 둘이 뻗치고 예, 발뒤치기 아, 너무 아프고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이러고 다니면 치료받았어요. 근데 효과 없었어요.
2: 예, 예.
4: 그러다가 대중이 지나서 강철수 중이 잘한다고 해서 결국 가더 했는데 침
2: 예.
4: 맞고 점약 먹은 것이 많이 좋아졌어요.
2: 예, 예.
4: 이렇게 좋아질 때 또 치료받자고 예약합니다.
2: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수고하세요.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6: 예, 저 예, 엉심이 아파서
2: 예.
6: 바로 걸지 못한단 말인데 무릎이 아파 엉심이 아파.
2: 예.
6: 그래 원장 좀 배우자고 예약하자고.
2: 예, 내일로 합시다. 예, 오늘은 이분이 장춘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예.
6: 예, 예, 알겠군요.
2: 예, 건강하세요.
0: 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7: 예. 저는 길태문이 전화입니다.
2: 예.
7: 저는 여초강판 탈출로 허리 다리로 아픈데 원장님 선생님이 약과 침구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농촌이니까 밭에 터전이라도 일이 많아 바빠 그런지 좀 일하였더니까 다리가 허리도 좋지 못해요. 원장 선생님 친구약을 더 먹으려 합니다.
2: 내일로 합시다. 예. 내일에 오십시오. 예.
7: 예. 예.

0: 알았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예.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1: 그러니까 이제 저놈 분처럼 요추관 반도출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허리를 말이죠 돌리거나 굽히거나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거나 일어났다 앉거나 다 영향이 있습니다. 이를 떼게 되면 어째서 활동저해를 받는가 하면 더 아파나기 때문에 보통의 아래로 줄이 뻗치면서 아픈데 어떤 분들은 마모의 마목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런 증세가 더 심할 때는 맞아 길을 걷는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할 때 저도 문진에서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있는데 아예 걸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에 되면 몇 년씩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질병으로에 200원, 저병원 되는 있고 2이사, 저이사 되는데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근육이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사실이 되게 되면 아무리 소문나 이사라도 치료가 말이죠 잘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이 골관절 교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보통 병사를 보게 되면 몇 달씩 몇 년씩 하기 때문에 또 치료도 많이 해봤는데 말이죠. 잘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정서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보십시오. 돈도 많이 팔았지 치료 효과도 없지 아프지 정서가 아주 절약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이라든가의 조리증 어째 다른 분들 낫다는데 나는 어째 도저히 낫지 않는가에 초조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간이 오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형적으로 나타납니다. 관절이가 변형된단 말입니다. 삐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활동하기도 불편하지 아파나지 돈은 많이 팔았지 그 다음에 미용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말이죠. 할머니들은 우리 버스를 타고 이래 다녀보게 되면 그 말이죠. 무릎 관절이 삐뚤어서 말이죠. 오싱투라는데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뻣뻣한 감을 느끼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관절 마디가 말이죠. 뻣뻣한 감이 나타나고요. 특히 말이죠 손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관절에 문제가 생길 땐 손마디가 말이죠 중통에 부어나면서 아픕니다. 그리고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 특히는 무릎에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이 온 분들을 보게 되면 그 무릎 관절이가 부어나고 아프고 그러니까 일어났다 앉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길을 걷거나 오래 서거 있거나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재영의사를 찾습니다.
1: 네, 무슨 정황입니까?
3: 네, 제가 무릎이 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엄청 힘들고요.
1: 예, 심했구만요.
3: 네, 비가 오는 날에는 통증도 심해요.
1: 네.
3: 네, 근데 재영리 의사한테서 치무 한 주 동안 맞았는데 다리가 좀 가벼워졌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좀 쉬워졌어요.
1: 예, 예, 예.
3: 네, 통증도 좀 나아진 것 같고.
1: 예.
3: 네, 그래서요 재영리 의사한테서 한 주 치료를 더 받고 싶습니다.
1: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네, 감사합니다. 예.
2: 네.
3: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리고 우리 저 골절 소성증의 구두 수승이라 합니다. 이런 말이죠. 진단을 받은 분들이 주의를 말죠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말이죠. 어느 부위의 골절이 말이죠 소성됐는가에 따라서 증상이 말이죠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요추에 문제가 발생했다 합시다. 그러면 말이죠 허리가 말이죠 요추성 말이죠 통증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늘로 유조라는데 그 부위가 말이죠. 아파나는 부위가 말이죠. 고정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풀치기 쉽습니다. 조금만 말이죠. 그 자세가 말이죠. 예. 정확하지 못해도 말이죠. 인천 풀치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예. 구저에 네. 뼈가 말이죠. 끊어지는 이런 말이죠. 예. 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을 보게 되면 우리 골관절교통의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토론을 했는데, 년령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병증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 네.
1: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 중의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쓴 주구에 선천지본인 콩팥이가 말이죠. 뼈를 주관해 준다.
2: 네.
1: 이거는 중의학에서 놓고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장상리론, 짱샹이라는데 네. 이 리론입니다. 이 콩팥에 있는 정의가 말이죠. 골격에 대해서 자양하는 말이죠. 이런 작용이 있는데 선주구 하는데 내세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선주구 하는 말이죠. 기능이 말이죠.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2: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한다 할 경우에는 치료에도 모를 박아야 되겠지만 미연에 우리 방지를 할 필요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2: 네.
1: 그러니까 벌써 중노년에 잡아들게 되면 이 선주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말이죠. 구관제 질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생기니까 이 콩팥을 선천지분을 말이죠. 우리 잘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2: 네.
1: 첨약도 좋고 중청요에 뭐 진구의 선치왈이라든가에 류의 띠황왈이라든가 물론 환자의 말이죠 체질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좀 틀린데 이것은 혼자서 결론지을 것이 아니고 꼭 경험이 풍부한 말이죠에 중의 선생님들 찾아서 진맥을 받아보게 되면 내가 진구의 선치왈을 쓸까 그러지 않으면 류의 띠황왈을 쓸까 이걸 말이죠 그 선생님들이 결정해 드립니다.
2: 네.
1: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골관절계통의 질병은 말이죠. 미연에 말이죠. 예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진단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머리가 아픈가 어깨가 아픈가 이걸 그래서 아프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약방에 가서 지통제를 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0: 저는.
2: 네.
0: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예, 예, 예. 말씀. 예.
0: 저는 요새 주무니까, 위가 붓고 아프고 설사해서 오늘이 박상호 선생님한테 부탁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0: 네,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네. 네.
1: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오늘을 교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증세가 나타났는데 어느 부위가 아픈가 뭔가 이러면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무슨 병인가 이것을 모르고 말이죠. 그냥 약방에 가서 뭐 지통제 등통편에 아스피린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우리 민족이 촌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말이죠. 현상이 많습니다. 진단도 없이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정동평 박사라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지통제를 잡수는 걸 말죠. 제가 반대라는 것이 아니고.
2: 네, 그래요. 네, 시간이 다 됐어요.
1: 예, 예, 예.
2: 네, 알겠습니다.
1: 예.
2: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4: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는 연변 변경 대지를 굽이굽이 누비며 리매와 하곡의 생태미, 유구한 민속의 운치, 변경 개방의 활기찬 기세를 하나로 이어놓았습니다. 이 길은 아름다운 경관 회랑일 뿐만 아니라 변경 도시 진흥에 힘을 실어주는 발전의 대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본 방송에서는 길을 보도 331 국도 연선에 번행하는 모습을 내놓아 도로를 맥락으로 경관을 매개로 발전을 핵심으로 산업, 부민, 문화관광 승격, 민족 단결, 생태보호 등 실천에 초점을 맞춰 신시대의 연변 331 국도 연선의 고품질 발전 새로운 면모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첫편 331 국도로 변경진흥 벨트 이어 흥변부민 새 화포 펼쳐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초가을에 접어든 331 국도 연변 구간 연선에는 자가운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 자가운전 관광객 리효합니다. 331 국도가 정말 좋습니다. 퇴직한 후에 도문에서 100년 후락 쉼터까지 다녀왔는데 중간에는 음악 도로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331 국도 변경 도로는 단순한 교통 로선이 아니라 변경 향촌 진흥을 이끌고 안정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발전 주축으로 됐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3: 도문장 강수요요.
2: 두만강 물이 유유히 흐르고 331 국도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패촌에는 서로 다른 품격을 자랑하는 15채 민박이 곧 운행에 들어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게 됩니다. 마패촌에서는 조선족 전통 민가들을 개조하고 철강길림 연결 협력을 통해 선진적인 운영 모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촌에서는 조선족 민가의 전통 요소를 완전하게 보존하는 한편 수도, 전기, 난방, 인터넷 등 현대화 시설도 승격했습니다. 대성은 민속 체험, 강변 휴식, 견학 객거 등 다양한 기능을 융합해 향촌 유휴 자원을 활성화하고 변경 향촌 문화관광 발전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동시에 월청진에서는 331 국도 1314km라는 독특한 표식에 의탁해 일생일세 사랑주제 공원을 건설했습니다. 대성 부지 면적은 2만 5천 평방미터이고 총 투자는 5,380만 원입니다.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사랑주제공원 단지 경관기획 책임자 손장님입니다. 우리 단지는 주로 옛 발해국에 복고풍을 내시오고 당나라 전성기의 일부 풍소, 민속 요소를 전체 풍경구에 융합했는데 주제는 사랑입니다. 현재 단지 건설은 기본상 완공됐습니다. 도무시 월청진 당위 부석이 우명량입니다. 다음 단계의 월청진에서는 계속 흥변부민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특색 산업을 강화하며 변경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해 더 활력 있고 따뜻한 변경의 아름답고 화목한 향촌을 건설하랍니다. 화룡시 남평진과 숭선진이 들어서면 변경촌의 중점 대상 건설 현장마다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변경촌들이 빠르게 새로운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화룡시 남평진 룡년촌 촌민위원회 부주임 한전직입니다. 룡년촌 관광객 봉사 중심에는 관광객 접대청, 농특산물 전시구역, LED 선전 대형 스크림, 편민 상점, 공공욕실, 휴식 커피숍, 즉석 라면 문화식당과 객실 등이 들어섭니다. 현재 대상은 주체 구조 건설을 끝냈고 9월 말 전으로 내부 장식과 설비 구매를 하며 10월 초에 시험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길림성 화흥 공정건설 집단위원회사 대상경리 왕수상입니다.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지금 60%까지 진척됐습니다. 제때 완공할 수 있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고성천에서도 국문 상업거리 외벽면 개조 공사가 질색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금해식당 경영자 려염걸입니다. 숭선을 이렇게 잘 개조해 놓으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우리 장사도 더 잘 됩니다. 화룡시 흥변부민 촉진중심 대상 발전과 과정 류봉입니다. 흥변부민 행동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변경청 발전 전문 자금 등 각종 자금 7,200만 원을 통과했습니다. 숭산 공문상업거리, 고성촌 변경지원 인재아파트, 영년촌, 상천촌, 길림절강 연결협력 시범촌 등 11개 중점 대상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대상이 착공됐고 나머지 대상도 전단계 사업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331 국도는 연선 문화관광 대상들을 이어놓았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주에서는 자금, 대상과 길림절강 연결지원 자원을 통과해 지속적으로 331 국도 연선 변경촌을 기울이고 동산구 경관과 특색농업에 의탁해 구간별로 차별화된 문화관광 산업을 배치함으로써 전역 발전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연선의 각 현시에서도 자원 우세에 입각해 차별화 배치와 협동 발전을 추진하면서 변경촌마다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바 여러 민족 대중들은 즐겁게 일하고 신시대 연변 흥변 부민의 아름다운 화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1: 4일과 5일 저녁 장촌 광화학원 극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정성껏 창작한 민족 무용극 오서의 장백 장촌 시연이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박수갈채가 오래도록 이어졌고 적지 않은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홍색 작품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동북항일연군의 14년간의 간과한 투쟁을 배경으로 재봉대 려전사들의 진실한 사적에 초점을 맞췄는데 곧 길림성을 대표해 제7회 전국 서수민족 문예합동 공연에 참가하게 됩니다. 무용은 중국 조선족 민족무용과 무형문화재 기예, 장백산의 지역 특색을 융합했습니다. 무용수들의 춤동작은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배경음악은 때로는 낮고 애절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울려퍼졌습니다. 미령에서 옷을 짓는 장면에서 재봉대 여전사들이 여린 몸으로 전선을 지원하는 모습에 적지 않은 관객들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촌 관객 장효연입니다. 이 공연을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배들의 간고분투와 굳센 견지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항일연군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연변에 이런 가무단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흐느끼듯 애절한 배경음악과 섬세한 무용서사를 따라 무용극은 가정과 국가가 운명을 함께하는 장대한 화폭을 층층이 펼쳐 보이면서 현장 관객들이 리상신념의 힘을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조명은 넓은 암전의 여백으로 무대 층차를 내오고 극도로 간결한 빛과 그림자 언어로 홍색 정신과 무대 예술의 깊은 융합을 실현해 홍색 소재가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젊은 관객들의 마음속에 다가가게 했습니다. 장촌 관객 주영입니다. 이 무용극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홍색 소재 무용극이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어 거리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품은 상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무용수들의 힘있는 몸짓과 음악의 변화가 어우러지면서 무대 전체가 마치 움직이는 한 폭의 수목화 같았습니다. 공연을 보고 나서 무엇이 고락을 함께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중화민족 공동체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이 공연을 꼭 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장촌 관객 왕성현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역사를 책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춤이라는 공연 형식으로 역사를 보여주는 이런 무대가 생겼습니다. 전사들이 큰 눈 속에서 싸우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굳게 단결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아름다운 생활은 정말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지금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공연은 시청각 성년일 뿐만 아니라 생동하고 깊이 있는 애국주의 교양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전체 공연 시간은 근 1시간 30분으로 줄거리는 격정적이고 감정은 진실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충격적인 장면과 감동적인 이야기는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오설장백 배우 방려미입니다. 마음속으로 긴장되기도 하지만 자부심이 더 컸습니다. 제가 무대에 1분 더 서 있으면 항일연군 여전사들의 정신도 1분 더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연변 가무단 청년 배우로서 무용으로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예술 생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오설장백 총감독 한미화입니다. 각계 의견과 건의를 널리 받아들여 계속 작품을 다듬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더 성숙되고 완벽한 예술적 모습으로 북경 청교극장 무대에 올라 전국 관객들에게 보여주렵니다.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은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북경 천교극장에서 제7회 전국 서수민족 문예합동 공연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길림성 연변 가무단 부단장 안빈입니다. 우리는 공연을 통해 무대 수준을 점검하고 배우들의 상태를 전면적으로 조절하며 배치와 연결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공연의 부족점을 보완했습니다. 우리는 늘 무대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고 관객은 가장 엄격한 심사위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무용극 옷을 장백이 가장 충만한 정신 상태와 가장 뛰어난 기회로 국가급 공연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연변팀 대 대련팀 경기가 5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경기장 밖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법치선전의 따뜻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대형 대중체육 경기 플랫폼을 활용해 체육 플러스 법률 보급 플러스 융합 몰입식 선전 활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사회적 선전을 혁신적으로 추진해 법치 리념이 광범한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게 했으며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이번 동북축구연맹전은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연변 홈장은 여러 민족, 여러 지역 대중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훌륭한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도 광범한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경기 휴식 시간에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 구호를 반복적으로 방영하며 자치소 창립 74년 내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도우며 함께 전진해온 발전 로장을 내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두 개의 법률 보급 사업 소조를 모아 관람석과 출입구에서 류동 선전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기 관람 주민들과 외지 축구 팬들에게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자료를 나눠주고 알기 쉬운 해설로 법률 조항을 대중들이 알아듣고 기억할 수 있는 생활 속 도리로 풀어냈습니다. 광범한 축구 팬들은 축구 운동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가까이에서 법치 지식을 배우면서 정서적 유대를 더 돈독히 했으며 동북대지 여러 민족이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돕는 생동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왕창현 문화관 무용 배우 변욱입니다.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는 시기에 동북축구연맹전이 펼쳐졌습니다. 연변 사람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민족 단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련 축구팬 류량입니다. 연변에 온 것도 처음이고 연변에서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마침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창립 74주년을 맞았는데 경기장 안팎에서 민족 단결 분위기가 정말 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사람들꾼들이 우리에게 수첩도 나눠주고 관련 지식도 설명해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축구 경기도 아주 훌륭했고 연변 사람들의 따뜻한 손님 접대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어울려 사는 분위기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정 팬으로서 이번에 여기에 와서 정말 느낌이 좋았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민족단결촉진처 사업일꾼 강추우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맞아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과 결부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을 동북축구연맹전 축구 경기장에 가져왔으며 체육 경기와 법치 선전을 깊이 융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다양한 현장화 선전 방식을 탐색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치 선전이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의 사회적 기반을 끊임없이 튼튼히 다져 성육고 활짝핀 연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겠습니다.
1: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4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우리 주에서는 천명 태극권 공연, 민족 복장쇼, 아리랑 가요 전시 공연 등 일련의 문화체육 활동을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무형문화재의 깊은 저력을 보여주고 민족 풍채를 한데 모은 다채로운 문화 성년들은 전주 대중들과 관광객들에게 짙은 축복 분위기를 선사했습니다. 3일 오전 천명 태극권 공연 활동이 연변대학 부속중학 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천여 명 태극권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중화무술로 연변 조선족 자치조 창립 74주년을 경축하는 동시에 주무술협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령정시

태극양생협회, 다기무술관, 왕청현무술협회 등 대표팀들이 련변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붉은의 변강 비추냐는 웅장한 기세를 자랑했고 소년무술은 기백이 넘쳤으며 진시태극사는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어 중화무술의 아름다운 운치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활동이 절정에 이르자 1000명의 참가자들이 일제히 대례를 지어 건강기공 8단금, 태극 13식, 나의 조국 및 24식 태극권 경기 규정 동작을 단체로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은 현장 1000명 참가자들이 함께 부른 조국을 노래하되의 우렁찬 노래소리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주무술협회 회장 오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술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승하고 전민 건강 체육을 보급하며 민족 단위를 힘을 보태 연변 체육 문화 관광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서도록 힘껏 추진하겠습니다. 4일 저녁 민족 복장 쇼가 룡정시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 복장의 문화적 매력과 시대의 새로운 운치를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민족 복장쇼는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통 두루마기, 단정하고 우아한 단니, 너울, 단령, 원삼 등 부동한 연대 복식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복장과 무용도 서로 어우러졌습니다. 긴 소매는 가볍고 우아하게 나부꼈고 장고는 힘찬 장단을 울렸으며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명록에 등재된 조선족 농악무도 열정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허방한 춤사위와 기세찬 북창단은 적극 향상하는 조선족 인민들의 정신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전통과 새로운 유행의 만남도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지퍼와 조선족 복장 미학이 서로 융합되고 연결공주 여행 촬영 복장이 화려하게 등장해 무형문화재가 신시대의 새로운 생기를 뿜어냈습니다. 관광객입니다. 조선족의 민족 복장부터 가무 공연, 여러 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모습이 우리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공연은 나와 나의 조국 선둘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의상으로 번영의 시대를 경축하고 초심으로 아름다운 세장을 노래한 이번 시각성년은 조선족 무형문화재의 생동한 전시일 뿐만 아니라 연변 문화관광 융합과 민족단결 진보의 축소판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2026년 아리랑 가요전시 공연이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연변문화예술연구중심, 연변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에서 주관했으며 연변음악가협회에서 협조했습니다. 이번 전시공연은 온라인 신청과 전문가 심사 예선을 거쳐 13개조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공연 공목에는 엄마의 아리랑 등이 포함됐습니다. 곡목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새롭게 창작된 아리랑 노래를 위주로 하면서 전통을 보존하는 동시에 신시대 표현 방식을 융합했습니다. 현장에서 선수들은 서로 다른 품격의 창법으로 고전 곡목을 해석하며 전통적 운치와 당대 예술의 융합을 실현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창법, 운치, 감정, 무대 표현 등 면을 둘러싸고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최종적으로 전승상, 우수상, 인기상과 출연상을 평의했습니다. 자치주 창립 기념일 기간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연변의 다원 문화를 충분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의 기꺼운 국면을 생동하게 보여주어 전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분투의 힘을 결집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은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5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청 권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눈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학생들은 시력 보호에 중시를 돌림으로써 건강한 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이미 안경을 걸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시력이 더 내려가지 않도록 눈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자제력이 약한 만큼 부모님들이 곁에서 많은 주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눈 보호에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볼 때는요, 책과의 거리를 30cm 이상 유지해야 하며 엎드리거나 누워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잔에서 책을 보지 말아야 하며 빛이 약한 어두운 곳에서도 책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에는요, 눈과 화면과의 거리를 40c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임을 30분 정도 한 후 약 5분에서 10분 정도는 반드시 멀리 바라보면서 눈의 피로를 풀어줘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요, 텔레비전과의 거리를 약 2m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1시간 본 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눈 휴식을 하면 좋습니다. 절대 어두운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책상과 의자는 키에 맞춰 적합한 것을 사용을 해야 하며 책과 눈과의 거리는 30cm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부방의 조명은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지 말아야 하며 전체적으로 고르게 밝아야 합니다. 조명등은 왼쪽 위에서 비추게 하여 글을 쓸 때 손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책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본 후에는 약 5분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눈의 피로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 외에도 눈 건강 위해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안과 전문의를 찾아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눈을 소유하도록 학생 자신은 물론 부모님들도 곁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당뇨병은 환자의 생명과 생활의 질에 영향 주는 건 물론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발병률이 매우 높은 만성질환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식이요법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죠. 올바른 식사는 혈당과 체중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합병증의 발생을 막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식사요법만으로도 정상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함에 있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섭취해야 할까요? 음식을. 네,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촌희 선생님을 모시고 당뇨병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촌희 선생님은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당뇨병은 현대 사회에서 발병률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만성

0: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아, 평소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예방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0: 이 영양학적 시간으로 볼 때, 아, 시각적으로 볼 때 당뇨병 어떤 질환이라고 봐요, 이거?
1: 네. 이 당뇨병은 지금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0: 네.
1: 이 당뇨병 성인들의 당뇨병 유병률을 보면 2023년도의 그 수치를 보면 13.7% 됩니다. 그러니까 10사람에서 한 사람이 넘는단 말입니다. 이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건강에도 아주 이렇게 큰 영향을 갖다 주는 이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병을 진단하려면 사실 아주 쉽게 진단하죠. 병원에 가서 뭐 혈액 검사를 하면 내 혈액 속에 신체 검사하면 혈액 속에 포도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하며 여러분 몇 번 측정해 보면 계속 정상치를 넘어갔다 이러면 당뇨병으로 진단받죠. 그런데 우리 영양학적 시각에서 보면 이 당뇨병은 단순한 혈당 상승 이런 질환이 아니라 음식물로 섭취한 영양소가 사실은 세포 내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런 신진대사 경로가 막혔다는 마비된 이런 종합 영양대사 장애라고 이렇게 봅니다. 영양학적 시각에서는 따라서 여기에 치료 당뇨병의 치료 예방 역시 억지로 이 혈당만 낮추는 이런 질병이 아니라 식사 구성을 바꿔서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하고 영양소 활용 효율을 높이는 이런 것이 우리 핵심입니다. 당뇨병 치료 예방하는데 뭐 딱 혈당 어떤 사람들은 뭐 혈당이 6 아래를 갔다 혹은 7이 됐다 혈당만 딱 중시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영양학적 시각으로 보면 이거 모든 걸 이 대사를 신진 대사를 잘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뇨병을 분류를 하면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다섯 가지가 당뇨병 전 단계, 제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 그리고 또 기타 뭐 특이형 당뇨병을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 당뇨병 전 단계, 제일 초기에는 당뇨병 전 단계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당뇨병 전 단계의 환자들은 일단 이렇게 진단받았으면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사 관리만 잘하면 당뇨병 전 단계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0: 그래.
1: 네. 맞아. 그리고 제1형 당뇨병은 사실은 그 췌장 세포가 이미 다 망가져. 그러니까 제1형 당뇨병이라 하면 뭐 이거 음식 조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을 한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0: 맞아요.
1: 이런 당뇨병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제2형 당뇨병인데 90%가 제2형 당뇨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당뇨병은 사실 우리 인슐린의 이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우리 혈액 속에 인슐린은 많은데 이 인슐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많은데 이 인슐린이 세포에 작용을 못해서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되면 우리 췌장 세포의 베타 세포라고 했는데 이 베타 세포 기능이 점차적으로 저하돼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또 장애되고 그래서 이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 장애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같이 공동적으로 이렇게 존재해 가지고 제2형 당뇨병이 걸리게 되죠. 그러면 제2형 당뇨병은 그 식사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제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치료 방침의 수선적인 치료 방안입니다. 약물로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습관 그리고 이 식사 관리 이것이 제2형 당뇨병이 아주 가장 뭐 첫째로 꼽는 이런 치료 방안이죠.
0: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뭐 대체적으로 알기로는 뭐 이 당뇨병 하게 되면 잘 먹어서 다 단걸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생기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원인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1: 네.
0: 당뇨병을 초래하는 원인이 하나로 음식 섭취를 꼽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박사님께서는

0: 당뇨병 음식에 관계돼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나요?
1: 이 당뇨병과 그 음식과의 관계를 뭐 한마디로 예 말씀드리면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를 우리 혈액 속의 그 혈당이라 하면 혈액 속의 포도당 그 수치를 말하는데 이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 음식하고 당뇨병과의 그 관계가 아주 이런 깊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0: 그렇죠.
1: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첫째를 보면 제일 처음 단계를 보면 우리 탄수화물의 분해하고 혈당 상승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평소 우리가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이렇게 먹는다면 우리가 이 섭취한 음식 중에 탄수화물은 우리 체내에 들어가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죠. 위장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면 이 포도당이 또 흡수되어 가지고 우리 혈액 중에 들어가면 그러면 혈당이 되죠. 그러면 이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이 돼 가지고 포도당이 들어가서 우리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배됩니다. 혈당이 안 올라가면 인슐린 분배 안 돼요. 그러니까 혈당이 일단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배되어서 이 포도당을 세포 내에 끌어들여가서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정제 탄수화물, 예를 들면 그 흰 쌀밥, 그 맨 입쌀밥 혹은 빵, 뭐 이런 그 정제 탄수 화물 혹은 단순당을 그 단 음료 뭐 이런 단순당을 경상적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폭증하죠. 급격히 급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 이를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췌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죠. 인슐린은 이 췌장이 계속 이렇게 공작하다 보면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 인슐린이 너무 많이 계속 이렇게 분비되면 세포들이 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이 점점 둔해집니다. 너무 많은 인슐린이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 세포들은 지쳐서 점점 둔해지죠. 이렇게 아무리 많이 줘도 세포는 뭐 큰 반응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것을 우리 인슐린 저항성이라 합니다. 인슐린이 많은데 세포는 반응이 없다. 이러면 저항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제2형 당뇨병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다음 지속적인 과식과 계속 이렇게 당은 올라가는데 이 과식은 계속하죠. 음식이 맛있고 이러니까 계속 잘 먹게 되고 이래서 지속적인 과식과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우리 췌장의 베타세포를 나중에는 너무 지치게 합니다. 이 베타세포도 뭐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지쳐서 그다음에는 이 인슐린 분비 능력이 자체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제2형 당뇨병이 진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하고 당뇨병 관계를 우리 살펴보면 이런 관계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췌장세포가 지쳐서 세포도 지쳐서 그러니까 이 뭐 나중에는 당뇨병은 뭐 처리할 수밖에 없죠.
0: 네. 네. 근년에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변화된 우리의 식탁과 많이 연관돼 있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그 참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당뇨병, 특히 그 제2형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는 이런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는 식습관의 급격적인 변화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학계에서 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현대 식단은 우리 췌장에 아주 극심한 이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식탁 변화를 보면 첫째는 정제 탄수화물과 당류 섭취가 아주 많습니다. 급증하고 있어요.
0: 예.
1: 밥을 어떤 사람들 보면 그 밥을 그 그 섭취하는 그 량이가 아주 많아요.
0: 많고 맛있게 밥을, 먹고.
1: 예. 활동은 적은데 밥은 참 많이 드시고 빵도 많이 드시고 거기에다가 또 그 디저트 그 단 음식도 지금 많이 섭취하잖아요.
0: 먹고도 또 먹고 싶고.
1: 예. 간식으로 또 먹고.
0: 포근폭식만.
1: 예. 주로는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당뇨가 이 혈당이 계속 올라가면 그러면 인슐린은 또 계속 분비돼야 되고 나중에는 이 췌장이 다 지쳐서 세포도 다 지쳐서 그러니까 뭐 당뇨에 걸릴 수밖에 없고
0: 일정하게 굶는 것도 그럼 좋겠네요. 이거.
1: 일정하게 굶는 것이지 조금 굶으면 일정하게 굶으면 오래 장수한다고
0: 맞아요.
1: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네. 너무 배 너무 이렇게 차게 이렇게 하지 말고
0: 위장 뭐 하루 뭐 이틀 뭐 비운다든가 소량을 드신다든가 뭐 이런
1: 그렇게 하는 거죠. 혹은 하루에 한 끼씩 비운다든가.
0: 네, 맞아요.
1: 네네네. 이 이것이
0: 좋죠,
1: 지금 예. 그다음 두 번째 보면 지금 그 식이섬유 섭취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식이섬유 채소를 섭취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그 이 뭔가 그 와이마이를 먹는 이런 그런 음식을 보면 채소량이 아주 적고 밥이 많고 고기가 많고 뭐 기름 튀기한 이런 음식들이 많고 그래서 배달 음식을 계속 이렇게 드시는 사람들이 또 이 식이섬유 섭취량도 점점 줄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탄수화물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고탄수화물 여기에다가 또 고지방 음식 이렇게 결합해서 식사하는 이런 그 현상이 지금 아주 높습니다. 액상과당이 많죠. 우리 그 뭐 콜라 음료 혹은 이런 과일즙 이런 음료들을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물을 안 마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물 대신 음료를 마시는 이런 습관. 그러면 이 당류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배달 음식에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이런 그 음식 습관의 변화에다가 쓰리 또 식단 변화와 더불어서 좌식 생활 방식이 지금 점점 유행되고 있죠. 활동량이 점점 적고 다 앉은 자리에서 사업하다 보면 뭐 계속 앉은 자세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운동하는 활동 신체의 활동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근육이 이 활동하는 이런 그 기회가 점점 적고 우리 식사한 그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흡수한다면 이 포도당을 이걸 소모하려면 우리 근육이 움직여야 이 포도당을 소모하는데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활동을 안 하면 포도당이 그대로 그대로 남아 있죠.
0: 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요 성인 당뇨병이라든가 뭐 또 성인 고혈압, 성인 고지혈증, 아동 청소년 성장 지연 등 네 가지 질환에 음식 양생 지침을 새로 내봤는데요. 성인 당뇨병 음식 양생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됐죠?
1: 아니 당뇨병 그 양생 지침은 식양 지침은 모두 8가지 내용으로 포함됐습니다. 첫째는 음식을 다양하게 섭취하고 합리적인 식습관을 양성하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칼로리를 적정량 섭취하여 과체중 비만 혹은 저체중을 예방합시다. 세 번째는 주식은 정량으로 하고 통곡물과 혈당 지수가 낮은 이런 식품을 선택합시다. 그러면 어떤 식품이 혈당 지수가 낮은가? 이것은 뭐 지금 인터넷에도 이런 자료가 많고 하니까 많이 검색해서 혈당 지수가 낮은 이런 음식들을 당뇨 환자라 하면 이런 음식들을 많이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맨 흰 쌀밥만 그 맨 입밥만 드시지 말고 거기에 그 통곡물을 혹은 잡곡 조금씩 섞어서 막 뭐 맨 통곡물만 드시지 말고 잡곡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드신 것이 아주 좋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체질과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합시다. 인슐린 민감성이가 당뇨 환자라면 인슐린 세포가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서 당뇨 2형 당뇨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형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개선합시다. 이렇게 네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를 담백하게 하고 술을 절제하여 합병증을 예방 또는 발생 시간을 늦춥시다. 당뇨 환자가 나중에 사망까지 가는 그 원인이 사실 당뇨병 자체가 아니라 합병증입니다. 예, 이것저것 합병증이 엄중해서 나중에는 사망까지 가게 되죠. 그다음에

0: 정약제들도 많고, 예, 식품도 뭐 이런 그 식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이용해서 식양을 합시다.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여 식후 혈당을 안정시킵시다. 혈당이 너무 많이 높게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혈당을 온정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덟 번째가 자아관리를 잘하고 정기적인 영양 상담을 하여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시다. 이렇게 여덟 가지로 이런 식양 원칙을 내놨는데 사실 이대로 다 하려면 쉽지는 않아요.
1: 그러면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뭐 예. 하는 것도 참
0: 몇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실천해 보면
1: 그렇죠. 예. 시작이 그렇죠. 바람이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지켜서 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요. 이 당뇨병 환자들은요 간식과 음식을 아예 삼가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박사님께서는 어떤 관점이십니까?
0: 아니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뭐 간식과 그 음료를 무조건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간식을 당뇨병이라 아이고 간식을 먹지 마라 뭐 이럴 필요는 없고요. 사실 거기에 핵심은 무조건적인 절제가 아니라 우리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올리지 않는 이런 현명한 선택과 조절입니다. 뭐 어떤 음료, 어떤 간식을 먹으면 이 혈당이가 아주 뭐 천천히 오르겠는가 뭐 이런 쪽으로 뭐 고려해서 간식을 좀 드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 당뇨병 환자라 하면 사실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그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이것을 먹지 마라 저것을 먹지 마라 이렇게 제한을 지금 너무 많이 하는데 지나친 식사 억제는 사실 스트레스예요. 예,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지나친 스트레스를 그 유발하고 결국은 폭식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혈당에 미치는 이런 영향을 리해하고 간식을 올바르게 즐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간식 섭취에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식사 직후 간식 섭취를 피하기. 뭐 식사를 금방 다 했는데 이것이 맛있다 그래서 또 하나 이렇게 과자 하나 뭐 혹은 뭐 과일 하나 이렇게 식사 직후에 인차 이렇게 간식을 드신 것을 피하고 식사한 다음에 2시간 3시간 후에 이 간식을 섭취하면 진짜 간식이 되죠. 그리고 혈당도 아주 이렇게 온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단독 탄수화물 섭취를 금시. 뭐 채도 없고 고기도 없고 어떤 분들은 그 떡을 만나면 떡 이 떡이 맛있네 이래서 맨 떡만 다 드시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과자. 과자 하면 맨 과자, 빵, 이런 탄수화물만 있는 이런 그 음식을 맨 이런 음식만 드시지 말고 이런 음식은 뭐 과자, 떡, 빵 이런 음식을 드실 때 꼭 식이섬유나 고기류 이런 그 단백질이 함유된 이런 음식을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면 혈당을 상승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그 원칙은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 당뇨 환자라면 더욱이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그 이 식품 포장을 보면 무설탕이라고 표기했는데 사실 이 무설탕이란 말이가 그 백설탕을 안 넣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백설탕 대신 다른 설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당춘 그 당알코올이라는 이런 첨가제도 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음식에는 뭐 물엿을 열 수도 있고 꿀도 열 수 있고 그거 다 설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주의해서 그래서 이 성분표를 볼 때 총 탄수화물 함량이 얼마인가 이것을 봐가지고 이래서 간식을 선택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 많이 먹는 데서 뭐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기고 당뇨병 환자도 이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만 이 당뇨병의 환자가 아니 건강한 사람이 사탕과 같은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래요.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머, 이 사탕 먹으면 내가 이게 당뇨병에 걸리지 않겠는가.
1: 너무 좋아하니까.
0: 네네네.
1: 씹어 드시잖아. 과자.
0: 네, 그래요. 네, 맛있잖아.

0: 네. 그런데 이 사탕을 먹어서 직접 당뇨가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1: 영향은 있지만은 직접.
0: 네네네네. 예, 그 직접 그런 것은 아닌데 건강한 사람이 사탕과 같은 이 단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고 뭐 반드시 당뇨병이 걸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탕 뭐 케이크 초콜릿 이런 맛있는 그 음식들을 이게 다 단순 당질이 너무 많이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 당질이 많은 이런 음식을 경상적으로 많이 과다 섭취하면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립니다. 정상 사람도 혈당이 아주 빠르게 오르죠. 맞아요. 그래서 그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되죠. 췌장이. 췌장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이 혈당을 다 처리하는데 이렇게 경상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면 우리 세포가 지치고 인슐린이 너무 많은데 세포는 여기에 반응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췌장 세포도 나중에는 지쳐서 인슐린은 나는 이제는 더 분비 못하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는 당뇨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직접 당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1: 그래요. 네. 혹시 꿀로 당을 뭐 대체할 수도 있습니까?
0: 아니 이 꿀에 대해서 저도 그런 문장을 봤습니다. 어떤 그 전문가들은 이 꿀은 당뇨 환자들이 꿀을 먹으면 당뇨가 뭐 치료된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하는데 사실은 당뇨 환자가 꿀을 설탕의 그 대체용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권장하지 영양학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꿀 보면 꿀에도 과당이 있고 포도당이 있습니다. 우리 설탕을 보면 설탕의 절반은 과당이고 절반은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설탕을 우리가 먹으면 분해돼 가지고 포도당이가 우리 체내에 들어가고 과당도 들어가고 하는데 꿀에 포함된 그 포도당과 과당은 아예 분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위장도에서 절에 그거 다 단순한 그 단일 분자입니다. 과당. 포도당. 그래서 꿀을 먹으면 사실 이 꿀을 섭취하면 포도당과 이 과당이 아주 쉽게 간으로 섭취, 혈액 속에 섭취돼 있죠. 그래서 이 꿀을 사실은 그렇게 지창 안 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이 음식을 조리할 때 이 단맛을 내야 되겠다 하면 지금 당 대체품도 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은 마트에 보면 그 알룰로스라는 이 설탕과 유사한 맛을 띈 이런 그 첨가제가 있습니다. 중국말로 뭐 알루어통당. 이 알룰로스가 그 맛이가 설탕하고 아주 유사한 맛이고 단맛은 설탕보다 더 못한데 혈당을 높이는 이런 현상은 없고 에너지는 조금 있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죠. 알겠습니다. 꿀로 대체하지 말고. 네.
1: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이 먹는 것 중에서도 과일 섭취도 뭐 신중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아니 당뇨 환자들이 과일 섭취할 때는 참 이거 고려 저거 고려 고려가 많고
1: 가라 뭐 주스를 먹으면 더 좋다고 했잖아요.
0: 지금 다 주스를 먹으면 아주 빨리 흡수하고 뭐 영양이 좋다더라 이래서 주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아무 과일이나 다 선택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이것도 먹기 무섭고 저것도 먹기 좀 그렇고 뭐 이래서 아주 고려가 많은데 사실 당뇨병 환자에게 과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이런 식품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일에 사실 모든 과일에 당질을 특히 그 과당을 많이 함유해서 우리 당뇨 환자라 하면 종류를 선택하고 그리고 섭취량도 좀 제한하고 섭취 시기를 어느 때 먹으면 어제 가장 좋겠는가 이래서 섭취 시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주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의 그 올바른 과일 섭취법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혈당 지수가 낮은 이런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일이 혈당지수가 낮은가? 뭐 이것은 그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 많이 검색해가지고, 예를 들면 사과. 사과의 혈당지수는 아주 낮습니다. 36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키위도 좋고, 귤도 혈당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과일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루에 그 차수가, 빈도가 하루에 한 번, 두 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량을 말하면 한 번에 사과 반 개 정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사과 통 거 큰 걸 하나 다 드시거나 두 개 다 드시거나 이러면 혈당이 또 올라가죠.
1: 네네.
0: 혈당 지수가 낮다 해도 혈당이 올라간다. 그다음에 과일 주스 혹은 말린 과일. 지금 말린 과일도 많이 파는데 말린 과일 이런 그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비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과일 주스 하면 너무 빨리 흡수하고 그다음에 식후 2시간, 3시간 후에 간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이 당뇨병 환자들의 음식 조리면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봐요?
0: 아니, 이 당뇨병 환자, 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 하면 온 집 식구가 다 이런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당뇨에 안 걸린 사람은 당뇨를 예방할 수도 있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당뇨병 환자를 위한 네 가지 그 핵심 조리 그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단순 당을 이용하는 것을 줄이기입니다. 우리가 그 조리할 때 그 당을 많이 쓰잖아요. 네, 설탕을 쓴다든가 물엿을 쓰나 뭐 꿀 이런 그 저 단순 당을 많이 사용하는데 조리 시에 이런 그 단순 당을 많이 줄이는 것이 좋고 그래서 단맛을 정말 딱 단맛을 이거 뭐 냉채를 무친다 할 때 단맛을 내야 되겠다 이러면 알룰로스를 싸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뭐 또 단맛이 나는 그런 그 식재료도 있잖아요. 피망도 좋고 파프리카 뭐 이거 그 무 양파 이런 것이 다 단맛이 좀 있어. 그다음 두 번째는 조리법 선택에서 튀김, 직화구이 어떤 그 음식은 뭐 고기랑 그 뭐 불에 직접 이렇게 굽는 것을
1: 직화구이. 그게 안 좋다죠.
0: 예, 안 좋다는데 모두 그걸 뭐 그렇게 즐기는
1: 거예요. 구워 먹고 뭐 튀겨 먹고 뭐 이런 거.
0: 네, 그래. 그걸 즐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1: 맛있긴 맛있어서 참 좀 인이 바뀌다 보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이 튀김, 직화구이 등 이런 고온 조리 방식은 가급적 피하고 찜이나 뭐 대침 삶기
1: 삶아서 찌는 거 뭐
0: 예, 무치는 거 예, 이런 그 조리법이 좋고 그다음 세 번째가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여서 동시에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가 식재료 크기를 가급적이면 좀 크게 뭐 채소를 썰어도 너무 잘게 썰지 말고 네,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이렇게 하면 소화가 천천히 되잖아요. 너무 잘게 썬다 뭐 그래서 그 과일도 주스를 하지 말고 통째로 그대로 이렇게 씹어 먹는 것이 좋다고 뭐 이렇게 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한 두 개 문제만 제가 우리 박사님께 여쭤볼래요.
0: 네.
1: 현재 아동과 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음식을 섭취해야만이 성장에도 이롭고 당뇨병 발생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0: 아니 아동 당뇨병 환자는 사실 뭐 성인들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지금 아동 당뇨병 환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 시기에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생활습관 개선으로서 예방하려면 첫째는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료와 간식, 튀긴 음식 이런 음식들을 제한하고 가급적이면 제한하고 세 번째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기 하루 세 끼면 세 끼 딱딱 시간에 맞추어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비만을 예방하고 적정 체지방 지수를 유지하기. 지금 아동 청소년들 비만이 너무 많아요. 네, 과체중 비만이 많습니다.
1: 이게 뭐 골격도 크고
0: 네네, 키도 큰데 네. 어우 또
1: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나 보기에는 더 먹어 더 먹어 예, 몸이 예, 약해. 예,
0: 자꾸 이렇게 먹으라 하니까.
1: 예,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그래요. 그다음에 그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보장해야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이 그

0: 그리고 가석과 교육기관의 그 적극적인 지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1: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로 문의를 해보겠는데, 규칙적이고도 균형 잡힌 식사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라면은요, 네. 음식 섭취 각비를 주의를 돌려야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당뇨병을 예방을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어떤 식사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당뇨병 예방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고,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단순당, 가공식품, 이런 식품들을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 잡곡, 채소, 콩류 등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며, 그리고 우리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이, 식사 순서를 먼저 채소, 그 다음 단백질, 나중에 탄수화물, 이런 순으로서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 물고기, 뭐 새우 이런 음식을 드시고, 그 다음 밥을, 빵, 이런 탄수화물 음식을 드시는 이런 순으로서 바꾸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1: 네. 그래,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출근 가족들도 좋고, 토요일, 일요일도 그 휴식을 취해가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어떻게 영양가가 있고, 맛있게, 포근폭식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늘 이런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안 되잖아요.
0: 아, 예. 늘상, 경상적이면 안 되고.
1: 그렇죠.
0: 혹시가 단에 한 달에 한 번. 반달에 한 번씩 맛있는 음식을 가족에서 모여서 이렇게 많이 드시면.
1: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음식이 있다 할 적에는 글탐스레 오늘만 많이 먹어보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0: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면.
1: 맞아요. 그렇죠. 올해 건강하게 사시려면 음식을 적당히 보고도 적당히 섭취를 하는 그런 습관.
0: 사실은 음식을 적당히 섭취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1: 오늘만 많이 먹고 보지 내일부터 굶지 이런 생각만 했는데.
0: 그다음 또 후회하고.
1: 그렇죠. 당뇨병과 식이요법을 둘러싸고 이모저모로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당뇨병 예방과 통제 효과적인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당뇨병과 음식 섭취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식이요법으로는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혈당을 낮추는 데 이롭지만 그릇된 식습관은 혈당을 높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병 가족사가 있는 분들이라면 음식 섭취에 각별히 중시를 돌림으로써 합병증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1: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